이란 간 이견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보다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보다 0.26% 오른 96.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두 유종 모두 3% 이상 급등하다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현지 시각 22일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지되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워싱턴 DC 인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칩 공장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거론한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가 취임했지만 연준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4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4월 대비 6%가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데다 앞서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낮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모레는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 정말로 뭐 전 세계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기존에는 무역전쟁, 관세전쟁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전쟁도 일으키고 있고 끝맺음은 더 어렵고 그 사이에서 또 경제는,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뭔가 유동성 확장 이슈도 있거든요. 이게 또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KBWM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1: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책 제목이 트럼프의 진실입니다. 네, 진실. 네. 어떤 걸 좀 알고 싶으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진실.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사실을 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들이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금융시장을 뜨겁게도 하고 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자국의 AI 패권의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AI 패러다임이 되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겉으로 보면 뭔가 확장적이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되거나 반향적인 그 역반응, 그러니까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는 계산되지 않고 치밀히 계산되지 않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진실은 위험하다.
0: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고 네. 계산된 게 있겠지만 네. 네. 물론 계획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니
1: 그렇죠.
0: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그렇죠. 없다.
1: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사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역반응이에요. 역반응. 물리적으로 말했을 때 우리가 그렇죠. 뭔가를 때리면은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파만파로 커지거나 이게 이제 정책으로 제어가 못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까 정책자들은 기본적으로 서서히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고 미국의 패권에 더 강화되는 역할을 한다면 모든 정책들을 다 시행을 해버리죠.
0: 강하게
1: 시행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자산시장이 뜨거울 때는 환호를 부르짖죠. 왜냐? 아, 정말 트럼프 형은 정말 똑똑해, 스마트해. 이런 발언까지 해요.
0: 역시 트럼프야, 그러면서.
1: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정책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때 정상까지 리더십을 가지고 막 앞에서 이끌어갈 때는 평탄화된 길로 갈 때는 사실은 좋아요. 따라가면 앞이 보이고 예. 고지가 보이고. 근데 정상 부근에 갔을 때 보통 산 지형이 꼬여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사실 같이 참석했던 이 등산원들도 쉬게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제 공유되는 분위기도 이제 조성하고 체력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끝까지 밀고 가려는 부분에서 항상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실의 포인트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는 정말로 뭔가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 알았고 2기 집권 초반에도 사실은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점점 이렇게 보다 보면 좌충우돌을 하고 있고 네. 왜 그런 논쟁도 많았잖아요. 저게 다 치밀하게 전략이 개선된 거다. 네. 아니다. 돌발적인 거고 우발적인 네. 게 많다. 네.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1: 네. 네.
0: 앞으로도요.
1: 더. 앞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뭘 실수했을까요? 초반에는 그 당시에 FANG이라는 기업들 연방정부 규제 철폐하고 세금 낮춰주니까 네. 그때도 이제 TCJA, 텍스컷과 일자리 창출 이걸 하니까 이 기업들이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FANG 주식이 오르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다 환호를 하는 거죠. 역시 네. 트럼프였구나. 이게 맞았다. 실효세율도 계속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후반기에 가면서 기존에 외쳤던 빅테크가 살아나면 모든 제조업이 살아날 것 같았지만 사실 제조업의 리쇼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조업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지만 나머지 전통 제조업들 예를 들자면은 뭐 섬유, 화학, 기계, 철강 이런 이제 전통 제조업들은 계속 후퇴를 하는 거예요.
0: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1: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될 수가 없는 게 개인이 사실은 벌어들이는 소득들이 미국에서 2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최근 숫자를 보시면. 근데 거기서 대략 한 15조 달러를 서비스,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주택 렌트, 그다음에 음식료 서비스 이런 쪽에 다 써요. 그러고 나면 11조 달러가 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상품에다 쓰겠지라고 보통들 생각하게 되고 11조 달러가 상품에 쓰여지면 얼마나 제조업이 많이 살아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미국이 지금 제조업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캐파는 한 해에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조업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에서 정책을 시행하지만 사실상 반도체, AI, 빅테크만 좋은 정책을 하는 것이고 제조업은 실제로 살아나지 않아요.
0: 생산 능력 자체가 늘지를 않고
1: 늘지를 않습니다.
0: 정책 구호만 네, 세게 그렇죠. 나오고 있고.
1: 그러니까 리쇼어링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거죠. 그냥 빅테크 우리 IT 살리기, 주가 살리기다. 이게 오히려 명확한 얘기죠. 그런데 일기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제 18년도, 19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때랑 지금이 대접입니다. 19년도에 20년도로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구축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풀어도 제조업은 계속 전반적인 제조업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빅테크만 좋았지.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막 축소가 되니까 고용이 사라지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돈을 찍어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제조 기반이 이미 후퇴가 돼버렸고 사람들은 가성비 때문에 미국인들은 상품, 내구재, 그다음에 비내구재 상품들은 다 외국에서 써요. 중국이에요 그냥. 그게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구축 효과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경제가 서서히 추락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때 미중 회담을 연 겁니다.
0: 아, 그러면서 사실은 2018년, 2019년 초 좀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가 되기는 네, 했죠. 네. 뭐 사실 그러다 이제 코로나19가 네, 터지긴 네. 했습니다.
1: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분위기는 완화가 됐지만 네. 그래서 금리나 자본시장의 어떤
0: 실질적으로는 뭐
1: 그런 이제 트러블들은 좀 적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2천억 달러의 서비스와 상품 구매를 약속했다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0: 700억 달러, 그 다음에는 한 500억 달러.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초반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반에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중국을 배척하듯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요. 네. 항상. 근데 후반기에 가면은 결국 제조업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를 목도를 하게 돼요. 스스로. 지표가 그걸 다 말해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거를 보면서 결국에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 중국한테 4조.
1: 다시.
0: 네. 4조. 라고 하는 구호의 차원에서 미중회담을 열게 되는 거죠.
1: 그게 2026년 5월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2018, 그러니까 20년도 회담이 이제 적극 이제 추진이 됐으니까 1기의 2020년도 모습인 거죠.
1: 자,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리쇼어링, 다시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 위대한 미국 네네. 마가 프로젝트. 네네. 네. 부르짖는 거를 많이 봤지 그 데이터로 얼마나 또 검증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제조업이 살아나는지는 사실은 네. 검증해 보긴 쉽지 않았는데
0: 그렇죠.
1: 아직까지 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뭐 에너지 특히 이제 미국은 셰일 오일 셰일 가스 많으니까 물가 많이 좀 낮추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이제 좀 달러의 위상도 더 높이겠다. 그런 계획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0: 네.
1: 이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상황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혹시?
0: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초반에 1기 때 나타났던 구축 효과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해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설비 투자나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현상 그러면서 이제 구축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못하니까 고용의 일자리는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1: 오히려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금리가 올라버리고
0: 네네.
1: 그 때문에 기업들의 민간 투자는 위축이 된다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당연히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비상경제 권한법으로 시행했던 이제 관세도 무효화 처리가 됐고 그다음 122조의 근거에서 관세를 글로벌 보편 관세를 매겼는데 그것도 최근에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연방정부에서 당연히 항소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돈이 사실 예상한 것처럼 선언했던 것처럼 1조 달러씩 거치지도 않았어요. 한 2천억 달러 내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재정에 보태서 내가 쓰면 재정 건전화가 될 수 있어라고 장담을 했는데 이제 그 돈도 사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환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 눈치 보느라고 그게 환급을 빨리 열심히는 안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환급 안 받는 건 잘하는 일이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환급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이제 군집 예. 효과로 아 나도 할래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할래 이렇게 되면
1: 기존에 냈던 관세들
0: 그렇죠. 그 관세들에 대한 이제 결국에 재정으로 포함을 해서 돈을 쓰려고 했던 계획들은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상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 1기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로운 것을 무언가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연방 정부의 규제 철폐라든지 세금 인하라는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1: 네.
0: 그래서 성장주의니까 이건 글로벌 경제에도 충분히 도움이 돼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됐던 거고
1: 네.
0: 2기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광대한 이제 꿈을 갖고 있었어요. 파나마 운하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의 원유 컨트롤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그랜드 영토권 이거는 이제 덴마크하고 연초에 협의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란 원유까지도 다 갖고 그다음 뭐겠어요.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건 힘들겠지만 러시아까지 회유를 해 가지고 원유 시장을 완전히 자영화를 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오펙에서 중심이 됐던 어떤 이제 원유 컨트롤권이 미국으로 완전히 이제 이 재편이 되게 되고 미국이 재편이 되면은 원유 가격은 안 그래도 셰일 오일을 트럼프 시기에는 항상 증산을 하면서 많이 캐왔단 말이에요. 이제 채굴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 원유 컨트롤권까지 갖게 되면 물가를 조절하는 기능은 미국에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격이 되는 거예요. 원유만 다 손 안에 놓게 되면은 사실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 중국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언제든 위협을 할 수 있고 원유 공급을 안 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통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원유 가격이 사실 미국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보셔도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만 확 낮춰놓으면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의 명분, 당위성 같은 돈 풀기는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혹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4~5월 달에 물론 지금 금리 불안 때문에 네. 금융시장도 조정을 보이지만 예. 4~5월 달에 왜 이렇게 증시가 오히려 전쟁을 하니까 증시가 미국은 더 뜨겁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4월에 뭘 발표했냐면 ESR 자본 비율을 갖다가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업은행들이 채권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항상 높게 6%대에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채권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주면 이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못했었어요. 근데 4월에 재무부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ESR을 갖다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이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리스로 나가는 금액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스로 나가는 금액은 보통 산업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산업에 직접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최근에 많이 있는 이제 사모펀드 이런 거 있잖아요. 재간접 펀드처럼 일단 그쪽을 투자해서 거기서 투자 배분을 하게끔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액들이 최근에 대출과 리스 금액만 보면 19조 달러까지 급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지출이나 이런 계획에서 빅테크 기업들, AI 기업들은 거침이 없는 거죠.
1: 자본 조달력이 더
0: 네,
1: 좋아지고.
0: 더 세지니까.
1: 그런데 네. 사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그걸 위해서 또 유동성을 이제 풀기 위해서 네네. 이런 또 정책들을 해놨던 거고 뭐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많이 팔리고
0: 그렇죠.
1: 우리 증시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유신익 박사님도 트럼프의 진실 이 책에서 상당 네. 부분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하시는데 또 할애를 하셨어요.
0: 네네.
1: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와 이제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0: 네네.
1: 발행을 하는 만큼 미 국채를 사서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채권을 좀 더 자유롭게 많이 네. 찍어낼 네. 수 있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는 이유부터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0: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그 전에 MMT 현대화폐 이론을 미국이 얼만큼 오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1: 현대화폐 이론 네네. 오늘 고, 경제학 고, 시간
0: 네네.
1: 좀 쉽게
0: 쉽게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체중계를 달잖아요.
1: 네.
0: 몸무게를 달면은 표준안이 있잖아요. 키 네. 175에는 몇 킬로그램.
1: 적정 몸무게.
0: 네, 적정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학파나 전통 경제학파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국가의 재정 수준 얼마야 돼.
1: 이 정도.
0: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얼마야 돼. 이게 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MMT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체중계는 우리 중력을 통해서 그냥 무게를 잰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달러라는 게 이제 근본이제를 넘어왔으니까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잖아요. 달러랑 금이랑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1: 네, 그렇죠.
0: 달러라는 종이 한 장이 있었을 때 이게 신용화폐라고 그러는데 이 달러가 그러면 진짜 이 달러의 가치는 그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진짜 전 세계가 황폐화됐어요. 그럼 이 달러 하나 가지고서 물 몇 통하고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음식 뭐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이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때 정해놓은 관습에 불과할 뿐이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치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돈을 풀면 되고 이 얘기는 체중계로 다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몸무게가 100kg든 아니면 150kg든 씨름 선수처럼 뭐 그래도 150kg가 되고 뭐 175에 150kg가 되더라도 근육질만 있고 몸 자체 내장만 건강하면 된다라는 주의가 MMT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결국에 너무 많이 이제 살이 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사실 언젠가는 비만이 오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비만이 올 것 같으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세금으로 그걸 잡으면 된다. 세금이 일종의 이제 비만이 광대해지는 걸 막는 자정적인 인플레이션 어떤 완화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 있을 때도 이제 이 유효세율이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걸 받고 나서 나중에 디덕션 받고 최종적으로 내는 진짜 네. 세금 있잖아요. 유효세율을 높이자고 했었어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게 맞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뒤로 유효세율은 계속 낮아지죠. 스냅으로 트럼프 1기 거치고 트럼프 2기.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 정부 때도 이 부자 증세나 이제 대기업 증세를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건드렸어요. 왜냐? 여론이 악화되거든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거든요. 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한번 낮춰놓으면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유효세율은 미국이 지금 거의 이제 16 정도 나오고 있고 그 한계 유효세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투자를 한 단위 할 때 거기서 거두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세율이 얼마나 그게 한계 유효세율이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서 일단 수익만 내면은 세금은 10%밖에 안 되니까 일단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금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아무리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항상 매해마다 이제 부채 한도 예산 합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어차피 이 나라는 빚더미의 국가고 부채를 계속 발행해도 어차피 누군가 사준다는 걸 아니까 무한히 발행해도 되지만 연간 써야 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네. 연간은 이만큼 계획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세입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세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세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쓸 돈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이 지불하고 있는 연간 이자가 사실 1조 3천억 달러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 이자만?
0: 네, 이자만. 그러니까 총 예산이 한 7조 한 4,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초과 지출을 할게 뻔하게 됐어요. 이자만 1조 3천억 달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형국에서 그러면은 지금 거의 40조 달러가 되는 이제 부채를 쌓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국가들한테 다른 국가들한테 투자를 받고 막 이러죠. 근데 이 부채 쌓아진 것은 항상 터지진 않아도 항상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민주당은 그렇죠. 공화당을 공격하고 공화당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1: 뭐 집권할 때마다 서로가 다 똑같긴 그렇죠. 합니다만.
0: 항상 똑같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예 어차피 그러니까 전통화폐는 어차피 무의미하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서 이 쌓여져 있는 전통화폐로 쌓여져 있는 국채를 갖다가 부채를 갖다가 그냥 다 녹여버리자.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출발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담보로 하는 이제 우리가 현금 예를 들면 현금 1원을 맡기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현금 1원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당연히 국채나 가장 안전한 자산에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채 투자에 유용해지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을 다 바꾼다고 칠게요.
1: 네.
0: 미국의 유동성 M2가 한 22조 달러 되거든요. 그 22조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22조 달러가 담보자산으로 맡기면은 이 담보자산은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럼 22조 달러 가지고 국채 투자를 다 해요. 그럼 국채 시장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1: 엄청 또 커지고.
0: 그 이거는 뭐냐면 부채가 많은 국가의 입장에서 장점만 얘기를 한 겁니다. 반대로 이게 만약에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우린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시대의 돌변, 격동의 시대를 겪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산 인플레이션이 지금도 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마디로 탁 갑자기 내가 종이돈 달러 1달러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돈을 맡겨놨는데 스테이블 코인 1달러를 받게 돼요. 그 순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통화 승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는 통화 대비 M2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네. 뭐 대비해서 비율로 얼마나 늘어나. 이게 순식간에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보는 통화 대비 스테이블 코인과 원래의 예금. 내가 맡겨놓고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으니까 예금. 요 금액이 갑자기 더블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통화량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면.
0: 그렇죠.
1: 네.
0: 그러면은 이 통화 승수가 갑자기 두 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산 인플레이션도 세지지만 중요한 건 상품 가격에 흔들림도 굉장히 강화될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시지만 AI 시대가 되면 물가가 다 낮아질 거고 보편적인 소득까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1: 어떻게 유토피아만 있겠습니까?
0: 네.
1: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트럼프 행정부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라도 유동성을 더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0: 네네 맞습니다.
1: 계속해서 어차피 빚으로 이어가던 미국 경제였고
0: 네네.
1: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또 투자를 또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또 딱 맞는 시기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민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의 전통화폐를 이제 서서히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1: 부정을요?
0: 부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화폐가 어떻게 역사를 흘러왔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 유럽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 이제 군주들이 다 있었는데 국가 통일된 화폐를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을 그때부터 이제 획일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각 군주들이 각자의 화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노예들을 이제 거느리고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뭔가 돈벌이를 하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줄 때 자기가 쓰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 가지고서 뭐 내가 이만큼 돈을 받았는데 군주님 가가지고 이 화폐랑 나 쌀 몇 가지랑 바꿔주세요. 이러면 이제 돈 바꿔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환의 수단의 매개체로서 그때 화폐가 자체적인 발행이 군주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화폐가 이제 중소 난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획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의 기반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동자가 얼만큼 벌었고 그래서 그 사람도 얼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통일을 하는데 각 그 군주들이 이미 발행한 화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뿌려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회수해가지고 국가가 인정한 화폐로 바꾸는데 시간만 거의 100년에서 15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화폐라는 거는 국가의 근본이기도 하지만 이제 세금의 근원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본주의,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 세금의 어떤 체계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폐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달러 이제 신용화폐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민간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를 갖다가 널리 쓰이게 만들겠대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디지털 화폐 소위 얘기하는 CBDC 있잖아요.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였다.
1: 중앙은행 중심으로.
0: 예, 중앙은행 중심으로. 그랬다면은 어디에 이 돈이 있고 누가 이 돈을 받았고 이게 다 체크가 다 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발행 주체가 국가가 아니에요. 발행 주체는 민간의 발행 기업이에요. 네.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서클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러면은 이 원천이 어떤 소득, 어떤 노동 행위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다 체크 못합니다. 물론 서클 붙잡아놓고 감사원장 딱 내밀면서 이거 다 보안상 다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 그러면은 다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화폐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건 뭐냐면 세금의 근원인 기반은 사실 더 약화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돈을 맡겨놓고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업가이고 부자예요. 이게 시대가 점점점 변하게 되면 나중에 어쨌든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그래도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게 더 빠르고 간편해. 만약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금 혜택도 준대. 이러면은 당연히 그걸 받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어차피 바꿀 거 그냥 임금 받을 때 그걸로 받을래. 월급 받을 때. 그러면 사실은 그 돈들이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그게 이제 소득의 근원이 되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사고팔고의 원천이 되게 되면
1: 네.
0: 국가의 전통 화폐 발행에 의한 시스템들은 서서히 약화되는 거예요.
1: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0: 그렇죠. 서서히 약화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돈의 관점이 단순히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이 화폐는 이제 더 이상 가치를 보존하거나 어떤 저장의 수단으로 쓰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즉 이걸 수단으로서 더 많은 증권, 더 많은 그 기구, 더 많은 에셋들을 만들어서 국가 부에 도움이 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를 모든 정부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 근데 또 그냥 마구 찍어낼 수는 없고 뭔가 네네. 기준이 필요하니까 네네. 달러에 패깅된, 달러에 그렇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까지를 이제 허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게 과거에는 금 본유제가 있던 시절에는 금이 있는 만큼만 네. 달러를 찍어내겠다라고 네네. 했다가 금 그렇죠. 본유제가 닉슨 쇼크처럼 네. 이제 폐지가 된 이후에는 사실 뭐 이제는 금 없이 달러를 마구 네. 찍어내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달러 없이 스테이블 코인만 더 넘쳐나는
0: 그렇죠.
1: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0: 충분히 올 수 있겠죠.

0: 화폐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화폐를 만드는데 국가가 100년 이상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화폐 개혁 하나 잘못하면 네. 뭐 정권이 네. 날아가기도 하고요. 네.
0: 그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중심이라고 해도 쓰여지게 되면요. 이건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
1: 근데 이거는 이미 날아간 화살 아닙니까?
0: 이미 날아간 거죠. 이미 이거를 상용화를 다 뭐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증권이냐 아니면 그냥 토큰이냐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만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이자를 지급하게 해줘요. 이런 게 이제 서클이나 발행사들의 입장이거든요.
1: 네.
0: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예금 2% 3% 뭐 받으려고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만 내 돈 맡기고서 코인만 갖고 있으면은 돈이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대는 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업은행들, 미국에 있는 많은 상업은행들
1: 은행이 무너지죠.
0: 순식간에 예금이 이탈해야 되겠죠.
1: 그러니까 내가 코인만 갖고 있어도 이자를 주면은 뭐하러 내가 예금을 해?
0: 그렇죠.
1: 그러면서
0: 맞습니다.
1: 이제 기존 화폐 시스템, 은행 시스템 무너질 네. 수도 네. 있으니 스테이블 코인에게는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이고. 근데 아까 그 달러 이야기를 잠깐 하면
0: 네.
1: 근데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될수록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0: 네.
1: 그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신용이고 권위이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경제의 힘이고.
0: 네.
1: 그걸 그러면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걸 미국이 그냥 두고 볼까요?
0: 반대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달러의 힘은 더 강화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패권이라는 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진다고 패권이 세지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많이 쓰고 누구나 다 요구를 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면은 이게 오르락내리락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언젠가는 다른 통화, 다른 가격보다 제일 비싸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지금 전 세계가 뭘 바라보고 있냐면요. 전부 다 이제 다중통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 그 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일본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되 일단 달러하고 바로 연동되는 플랫폼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직 거래가 되게끔 하겠다. 이거를 야심찬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지만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 강화되면 됐죠.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빨리 바꾸거나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기네 나라 스테이블 코인하고 바뀌어지게끔 돈이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통화의 기축이 달러인 것처럼
0: 그렇죠.
1: 스테이블 코인들의 기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0: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이제 일파만파 더 커지게 되면 그리고 상용화가 진짜 시행이 되면 전 세계 플랫폼들은 다 달러 스테이블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 얘기인즉슨 사실상 달러의 그 위상이나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다. 더 강화가 되면 강화됐죠.
1: 참 이게 우리가 달러화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운 게 뭐 화폐량이 늘어나도 달러는 강세고
0: 그렇죠.
1: 경기가 안 좋아도 달러는 강세고
0: 그렇죠.
1: 전쟁이 터져도 달러는 강세고
0: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1: 예.
0: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디지털 화폐잖아요. 쉽게
1: 예,
0: 말하면
1: 예.
0: 우리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주고받을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강화되면 전 세계 달러의 지배력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세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각 국가들의 통화 화폐가 변동이 너무 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국가들의 암시장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달러거든요. 근데 이 달러가 사실 각 그 브로커라고 그러죠. 브로커들마다 이 수수료를 받는 비율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5% 뭐 10%만.
1: 예.
0: 근데 이 암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화폐 시장에서 거의 30% 40%를 차지할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일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 낫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그럼 내 우리나라 국가의 화폐가 너무 불안정해. 나는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나는 못 믿겠어. 당장 내일 뭐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오늘 밤 통화 가치가 떨어지나 폭락하나 안 하나 그걸 걱정해야 돼.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이 변동 가치의 변동은 덜 하니까요. 그러면 전 세계가 좋든 싫든

0: 하여튼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기타의 통화들, 특히 체력이 약간 쉬는 곳, 그다음에 화폐 변동이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달러로 가만히 있었는데도 달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1: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0: 네네.
1: 근데 그런 식의 이론? 으로 비트코인이 또 강세를 보였고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가 형편없는 나라들이 또 비트코인을 통화로 채택을 해서 쓰고 그랬던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좀 비슷한 그림이에요.
0: 그림은 초기의 취지나 뜻은 광대한 뜻은 비슷했으나 가는 방향은 약간 다른.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나 나중에 이제 목표물로 갈 때는 좀 다른.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다른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가치 저장에 대한 부분하고 이것을 플랫폼이 채택하느냐의 문제에서 비트코인은 초기의 목표를 달성 못한 거죠.
1: 약간 좀 불편함도 있고 그렇죠. 거래 불편함도 있고
0: 가치의 변동이 크다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이제 피자도 주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0.몇 BTC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이제 가치가 오르니까 사실은 이것도 가격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달러로 계산한 환가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투자의 수단이지 화폐로서 교환의 물물같이 교환의 어떤 수단으로서는 굳이 내가 이걸 가지고 왜 피자를 사 먹어.
1: 안정성이 떨어지죠.
0: 그렇죠. 안정성도 떨어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1: 그 피자 주문할 때랑 배달 왔을 때랑 그렇죠. 가격이 달라지죠. 이제 그 비트코인의 단점을 그래서 보완을 한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네. 그거는 미국에서 이제 법안도 마련이 되고 이미 또 많이들 사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네.
0: 근데 이게 좋은 것 반면에 이 통화량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1: 그것도 민간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그러면은 자산으로서 인정하면서 포트폴리오에 넣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지급 준비 금을 마련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자율을 결정할게 라는 정책이 있으면 그래도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은 손을 떼겠답니다. 중앙은행 인정하지 않겠대요. 정부 주도로 발행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한테 발행한 것까지는 만지지 않겠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페드가 이제 지금처럼 금리가 막 높아지는 순간에 인플레가 심하니까 금리를 막 올려요.
1: 예.
0: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더 레버리지가 커지니까 금리를 막 올려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소위 얘기한 디파이라고 하는 디센트럴라이즈 된 파이낸스라는 서비스가
1: 쉽게 말하면 코인
0: 온라인
1: 담보로 대출
0: 그렇죠. 온라인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서 대출 계속 해주고 있고 우리는 계속 공식적인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춰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전통화폐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국채시장을 쪼으면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 잡으려고 해도 이쪽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너무나 돈이 계속 빨리 돌고 누구나 빌리기 편하게 되면 전체적인 인플레는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자산 인플레가 되게 심하니까 국가의 부채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서 민간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1: 그렇죠.
0: 뭔가 이걸 레버리지로 뭘 사야 돼. 무슨 자산을 사야 돼. 뭔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더 편해지거든요.
1: 그렇죠.
0: 왜냐 지금과 같은 예금자 보호제도 아니면은 명문화된 이제 이 디파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걸 컨트롤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대출이 마구마구 늘어나게 되면 그 대출이 결국엔 돈하고 바뀌니까.
1: 그럼요.
0: 그럼 뭘 하고 싶겠어요? 투자를 하고 싶겠죠.
1: 그래서 자산 가치가 또 엄청나게 올라갈
0: 그렇죠,
1: 수 있고
0: 맞습니다.
1: 나중에 뭐 내 차를 팔거나 집을 팔거나 뭐 은행 이체하는 거 버겁고 힘드니까 그냥 코인으로 주세요.
0: 그렇죠.
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편리함 이면에는 자산의 버블 우려가
0: 맞습니다.
1: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계속 또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나라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국경 없이도 가능하다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거고. 그게 또 중앙은행의 통제 밖으로.
0: 그렇죠.
1: 그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0: 근데 이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고 되게 좋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커지니까 이건 혁명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는데 지금 미국이 너무 위험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뭘 하죠? 자꾸 자산, 채권, 증권을 토큰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화는 간단히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지금은 MTS나 많은 이제 거래 플랫폼으로 사잖아요. 네네. 현금으로. 근데 이거를 전자 토큰화해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국제 시장, 증권 시장에서는 좋겠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돈까지도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자 토큰화하는 증권 그다음에 자산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 세계가 생각하는 레버리지 그 욕구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1: 탐욕들이.
0: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전통화폐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어느 국가나 사실 한도는 있어요. 개인별. 그렇죠.
1: 규제도 있고.
0: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나 한도에 지금 규정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옥죄고 있는데 주담대는 줄어도 코담대, 네. 코인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런 맞습니다. 역설적인 상황. 네. 그러면 세계 각국 정부에서도 코인담보대출 같은 걸 이제 규제하는 걸 또 만들면 될 텐데 네. 이게 뭐 민간기 어디 어디까지 막 퍼져 있다 보면은 네.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이신 거예요?
0: 그렇죠. 그 이전에 예. 애초에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발행하는 그리고 통제 감독하는 주체자가 정부라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사실은 발행량도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진지 예금이든 대출이든 어떻게 쓰여질 때 이 돈들에 대한 규정도 정부가 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지니어스 법안도 그 클래리티 법안에서도 그냥 예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지 소비자를 그래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이 자금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더 풀어주거나 할지에 대해서는 그 기구조차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마 이게 상용화가 이제 6월, 7월쯤에는 바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내부에서 그러면 이게 상용화되는 즉시 이미 그 전에 수많은 DeFi라고 하는 서비스들은 쉽게 말하면 그 방금 말씀하신 코담대 대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되시면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겁니다.
1: 사금융처럼.
0: 그렇죠. 바로 사금융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1: 그 요즘에도 보면 연간 그 사금융, 불법 네. 사금융 대출 네. 이자율이 뭐 몇백 퍼센트 내, 몇천 네. 퍼센트 내. 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단속을 해도 쓰려는 사람이 있고 그걸 왜 못 잡느니 막 이러고 있는데. 이른바 코인담보대출, 디파이가 네. 더 많아지면 사실은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디 가서 뒷골목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더 어렵다는 거네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금융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 섀도우 이코노미가 각 국가별로 이제 전체 화폐량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나라 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전체 발행한 돈에 대비해서 규모를 보시면 15%에서 20%까지 육박한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1: 그것도 추정이고.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이제 CBDC 중앙은행이 네. 통제 가능한 사실 이거는 그냥 전자화폐화
0: 그쵸,
1: 하는
0: 그쵸,
1: 거가
0: 그쵸.
1: 안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게 사실 또 그런 이유겠네요.
0: 그렇죠. 종이돈보단 그래도 그나마 디지털화된 돈으로 하되 이제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이 룰을 그러면 사실 깨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연준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디지털 화폐를 하자 그냥 CBDC를 하자.
1: 연준도.
0: 네, 연준도
1: 거기도 중앙은행이니까.
0: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타 테스트도 하고 이스라엘, 영국도 다 동참해가지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가 간 전송하는 것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에 바꾼 게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1: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앙은행과 네. 정부의 생각이 달라요.
0: 아주 다릅니다.
1: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사실은 그 자신들의 화폐 시스템과 권위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빚으로 돌아가는 미국 경제다 보니 네. 어떻게 해서 더 빚을 유연하게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네. 고민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네. 나왔는데 네. 이게 옥동자가 될지 괴물이 될지는 네. 모른다는 거죠.
0: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이제 아무리 제가 미래를 잘 못 맞추는 그냥 경제 분석가일 뿐이고 아이고, 주가도 못 맞추고 아무것도 못 맞추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한 수개월 동안 수년간 길면 수년 동안은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자산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테슬라 나 주식 얼마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자랑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 그 다음이요.
0: 예, 그 다음 그림은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담보 자산에 대한 운용을 얼마나 크리티컬하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SBB 사태 기억나십니까?
1: SBB 실리콘밸리.
0: 예, 실리콘밸리 은행. 네. 그때 문제가 터진 건 SBB 은행이 예금자들이 돈 다 찾으러갈 때 왜 여기가 갑자기 파산했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잖아요.
1: 자산은 충분히 있었죠.
0: 자산은 있었는데 팔 수가 없었잖아요.
1: 너무 장기 국채를 들고 있었죠.
0: 그렇죠. 예. 그거를 그렇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장기국채를 다 던질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예를 들어서 22조 달러가 만약에 발행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근데 그 돈들이 국채시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새벽 3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뻥 터져요. 전 세계에 모를 일이. 그래서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코인 22조 달러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뭔가 불안한데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어. 그때 환매 요청을 한꺼번에 만약에 해버려요.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하죠? 정규시장이 안 열리는 날인데 미국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순간에 담보자산이 그러니까 디지털화되어 있는 담보자산으로 언제든 24시간 연중무휴로 바로 환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는 SBB와 비슷한 뱅크런이 코인런으로 그대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은행으로 뛰어갈 필요조차 없는 온라인상의 뱅크런.
0: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그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면 달러만큼만 스테이블코인을 네. 발행을 하고 네, 네.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만큼 미국 국채를 보유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네. 미국 국채는 사실 황금성도 있고
0: 그렇죠.
1: 전 세계에서 주고받는 네. 자산, 안전자산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인
0: 네, 네.
1: 이거 언제든지 이제 뭐 시간만 좀 여유 있으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또 이제 안심을 시킬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그건 이제 차후에 이제 그 뭐라고 되죠? 그냥 설득의 문제인 거죠.
1: 근데 그게 일거에 만약에 그렇죠. 몰리게 되면 비이성적인 시장이
0: 맞습니다.
1: 만들어지면.
0: SBB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돈은 충분히 있었고 그만큼의 이제 담보 능력은 있었지만 그게 옆에 있는 기업 CEO가 갑자기 저쪽이 힘들대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니까 BC가 그 순간 갑자기 우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산 리스크가 생긴 건데.
1: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은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네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대한민국만 안 하고 있으면 네. 이게 사실상 외화 유출처럼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우선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논란 많지 않습니까? 어차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실패한다 어쩐다 뭐 얘기를 하는데
1: 누가 쓰겠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0: 근데,
1: 예.
0: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안 해놓으면 아예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조차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미국인 A씨가 있었다고 했을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뭐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경로조차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 그러니까 환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가 있으면은 원화도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되고 자본시장 시스템은 우리가 계속 세계화 시스템이 계속 이제 존속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1: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교환하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예,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들의 선택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원화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달러, 미국과 동맹되어 있는 국가들의 화폐의 가치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파운드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엔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바꾸려는 그러니까 종이돈 달러를 바꾸려는 욕구도 심하지만 아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려는 노력들은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예전에 이제 대영 제국 때 스털링 블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전 세계 한 34개국

0: 많은 비중들 대략 60에서 70%까지가 파운드로 다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마 우리 돈보다 달러를 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가속화될 거고 달러 자산에 대한 그 욕구들은 지금과 같은 이제 블록화된 시스템에서는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적절히 활용해서 내 자산을 일정 부분은 달러와 자산에다가 연동을 시키는 것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약간은 좀 당위적인 숙제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1: 네, 사실 그 나라의 통화가 또 패권이기도 하듯이 그 나라의 통화를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패권이 될 수 있고
0: 맞습니다.
1: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또 몰릴 수도 있고
0: 네.
1: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정도에 따라서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러면 나는 그런 버블에 동참하지 않겠어라고 독야청청 살아갈 수도 없는 거고
0: 네.
1: 어느 정도는 또 가담을 해야 되고
0: 네.
1: 와 이거 뭐 고민이 엄청 커지네요.
0: 그렇죠. 근데 이 전체적인 그러면 이 패러다임의 이런 그림의 기반은 뭐냐면 돈의 효율성이에요. 돈의 효율성.
1: 돈의 효율성. 그러니까
0: 9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이제 돈이 가격이 얼마다 물건이 그때 이제 내연차가 생기면서 그리고 GM 포드가 막 자동차 시장을 잡으면서 이거는 가격이 얼마인데 어디보다 얼만큼 비싸고 싸고 이게 중요했던 문제였는데 그 뒤에는 사실은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주의 시대를 평화로운 시대를 마련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돈의 움직임 자체가 아 일단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면 돼. 그래서 달러라는 거 외화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안전해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미국조차도 달러 자체만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자산, 에셋, 뭐 무역, 어음 여러 가지 증권을 통해서 자꾸 국가의 부를 자꾸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자산 인플레이션이랑 직결이 되는 거군요. 숫자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전 세계 부채가 한 300조 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1: 네.
0: 특히 미국 중심이 돼가지고 자산운용사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증권화된 이건 뭐 무역신용 다 포함해가지고 매출채권 다 포함해서 보시면 그게 45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보다 더 많은 레버리지 상품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이러한 속성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피아트 머니 바로 신용화폐 시대에 살고
1: 네,
0: 있다는
1: 그렇죠.
0: 거고 그는 돈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당연한 시대 그런 흐름이다.
1: 좋든 싫든.
0: 네네.
1: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유신익 박사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예. 돈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면 사회도 정책도 인플레도 모두 다 변해버린다.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1: 그 과도기에서
0: 네.
1: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는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0: 네네.
1: 현실이네요.
0: 네네.
1: 오늘 별책부로 KBWM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트럼프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로 마칠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하늘이 흐린 토요일입니다.

0: 낮까지 전국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제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2도, 강릉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아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안팎 크게 오르며 서울 28도, 대구 26도 등으로 낮에는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모레 월요일에는 하늘은 흐리겠지만 내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인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낮에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원도와 경상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지와 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오늘까지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국외에서 열릴 예정인 장남의 결혼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워싱턴 DC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열리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시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면 며칠 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재개할 방침이며 중재자들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의 당면 목표가 공식적인 종전 합의가 아니라 위태롭게 지속되어 온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회담의 틀을 제시할 일종의 의향서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캐빈워시가 취임했지만 연준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 오른 데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앞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고 미국 내 신청은 특별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 속정책의 일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러 왔다가 고국에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자민당 정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데 대해 군국주의적 망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자위대 명기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방위비 증액, 3대 안보문서 개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본 정부의 행태는 자국을 전쟁 국가로 자리매김해 대일본 제국을 환생시켜 보려는 군국주의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으로 나서는 손흥민이 네 번째로 출전하는 월드컵에서도 초심을 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의 손흥민은 기자들과 만나 월드컵을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다며 항상 저에겐 꿈의 무대였기에 첫 번째든 네 번째든 힘과 열정은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심을 갖고 운동장 안팎에서 최선을 다해 능력을 펼쳐내고 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대체 공휴일인 모레는 전국이 차츰 흐려져 제주도엔 낮에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KBS

KBS 뉴스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번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따라 맞이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중국의 존재감도 한층 높아진 모양새인데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갈등 관리가 또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결속이 강조되면서 회담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중러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 그리고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오늘 KBS 뉴스 월드 시작합니다. 먼저 위클리 핫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사우디 매체가 미국과 이란에 합의한 초안이 몇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요?
1: 네.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인데요. 알 아라비아가 현지 시각 22일 날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한 초안이 몇 시간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초안 내용을 보면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포괄적이며 무조건적인 휴전해야 된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0: 예.
1: 뭐 군사, 민간, 경제 기반 시설을 상호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들어있고 군사작전 종료, 언론 공세 중단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협 오만만에서 항행 자유를 보장하고 이행 감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또 미 해결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일주일 안에 시작하기로 했고 이란 합의 이행 조건, 그러니까 이란이 제시한 그 합의 여러 조건을 이행하는 걸 대가로 해서 미국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0: 예.
1: 합의한 초안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준수 제약인과 양측이 공식 발표하는 즉시 합의 발의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카타르 협상팀과 파키스탄 관계자들이 잇따라 이란에 갔습니다.
0: 네.
1: 소식에 따르면요, 카타르 협상팀이 이란과 종전 합의와 남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줄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파키스탄도 이란과 고위급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0: 네.
1: 이란 국영 IRN의 통신에 따르면 야신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이란에 도착해서 이란 외무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무니르 총장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무니르 총장이 이란 방문해서 미국과 이란 협상과 지역 평화 그리고 양국 공동 관시사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 파키스탄에 직접 움직이면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뭔가 진전이 있는 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계속 뭐 된다 하다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엔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랬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0: 네, 이게 여러 나라에 미친 영향이 크잖아요.
1: 네.
0: 그 석유화학 원료 조달 관련해서도 막 불안감이 커지면서
1: 네.
0: 우리나라도 쓰레기 봉투 사재기
1: 있었죠.
0: 논란이 있었는데
1: 네.
0: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네요.
1: 네. 우리는 지금은 괜찮은 걸로 알고
0: 예,
1: 있거든요.
0: 예.
1: 지금은 한때 우리 두 장밖에
0: 네네.
1: 종량제 봉투를 못 샀었는데 일본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 때문인데요.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쓰레기 봉투 대신에 일반적인 봉투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나프타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일본 각지에서 지정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가 지정 봉투가 아니라 뭐 투명, 반투명 이런 일반 봉투를 임시적으로 쓰도록 허용하기도 밝혔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주로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원료인 나프타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데 지금 호르무즈 협이 봉쇄가 되면서
0: 예.
1: 원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프타가 이렇게 쓰레기 봉투뿐만 아니라 뭐 플라스틱 용기, 포장지, 잉크, 도료 등 여러 가지 생활용품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매장에서 일본에서는 1인당 구매 2장 이렇게 제한을
0: 예.
1: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지자체가 20곳 정도가 그냥 일반 봉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석유화학 업계 자체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나프타 원료로 말씀인 것처럼 비닐뿐만 아니라 플라스틱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크고 특히 에틸렌 생산 설비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난달 일본 내 에틸렌 생산 설비 가동률이 67.3%로 199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없으니까 공장을 돌릴
0: 그렇죠.
1: 수가 없는
0: 네.
1: 상황이 된 건데 이 나프타는 플라스틱 포장재, 식품 용기, 랩, 뭐 인쇄용 잉크, 도료, 단열재 등 여러 산업과 소비재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원료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가격 인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어찌어찌 지금 겨우겨우 꾸려가고
1: 네.
0: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안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쿠바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화의장을 기소한 데 대해서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1: 네, 그렇습니다.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입니다.
0: 예.
1: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화의장, 우리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미 법무부가 카스트로를 기소하면서 여기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카스트로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국의 기술을 규탄했는데요. 라울 카스트로는 올해 나이가 94살이고 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카스트로의 손자, 딸이 집회 현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수감된 적이 있었던 헤랄루도라는 사람이 직접 시위 현장에 나왔는데요. 미국에게 법은 마침복이나 마찬가지라 말하면서 불만을 표시했고 사람들이 라울 만세 이렇게 외쳤습니다. 카스트로는 국방장관과 그 국가평의 의장을 지내면서도 사생활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편 디아스 카넬 현 의장이 권력을 물려받고 나서는 네. 카스트로 의장이 공개석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뭐 나이도 워낙 많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 윌리엄 레오그란데 교수는 카스트로가 여전히 영향력을 물론 가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지도부가 주요 결정에 대해서 그 의견을 구하지만 일상적인 국정운영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이 카스트로를 체포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베네수엘처럼 일어났다는 일이 쿠바에서 일어날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사의를 밝혔는데
1: 네.
0: 이제 공식 이유로는 가족 돌봄을 들었지만 배경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1: 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쫓겨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개버드 국장이 사직서에서 암 진단을 받은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나서 남편 곁을 지키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 30일부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런 루카스 현 국가정보국 부국장을 국장 대행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버드 국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백악관의 사퇴 압박이 적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이 있었나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미국 당국의 수사를 비판했던 점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를 받았는데요.
0: 네.
1: 하지만 이후에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그리고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이 백악관이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때 개버드 국장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아 뭔가 백악관과 개버드 국장 사이에 이견이 있나 보다라고 추측이 나왔었는데 뉴욕타임즈는 개버드 국장이 중앙정보국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백악관 내부와 정보기관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 방송도 개버드 국장이 특히 이란전과 관련해서 엇갈린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백악관에서 신임을 잃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개버드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엇박자를 내는 행보를 보이면서 백악관 내부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은 물러나게 된 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2월 28일 날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공습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했던 이유로 임박한 핵 위협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개버드 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올해 들어서 공교롭게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펜 본디 법무장관이 네.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여기에다가 로리 차베스 디레모 노동부 장관까지 물러났는데 이 사람 모두가 다 여성이고
0: 네.
1: 그리고 개버드 국장 역시 여성입니다. 여성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 워싱턴포스트는 개버드 국장의 사태로 존 래클리프 CIA 국장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국가정보국과 CIA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권한과 영향을 둘러싸고 경쟁을 해왔는데 CIA 쪽에 좀 더 무기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반이민 정책을 점점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도 크게 바꾼다면서요. 앞으로는 이제 보통은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 많은 분들 중에 이제 미국에 살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 네.
0: 이런 길이 좀 좁아질 수 있겠네요.
1: 네. 그러니까 본인 본국에 가서 신청을 하고 돌아와야 되는 미국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1: 미국의 이민 당국이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특히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유자는 특정 목적으로 단계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고요. 이들의 체류가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미국 정부 영주권 신청 제도 변경은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하다가 결혼하거나 취업하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이제 비자가 만료된 데도 살다가
1: 그쵸?
0: 뭐 취업이나
1: 결혼이나.
0: 결혼으로 해서 네, 영주권 신청하는 거를 막겠다 원칙적으로.
1: 네, 맞습니다. 결국은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의 예. 일종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매년 100만 건이 넘는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신청자 절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버렸겠다는 건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0: 그렇죠.
1: 네, 미국 시민권자인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과 상당 기간 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기조로 인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혹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0: 예.
1: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조치를 한 국가 또는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사실상 본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0: 자, 미국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석사학위 소지자들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대학 졸업보다는 석사학위를 좀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할 때 조금 더 유리하고
0: 전문성이 있을 테니까요.
1: 네. 급여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지난 20년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지금 취업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0: 네.
1: 일부 기업들이 높은 학위보다는 실제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버닝글래스 연구소가 35세 이하 석사학위 소유자의 실업률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35세 이하 박사과정 졸업자, 의대, 로스쿨 졸업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원인 중 하나는 석사 과정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2005년 이후 수요 증가에 맞춰서 대학원들이 석사 과정을 늘렸는데 2021년 기준 석사 프로그램 수가 69%나 증가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확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학위보다는 실제 업무 능력과 검증된 기술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많은 IT 기업들이 인력 구조 조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0: 이제 뭐 어떤 학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학번,
0: 일 잘해라.
1: 맞아요.
0: 요거네요.
1: 네.
0: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 직접 주재한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26일 날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왕 부장이 뉴욕에서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 대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제가 전례없는 충격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안보리 고위급 회의는 유엔 헌장의 시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면서 유엔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28일 날 글로벌 거버넌스 그룹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회원국 외무장관들과도 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왕 부장이 캐나다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문은 중국 외교부장이 10년 만에 초청을 받아서 캐나다를 방문하는 거라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회복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왕이 부장이 바로 또 캐나다도 방문을 하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중국 외교부장의 캐나다 방문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동안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좀 안 좋았잖아요.
1: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측에서 중국 기업들의 IT 기업들의 그 정보 유출 우려에서 화해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했었는데요.
0: 예.
1: 그때 캐나다가 거기에 동조하면서 멍한조 화해 부회장을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양측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또 뭐 외교관 추방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마크카니 정부가 들어섰고요. 이제 전격적으로 방중하면서 캐나다 중국 관계가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왕 부장이 이번 답방은 카니 총리의 방중 성과를 구차하게 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아마 고위급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캐나다가 이제 미국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0: 이어서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러 정상회담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견제하는 메시지와 함께 경제와 에너지, 안보 협력까지 강조가 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끝난 지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자, 외교 무대에서 이제 중국 존재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푸틴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일단 주요국.
0: 네.
1: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도 뭐 경제력은 뭐 아직은 10위권이지만 국제적 영향력으로 보면 이제 3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이 중에서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고 러시아는 전략적 그 협력 동반자 관계, 동맹 직전 관계거든요, 사실상.
0: 네.
1: 그렇게 보면 미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중국이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과 회담을 했다면 이번에는 협력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회담을 한다는 점이 주목거리고요. 러시아도 미국과는 여러 면에서 대척점이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과 회담을 마친 이후에 중국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협력 전선을 넓히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주의, 전통적인 네네.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미국 그리고 국제질서 수호를 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이 국제지라고 하는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90% 이상은 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1: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주의의 폐기 내지는 어떤 국제주의 완화로 생긴 빈 공간. 이 부분을 지금 시진핑 주석 중국이 깊숙이 파고드는 양상이에요.
0: 그 빈 공간을 중국이 들어가서 뭔가 자기네들이 주도로 국제주의 질서를 잡아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1: 그렇죠.
0: 보면 되겠네요.
1: 그러니까 예. 중국식 국제주의.
0: 예.
1: 그러니까 미국이 표방했던 국제주의를 중국이 이미 뭐 일대일로라는 정책으로
0: 네.
1: 이제 구체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주의를 완화하거나 축소시킨 공간이 더 넓어지니까 이 부분을 뭐 좀 전에 캐나다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한 주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말하면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0: 그래도 균열이 생겼잖아요.
1: 그렇죠. 예. 틀어지니까 이제 파고드는 거죠. 사실은.
0: 그래서 동맹 직전 관계인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판도를 좀 다시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이제 방중을 한 게 이제 중국에서의 외교 무대였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의전부터 회담 결과까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뭐였습니까?
1: 일단은 뭐 시진핑 주석의 표정부터 다르죠.
0: 아.
1: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번 방중을 통해서 거의 웃음이 없었거든요.
0: 예, 예.
1: 본인이 리얼리티 쇼의 주역이고 항상 본인이 주도하고
0: 그렇죠.
1: 항상 본인이 리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거꾸로
0: 예.
1: 말도 오히려 시 주석이 원래 이제 포카페이스라고 해서 시 주석이 표정도 없고 말도 별로 안 하는데
0: 그치, 잘 안 웃죠. 예.
1: 예, 이번에는 자주 웃는 모습이 보였고
0: 예.
1: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전략적인 셈법이 보였거든요.
0: 예.
1: 근데 이번 푸틴 대통령은 그야말로 친구 간의 프렌드십 모든 면에서 의전도 사실 지난번에 이제 서열 9위에 해당하는 한정 그렇지만 이제 이미 실권은 없는 분이거든요. 그 양반은. 근데 이번에는 왕위 외교부장은 뭐 사실상 뭐 서열을 떠나서 지금 뭐 탑 5 안에 들 정도로 그 시진핑 주석의 외교안보 전략의 책상이면서 중심이거든요.
0: 네.
1: 왕위 부장이 영접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무리만 화려한 한정 그다음에 실세 왕위 부장 접견 여기서 이미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를 만나는 전략적으로 친구인 푸틴과 전략적으로는 경쟁관계, 아무리 환대를 해도 경쟁관계인
0: 네.
1: 트럼프 대통령과 의전이나 뭐 양측 그 정상들의 표정이나 모든 면에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0: 뭔가 또 러시아 쪽이 더 가까운 느낌이었고. 근데 그 사실 미중 정상회담 때는 어떤 공동 성명이나 기자회견 같은 게 없었잖아요.
1: 있을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양측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소문 났지만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먹을 게 원래 없었던 소문난 잔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방중 자체가 지난해 관세 전쟁에서 휴전을 이어가기 위한 모멘텀 형성 차원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대만 문제 충돌했죠.
0: 네.
1: 또 이란 문제 합의 못 봤죠. 그러니까 성명이 나올 수가 없고, 관세 전쟁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일러브 관세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지난해 25% 무차별 관세 우리 받았잖아요. 15%로 줄였지만 이 카드가 불법이 됐거든요.
0: 근데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는 어떤 부분에서의 뭐 공동 성명 발표라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까?
1: 예, 여러 가지 면에서 한 합의사항이 예. 나왔죠. 공개적으로 나왔죠.
0: 예.
1: 양측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의사항을 서로 내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왜냐하면 미국이 결국 팩트시트를 발표했거든요. 대화권에서 네. 끝나고. 그거는 뭐 이 중국 측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양측은 합의사항들을 여러 가지 나열을 했고
0: 예.
1: 입장까지 발표를 다 했거든요.
0: 어떤 합의들이 그리고. 있었습니까? 뭐 여러 뭐 경제, 무역, 뭐, 에너지 기술 여러 가지
1: 예,
0: 있을 텐데.
1: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시베리아 힘 뭐 투 가스관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북한 문제, 국제 문제,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미국이죠. 이런 거에 대한 또 핵을 보유한 국가의 어떤 전횡.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할 만한 얘기들은 다 들어가 있는 합의 내용들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규모로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보잉 뭐 5B라고 그랬죠. 비프 소고기 그다음에 빈콩 보잉 뭐 그다음에 무역 투자 위원회 다섯 가지 얘기했지만 이번에 시베리아 힘 그 2
0: 네네.
1: 이게 뭐냐면은 시베리아에 있는 그 가스전에서 파이프라인을 중국으로 연결하는 게 원은 이미 가동 중이고요.
0: 그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잖아요.
1: 이 2까지 합치면은 예. 무려 1조 달러입니다. 규모가. 그러니까 뭐 규모가 비교가 안 되죠. 경제협력도.
0: 예.
1: 그러니까 이번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 자체의 성격, 합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비교 불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0: 그 방금 말씀하신 시베리아 힘 2 가스관 건설.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됐습니까?
1: 이미 1은 뭐 이제 실현이 됐고요.
0: 예.
1: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요즘 조금 이 봄에
0: 네.
1: 뭐 우리가 이 지금 뭐 안심하면 안 됩니다만 그 황사 조금 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0: 와, 그게 지금 그게 체감은 안 되는데요.
1: 예, 예. 옛날 같은 벌써 뭐 난리가 났는데 예. 지금도 있긴 있죠.
0: 예.
1: 그게 이제 중국이 석탄 의존도를 이제 시베리아 가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이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합치면은 거의 1조 달러에 2까지 가동되는 1조 달러. 물론 이제 향후 한 30년 동안이니까
0: 예, 예.
1: 뭐 1년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상 에너지 전략 동맹이 되는 거죠. 러시아와. 그리고 지금 중동 외부에 지금 중동에 지금 중국이 의존도가 한 50% 되거든요.
0: 예.
1: 그런데 중동은 이번에 위험성이 좀 드러났잖아요. 근데 시베리아 힘은 이거 중국하고 러시아 간의 국경만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0: 사실 유럽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제 가스 연결이 안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1: 노드 스트림 노블 연결되는 게 끊어졌죠.
0: 예.
1: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판매처 공급처가 이해관계가 정확히 이제 일치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0: 에너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동해 출해권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권이잖아요. 이제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나가는 문제인데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1: 근데 이제 중국이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나간다. 이건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인게요.
0: 예.
1: 두만강은 일단 강입니다. 물론 하구는 뭐 바다처럼 넓지만.
0: 네네.
1: 그리고 여기에 두만강 철교도 있고 이번에 이 새로 건설한 이제 북한 러시아 간의 자동차 교량이 이번에 연결됐거든요. 상당히. 그러면 이게 교각 높이가 한 7m에서 한 10m 되거든요.
0: 네.
1: 그럼 대형 배는 못 다니죠. 그러니까 두만강을 통해서 나간다. 이 역사적으로 중국도 우리도 뭐 그쪽 고토라는 뭐 역사적 근거도 있지만
0: 네.
1: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날 때 1858년에 아이운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면적이 한 6배에 해당하는 아무르주, 하브롭스크주, 연해주를 거의 거저 가져가다시피 가져가 버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때부터 청나라는 동해로 못 나오는 거죠. 중국은 이제 개성한 중국은 못 나오는 거고 이게 중국의 한이죠. 그러니까 동북삼성 발전이 지체되는 것도 동해로의 출구가 없거든요. 지금 물류교통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게 수건인데 약간 15km가 나진아산 쪽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정말 꿈입니다. 예. 나가는 게. 근데 도만강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게 하천이니까 대형 선박이 오가는 건 어렵고 그러니까.

0: 뭐 두만강을 통해서 나간다? 이거는 원래 쉽지 않다는 걸 중국도 알 거고요. 그렇다면 아마 이 북한의 동해를 활용하는 거죠. 차항출해라고 그래서요. 다른 나라의 항구를 빌어서 나간다. 이게 이제 1대1로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력한 게 나진항 프로젝트입니다.
1: 네네.
0: 나진항이 지금 현재 부두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가 임차했고
1: 그 나진항 핫산 프로젝트 나진항 핫산 프로젝트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0: 예, 그게 나진항 핫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이 동해나 그러니까 러시아 쪽 항구도 있긴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부터 몇 개가 있는데 여기는 좀 항구로서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좀 옵니다. 가끔가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합의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목표는 중국 동해라고 북한 동해라고
1: 북한 동해.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의 파병 요청에 이제 그 응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 아니 러시아하고 북한의 결속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0: 다르게 연결됐죠.
1: 중국까지 연결이 되는 거네요. 북중로 어때 공조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요게 지금 우리한테는 양면의 칼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뭐 그레이트 두만강,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으로 뭐 그 두만강 하구가 국제적으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결 개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이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도 좀 추진되고 그랬는데 지금 북중로가 연대를 하게 되면 만일에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사실상 우리로 보면은 이게 북중로에 의해서 이 북방 공간으로 가는 게 차단되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력이 배타적으로 북한에 커지거나 또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거나 이게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남북 중로 이 다자협력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를 단절한 상황에서 북중로를 연결하고 중국이 동해를 나온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지만 안보적으로도 중국 궁극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없지만 중국 군함 함정들이 동해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머리 아프죠.
1: 그렇죠.
0: 일본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1: 그건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러면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경호 의전팀이 평양을 다녀왔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방북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0: 그러니까 강 물결을 볼 게 아니라 강물 흐름으로 보면 시 주석의 방북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갔거든요.
1: 네.
0: 근데 10월 답방을 한 거는 중국의 리창 총리가 갔거든요. 시진핑이 아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경주였잖아요.
1: 네네.
0: APEC 때. 그리고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또 국빈 방문했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동맹 관계인 이 북한과 한국을 봤을 때 무게추가 지금 한국으로 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시 주석이 답방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무게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 주석이 반드시 평양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으로 보면 시 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우리한테는 또 양날의 칼이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식었으니까 트럼프발 김정은 트럼프 이 탑다운 빅 이벤트는 쉽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오히려 중국이 개입해서 왜냐하면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차이 안 나쁘거든요. 또 이재명 시진핑이 케미도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지난
0: 중국발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또 이제 양측을 동시에 관리하고 한반도 영향을 낮추면 여기에 북한은 러시아하고 거의 동맹관계 수준으로 지금 군사협력을 하는데 또 우리 입지가 우리 뜻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시 주석 방북도 결국 예의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국익이 우리 전략적 이해관계가 이제 패싱되지 않게 지금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자, 국제관계가 정말 복잡하네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북중로 공조 가능성까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좀 주의를 기울여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사이트 코리아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0: KBS 뉴스월드.
1: 네, 이번엔 각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 말레이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연립정부 내부 갈등과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는데요. 노현지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또 통신원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 말레이시아 정계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요. 조기 총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2: 네, 원래 다음 총선은 2028년 초에 예정이지만 예. 연립정부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정계 개편 움직임이 겹치며 안와르 총리가 직접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해 조기 총선 여론이 급부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총선에서 하원 222석 중 과반 이상인 112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나 정당 연합이 집권 여당이 돼서 그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는데요. 2022년 제15대 총선에서는 그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국왕의 중재와 극적 연대를 통해 안와르 총리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안와르 총리가 이끌었던 개혁 성향의 파카탄 하라파는 82석을 얻었고 경쟁 세력인 보수 성향의 페리카탄 나시오날이 73석을 차지해 양측이 막상 막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때 원래 라이벌이었던 통일 말레이 국민 조직 움노당이 가지고 있던 30석을 보태며 이번 연합정부 구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움노당이 다가오는 조호르주 선거에서 협력하지 않고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요. 현 정부의 경제개혁을 이끌던 라피지람니 전 경제부 장관과 닉 나즈미 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이 여당 연합에서 탈퇴하고 소수정당 신당인 말레이시아 연합당의 지도부를 맡아 이번 안와르 정부의 개혁은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추진 중입니다. 공식 대변인인 파우미파드즈의 통신부 장관은 지난 20일 내각회의 직후 바리산 내셔널과 사바사라와계 소수 정당 연합 세력들은 내각 임기 종료 시까지 현 정부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뭐 조기 총선 이야기에 또 말레이시아 개혁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반부패위원회 수장도 교체가 됐는데 부정부패 문제가 나왔나 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안와르 총리가 당선이 되자마자 부패와의 전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고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에 강력한 독립전권을 부여했는데요. 이 아잠바키 전 위원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정정국을 이끌었습니다. 이후로 무히딘 야신 전 총리를 코로나19 팬데믹 국책사업 중 직권남용과 자금세탁 혐의로 형사기소했고 전 재무부 장관인 다이안 자누딘 가문의 소유 이람타워를 부정자산 환수 혐의로 압류하기까지 했는데요. 취임 이후에 이 아잠바키 전 위원장은 개인 주식 과다 보유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반부패 수사를 내세워 압박해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이른바 기업 마피아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스캔들이 보도되며 4월부터는 이 아잠바키 전 위원장의 즉각적 구속 수사와 반부패위원회에 대대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전국에서 있었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이 반부패위원회 수장이 부정부패로 인해 경질되는 것은 조직의 신뢰도를 훼손시킨다고 여긴 안와르 총리는 그냥 임기가 끝나는 5월 12일 수장을 교체하는 것으로만 지었습니다.
1: 네.
2: 이번에 새로 취임한 전 고등법원 판사 압둘할림 할 아만 위원장은 20년 이상 판사로 재직하며 청렴하고 중립적이기로 유명했는데요. 정부는 내부 정치인 출신이 아닌 법조계 원로를 수장으로 내세워 반부패위원회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1: 에너지 관련 소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6월 1일부터 바이오디젤 보급을 확대한다고요?
2: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국적인 경유 가격 인하를 목표로 6월 1일부터 19개 허가 공장에서 B15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부총리 겸 농촌지역개발부 장관은 B15부터 시작해 B20으로 생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네. 향후 2, 3년 내에 B50까지 생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하미디 부총리는 이 단계적 접근 방식이 팜 원유 가격이 바이오디젤 생산 비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1: 예.
2: 이 바이오디젤은 기존 석유 기반 디젤에 식물성 기름인 팜유를 섞어 만든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 뒤에 붙는 숫자는 혼합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1: 그 팜유가 얼마나 들어갔다.
2: 현재 말레이시아는
1: 예.
2: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말레이시아는 일반 차량용으로 팜유 디젤 10%를 혼합한 B10, 산업용으로는 7%를 혼합한 B7을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혼합 비율을 높여가겠다는 의미겠죠. 말레이시아는 세계 2위의 팜유 생산국으로 팜유를 연료로 더 많이 사용하면 국제시장 가격을 방어하고 국내 팜유 산업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의존도를 완화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노후 차량이나 특정 고성능 엔진의 경우 바이오디젤 함량을 높이면 필터 막힘이나 연비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단 사전 조사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네. 이건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운전면허 규정을 대폭 강화를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제부터 외국인 운전면허 자동 변환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면허 시험 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작년이었죠. 2025년 5월 19일 고시하며 과거에는 외국인이 장기 거주 비자를 소지하면 도로교통국에서 말레이시아 현지 운전면허로 바꿔주던 것을 이제 중단한 것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 끝에 올 5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1: 네.
2: 현재는 말레이시아 국적자나 외교관, 말레이시아 MMTH 비자 소지자만 면허 변환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해 필기와 도로주행까지 모두 걷다.
1: 근데
2: 정부는 앞으로 예외 없이.
1: 도신원님. 네. 그런데 네, 이게 결국은 상호주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교환 면허 인정 국가로 되고 있는데 이런 상호주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네요. 결국은.
2: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정식 면허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야 하지만 말레이시아 국민은 한국에 들어오면 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1: 네.
2: 외교적, 제도적 불편등이라는 비판이 교민사회와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노현지 통신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0: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자, 세계 경제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네요.
3: 네, 다우는 전장보다 0.58%, 그리고 S&P 500은 0.37%, 나스닥은 0.19%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이틀 연속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8주 연속으로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2023년 12월 이후에 가장 긴 주간 상승 랠리입니다.
1: 네.
3: 이날 시장은 미국 그리고 이란 간의 협상 진전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카타르 그리고 파키스탄이 동시에 이란 테헤란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위협이 다소 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자 심리는 강화가 된 겁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합의를 위해서는 이란의 고농축 오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이후에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이 양측 간의 견해 차이가 여전히 깊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합의 가능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이제 다소 가라앉으면서 이번 주 초에 증시를 압박했던 채권 시장의 불안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네.
3: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날보다 2.6bp 하락해서 이제 4.58%를 기록했고요. 또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4bp 이상 떨어지면서 5.06% 안팎에서 거래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1: 네.
3: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퀄컴이 11.6%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네. 1.90%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3: 레노버는 이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매출 증가율을 발표했고 그래서 대테크놀로지스가 17%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HP도 15% 상승을 했습니다.
4: 유가도 좀 살펴보죠.
3: 네, 국제 유가는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0.94% 오른 배럴당 103.54달러, 그리고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0.26% 오른 96.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는 이란 협상 타결 기대 그리고 우려가 교차하면서 두 유종 모두 3% 이상 급등하다가 하락하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1: 네.
3: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이란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일단 주간 기준으로 보면 국제 유가는 하락세입니다. 브렌트유는 5.48% 그리고 WTI는 8.37% 내렸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정을 둘러싼 전망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주중 내내 가격의 등락폭이 매우 컸습니다.
4: 요즘 금값 흐름이 좀 안 좋던데 계속 내려가던데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3: 네, 6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전장보다 0.59% 내리면서 4,515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또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0.7% 남짓 하락하면서 76달러 초반대로 보였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베팅이 강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연준 안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인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1: 네.
3: 월러 이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에서 강연을 했는데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 더 높지 않다는 점을 하기 위해서 정책 성명에다가 그 완화 편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약해지지 않는다면 특히 최근에 일부 상승한 기대 인플레이션 측정치들이 불안정해지는 조짐을 보인다면 그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 네.
3: 이 발언에 연준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한때 4.1470%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지난해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1: 네.
3: 이렇게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돼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내에 최소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가능성이 거의 70%까지 높아졌고 또 한 번에 5bp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능성 역시 20% 중반대를 나타냈습니다.
4: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 추진 소식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우 기업 가치 조달 규모 굉장하네요.
3: 네.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종목명을 SPCX로 해서 투자 설명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IPO를 본격 나섰는데요. 월가에서는 지금 스페이스X가 이번 IPO를 통해서 8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120조 원 이상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 글로벌 IPO로 기록됐던 것은 201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였는데요. 이때 조달됐던 규모가 260억 달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1: 네.
3: 아주 큰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는 약 1조 최소 5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26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SEC 규정상으로 이제 투자 설명회를 공개한 후에 15일 뒤부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행사를 열 수 있는데요.
1: 네.
3: 그래서 스페이스X는 이제 다음 달 4일부터 투자자 로드쇼를 개최한 후에 이르면은 12일 상장해서 IPO를 완료할 전망입니다. 이 투자 설명서에서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우주 문명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우주 산업의 장기 성장성을 강조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소행성 채굴, 달 화성에서의 에너지 생산을 미래의 주력 사업으로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지난 1분기 매출 대부분이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통신 사업이 차지한 것으로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장 이후에 이제 머스크 CEO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이 됐는데 네. 머스크는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는 클래식 B 주식을 556

0: 캘리포니아주가 AI로 인한 대량 해고에 대비해서 인간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요?
1: 네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에 대비해서 퇴직금 기준, 그리고 실업급여, 그리고 인재교육 이런 정책 방향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건데요.
0: 네.
1: 이 연구 대상에는 기업이 AI를 활용하는 대신에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네.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네.
0: 여기까지 어쨌든 뭐 캘리포니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좀 관심을 가지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KBS 뉴스월드 끝 소식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의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제주 23도, 광주 24도, 대구 22도, 강릉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서 종일 선선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맑아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안팎

0: 크게 오르며 서울 28도, 대구 26도 등으로 낮에는 덥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모레 월요일에는 하늘은 흐리겠지만 내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인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비는 월요일 낮에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원도와 경상도는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과 협상을 지원하기로 한 카타르가 동시에 이란에 고위급 인사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아시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각 22일 테헤란을 향해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협상을 지원하기로 미국과 조율한 카타르의 협상팀이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구체적 종전 조건이 중재국을 통해 바쁘게 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의 아시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상대로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 골프장에서 주말 연휴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연휴의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안사통신 등은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측이 소셜미디어에 강간을 포함한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0전 내린 2011원 30전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30전 하락한 2005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미만 단지는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 단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감사 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입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낮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대체 공휴일인 모레는 전국이 차츰 흐려져 제주도는 낮에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최근 제조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공장을 보면 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직원 한 명 없이 24시간 가동되고 불도 켜지 않아도 됩니다. 이른바 다크 팩토리, 불 꺼진 공장인데요. 사람이 없으니 굳이 조명을 켤 필요가 없는 완전 자동화 공장인 것이죠. 이 기업에선 AI와 로봇만으로 스마트폰을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무인 공장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AI가 설비 이상을 감지하고 협동 로봇인 코봇이 작업자 앞에서 정밀 작업을 돕는 등 생산과 물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자율제조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퉈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또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강연을 통해서 로봇 산업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지난 4월 27일 열린 2026 자율제조 AI 월드쇼 AMWS 2026에서 진행된 두 편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AMWS 2026은 AI가 주도하는 제조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두 가지 시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현장 전문가의 관점과 투자 분석가의 시각인데요. 첫 번째 강연자는 한국 오므론 제어기기 최경식 팀장으로 자율주행 로봇 활용을 통한 자율제조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고요. 두 번째는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수석연구원이 로봇 산업의 변화와 제조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0: 자율주행 로봇의 휴머노이드까지 그야말로 제조 현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강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1: 네, 먼저 최경식 팀장은 자율주행 로봇, 즉 AMR이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기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MR은 사람이나 고정된 라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면서 물류나 이동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AMR이 생산과 물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공장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수석연구원은요. 투자 분석가의 시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가능성을 짚었는데요. 네. 이 시장 규모가 크고 상용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2026년은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로봇 양산과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로봇 산업의 진짜 출발선이라면서 그만큼 중요한 때라는 점도 강조하는 강연이었습니다.

0: 다음 한국 오므론 제어기기 최경식 팀장의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을 통한 자율제조의 고도화 전략 강연에 이어서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수석연구원의 로봇 산업의 변화와 제조기업의 기회까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국오므론의 최경식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 한 10년까지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자동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고 연간 15.1%라는 성장률, 재작년의 국내 데이터도 24%, 25%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뭐 특정 자료들에 보면 뭐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 AMR 산업을 그러면 어떤 것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성숙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내가 시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죠. 특히나 산업 현장에서는. 그래서 AMR 기술이 교육용에서 산업용으로 넘어오는 그 기간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특히 AI 기술도 원인이 있었고 두 가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오픈소스 R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AMR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눈을 들였던 것이 창고에 대한 자동화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수도권에 들어오시면 많은 창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물류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요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지 컴퓨팅과 IoT의 기술의 증가. 그러니까 이제 15년, 20년 전에 벌써 IoT나 에지 컴퓨팅 같은 이 언어나 용어들은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데이터를 다시 제조에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신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됨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로봇 산업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아직 챌린지가 남아 있습니다. 챌린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투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안전의 문제. 지금 이제 27년, 28년부터는 그 유럽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법을 통해서 모든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사람용 로봇이나 아니면 AMR들이 그 규정에 준수하여서 만들어지지 않는지 판매를 못하게 되게 돼 있는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누구나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용 로봇이나 AMR도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더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스킬드 레이버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로봇이라는 이 좋은 솔루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부합되는 좋은 엔지니어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챌린지들이 또 산업 전반으로 보면 이제 도전적인, 긍정적인 기회로도 다가올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벌써 한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정말 많은, 심지어 많은 중소기업들에서도 이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시고 또 많이 적용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AMR 산업이 좀 더 밝은 미래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전반적인 수요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성. 결국은 회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굉장히 효율적인 공장을 만들어서 다른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거기에

0: 그 AMR이라는 솔루션이 굉장히 좀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솔루션으로의 전환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 제조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쓰이는 날이 곧 옵니다. 처음에 AMR을 적용하셨던 고객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회사 AGV가 있는데 그럼 얘는 누가 통합을 해줍니까? 관제를 해줍니까? 근데 지금까지 대답은 거의가 다 메이커별로 다릅니다. 아니면 솔루션별로 다릅니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이제 통합적으로 묶이는 형태, 자동화 솔루션과 IoT 융합 기술과 기타 협력 기술들이 하나로 다 뭉쳐져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무인 공장, 그다음에 자율 생산,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문제와 이상, 에러들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 문제 또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80년대에는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싸게 많이 만들자. 그게 이제 로봇.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의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인라인 자동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생산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효율을 가져가는 쉽게 말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는 게 목표였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은 셀라인 이제 자동화의 컨셉인데 셀의 효율성을 높여서 제조를 플렉서블하게 하자. 예를 들면 한 제조 라인을 만드는데 1억의 돈이 투자가 됐다고 하면 셀 라인을 잘 만들어서 특정 부분만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고 바꿔서 더 적은 투자로 다음 세대 로봇이나 다음 세대 장비나 다음 세대 제품들을 우리가 생산할 수 해내자라는 그런 형태의 컨셉으로 갔고 결국은 이제 통합적으로 제가 무인화 공장, 무인화 공장은 뭐 다른 이제 다크 팩토리라도 말을 하는데 전기도 쓰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자동화 솔루션들이나 IoT 솔루션들을 통해서 제조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어떤 고용자가 필요하든지 간에 제조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조 현장이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목표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제조가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였냐면 싼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형태의 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한계는 뭐냐면 계속 10년, 15년이 지나면 싼 곳을 찾아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제조업이 떠난 상태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갔다가 제가 이제 특정 산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또 이제 인도로 넘어가려고 하고 아프리카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계속되는 사이클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걸 통해서 가격 경쟁력, 제조 코스트에 대한 경쟁력은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한국에서 제조하는데 그런 경쟁력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제조를 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를 들면 평택에 지금 큰 회사에서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계시고 지금 이제 용인에도 만들고 계신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비싼데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할수 있는 동기 자체가 저는 생산성 극대화라는 공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장비 한 대가 얼마나 OEE가 높은가를 많이 판단하십니다. 근데 이 OEE의 개념이 이제 장비 하나를 넘어서 우리 공장, 이제 우리 공장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정체 아니면 더 뛰어넘어서 그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로케이션에 대한 OEE를 관리하고 개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되고 우리가 자율 제조를 하려면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인프라가 돼야 되고 사람이 돼야 돼서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목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AMR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우리 현장에 AMR이 맞느냐? 그건 누가 정해야 되냐면 내가 정해야 됩니다. 내가 못 정하겠으면 전문가들을 부르셔서 의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동화,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정의하시고 그 다음 방법을 찾으신 다음에 그럼 그 방법만 이제 찾아서 실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행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까 많이 들으신 AI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내부 인력과 함께 운영하시면서 점점점 계산해 나가실 때 아마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내용인데 제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계획이 있어요. 10명이 하고 있는 작업을 만약에 우리가 2명으로 줄일 수 있는데 투자가 필요 없다. 그럼 그걸 하시면 됩니다. AI도 필요 없으세요. AMR도 필요 없습니다. 합리적인 계획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운영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부에 인원이 없으니까 니네가 다 해줘야 돼. 그러면 프로젝트를 마칠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투자했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차는 좋은 차를 샀는데 안 타고 다닌 거랑 똑같습니다. 네. 내부에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기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한 다음에 적극적인 운영,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내부에서 그 합리적인 계획을 실행하시다 보면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공장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저는 유진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서 로봇산업을 분석을 하고 있는 양승윤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투자시장에서 이 최근에 가장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 로봇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시장에서는 지금 당장보다도 사실 더 먼 미래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시장에서는 지금 로봇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로봇 산업에 좀 이제 전문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로봇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년부터 해서 23년까지는 기대감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시장의 촉매가 되었던 거는 2022년도 이전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봇 사업팀을 그때 이제 만드셨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아,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나 보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1월 달 이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이제 굴지의 로봇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이제는 삼성이 로봇 사업팀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 제일 또 기술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본격화하게 하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23년부터 해서 쭉 이제 커져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안타깝게도 2024년도에는 주가가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풀 꺾이게 되었냐라는 내용들인데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도에는 사실 이 로봇 시장을 좀 이제 장악을 했었던 로봇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로 볼 수 있었던 건 사실 저희는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산업용 로봇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2024년도 이후에는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이제 이런 좀 딥테크 관련된 키워드로 좀 넘어오는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 시장에서 로봇 산업을 이제 보는 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24년도 이후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딥테크 시장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나 또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사실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뭐 글로벌리 미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뒤처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망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한 템포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2024년도가 기준이 되어서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결국은 AI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로봇을 정의를 해서 보면은 인지, 판단, 수행, 이 세 가지를 다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결국은 저희가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앞에 이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과 같은 기업들, 물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뭐 프로그래밍 된 것에 기반해서. 근데 뭐 저희처럼 범용적으로 이제 인지 판단하는 그런 수준들은 아니었었다. 근데 결국 시장에서 꿈꿨던 거는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고 자율적으로 이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들을 필요로 했고, 결국은 그러기 위한 인지 판단 영역은 AI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2년도 하반기 때 챗GPT가 공개가 되었었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여러 가지 LLM들, AI 모델들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뭐 GPT-3, GPT-4 등등등등 이제 AI 씬에서의 이 AI 모델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언어 모델이 이제는 또 물리 AI 모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로봇 쪽에서도 그 AI 모델들이 접목이 되면서 결국 인지 판단 수행의 이 삼각현대가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급속도로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 25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24년도에는 좀 주가가 주춤했던 반면 25년도에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라는 이제 궁금증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기를 저희는 상반기와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상반기에도 한번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트리거는 2024년도 12월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해서 갑자기 구글, 메타 이런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에서 로봇 하겠다, 로봇 AI를 하겠다라고 어나운서들이 나왔었었고 그리고 12월 말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분을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35%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연결 자회사화를 했었었고요. 이제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와 그리고 삼성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CES를 돌이켜보시면은 그때 가장 핫했던 거는 결국은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그 키노트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젠슨 황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AI 시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AI는 초창기에는 퍼셉션 AI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인지하는 AI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제 생성 AI까지 넘어왔다가 제너레이티브 AI까지 넘어왔다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에이전틱 AI로서 실질적인 이 사람들의 뭔가 효용 가치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AI가 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가게 될 골, 이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는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리 AI,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로봇입니다. 그 로봇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주가의 관점에서 이제 가장 큰 촉매로 작용을 했다라고 정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일 핫한 세그먼트 또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최근에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 AI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뭐 광통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킬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AI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AI라고 하는 게 그 AI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AI로 로봇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한 템포 나아가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께서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2024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또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빠르게 이제 꺾였다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하반기는 또 상반기와 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보기에는 불편한 법안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은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이 이제 제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상적인 또 사업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 제조씬에서 사람보다도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판단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말 그대로 그 노란 봉투법만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은 단순 뭐 테마,

또는 단순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로 저희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고 하면은, 당시에 현대차 그룹이 과거 2021년도에 인수를 했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뭐 단순 현대차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요. 현대차 산하의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뭐 누구는 부품을 만들고 누구는 유통을 하고 누구는 AS를 하겠다. 이 로봇 산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밸류체인들에서 각각 그룹사들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단순히 뭐 이걸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양산을 하고 또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대감들이 커져갑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도대체 뭐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관심이 커졌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현대차가 뭐 특별하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반기에서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의 뭐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24년도 연말에 있었었던 뭐 구글, 메타가 로봇 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뭐 그 엔비디아 또는 메타 혹은 뭐 구글과 우리나라가 뭔가 협업을 하는 그런 구도들은 아니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혜로 직결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건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밸류체인 관점에서 부품도 우리나라 걸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양산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와 본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투자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점들을 짧게 정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올해 1월 달에 있었었던 CES 현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 CES를 보면서 이 로봇 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흥망성쇠를 다 보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1월 달에 이 CES 현장에서 현대차가 뉴 아틀라스, 새로운 아틀라스를 공개를 합니다. 이제 양산형 설계를 적용을 해서 액추에이터 개수도 옛날처럼 막 각 관절 특성에 맞추어서 뭐 각 이제 여러 액추에이터 종류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두 개의 액추에이터로 양산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이제 새로운 모델도 공개를 했었었고, 그리고 구형 아틀라스를 활용을 해서 이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데모도 시연을 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로봇 기업들이 웬만하면은 현장에 나와서 로봇들 시연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로봇들이 나와서 넘어지거나 뭔가 동작 오류를 보였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실망을 하시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들고 나오는데,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을 들고 나와서 당당하게 시연을 했고, 그 정도로 이 로봇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성능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이 되면서, 아 이제는 진짜 머지않아서 이 제조 라인에서 휴머노이드가 투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투자 시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리 1등은 누구고 이제 2등은 누구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상열이긴 합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1등은 이제 제가 작년도만 해도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테슬라가 1등이다. 왜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소프트웨어만 있어서도 안 된다.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가 모든 것이 결합한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접근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회사다. 거의 수십 년 동안 동적인 움직임들을 개발을 해왔고, 이름에서도 다이내믹스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제어를 그런 관점에서는 앞서 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범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가 협업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왈가 왈부가 있어요. 뭐 사실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이 이제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은 하드웨어도 잘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OS도 iOS도 다 내재화를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휴대폰이 있고 또 이제 OS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구글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사실 비슷한 구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될 뭐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구글이 이제 담당을 하는 이제 그런 구도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최강자와 최강자가 만나면서 거의 테슬라를 한번 넘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경쟁력들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시연도 하고 뭐 AI 쪽에서 경쟁력들이 올라오면서 테슬라와 직접 경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생기긴 했지만, 또 이제 1월달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또 노조 쪽에서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 로봇이 나중에 상용화가 되고
이 투입이 되게 됐을 때 부딪히게 될 사회적인 그런 장벽들을 또 한번 저희가 빠르게 봤던 부분들이어서 올해 CES의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이 로봇 산업에서의 흥망성쇠들을 볼 수 있었던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투자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산업에서도 그렇고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사회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로봇 산업은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인데 이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리 IFR, 세계 로봇 연맹에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연간 시장 규모는 이 산업용 로봇이 글로벌리 한 50만 대, 60만 대의 시장 규모입니다. 로봇 가격을 뭐 1억 원에서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시장 규모로는 50조 원에서 100조 원의 시장인데 이게 결코 작은 시장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나 뭐 다른 음식료나 자동차 시장만큼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로봇 시장을 보시면 산업용 로봇에서는 일본의 환학이라든지 뭐 일본의 야스카와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니치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또는 뭐 현대차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 규모가 이 대기업들이 참여할 만큼 크지가 않아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또 의미 있게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산업용 로봇이 시장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은 뭐 제조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이 라인에서 제한적으로 작업에 투입이 되니까 시장 규모가 작은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휴머노이드는 범용 로봇이고 이런 물류와 제조 라인에서 투입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사라든지 아니면은 외부 환경까지도 진출을 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로봇이 언제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뒤든 20년 뒤든 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봇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10년 뒤 20년 뒤 상용화가 됐을 때 이 로봇들이 산업용 로봇을 대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이 산업용 로봇에 투자할 바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작년도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로 가면서 새로 공개된 이 휴머노이드의 라인업 수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바로 중국산 로봇들인데, 뭐, 물론 서방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다양한 로봇들을 공개를 하고 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기사로도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제조사가 거의 150개가 넘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이 시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침투를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한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좀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늘어났던 거는 뭐 시기가 굉장히 좀 우연치 않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뭐 로봇이라고 하는 게 기계공학적으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AI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올해를 초기 양산의 원년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뭐 테슬라부터 해서 뭐 또 미국에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피겨 AI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의 원 X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에지봇, 유비타이 이렇게 해서 각각 기업들이 몇 년도에 어떤 로봇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지를 제가 이제 시기별로 정리를 드리고 있는데 뭐 테슬라만 이렇게 횡으로 잘라서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말에 그때 젠1을 공개를 했었었죠. 옵티머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월 달에 젠2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하반기 때는 젠 2.5를 공개를 했고 올해 이제 젠 3를 공개를 할 거고 물론 이제 1분기까지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야기했던 거는 올해 중반쯤 이제 공개를 하고 7월 달 8월 때부터 이제 양산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가 있었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지금 젠 1, 젠 2, 젠 2.5 그리고 올해 젠 3로 해서 이 로봇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만 해도 로봇들 보시면은 사실 외형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스펙들을 뜯어서 봤을 때 이거는 뭐 도저히 상용신에서 쓰기가 어려운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는 초기 시제품 단계에 그쳤었었는데 2025년도에 공개되었던 로봇들을 보시면은 모두 이제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양산형 설계

를 적용한 양산형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건 양산형 로봇들이고 올해 그 양산형 로봇들이 실제 뭐 POC라든지 아니면 일부 테스트 라인에 들어가서 활용이 되면서 초기 양산기가 도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있고요. 초기 양산기라고 해서 뭐 자동차처럼 뭐 연간 100만 대 또는 뭐 1000만 대씩 찍어내는 그런 산업은 결코 아직은 아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서는 참 재밌는 뭐 우스갯소리기도 하지만은 천 대만 만들어도 양산을 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지금 로봇 휴머노이드는 뭐 한 1000대 만대 정도의 양산 이제 캐파 그 생산 능력을 갖추고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약 1.3만 대에서 1.6만 대의 시장이었고 올해는 약 5만 대에서 뭐 10만 대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규모가 작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0대를 만들든 1000대를 만들든 만대를 만들든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이 로봇들에 대해서 양산형 설계들을 확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부품들을 쓸지 이 공급망들을 또 소싱을 해야 되고 밸류체인들을 확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로봇 완제품 기업들도 주목해서 볼만하긴 하지만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사들도 또 이제 확정이 되는 그 공급망에서의 이제 그런 입지들이 확정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완제품도 좋지만 뭐 부품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산업에서는 부품 쪽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들을 하나의 좀 이제 임플리케이션으로서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같이 지금 당장은 아직은 로봇을 라인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028년도부터 해서 단순 뭐 부품의 분류라든지 아니면은 운반 작업에 투입을 하고 2030년도부터 해서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뭐 부품을 조립한다라든지 이런 조립 작업에 투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CEO도 이번에 올해 있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물론 지금 이제 단순 작업에 활용은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물론 이제 올해 말부터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2029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조금 2026년부터 해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는 2029년도 이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로봇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갖추게 되는 건 뭐 2020년도 후반 또는 2030년대가 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이 휴머노이드의 시장 규모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은 뭐 이제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중국의 고공산업연구원, 중국의 전자학회 그리고 이제 이런 뭐 IT 쪽 관련해서 전문 리서치를 하고 있는 옴니아까지해서 여러 기관마다 예측체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예측체들을 보시면은 한 가지 느끼실 수 있는 건 중구난방이다. 이 레인지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 아무도 그 언제 어떤 시점에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어떻게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 항상 이제 좀 이 큰 꿈을 이제 느끼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이 세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물론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이고 사실 저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간의 노동자 수만큼 휴머노이드가 쓰이게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제조 라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사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자 수 플러스 알파가 시장 규모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글로벌리 노동자 수는 약 33억 명에서 37억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33억 명이 아니라 33억 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로봇 대당 1000만 원씩 가격 가정을 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잠재 시장 규모로는 3경원에서 거의 4경원까지 산출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목해서 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결국 앞에서도 이 휴머노이드가 비싸다라고 센셜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비쌉니다. 지금 뭐 중국 로봇들은 대당 뭐 싼 거는 뭐 500만 원에서 800만 원짜리 로봇도 나와 있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용 로봇 같은 경우는 막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 상용 라인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은 지금 다 1억 원, 2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부 학계에서는 뭐 옵티머스가 또는 아틀라스가 뭐 수십억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산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봇이 이렇게 비싸면은 아무리 이 효용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쓰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물류 로봇도 그렇고 이런 로봇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잘 쓰였던 거는 아니고 효용성들을 입증을 하고 가성비를 입증을 했을 때부터
본격 시장 침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휴머노이드도 뭐 특별히 이제 특별한 로봇이긴 하지만 뭐 특별히 다를 것도 없다. 결국은 가성비가 확보가 되었을 때 시장 침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투자 회수 기간 2년 이내로 떨어졌을 때 이제 본격적인 침투가 이루어질 거로 가정을 해서 뭐 그 시점으로는 저희는 약 2030년대 중반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는 추가적인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은 이제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기술적인 수준들도 아직은 이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말 또는 내년이라도 당장이라도 이 휴머노이드를 100만 대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빌어서 투자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죠. 100만 대 휴머노이드 시장이 내년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거는 그럼 100만 대의 로봇이 쓰일 수 있는 수요처가 있냐라는 내용들인데 그 이야기를 좀 곰곰이 되짚어보면은 사실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도대체 어디서 쓰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초기 시장에서는 제조 라인에 투입이 돼서 단순 반복 작업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단순 음만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잡한 고난이도의 조립 작업을 하게 될 거다. 그러고 나서 외부 환경으로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가사 씬에 들어오게 돼서 인간과 이제 상호 작용들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쓰임새가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뭐 주요 컨설팅 기관들 베인앤컴퍼니나 맥킨지도 모두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근데 이 사고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제조에서 먼저 쓰이고 그 다음 다음에 가사에서 쓰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AI가 정형화된 공간에서 쓰이기가 지금은 이제 편한 거고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비정형 환경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사에서 마지막으로 쓰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반문을 해서 봤을 때 제조 라인에서는 그럼 쓸만한가? 제조 라인에서는 과연 이 로봇들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조 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로봇들이 멈춰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실수해서도 안 됩니다. 성공률이 99.99999%가 나와야지 쓸 수가 있는 거고 제조 라인에서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로봇들의 속도를 보시면은 지금 사이클 타임이나 택트 타임 관점에서 다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 AI 씬에서 피지컬 AI의 성공률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성공률이 한 90%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10번 작업을 했을 때 한 번은 미스가 난다는 이야기고 제조 라인에서는 단 한 번의 미스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조 라인에서 더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가사 씬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가사에서 이 휴머노이드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빨래 개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거지를 한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될 텐데 빨래를 개다가 10번을 개다가 한번 흐트러지게 개면은 저는 다시 개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설거지를 하다가 뭐 한번 깨트리면은 이제 그거 치우고 재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또는 작업에 대한 이 수용성 측면에서 더 수용성이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가사 쪽에서도 침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는 같이 좀 봐야 된다. 제조에 먼저 쓸 수도 있고 가사에 먼저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조와 가사에서 동시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어느 한쪽에 먼저 치우쳐서 이 로봇이 쓰일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선입견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날 필요들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뭐 가사 제조만 있는 게 아니라 10페이지에 요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도 이제 이런 그 파이팅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소적으로도 휴머노이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결국 이 무인화 제품들이 제일 먼저 쓰이는 곳은 바로 군이고 이제 전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군용 로봇으로도 오히려 먼저 침투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휴머노이드는 범용적인 존재이고 뭐 어느 특정 하나의 뭐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쓸 수도 있고 군용에서 쓸 수도 있고 제조와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가사까지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어플리케이션을 가둬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이제 그런 아까운 로봇이다라는 점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국가별로 현재 이 진행 상황들이 어떤지를 좀 빠르게 업데이트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원체 이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국가니까 이제 모두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이 이 휴머노이드 시장 그리고 피지컬 AI 시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대체 중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두각이 드러나고 있는지

저는 이제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앙정부에서 로봇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탑다운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지시들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를 이제 지방정부에서 구체화를 하면서 뭐 보조금을 준다, 연구개발비를 준다 등등등 이제 세부 이제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이 기업들이 육성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완제품만 만드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사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제 기업들한테, 제조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너네가 이제 로봇 만들 때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좋은 부품사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생태계 관점에서 육성을 해야 되니까 부품도 웬만하면은 중국산 부품들을 내재화를 해서 써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 부품도 같이 커져가고 있고, 또 수요시장한테 의무적으로 이제 부여를 합니다. 뭐 산업용 로봇이든 어떤 로봇이든 로봇을 쓸 때 뭐 중국산 로봇들을 최소 몇 퍼센트 이상 쓰도록 규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중국산 로봇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게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로봇들이 어찌되었든 수요시장에서 이제 수용이 되면서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양산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쓰이면서 기술적인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성능이 올라가는 사이클들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싸고 그리고 성능이 괜찮은 로봇이 탄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로봇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수출 시장으로 한 단계 나아가서 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이라든지 심지어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모든 로봇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이제 1등 또는 뭐 2등을 차지를 하는 이제 그런 구간들에 들어가고 있고, 내수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나가니까 더 가격은 싸지고 더 이제 성능적인 부분들이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들이 돌면서 이 산업이 빠르게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너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정 부품사들이 뭐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로봇들을, 중국산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했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 가격적으로 이 테슬라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건 사실 중국산 부품밖에 없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가격적인 부분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능적으로도 매우 높은 퀄리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부품사들이 그 퀄리티에 맞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국 부품사들이 가격도 싸고 그리고 성능도 좋은 부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돌고 있는 게 뭐 단순히 특정 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품까지도 다 돌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중국의 그런 경쟁력들이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여러 가지 로봇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선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각각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대학 연구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핑크색이 기업들이고, 부품사와 완제품들 기업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주황색이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러니까 산단입니다. 결국 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들 빠르게 제조라인에서 양산을 해보고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그 로봇들을 이 산단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이클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이런 빠른 사이클들이 돌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이제 내부에 그런 우수한 대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또 이제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MIT라든지 뭐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든지 로봇 쪽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의 대학 연구기관들의 로보틱스 랩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열의 아홉은 또 이제 중국 분들이어서, 뭐 중국 내부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육성이 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도 양성이 돼서 또 이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경쟁력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고 정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과거에 로봇의 강자였던 일본은 요즘 뭘 하고 있냐 아마 또 궁금해 하실 텐데, 물론 일본이 산업용 로봇이나 이제 이런 로봇 부품 쪽에서는 굉장히 강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작년도에 일본 그 로봇 전시회에 그 엔비디아 임원이 오셔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이 말 한마디에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상황들이고,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에서 휴머노이드로 넘어왔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씬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 테슬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본의 과거 명성을 누렸었던 뭐 아시모를 만들었던 혼다나 이런 기업들 전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아, 우리가 좀 뒤처졌구나, 우리가 더 군발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내세우면서 뭐 204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도 하면서 조금 이제 뒤처진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사실 참 안타깝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0: 지금 당장 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고, 제가 이제 4월 달에 한번 일본 기업들을 가서 탐방을 한번 다녀왔었었는데, 그때 일본 기업들과 이야기했을 때,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면은, 수요가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까지 수요가 잘 안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과거 이 산업용 로봇에서의 그런 이제 명성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오히려 양산과 휴머노이드의 상용화 관점에서는 넘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요타와 뭐 혼다가 그래도 로봇들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도요타가 농구하는 로봇을 업그레이드도 했었었고, 도요타가 사실 미국에다가 2010년대에 TRI라고 하는 토요타 그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설립을 해가지고 AI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피지컬 AI 쪽에서는 이 TRI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퓨전 폴리시라고 하는 이 로봇 학습계에서는 굉장히 좀 또 핫했던 이제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여서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혼다도 보시면은 이제 아시모에서 업그레이드된 휴머노이드도 공개를 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로봇 손에 포커스를 맞춰서 로봇 손을 벌써 4세대 손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을 결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무시는 못한다. 다만 이제 상용화나 양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움직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잘하지만 이 제조에 대한 또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능력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또는 뭐 서방과 협력을 해서 이 부족한 이 제조에 대한 능력들을 흡수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제조 기지로서 우리나라를 포지셔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조도 로봇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TSMC처럼 파운드리처럼 이제 양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사실 로봇 AI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는 랩실에서 쌓는 데이터로는 안 돌아갑니다. 로봇 AI는 결국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데이터들로 사학습을 시켜야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 거기에 대한 이제 제조 라인과 그리고 이 상용화의 이 씬에서의 이 도메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해주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은 이제 이런 중국과 어떻게 보면 또 대척점이 있는 이 제조 공급망 측면에서 로봇들도 제조를 하고 부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로봇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데이터들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의 또 이 로봇 산업에서의 하나의 극으로서 포지셔닝을 해 가야 된다라는 점들을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지금까지 한국오므론제약위기의 최경식 팀장과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수석연구원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건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낮까지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낮까지 경기 북부나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남부지방, 제주에 한때 5mm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흐린 하늘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괜찮을 전망이고요. 오존 농도도 무난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일부 서쪽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간 높음 단계인데요. 내일부터는 붉은색으로 매우 높음이나 높음 단계를 대부분 지역에서 보이면서 오늘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는 계속 흐릴 전망이고요. 특히 오늘의 낮 기온은 비교적 활동에 좋은 기온 17도에서 24도 분포로 흐린 하늘 속에 무난한 편이지만 내일과 모레는 다시 더워지면서 이번 공휴일 월요일까지는 이틀간 내일부터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전국이 17도에서 24도 분포인데요. 내일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고 모레 대체

0: 공휴일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28도 안팎의 낮더위가 내일과 모레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5도, 습도는 58%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예정된 장남 결혼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과의

0: 글을 올려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관련된 상황과 미국에 대한 사랑이 참석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워싱턴 DC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현재 언론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로 육군 참모총장이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이란으로 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과의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면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통과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란 정부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며 현 단계에서는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담긴 합의문 초안에 서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라라비아는 현지 시각 어제 양국의 합의안이 몇 시간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합의 임박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테헤란을 방문한 것도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몇 달간 미국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양국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타르 대표단의 외무장관 회동을 확인하면서도 공식 중재자는 파키스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 의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번 협상의 초점은 오직 종전에 있으며 현 단계에서 핵 사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평화적 핵에너지 사용 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고농축 우라늄 문제 등을 논의한다면 결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안사통신 등은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숙무드 측이 소셜미디어에 강간을 포함한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지도부들이 봉하마을에 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을 잇는 뜻에서 영남 낙동강 벨트에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도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충남과 전북, 대전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오전에 충남 보령과 서천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도 수도권과 대전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유종복 인천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회계 감사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리비 제도 개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미만 단지는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 단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0: 고객들에게 매년 감사 절차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방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연준의 독립성과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1: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가진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과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혜와 명확성, 독립성과 결의를 갖고 연준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지고 성장은 더 강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향해 일단 완전히 독립적이길 바란다며 연준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일 거라는 시장의 예상을 의식한 발언들로 풀이됩니다. 그래도 시장은 정부 정책과의 공조를 강조해온 워시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할 것인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거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고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선 올해 12월까지 금리 인하는 없고 오히려 인상할 확률을 70%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까지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는 내년은 돼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신임 의장은 다음 달 중순 첫 금리 결정 회의를 주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시장의 신뢰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앞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외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밖에서 하도록 하고 미국 내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으로 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0전 내린 2011원 30전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30전 하락한 2005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누적 신청률이 77%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2시 기준 1,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2,788만 8천여 명으로 대상자의 77.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지급액은 5조 455억 원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배우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강도상해 혐의의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자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첫날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잠시 선거운동을 멈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여권의 거물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충청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본인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과 서천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불과 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 오늘 2부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경민 씨.
1: 네, 지금이 오늘 예상한 지방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인데요. 앞으로 오후 1시까지 최대 정체가 나타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갖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첫날 나들이 차량들로 곳곳에 정체가 길어져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총 정체가 60km를 넘었는데요. 충청권의 대부분의 정체가 몰렸습니다. 북천안부터 독립기념관 나들목까지 한 번에 20km 불편하고 이후 청주 지역인 옥산 분기점부터도 청주 분기점까지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충청권의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40번 평택 제천선 타는 분들도 많은 듯한데요. 제천 쪽으로 남한성부터 한 번에 25km 꽉 막힙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도 남천안 나들목과 정안휴게소에서 각각 10km 이상씩 불편하고요. 영남권으로 내려가는 길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쪽은 여주에서 간장 먼저 속도 줄였다가 이후 경북 지역 문경 2터널부터 진남터널 사이로 차간격을 좁힙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경계권에서는 용인과 호법, 여주 부근 지나기가 어렵고요. 강원권에 접어들면 원주와 새말 부근에서 시간 여유 필요합니다. 60번 고속도로 양양 쪽도 남양주와 남춘천에서 각각 10km씩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시사펀치 1,2,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첫 번째 시사펀치는요.
3: 다시 상승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입니다.
2: 네, 이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상승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이번 주에 그 다카이치 일본 총리 방한했어요. 이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죠?
3: 예,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찾아와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을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초대한 데에 대한 답방이었는데요. 세 번째 만난 사이인 만큼 배려도 더 세심해졌습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은 셔틀 외교 일환으로 공식적으로는 실무 방한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두 정상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국빈 방한에 준하는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2: 네.
3: 청와대에서 가장 공들인 행사 중 하나는요, 하에마을 나루토에서 관람하는 선유 줄불놀이였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일정을 선공개하기는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번 깜짝 드럼 연주를 제안해서 이 대통령에게 큰 감동을 준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도 감동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고민했다라고 전했는데요.
2: 예.
3: 만찬 메뉴도 눈여겨볼 포인트입니다. 이날 만찬의 메인 메뉴로 안동 찜닭의 원형인 전개아가 테이블에 올랐는데요. 전개아는 옛부터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특별히 올리던 요리입니다. 평소에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다카이치 총리를 고려해서 선택한 메뉴였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평소 안동 찜닭에는 고추가 들어가서 매콤하게 만들지만 간장으로만 양념을 했다라면서 곁들인 반찬도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예.
3: 이날 한일 정상회담은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와는 세 번째 회담인데,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양국 간 셔틀 외교가 궤도에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뜻깊고 역사적인 교류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우정과 유대가 그만큼 두텁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고요. 다카이치 총리도 다음번에 일본에 오실 때에는 온천으로 할까요? 어디로 할까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된다면서 셔틀 외교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2: 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 상승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집권 1년 차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 예, 어제 한국갤럽 정기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긍정 64%, 부정 28%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의 긍정평가 61%보다 3%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 대통령은 전 지역, 전 세대, 정 성별에서 긍정이 부정을 앞

0: 압도하는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중도에서는 64%의 긍정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긍정 53%, 부정 36%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높은 국민적 신뢰를 확인했는데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이 22%,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 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보다는 2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역대 대통령 임기 내 지지율을 비교했는데 취임 1주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64%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주년 기준으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대통령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78%를 기록했고요. 최저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1년차 지지율이 국정 동력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은 매우 성공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5월 3주차 자체 조사였고요. 조사 기간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12%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두 번째 시사 펀치는요.
0: 극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1: 네, 우선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던 그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었던 우리 국민 두 명. 대통령 공개 언급 직후에 바로 석방이 됐어요.
0: 예,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에 붙잡혔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하루 만에 석방이 되면서 이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영해나 영토가 아닌데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며 작심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에 현장에 배석했던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 이몽순 안보실 2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복잡한 현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냐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1: 네.
0: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까지 거론하며 우리도 검토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다 라는 야당의 비판도 쏟아졌지만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21일 오전에 활동가 두 명의 석방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은 이번 일로 한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하루 동안 침묵했던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도 강 수석 대변인의 발표 이후에 입장을 냈는데 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이번에 나포된 다른 활동가들을 거칠게 다루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었고요. 그를 묵인해왔던 네타냐후 총리마저 그가 활동가들을 대하는 방식은 이스라엘의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활동가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이 대통령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서 대응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이 이스라엘의 레이더와 항전장비 등 방산 수출 주요 고객 중 하나라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1: 예.
0: 그럼에도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에서의 이스라엘 규탄 여론이 고조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외교적 대응의 명분과 수위는 국내 여론의 추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물론 이스라엘 또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또 하나의 극적인 문제 해결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파업 위기를 겨우 넘겼죠. 정부의 막판 중재가 효력이 있었던 거고요.
0: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주간 굉장히 마음을 졸이셨던 이슈가 바로 이 삼성전자 파업 이슈인데요. 노조가 예고한 대로 파업이 진행이 되면 직간접 피해액이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결국에는 타결이 됐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지원의 70%를 반도체 부분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고요. 반면 사측은 이런 요구대로라면 적자 사업부의 임직원도 연간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며 성과주의 인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까지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와 더불어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는데요. 사후조정 결렬 직후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는 협상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고요. 전망대로라면은 사업 성과 이익의 31조 5천억 원이 특별 경영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노조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최종 투표가 27일에 마무리되면 최종 합의안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1: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사 펀치는요.
0: 13일간의 본격 선거운동 기간 돌입입니다.
1: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거죠. 그런데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을 해서 큰 파장을 지금 낳았어요.
0: 예, 이번 5.18이 제46주기로 기념식을 치렀는데 이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같은 날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시도하면서 파문을 났습니다. 정영진 신세계 회장의 과거 멸콩 논란에 이어서 5.18 추모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탱크데이 이벤트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는데요. 전국민적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공무원 3대 노조도 비판 성명을 통해서 또 여론이 최대로 악화가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스타벅스의 출입 자제령을 내렸고 5.18 조롱에 대한 처벌법 도입 촉구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충남 도당에서 스타벅스를 오히려 방문하겠다라는 또 2차 조롱에 돌입을 또 했습니다.
1: 예.
0: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5.18 사안에 대해서 또 엄연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유가족분들이 계시는데 5.18을 활용한 마케팅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통한 국민적 뜻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정치권에서 불매운동을 더 강화한다든지 또 처벌 만능론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좀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뜨거운데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쪽이 오세훈 시장의 안전 문제를 적극 지적하고 나섰죠?
0: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폭행정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거세게 있었던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반격을 한 건데요. 한 주간의 정치권에서 뜨겁게만 붙었던 일명 순살 GTX 역사 문제입니다. 2026년 5월 15일에 국토교통부가 GTX-A 노선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의 철근 누락 사실을 이제 공식 확인하고요. 현장 점검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심각한 시공 오류와 보고 지연 등의 사업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즉각 감사 실시를 했는데요. MBC 보도에 따르면 기둥 한 개당 철근이 적게는 24개, 많게는 36개씩 빠졌고 전체 기둥 80개 중에 50개가 구조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원우 후보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전에 관한 철학 부재 문제가 심각 한데 싱크홀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강버스 문제에 이어서 GTX 삼성역 순살 역사 논란까지 안전행정 공백이 심각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보고 누락과 보고 지연 그리고 관리감독 소홀 등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가 소홀하게 대처하면서 시민 불안이 가중됐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 측은 선거를 노린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에 더해서 서울시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고 즉시 보고 의무 규정이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이를 정치 공세로만 치부하는 것은 매우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시사펀치 1, 2, 3였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최영우 씨.
2: 네, 5월의 23번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흐린 하늘이 점차 오들어서 구름량이 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이제 미미한데요. 주로 낮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남부 지방 제주에 5mm 미만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이 낮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 제주 23도, 대전, 광주 24, 대구 22, 부산 20, 강릉 18, 8도 등으로 이번 연휴 기간 중 오늘 하루는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다시 서울, 대전 28도 등으로 서쪽 중심으로 좀 더 덥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의 낮더위가 28-29도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는 수도권 일부와 서쪽 중심으로 높음 단계인데요. 그 밖의 지역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전국 대부분 더워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취소 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존 농도도 내일부터 다시 나빠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부분 더워지는데 제주는 이틀간 흐리겠고요. 제주는 월요일 낮부터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는 월요일 밤부터 비 예보가 있습니다. 화요일은 전국적인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때 화요일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다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3: 네, 어디로 이동을 하시든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당진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 정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이 전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지체고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전체 7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체는 충청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특히 북천안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는 20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원효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 수산도로 수서 방향 서초터널 안에서는 두 개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당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지난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났죠. 이번 정상회담 평가해봅니다.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2: 이번 정상 만남에 대해 일본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3: 예, 상당히 좀 그 호의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그 호름해 협약 문제라든가 사실 그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 관계라든가 이런 면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미들 파워 국가로서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기조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2: 예.
3: 이번에 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상당히 또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 네, 네. 특히 그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왔는데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있는 겁니까?
3: 아무래도 그 일본하고 한국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비슷한 그 과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일본은 그 중동 호름해 협의를 통과하는 그러한 원유 수입이 사실 그 10% 넘습니다.
2: 네네.
3: 예, 한국은 70%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다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정보 교환 그런 것은 한국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있는 방법이 서로서로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보 교환하면서 또 활용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번에 4월에 다카이치가 파워 아시아라는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2: 파워 아시아.
3: 예. 예. 네. 이것은 그 일본의 자금력으로 사실상 그 동남아를 돕자 막 그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한국도 동참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있었는데
2: 네.
3: 그거는 사실 그 납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남아에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에 많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 동남아도 그러한 원유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돕자. 이런 것은 또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2: 네.
3: 납타 제품이라는 게 굉장히 일본에서도요 비상에 걸렸어요.
2: 오, 우리랑 비슷하네요.
3: 예, 아주 네, 에너지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협력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자. 이거는 그 서로 필요하니까
2: 네.
3: 굉장히 좋은 합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 자국의 대북 3대 현안이 핵, 미사일, 납치 문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좀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처럼
3: 예.
2: 보여요. 그렇죠?
3: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 옛날부터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특히 그 아베 신조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미국하고 북한이 혹시 합의를 해버리면 그 미국에 대한 그 장거리 ICBM만 그 금지하고 그러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그대로 남아있다 북한 쪽에서 그거는 그 남한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은 일본을 겨냥할 것이다 이게 일본 쪽의 곡선입니다.
2: 그렇죠.
3: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화 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본은 그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그 핵미사일 부분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까지 완전히 폐기하는 수준이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다카이치도 아베 신조의 후계자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 예,
3: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 알겠습니다.
3: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동아시아 내의 한중일 협력과 공동의 이익.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인데
3: 네.
2: 반대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3: 네, 맞습니다.
2: 우리는 한중일이고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만 얘기하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3: 아무래도 지금 그 중국하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굉장히 격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중국 쪽에서는 한일령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문화, 여행 그리고 유학생 보내는 거 다 기본적으로 금지
2: 맞아요.
3: 시킨 상황입니다.
2: 다카이치 총리가 그 대만 문제 언급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3: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다카이치로서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극우 정치인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대립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일본에서 그곳으로 그 2월 8일에 있었던 중요한 선거도 이긴 곳입니다.
2: 네,
3: 거기서
2: 네.
3: 후퇴할 수는 없어요.
2: 예,
3: 예. 예. 그 국내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일본은 한국은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2: 그렇죠.
3: 예. 네, 거기 그래서 한미일 건조를 즉 이야기를 했는데
2: 네.
3: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한중일이 중요하다.
2: 예, 예.
3: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중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또 소양을 설득해 나가자 이게 안중근의 동의한 평화론이거든요.
2: 예, 예.
3: 그것을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화하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중국하고도 협력을 계속 해야 되니까
3: 네.
2: 일본처럼 그렇게 각을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3: 예.
2: 자,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그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작업 착수에 나섰고요. GDP 대비 방위비 2% 증액 달성을 조기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의 배경은 뭡니까?
3: 아무래도 미국 쪽의 요구도 대단히 강합니다.
2: 일본 방위력 강화해라.
3: 예. 그거는 뭐 바이든의 마르기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까지는 2%까지 GDP의 그 방위비 비율을 올리겠다. 그것을 또 몇 년 후까지였는데
2: 네.
3: 내년까지 하겠다.
2: 네.
3: 그것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유럽에도 2%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2: 네.
3: 그렇게 하겠다. 문제는 그 예산이 그렇게 없다라는 데 문제이고요. 며칠 전에도 미국 쪽의 군사 당국자가 일본에 가가지고 또 그 AI를 그 군사 시스템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2: 예, 예.
3: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 자위대의 시스템이 군사 쪽으로 상당히 그 뒤져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문제는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왜 AI까지 그러니까 AI 무기죠. 이거 그 이란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사용한 것은 AI를 그 사용해가지고 총리 정도 있는 그 목표 지점을 그 추려서 어디가 가장 그 핵심적으로 공격해야 되는가라는
2: 네.
3: 것을 보통 며칠간 걸리는 것을 그 30분 정도로 다 이게 그 확실한 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게
2: 예.
3: 바로
2: 예.
3: AI 이거 일본도 이거 하지 않으면 미국하고 함께 뭔가 군사 행동을 할 때 따라갈 수 없다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헌법의 문제도 있고 다카이치 일본 정부도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없다.
2: 예.
3: 그 도입하기에는 예. N으로 1조 N 이상
2: 와.
3: 그러니까 천억 원 1년에 그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2: 네.
3: 이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2: 네. 일본은 한국하고 지금 이제 군사 정보 교류하는 게 지소미아 아닙니까?
3: 네네 있습니다.
2: 그것에다가 플러스에서 군사 동맹급의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악사라고 하던데
3: 네네.
2: 이거를 체결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3: 맞습니다.
2: 이쯤 되면 한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3: 예.
2: 우리는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3: 예. 이 이야기는 쭉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 이 지소미아하고 악사를 한꺼번에 맺으려고 그때 김태효 씨가 그때 주도를 해서 비밀리에 주도한 것이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그 일본하고 서명하기 한 시간쯤 전에 그것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김태효 씨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돼가지고 먼저 지소미야. 만 한 거죠. 그 다음 악사를 하자. 이게 두 개 맺으면 세계적인 산식으로는 군사동맹입니다.
2: 예.
3: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재인 정권으로 갔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소미아마저도 이거 필요 없다.
2: 네.
3: 한때 그 파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2: 그랬었죠.
3: 예예. 네, 그러나 그것이 일단 그 남았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악사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거 다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이제 악사까지 맺으면 군사동맹이다.
2: 네,
3: 그러니까
2: 네.
3: 말을 바꿔가면서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었습니다.
2: 예.
3: 그때 합의가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자. 군사적으로 급한 일이 생기면 한미일이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한다. 이거 사실상의 군사동맹의 시작으로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2: 예.
3: 그 이후에 진전이 안 됐고요.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항상 한국에 대해서 저번에 5월 7일에 차관급으로 2+2가 한일 간에서 있었습니다.
2: 예.
3: 2+2라는 것은 군사 외교 당국자가 두 사람 두 사람 서로 나와가지고 한일 간에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관들이 하는데 우리 한일 간에서는 아직 장관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관이 만났어요.
2: 예.
3: 그것도 아주 몇 년 만에 그 항상 구창급만 했어요. 우리는 한일 관계에 이 부분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일본이 마지막에 요구한 것은 악사를 맺자.
2: 네, 네.
3: 그런데 이게 5월 7일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쪽에서는 그거는 못한다 라고
2: 예.
3: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예.
3: 그래서 일본 측의 보도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은 그러면 일본은 조금씩 맺자. 그러니까 악사를 나누어서 맺자라는
2: 예.
3: 방향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는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2: 맞아요.
3: 예,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저번에 11월에 한국의 블랙 이글이라는 전투기가
2: 예.
3: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급유하는 그러한 그 예정이 좀 있었잖아요.
2: 근데 일본에서 안 해줬죠.
3: 예. 독도 상공을 블랙 이글이 통과했다라는
2: 네.
3: 것으로 오히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독도 상공 이거는 일본의 영공이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때 급유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악사를 조금씩 맺자라는 그 일환이었는데 사실 그때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독도 상공을 왜 한국의 블랙 이글이 지나갔는가. 이것은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독도가 확실하게 한국 영토라는 거 인정해라.
2: 그렇죠, 그렇죠.
3: 예, 그러면 그 정도 급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다. 서로 할 수가 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의사 표현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
2: 네, 네,
3: 예,
2: 네.
3: 그까지. 네, 그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 상대가 다카이치이기 때문에.
2: 예,
3: 예. 예,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다카이치가 더 고주를 했어요. 예. 네, 이거 다시 하자는 거예요.
2: 아,
3: 이번에
2: 네.
3: 합의를 했습니다.
2: 네.
3: 6월이에요. 6월 산순에, 그러니까 10일까지의 이야기죠. 한 번 일본 쪽에 한국 전투기가 가서 급유를 한대요.
2: 네.
3: 예. 여기까지 예, 저번에 회담 그리고 이번에도 확인을 했던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뭐 독도를 다시 상공으로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2: 예.
3: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이것은 이곳으로 끝나면 되는데 한국 쪽에서는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전문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2: 네,
3: 이거
2: 네.
3: 일본이 악사를 맺으려 활용하는 하나의 단계적인 조치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언론이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일본에서도 다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회담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표면적으로는 아직 화기애애한 이러한 좋은 이것도 중요해요. 예. 협력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2: 알겠습니다.
3: 예, 그러나 그것만 네. 그 이번에는 많이 내보냈습니다. 예. 일본 쪽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급유해 주는 게 악사의 1단계다라고 네. 보는 거고 네. 우리는 급유는 구부교, 네네. 악사는 또 다른 문제다. 예. 이런 단계.
3: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2: 알겠습니다. 예. 오사카 유지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팩트체크 진짜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이어서 북한 관련 동향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만난 데 이어서 지난 21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
3: 예.
2: 러시아와 중국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는 반대한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죠?
3: 예, 예. 여러모로 시진핑 푸틴 정상회담 모양이 좀 달랐고요.
2: 예.
3: 트럼프, 시진핑은 뭐 공동 성명도 없었어요.
2: 네.
3: 뭐 이러면서 백악관 일방적인 팩트치트가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2: 예.
3: 여기에서 지금 북한에 대한 비핵화, 북한에 대한 제재 반대 포함해서 이란 전쟁,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2: 예.
3: 사실상 미국에 대해 반대하는, 그리고, 북한에 대해 제재에 반대한다는 명확도, 입장도 이제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2: 예.
3: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제재, 국제 질서, 이게 이완되는 틈을 타서 중러가 협력을 하고 있고.
2: 예.
3: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국제질서와는 좀 다른 결의 양측에 쉽게 말하면 케미를 보여줘서
2: 예.
3: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2: 게다가 그 중러 공동성명의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에 대해서 북한과 3자 협의를 계속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러가 아주 가까울 뿐 아니라 북중러 3국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 예, 그게 좀 우리로서는 사실 양날의 칼이네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좋으면 남북 종로 또 이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도 있었거든요.
2: 예.
3: 이 다자 협의를 통해서 동해, 남북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쪽에 공급망 경제 공동체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한데 지금 남북 관계는 꽉 막힌 상태에서 이 중국이

0: 동해 취항은 이건 이제 동해로 나오는 거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은 이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사실 안보적으로도 동해가 북중러의 협력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오랜 꿈인 차항출해 지금 한 15km 정도 동쪽이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으로서는.
1: 예.
0: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지금 한 중일 또 남북 또 남북 중러가 모두 관계가 좋다면요. 뭐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새로운 북방 삼각구도 네. 뭐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1: 예.
0: 그 가능성이 좀 우려될 수 있죠.
1: 예. 시진핑 주석이 뭐 이르면 다음 주에 북한을 국빈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이제 뭐 그 물의 물결만 보면은 뭐 긴가민가 하지만 물의 흐름으로 보면 거의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거든요.
1: 그랬죠.
0: 근데 10월에 답방을 한 건 리창 총리고, 시진핑이 온 거는 이 경주 APEC에 갔거든요.
1: 네.
0: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을 갔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무게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할 차례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 방중설은 그냥 첩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1: 네, 네.
0: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만약 간다면 7년 만에 북한 방문이라면서요?
0: 그렇죠. 7년 만에 북한 방문이기도 하지만
1: 예.
0: 이게 북한이 지금 남북을 완전히 이국 관계로
1: 그러니까요.
0: 지금 헌법에 규정을 해서 중단시킨 상황이고
1: 예.
0: 여기다가 지금 미국이 특히 이제 국제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면서 국익을 관철하는 이 국제주의가 아니라 트럼프식 고립주의.
1: 예.
0: 그러니까 동맹과 동맹의 연대도 약화시키고 또 국제적 영향력도 축소시키는 트럼프한 마가 외교정책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1: 예.
0: 시 주석이 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넓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로서는 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1: 네. 또 아마 중국도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도 하고 북러 관계가 거의 군사동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요?
0: 예, 지금 큰 흐름으로는 그렇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항상 주고 심지어 뭐 교역 관계를 보면은 중국이 90에서 95%입니다.
1: 그렇죠.
0: 전체.
1: 예.
0: 러시아는 뭐 1도 차지한 적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북러 군사협력 때문에 무게추가 중국에서 러시아로 북한을 기울게 만들었고 북한이
1: 예, 예.
0: 이 상황에서 이걸 이제 회복하려고 지금 중국이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언제나
1: 네.
0: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만 북러 거의 군사협력 수준 동맹 수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북중 관계까지 강화되면은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한테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적대 관계로 전환한 상황에서 북중 북러 관계가 강화되니까
1: 네.
0: 우리로서는 이게 꼭 좋은 상황만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남북 국경이다 이렇게 지칭했고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을 강화하라라고 지시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0: 일단 뭐 이중적이네요. 그 내 고향 팀 여자 클럽 팀을 보내서 뭐 아쉽게 우리가 졌습니다만 수원에서
1: 예.
0: 한쪽은 보내면서 한쪽으로는 이 방랑하는 날 전군 사단장 여단장 모아놓고 이제 남북 국경이다 그다음에 국방력을 강화하라 그러나 이게 공세적인 어떤 한반도 긴장 조성 이런 것보다는 완전한 타국 관계 그러니까 본인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예고형 팀 보낸 거는 이 친구들이 와서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원래 남북 관계에서는 여권이 아니라 방문증이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1: 네.
0: 여권은 이제 타국이라는 걸
1: 의미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국 관계다. 자기를 건드리지 마라.
1: 네. 예.
0: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 대 국가 간의 교류를 시도하는 것 같고,
1: 네.
0: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한 전쟁 유예 관계를 전환한 이 두 부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1: 그 무장력 강화는 구체적 내용이 뭐가 될까요?
0: 일단은 무장력 강화 얘기가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는 게 미국에 대한 도발, 실험, ICBM 이런 전략적

0: 도발이 아니고요. 600mm 방사포, 사거리가 400이거든요. 그 다음에 155mm 자주포, 이거는 사거리가 한 60km. 주로 이제 대남용, 이 한반도 국지전, 한반도 전구에 대한 무기체계들. 네. 그러니까 주 적이 북한의 이국 관련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에서 우리를 바뀌었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대남 억제력을 보여주는 이런 무기체계들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1: 네. 그 무기체계가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이런 거 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0: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로 서울 불바다 발언의 주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1부 마치겠습니다. 소수남 하청일이 부른 과수원길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 발음의 편의를 위해 동화작용이 일어난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먹이다를 우유를 먹이다라고 한다든지 잡히다를 재피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다를 껍질을 뱉기다라고 한다거나 학교에 다니다를 학교에 댕기다와 같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표준어는 물론 먹이다, 잡히다, 벗기다, 다니다고요. 매기다, 재피다, 뱉기다, 댕기다는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댕겼다 같이 말할 때 불을 댕기다는 불을 당기다의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비표준 형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당기다와 댕기다는 뜻이 다른 별개의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댕기다는 불이 옮아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그의 마음에 불이 댕겼다. 마른 장작은 불이 잘 댕긴다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당기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동사인데요. 예를 들어 입맛이 당기다, 의자를 앞으로 당기다, 그물을 당기다, 날짜를 앞으로 당기다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기다와 댕기다의 뜻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201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더위가 잠시 쉬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5월의 23번째 날이자 토요일인데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날씨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하늘이 흐린데 점차 오후 들면서 구름량이 늘고 있고요. 비가 내리긴 하는데 양도 적겠습니다. 낮까지 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남부지방, 제주에 5mm도 채 되지 않는 비가 지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낮까지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더위는 잠시 주춤하면서 오늘 서울, 세종, 제주 23도, 부산 20도 등 대부분 낮에 활동하기 좋은 기온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더워지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서울, 대전이 28도 등으로 서쪽이 더 덥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더워집니다.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서쪽이나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난한데 내일과 모레는 다시 더워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매우 높아지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내일부터 다시 나쁨 예보 들어있고요. 대기질은 내일까지 청정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흐려집니다. 월요일 낮부터 제주에 비가 오고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는 월요일 밤부터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다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종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이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 파업 위기는 넘겼는데 이번 갈등을 단순히 임금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죠?
3: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이제 노사 갈등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 성과급을 더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AI 시대에 대규모의 이제 성과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것이 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AI 시대가 온다 그러면 생산 효율성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 초과 이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이 초과 이윤,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이제는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이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제 관점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제 과제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한국 경제 전체에 남긴 과제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특정 산업이 얼마나 그 한 곳에 쏠려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이번에 잘 보여줬죠. 그러니까 네. 블룸버그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한국의 그 상장된 기업들 총수를 봤더니 이제 기술주가 52%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뭐 삼성전자, SK이닉스가 포함되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여기가 만약에 파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생산이 멈추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영역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급 인재들 아니면은 이 한쪽으로 쏠린 산업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그 협상력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우리 경제는 충분히 분산되어 있는가, 너무 한 곳으로 쏠려 있지 않은가.
2: 맞아요.
3: 더 나아가서 이 K자 양극화가 더 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 놓여져 있다는 그 숙제를 우리가 이번에 안겨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2: 앞으로도 유사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3: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경제계에서는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노사 관계라든지 아무런 이런 그 성과급에 대한 이슈가 이제부터 또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많고 이번에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하나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쉽게 대체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기업이든 근로자들도 특히 우리나라 핵심 기업의 이런 근로자들도 노동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 예.
3: 아마 저도 지금 노동계 전문가들과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걱정하세요 지금 이제 시작이고 이제 하투인데 이제는 하투 때가 굉장히 이번에 심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2: 예.
3: 그래서 이번
2: 예.
3: 여름이 진짜 휴가 가기 딱 직전
2: 예.
3: 거기가 그때가 제일 고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당분간 굉장히 좀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2: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신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산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죠?
3: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로봇 사회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올
2: 온다.
3: 수 있다. 예,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사실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그 3월 1일에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생산 시설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알려졌는데요. 이제 그 삼성전자 뉴스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투입이 된다는 거고 생산 시설에 뭐 삼성전자만 그렇진 않고요. 뭐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아시겠지만 아틀라스가 있잖아요. 이 아틀라스를 연 3만 대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을 2028년까지 만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로봇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노사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로봇 투입이 더 예.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갖게 되는 거고 저는 이번에 가장 뼈 아팠던 것이 사실 이제는 일자리를 뺏어가잖아요. 사실 로봇이 투입한다고 그러면 그걸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게 국민들의 여론이고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 이번 삼성 노사 갈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지지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2: 그렇죠.
3: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봇이 생각보다 빨리 투입되면은 그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근데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봇 빨리 와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더욱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우리 사회에 더 침투될 가능성이 더더욱 빨라졌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 자, 요즘 우리 국민들 주식 투자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요즘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이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 상장 소식 아닙니까?
3: 맞습니다.
2: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에요?
3: 지금 이제 스페이스X가요. 이제 IPO에 대해서 이제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계획까지 다 나왔고요. 다음 달 이제 한 12일에 이제 IPO 이제는 나설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상장이 나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나 이제 스페이스X에 이제는 투자해야 되겠다. 예, 예. 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지금 시장에선 포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테슬라 를 못한 거예요. 아, 나는 삼성전자 SK이닉스를 못 탔어. 야, 이게는 스페이스 S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받은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10년물짜리 금리가 너무 높아졌다. 유가 급등을 하고 있다.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다. 고점이다. 이런 조정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고점인 이유에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나 스페이스X에 투자할래. 그러니까 현금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뺀 거죠, 돈을.
2: 예.
3: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스페이스X의 이제 상장, 다음 달 이제 12일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다 보니까 한 공모 규모가 한 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13조 원에 아마 이제 공모가 될 것 같고 조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로 뭐 2조 달러 거론되는데 이 평가가 현실적이에요?
3: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한 옵션 가치인데 이번에 그 IPO에 대해서 신청서를 냈을 때 거기에 스페이스X의 매출액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는 발사체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2: 네.
3: 스타링크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거예요.
2: 아.
3: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래의 가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다. 그 한마디로 캐시카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 수가 천만 명이 넘어가고 스타링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야, 더 옵션 값어치를 더 쳐줘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머스크의 이제 프리미엄이죠. 일단은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일론 타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걸려. 본인이 말한 거랑 실행되는 거랑 오래 걸리는데 근데 기다리면 되더라.
2: 예.
3: 그러니까 이제는 분명히 스페이스X도 진짜 화성 갈 수 있고 진짜 달 간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치가 뛰는 이유가 포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이거 테슬라 지금 10년 동안 30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나 테슬라 못 탔어. 나는 뭐 삼성전자 못 탔어. 아, 지금이라도 타야 돼. 그러니까 계속 이제 투자를 대기 자금이 많다 보니까
2: 예.
3: 2조 달러 뭐 이게 무리한 숫자도 아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만큼 관심이 뜨겁다는 반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3: 없습니다. 지금은
2: 없어요.
3: 공모 못 하고요. 일단 미국 그 상법상 공모는요. 일단 대규모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이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상장한 다음엔 투자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지금 투자한다 그러면 그 이제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우주항공 쪽에 지분을 갖고 있는 ETF 상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투자

0: 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모 기업이 스펙스S가 이제 상장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지분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기업에 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스펙스X에 대한 그 관련 조절 찾기에 나서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체크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2: 오늘은 또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언론 특보 맡고 있는 김진욱 특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김진욱입니다.
2: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 뭐 후반부 공통질문에 대해서 안내 들으셨죠?
4: 예.
2: 예,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금주의 뜬 인물 김진욱 특보는 누구?
4: 저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2: 왜요?
4: 이유는 일단 정원호 후보가 개인적인 어떤 과거 사 31년 전의 폭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며칠 전에 서울시 삼성역 GTX-A 구간 그 구간에서 철근이 2,500개 정도가 빠지는 그러니까 무게로 치면 한 170톤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그 안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안전불감증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그 본인에게 수세적이었던 국면을 공세적인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일정한 상황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 때문에 금주에 뜨는 인물로 정했습니다.
2: 네, 철근 누락건 말이죠. 자,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3: 네, 저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하겠습니다.
2: 저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되니까 다들 후보를 꼽으시는구나.
3: 그래야 되죠. 예.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금주에 뜬 인물은 오세훈 후보에게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0% 무선 ARS 조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 인데요. 이 조사에서 드디어 정원 오세훈 두 후보의 격차가 0.1%로 나왔습니다. 0.1%. 정원 후보 41.7, 오세훈 후보 41.6. 이러면은 오차 범위 내인 정도를 넘어서 딱 붙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기에 따라서는 오세훈 후보가 충분히 역전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맞습니다. 한두 달 전까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주에 뜬 인물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2: 네. 금주의 진인물은요. 김진욱 특보.
4: 저는 부산 북갑에서 지금 재보궐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를 꼽았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그저께 출정식에서 삭발을 했어요? 했잖아요. 노모께서 아흔이 넘으신 노모께서 박민식 후보의 머리를 직접 밀어주신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본인의 이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는 결기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의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니냐. 사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1강 2중 구도가 2강 1중 구도로 크게 그 구도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박민식 후보의 이 삭발은 오히려 박민식 후보가 현재의 열세 구도임을 자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보여서 저는 박민식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네.
2: 송영훈 변호사 검주의 진인물.
3: 예, 민주당 평택을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인 김영남 후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TV조선의 9시 뉴스 단독 보도로 김영남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대부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업체 대표가 김영남 후보가 앉힌 사람이고 김영남 후보가 그 대부업체에서 나오는 수익은 자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육성 녹음 파일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대목이에요. 김영남 후보가 지금 출마하면서 등록한 재산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서민을 상대로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받는 대부업체까지 굳이 운영을 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김영남 후보가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김영남 후보의 설명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해당 업체는 2, 3년간 신규 대출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미 관계기관에 폐업 신고를 마치고 청산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TV조선이 보도한 대로 본점 주소가 김영남 후보의 법무법인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일에 자본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7월 21일에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됐어요. 그러면서 대부업의 자기자본 하한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2: 아.
3: 그리고 2년 이내에 이 요건을 기존 업체는 맞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영남 후보의 농업회사 법인이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돈도 거기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2: 그렇죠.
3: 그러면 이게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까?
2: 계속 하려고 하는 거겠죠.
3: 김영남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자,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첫 주말이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 쪽은?
4: 일단 뭐 전국적인 판세로 놓고 보면은 여전히 민주당의 우위가 일단 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만 영남권하고 수도권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우위가 박빙 지역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2: 맞아요.
4: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실질적인 내란을 청산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를 뭐 심판해야 된다, 뭐 또는 지금 뭐 독재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뭐 말씀들을 주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부합되는 그 국민의힘의 행동들이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공천과 그 구호가 다르게 전개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는 좀 이율배반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2: 네.
4: 여전히 그 국면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제 한 11일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요. 그 국면까지 큰 모멘텀의 변화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민의힘은 판세 어떻게 봅니까?
3: 판세는 사실 지금 논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직도 선거가 열흘이 남았고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전보다 격차를 좁혔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국민들께서 지금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신가 하면 지방선거 같은 전국적인 선거가 임박해 있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대놓고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시기 방법 절차는 여당이 잘 숙의해서 판단하라는 식으로 시끄럽지 않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도 이렇게 하는데 선거 끝나면 정말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겠구나. 이 부분을 매우 무겁게 보시면서 아 그래도 최소한의 균형을 잡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오는 건 아닐 겁니다.
2: 예,
3: 그러니까
2: 예.
3: 끝까지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정말 균형을 위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아주 뭐 완전히 일방적이었던 구도에서 상당히 경합하는 구도로 몇몇 곳이 변화하는 제1번 요인은 바로 그 공소취소특검법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3: 그렇죠.
2: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합니까?
4: 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공소취소특검법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조작기소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작기소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공소취소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 조작 검찰에 그동안 이 검찰이 행해

0: 왔던 이 검찰권의 남용, 남용에 대해서 뭔가 좀 그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일부 나름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지금 이 그 현재의 어떤 이 전체적인 판세에서 이 부분이 그러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1: 그럼 민주당이 볼 때 구도가 좀 변화했다면 변화한 1번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0: 글쎄요. 뭐 지역별로 좀 전 차이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그 후보가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이제 좀 포함되는 것들이 있고요.
1: 부동산.
0: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조작기소 특검.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게 힘을 너무 실어주면 조금 더 지금 민주당이 좀 폭주 하는 모습으로 네.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경계심 뭐 이런 것들이 일부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되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없애주는 것이다라는 식의 국민의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지금 김진욱 특보의 설명대로라면 조작기소특검법의 법안 내용 중에 공소유지 권한을 넘겨받는다 거기에 취소도 포함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조항은 빼겠다라고 빨리 발표하면 안 돼요?
0: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1: 그렇어요.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내용 뭐 시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숙고하는 논의의 시간을 갖자라고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이제 또 이제 뭐 말씀 주셨던 네. 우리는 저희 공소 취소는 빼겠습니다라는 네. 걸 얘기하려고 해도 그 당의 그 어떤 숙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사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는 행위 자체를 하게 되는 것이 또다시 또 이 문제를 논란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오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이미 선거 캠페인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1: 예.
0: 지금 지역 유권자들께 만나서 일일이 호소드리는 그런 시간에 전체적인
1: 알겠어요.
0: 이거 의견을 모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어렵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 아니. 법안 수정안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최근에 민주당 독주로 처리했던 법안들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심지어 그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킨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이 공소취소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정안조차 내질 않는가. 이걸 보면은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잠시 유보했을 뿐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걸 신속하게 추진할 건 뻔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 선거를 앞두는데 신용조차 하지 않으면
1: 예.
2: 선거 끝나면 정말로 하겠네?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시는 것이죠.
1: 이렇게 송영훈 변호사처럼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 지금은 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정도 답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정안이 빨리 누가 좀 냈다든지 뭐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그러니까 수정안을 뭐 그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이제 뚝딱 도깨비 방망이 두들겨서 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수정안이라는 것 자체가 당의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물론이죠.
0: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있는 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승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
1: 네네.
0: 이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논의를 하고 수기를 통해서
1: 알겠습니다.
0: 하나의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약간은 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이제 물론 조사 기관마다 다 차이가 좀 납니다만은 서울이 상당히 박빙이다라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고 충남도 박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0: 글쎄 뭐 조사 기관마다 워낙에 이 편차가 커서 어느 정도의 좀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들은 뭐 주시고 그러게.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민주당이 좀 우위에 있다, 뭐 앞서 간다 이런 저 표현을 예.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충남, 서울, 충남 또는 뭐 대구 또
1: 부산,
0: 뭐 부산 경남 이런 데에서 처음 이 그 지방선거가 시작할 때의 두 자릿수의 격차들 이런 예. 부분들 보기는 좀 어려워진 건 맞죠.
1: 맞죠. 맞아요.
0: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그 각 진영의 지지층들은 적극적으로 결집할 것이고요.
1: 예.
0: 다만 이제 적극적인 투표층이 어느 쪽이 조금 더 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러 가실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주말이 이제 지나면서 바로 다음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그 또 그때까지가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예.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이제 돌아오는 뭐 주초 월화수 정도에 나오는 여론들이
1: 예.
0: 상당히 중요한 그 어떤 잣대가 예.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전라북도도 뭐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돌풍 맞아요?
0: 돌풍 뭐 현재 여론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께서 조금 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1: 네.
0: 왜냐하면 지금은 김관영 후보께서 본인이 이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이 본인에게 그 상당히 불공정했다.
1: 그렇죠.
0: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이 지금 본인의 당선은 정청래 대표의 퇴진과 그 이 등식을 이퀄 동식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1: 예.
0: 저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전 국민이 김관영 지사 시절에 이 청년들에게 뭐 그 대리비의 명목으로 네. 어쨌든 현금을 나눠주는 장면이 CCTV를 통해서 그대로 확인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본인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영상을 확인한 당의 지도부의 선택은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 것이냐. 아, 이런 것은 나중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뭐 법적으로 판단을 예, 예. 받겠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1: 빨리
0: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했느냐라는 것은 당 지도부의 고유의 결정 권한이 네.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마치 본인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좀 그 유권자들을 네네. 호도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충남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되겠는데 김태흠 후보가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충남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1: 모두 발언 삭제.
2: 아니 어떻게 그거는 실수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녹화를 한 방송 토론은요. 원래 편집을 하지 말고 그대로 틀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2: 그런데 어떻게 김태흠 후보의 모두 발언만 1분짜리가 통편집돼서 그게 안 나갔어요.
1: 그러게요.
2: 이게 과연 실수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만약에 우리 KBS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담당자는 전부 다 사표 써야 되지 않을까요? 도대체 공영방송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지역 단위 문화방송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걸 지역 주민들께서 보셨을 때 아, 저건 방송까지 김태흠 후보를 너무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강력한 반작용이 일어날 걸로 봐요.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뉴스핌에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고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 이렇게 해서 역시 오차범위 내지만은 김태흠 후보가 0.4% 앞서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1: 네.
2: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승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뭐 오늘 다들 동의합니다만 이번 선거 해보나 마나다 하더니 이제는 아이고 궁금해지네 이런 상황으로 확실히 국면은 지금 변화한 것 같습니다. 1시 30분 향하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3: 네, 차가 많아서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사고는 예방할 수 있잖아요. 서로서로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서울 시내 노들개 국립현충원 쪽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의하류에서 수산시장까지 가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겠습니다. 하남 쪽에 올림픽대로 여의하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긴 정체입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보니까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천호대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잠실 철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둔내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이고요. 사천터널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2km 구간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민주당의 당대표 언론특보 김진욱 특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누가 말한 어떤 이야기, 김진욱 특보.
3: 저는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더러워서 안 간다라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께서는 더러워서가 아니다, 뭐 서러워서다라고 이제 이 말씀이 공개되자마자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녹취한 걸 들어보면 서러워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저희가 듣기 평가하듯이 이게 정답이 더러워서였냐 서러워서였느냐, 저는 뭐 그걸 따지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어쨌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엿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대표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좀 너무 좀 단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또는 본인들이 지역에 갔을 때 홀대받는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왜일까라는 어떤 반성?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먼저였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다 환영받는데 유독 광주에만 가면 환영받지 못하는 건 그건 우리 탓이 아니라 광주 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부분이 좀 그 저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의 알겠습니다. 어떤 그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4: 원내대표가 자꾸 이렇게 설화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듣기 평가를 시키니 참 서러워서 보수 못하겠습니다.
2: 성영원 변호사는 금주의 핫한 한마디.
4: 예, 금주의 핫한 한마디 하정우 화이팅입니다. 제가 하정우 후보가 정말 잘 되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하정우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선거 지원을 갔다가 한 식당에서 하정우 후보를 마주치니까 하정우 화이팅 하면서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이 돼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발언이 왜 화제가 되고 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동안에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당 지도부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든가 하면 해당 행위라고 언포를 놓으면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하고 치킨 먹은 뭐 배현진 의원, 박정은 의원 등등 징계해야 된다고 굉장히 격앙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무소속 후보도 아니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선전했으면 좋겠다.
2: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4: 그러니까 이게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하면서 밝힌 그 삭발의 변과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받겠다, 혹은 뭐 AI 대표 선수 선정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니 특검을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만 막으면 된다는 그런 잠재의식이 이 발언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많은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께서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핍박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치적 반작용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2: 네. 자, 얘기 나온 김에 부산 북갑 그다음에 평택을 이 한동훈 조국 두 후보가 초반부에는 뭐 몇 달 전부터는 상당히 좀 고전하는 듯한 모습이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두 후보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씩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죠.
3: 그렇습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대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이 3자 중에서 하정우 후보가 1강이고 2중 구도를 형성했었다라는 그랬었는데. 것이 이제 뭐 한 달 전 정도의 얘기인데요. 예. 지금은 이 그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격차가
2: 벌어졌어요.
3: 상당히 벌어진 것이 고착화됐다. 그럼 이런 국면으로 지속된다면 결국은 2강 1중의 그렇죠. 구도다. 그래서 지금 부산 북구갑에서는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강력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이 국민의힘의 당권파라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어떤 좀 이 전향적인 변화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박민식 후보 아까 제가 그 초반에 머리 삭발하신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박민식 후보의 개인적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동훈 후보와 같이 그 맞서고 있다고 지금 생각되어지는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물론 아직까지는 단일화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부산의 현역 의원들 그리고 부산에서 이번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이분들은 사실은 지금 박민식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조금 더 본인들의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낼지는 이제 그 봐야 될 것 같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3강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롭게 구도가 재편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저희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표명하시면서
2: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3: 뭐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2: 이호철 전 수석도 그렇고요.
3: 뭐 백원우 전 그 의원도 그러시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 흐름이 완전히 잡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상당한 영향을 어느 쪽이든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두는 던져진 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4: 일단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태도가 많은 그 야권 지지 유권자들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삭발까지 하면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사실 그 보수층의 기층 민심은 지금 한동훈 후보를 잠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든 또는 뭐 박민식 후보를 잠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든 간에 누구라도 단일화가 되면은 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서 그 단일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막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한동훈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는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럼 안 한다고 하는 후보는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될 사람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그거 한쪽으로 집중될 거다.
4: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의 흐름이 오히려 촉발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그 지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택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 내에서의 어떤 감정의 골 이런 것들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또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를 향해서 저쪽 당에서 온 사람
2: 그렇죠.
4: 이렇게 프레이밍하는 것은 결국은 조국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시민 전 이사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택을의 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저쪽 당에서 온 사람, 감옥에서 나온 사람, 평택에서 있어 온 사람 이렇게 세 명이 맞붙는 구도라고 봐야 돼요. 그럼

0: 그러면은 김영남 후보가 이 대부업 차명 운영 논란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전국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천 취소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일정한 퍼센티지 표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실질적인 3자 구도화에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어디까지 본인의 득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그럼 뭐 한 말씀만 예. 평택에 대해서 붙이면 평택에서 이 세 분은 상수지만 지금 다른 두 분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2: 김재형, 황교안.
1: 예, 예. 네. 특히 이번 주 중에 황교안, 유희동, 유희동, 황교안 네, 단일화 가능성이 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 황교안 후보가 다른 선거에서도 단일화의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냥 자진 사퇴하시고 포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예. 표가 오롯이 유희동 후보 쪽으로 전이되어 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1: 다른 그 지금 소위 김용남, 조국, 김재현 이 세 분이 모두가 다 단일화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단일화가 성공된다면 또 구도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2: 토론회에서도 유희동, 황교안 두 후보는 단일화 묻는 질문에 동그라미를 딱 들었지 않습니까?
0: 근데 동그라미를 들었는데 저는 그 동그라미를 든 것의 의미는 약간 좀 한 커플 더 벗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부산 북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단일화를 저렇게 결사반대하게 되면 유권자가 등을 돌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그냥 X를 들면요. 저 사람은 단일화를 절대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지. 쉽게 말해서 귀책사유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희동 후보가 동그라미 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론이고 물론 황교안 후보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이런 걸 겁니다. 선거를 끝까지 완주해서 본인들의 득표력이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것.
2: 예.
0: 그렇게 되면은 장외에서 더 이상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황교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처럼 자신 사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희동 후보가 어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관용하거나 그런 것을 용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황교안 후보의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그 아까 이제 광주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스타벅스 그 5.18 탱크 그 이벤트가 상당히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 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 불매를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이걸 국민들이 그냥 나서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오히려 스타벅스 편을 들어주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그 아마 김민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탱크라고 하면은 그게 텀블러를 말하는 거지 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발언을 보면서 참 지금 제가 전직 대변인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직 대변인이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아 그것은 절대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라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김민전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이건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라도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전직 대변인이니까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 근데 현재 대변인은 왜 그런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0: 아니요. 수석 대변인이 이미 그 우리는 5.18 정신의 훼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찌감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아니, 김민전 의원 발언에 대한 논평이 없잖아요.
0: 개별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 민심의 중앙값과 현저히 동떨어지는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논평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2: 그래요.
0: 그 고충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1: 저는 국민의힘이 빠져나가는 패턴이 똑같다고 봅니다. 당에서는 당 대변인을 통해서 부정 그 뭐 그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지만 개별 의원들은 그와 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과 없이 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아 그건 개별 의원들의 생각인 것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하면 이걸 저 통제할 수 있는 당이라는 존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뭐 김민전 의원뿐만 아니라 한기호 의원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지금 보수 애국 시민의 아지트가

0: 됐다. 또 이수정 위원장은 인증샷을 올리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스타벅스의 판매를 독려하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예를 들면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야기시킨 기업은 반성해야 된다. 여기에서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멈춰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아 내일 거기 스타벅스 들렸다 가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5.18은 폭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송원석 그 원내대표의 이 광주 5.18과 관련된 발언을 제가 가져왔던 이유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연 5.18이라는 이 민주화의 상징을 어떻게 지금 소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5.18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갔을 때 그 환영받지 환대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모두에도 드린 것이고 무신사에서도 2019년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신사가 이번에도요. 7년 전에도 사과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을 그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개의 기업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역사가 왜곡되어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그대로 방치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저는 빠져나가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방송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고향이 전남 순천이고요. 주민등록상 출생지는 제가 광주입니다. 그 5.18 광주 유가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하면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언어가 좀 손상된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5.18 특별법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에 김영삼 정부가 만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기업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고 거기서 합의하고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스타벅스 코리아는 명백하게 잘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5.18 유가족 단체에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해야 돼요. 지금 장관이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고 심지어 법무부 검찰과는 대검찰청에 지침을 보내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스타벅스 물품을 구매한 예산이 얼마였는지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 이게 지금 정부가 할 일입니까? 왜냐면은요. 자.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정부라고 하는 건요. 화이트리스트도 없고 블랙리스트도 없어야 됩니다. 지금 스타벅스가 크게 잘못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관이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고 정부기관에서 얼마를 구매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하는 건 결국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권에서 청와대가 주요 일간지 중에 진보 정부에서 조선일보는 구독하지 않는다. 보수 정부에서 한겨레는 구독하지 않는다. 그게 블랙리스트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맡겨둬야 됩니다. 하나만 더. 윤호중 장관이 이걸 할 계제는 저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책상 위에 탁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광고 문구입니까? 이게 고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는 문구잖아요. 그런데 윤호중 장관 본인은 뭘 했습니까? 과거에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은 분입니다. 본인도 폭력을 행사한 게 판결문에 나와요. 아니 무슨 염치로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본인이 불매운동에 나서죠? 저는 이 행태는 정말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0: 이번 부분은 좀 짧게 좀 반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호중 장관이 뭐 개인의 어떤 그 판단으로 지금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총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특히 법무부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구매한 내역을 다 조사해라. 저 이거 무리한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 앞으로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기업이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 용서받는 모습이 있다면 정

0: 정부가 하는 특히 이 뭐 정부 각 부처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들의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면서 사은 기프트콘으로 이 커피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적절하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더 열심히 본인들의 그 진위가 그러하지 않았음을 열심히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정부가 지금 너무 나섰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그 말씀 주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건 마치겠습니다.
1: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면.
2: 국민의힘의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사용하려고 정부가 막 몰아치게 한다라는 분위기도 뭐 나오잖아요.
1: 저는요.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마치 그 광주 정신을 밀랍으로 만들어서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손도 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5.18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저는 과연 지금 5.18 광주 정신을 현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내세울 계제가 되는지 그것 묻고 싶거든요. 자,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 연수가 보궐선거 후보 어떤 분들입니까? 그 유명한 2000년, 새천년 NHK 사건. 5.18 전야에, 아니 광주에 5.18 묘지 참배한다고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내려가서 낮에는 참배하고 기념식하시고 그런 분들이 밤에는 룸사롱에 가서 여성들하고 같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술판을 벌입니까? 그때 우상호 후보는 임수경 전 의원의 목격글에 따르면은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고 송영길 후보는 초선 당선자신 분인데 의원 임기 개시되기도 전에 여성과 어깨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5.18 정신들이 자기들 것이냐 내세울 계제가 됩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장 정원 후보는 어떻습니까? 31년 전에 본인이 술 먹고 사람 때린 그 전과를 변명하기 위해서 5.18 사건에 관한 견해차를 찾고 내세우잖아요. 아니 5.18에 관해서 생각이 다르면은 사람 때려도 되고 출동한 경찰 때려도 됩니까? 그렇게 5.18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유족의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2: 네. 이쯤 하니까 김준욱 특보한테도 한번 바른 길을 드리고 끝내야겠네. 네.
0: 지금 저희 민주당이 5.18 민주화 정신을 전유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수없이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전문을 같이 넣자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발로 걷어찬 부분이 국민의힘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이 과오들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그 민주당의 네. 전유물로 행사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 이건 과도하다. 너무나 과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2: 여기까지 하고 20초만 주시면 안 돼요? 끝내겠습니다. 네.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김진욱 언론특보 또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내일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요즘 불교가 그 엄숙함을 벗어나서 아주 힙한 불교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젊은 층에게 매우 다가가고 있는 그런 불교가 되고 있다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 서울 한복판에 연화사라는 절이 있어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갑니다. 이 정관용의 시사본부 부처님 오신 날 기획 나는 절로 네, 내일 일부 시간에 준비해뒀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지스가 부른 How Deep Is Your Love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낮까지 약간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남부지방, 제주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약간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빗방울이 낮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더위도 쉬어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17도에서 최고 24도 분포인데요. 서울, 세종, 제주가 23도 예보 들어있고요. 대전, 광주 24, 대구 22, 부산 20, 강릉 18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대전이 28도로 내일 기온이 예보되어 있고요. 주로 서쪽 중심으로 내일 먼저 더워진 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서울이 29도로 예보되어 있는 등 대부분 월요일은 28, 9도 안팎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전국이 더워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거나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내일부터 다시 높음 단계 예보되어 있고요. 대기질은 내일까지 활동하시는데 깨끗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흐릴 전망이고요. 월요일 낮부터 제주에 비가 내려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는 월요일 밤부터 비 예보 들어 있고요. 이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한 차례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전날에 비해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2.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과 협상을 지원하기로 한 카타르가 동시에 이란에 고위급 인사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각 22일 테헤란을 향해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협상을 지원하기로 미국과 조율한

0: 카타르의 협상팀이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구체적 종전 조건이 중재국을 통해 바쁘게 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란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상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 국외에서 열리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며 대립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노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이틀째인 오늘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투표율이 74.27%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찬반 투표는 어제부터 시작돼 다음 주 수요일인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오늘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1: For the... 돌 만나 잘 기릅시다.
2: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1: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계획을 실천합시다.
3: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만족합니다.
4: 딱 하나만 나 정성껏 잘 키우겠어요.

0: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습니다.
1: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2: 합계 출산율 0.72명.
3: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이 학교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4: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든 탓에 부산 지역 초등학교 세 곳이 올해 문을 닫습니다. 폐교가 결정된 초등학교의 마지막 이별식 현장.
1: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으로 인구 절벽에 대응하자는 논의.
5: 우리 인구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주 배경 인구로 집계됐습니다.
6: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 캠페인까지 벌였던 1970년대의 사회 분위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오늘날의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초고령화로 인해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그 빈자리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시대. 노동시장이, 동네 풍경이, 학교 교실이 바뀌고 있다. 반길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변화를 꿈꾸고 대안을 찾아야 할 시간. 우리 앞에는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다문화. 그 선택을 50년 먼저 한 나라가 있다.
7: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1부.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한 이유.
8: Opportunity. 호주에서는 제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9: 지루하지 않다는 거일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 음식이든 뭐든 색다른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8: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느끼고 서로를 환영하는 나라니까요.
10: 모든 사람이 존중받거든요. 내 고향에서 멀리 떠나왔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11: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걸 보면서 뭐 경쟁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0: 좋은 사람들,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환영합니다.
1: Welcome, not to Australia, but welcome as Australians.
2: 요라 구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이민자가 환영받는 나라 호주. 호주는 거대한 다문화의 용광로처럼 보입니다. 1973년 호주는 유색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를 버리고 다문화주의를 도입했죠. 대전환의 50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 수는 약 17만 명. 한국인 이민자들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960년대 말 소수의 공무원과 유학생, 기술자들이 호주로 건너갔고 백호주의가 폐지된 직후인 1974년 베트남에서 일하던 500여 명의 한국인 참전 기술자들은 귀국 대신 호주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976년에 내려진 사면 조치로 이들은 합법적인

0: 거주 자격을 얻었는데요. 국경의 문턱을 넘자마자 언어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1: 우리 1세대 아버님들 세대 중에 별명이 칙칙폭폭 아저씨인데 영어를 잘 못해서 칙칙폭폭 소리만 내며 그 한참을 헤매던 그 아저씨를 보고 그 소리만으로도 알아챈 호주 이웃이 직접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음이 나면서도 코끝이 칙해지는 그 시절 우리가 견뎌온 언어 장벽의 단면입니다.
0: 시드네 한인회 형주 백 회장이 들려준 50년 전의 기억. 사방이 낯선 땅인데 말까지 안 통해 서러웠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영어를 몰라도 도움받을 방법이 많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호주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일찌감치 정교한 다문화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서 답을 찾아보죠.
2: It wasn't considered in a political context.
3: 이 정책 결정은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경제적 맥락에서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호주는 약 10년간 이민자를 비교적 적게 받아왔고 출산율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이 전략의 가장 큰 성과는 호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성공적으로 늦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호주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중위 연령이 38세로 선진국 가운데 상당히 젊은 편이죠.
0: 워낙 인구가 적었던 호주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한국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예상된 심각한 인구 감소는 호주의 운명을 가를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민부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인 중심의 대규모 이민을 통해서 매년 1%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1년에도 그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이민부 차관보를 지낸 아불 리즈비 씨는 심각한 저출생과 가파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정교한 이민 정책을 설계했는데요. 그보다 앞선 1978년 갈발리 보고서가 먼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 The Galbally Report was very significant for Australia.
3: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에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구성이 크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오던 이민자들이 점점 아시아 쪽 출신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했고 갈발리 보고서는 바로 그 흐름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
0: 78년 호주 정부는 이민자 공동체와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변호사 프랭크 갈발리에게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려면 사회통합과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온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가 다문화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이자 훗날 이민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문화와 권리를 지키고 이들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갈발리 보고서가 내놓은 첫 번째 원칙이었는데요. 그 핵심은 언어였습니다.
3: 특히 이 보고서는 세 가지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것,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 그리고 그동안 이민자가 거의 오지 않던, 즉 비교적 낯선 나라에서 호주로 온 이민자들을 돕는 정착지원센터의 재정 지원을 할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0: 말을 가르치고, 말을 이어주고, 말이 닿는 공간을 만든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4: SBS, a world of difference.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5: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6: So by speaking the language, you make sure that people feel included.
7: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걸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도 놓치지 않고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SBS의 진짜 강점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에 있다고요.
6: What people say. So our purpose is
7: 우리의 사명은 영어로는 모국어만큼 소통하기 어려운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세상에 전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문화의 풍요로움과 깊이, 중요성을 호주 전체에 보여주는 일이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0: 상대방의 언어로 말 걸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SBS 언어 콘텐츠국 다비데 스키아파 피에트라 국장이 말하는 이 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호주 정부는 1975년 비영어권 소수민족 출신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알리기 위해 소규모로 다언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문화 공영방송인 SBS 설립을 본격 추진했고 1979년에는 드디어 한국어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6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8: Radio 2EA, the voice of ethnic Australia.
9: You're listening to 3EA, a station of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10: 한국어 방송입니다. 빅토리아주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멜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SBS 한국어 방송입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유화정 PD입니다.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시드니에서 첫 전파를 탄 건 1979년입니다. 당시 한인 집성촌이었던 캠시에서는 누군가 고국을 다녀오며 가져온 그 한국신문 한 장이 빛이 발할 정도로 온 동네를 돌 정도로 그만큼 정보가 귀했습니다. 때문에 주 1회 30분간의 한국어 방송은 고국 소식과 호주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창구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취자들께서는 단순히 방송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뭐 이러한 사안은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달라, 이 소식은 빨리 신속히 전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의견과 요청이 정말 전화로, 엽서로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이민법이나 복지, 교육 등 그 호주의 제도 변화가 있을 때, 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선거나 또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문의 전화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쇄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보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정도로, 그럴 정도로 쇄도하곤 했군요.

0: 2002년 제가 기억나는 거는 FIFA 한일 월드컵 때 한국 경기를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마침 저희 호주 공영 SBS가 월드컵 주간 방송사였기 때문에 그 한인 동포들의 그 뜨거운 갈망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의 4강 신화, 럭비와 크리켓을 즐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호주가. 그런데 축구에 열광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 SBS의 다언어 방송은 이민자를 위해 시작됐지만 그 전파는 어떤 의미에선 더 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2: SBS는 정말 놀라웠어요. 갑자기 그 많은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 SBS를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SBS가 호주 사람들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전형적인 호주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조차 SBS를 보면서 세상을 배워가셨거든요.
1: 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언어 방송은 이민자에게는 호주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호주인에게는 울타리의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었던 겁니다.
3: 저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나혜인입니다. 다언어 방송으로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인사회를 호주 주류사회와 이어주고요. 동시에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영어와 한국어라는 언어장벽을 가진 서로 다른 세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한국과 호주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주 한인들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널리 알려집니다.
0: 2000년대 초반 방송된 김치 특집은 호주 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린 상징적인 출발점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호주인들이 즐겨 먹는 시리얼이죠. 윗백스로 버무린 김치까지 저희가 전하면서 그 김치 연대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생각해 본 게 윗빛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는 풀을 안 쓰고도 이미 다 제조가 돼서 익혀서 나온 건데 컴프레스만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라고 시작했는데 정말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하기도 쉽고.
3: 제가 한국인인데도 김치 주스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건가요?
5: Well, you know, we've been calling it a kimchi tonic now because it's not really something that you drink a lot of if you're thirsty, for example.
6: 저희가 이제는 김치 토닉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그런 종류의 음료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김치를 팔기 위해서 김치를 통에 넣어서 포장하는데 이 아름다운 국물이 남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걸 마시고 싶었어요.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마늘과 생강 그리고 배추에서 나온 즙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꽤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병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지 지켜봤죠. 그런데 시드니에서 정말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술집에서는 재미있는 이름을 불러요. 보드카나 진, 소주 등 술을 넣어서 브로디 메리를 바꿔서 김치 메리로 부르죠. 그런데 저희는 그걸 메리 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김은 한국식 성이니까요. 이제 김치는 지난 10년 동안 꽤 인기를 얻었고 호주에서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요.
7: 예를 들면 김치를 담그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호주에 와서 부시터커, 그러니까 호주 토종 식재료나 현지에서 잡히는 생선을 가지고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호주구나. 세계가 호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여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8: Also starts developing its own recipe.
1: SBS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도 자연스레 보여줍니다.
8: Most recently, we were talking about Lunar New Year.
7: 최근에는 음력 설을 다루면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한 분은 음력 설을 기념하는 문화에서 다른

0: 분은 라마단을 기념하는 문화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마침 그 두 명절이 같은 시기에 겹쳤어요. 저희는 그 가족이 어떻게 두 문화를 존중과 사랑으로 어우르는지를 전달했습니다. 아, 저는 SBS가 하는 이런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양한 문화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또 누구나 다른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어울리는 연결의 힘은 고통 앞에서 더 강해집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유대인들의 명절인 한우카를 함께 보내기 위해 본다이 비치에 모인 천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테러였죠. 다양성으로 지탱되어 온 호주 사회가 깊은 균열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2: What I'm very proud of is the fact that here at SBS.
0: 그날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던 건 SBS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아랍어 팀이든 히브리어 팀이든 페르시아어 팀이든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돕고 유대를 쌓고 협력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외에서 또 호주에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최근에 저희는 다시 본다이 비치로 가서 히브리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들,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게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점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일하는 게 특권 같았어요.
1: 그날 호주 사회가 입은 상처는 너무도 쓰라렸지만 SBS 구성원들에게는 또 다른 계기가 됐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모든 팀이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죠. 말은 달라도 같은 파도 앞에 서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는 우리를 오히려 가까워지게 한다는 걸 50년 다문화 역사를 가진 호주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언어 방송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위한 일상 속의 언어 안전망도 비교적 촘촘합니다. 이민자들이 공권력 앞에서 주눅 들거나 언어, 문화적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경찰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병원과 공공기관, 기업 어디서든 국가 통번역 서비스인 TIS를 통해서 전화로 또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커뮤니티만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말 안 들으면 경찰 부른다. 이게 다문화 커뮤니티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한 목소리 똑같이 해요. 레바니스들도 그렇고 뭐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뭐 차이니스도 그렇고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경찰 하면 괜히 죄를 안 져도 섬뜩 뭔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 그거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 정당하게 여기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권리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1: 경찰 다문화 자문위원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했던 고 남희 전 자문위원회입니다.

0: 문관은 80년대의 법정과 경찰서에서 통번역사로 일했는데요. 한국 이민자들이 문화 차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1: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면은 눈을 깔잖아요. 밑으로 내린단 말이죠. 이거는 정직하지 않고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는 어른들하고 눈을 안 맞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아 우리의 풍습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툭툭 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영어로 다 킥이라는 것은 나의 포스를 다 발에다 힘을 주고 차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냥 툭툭 찼습니다는 탭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강약 때문에라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맨 처음에 경찰서에 와서 인터뷰를 할 적에 비디오와 오디오로다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히 그게 나중에 가서는 자기한테는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묵비권을 행사를 해도 괜찮다는 거를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라면 변호사를 부를 수도 있고 영사관에 연락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찰들이 페어하게 다 워닝을 하거든요.
0: 이런 어려움은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문화 커뮤니티로 구성된 호주에서 경찰이 모든 언어와 문화, 풍습을 이해할 순 없겠지요. 그래서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함께 이민자 집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문위원회가 생겨난 겁니다. 언어의 장벽은 일상 속에도 존재합니다. 캔버라 다문화 커뮤니티 포럼 CMCF의 다이애나 압델 라만 부의장은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 TIS is very expensive if you're to utilize it. So that's the issue. Somebody's got to pay for it.
3: 통번역 서비스는 솔직히 아주 비쌉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통번역 서비스는 보통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병원에서는 의학 용어를 잘 이해하는 통역사가 필요하고 법정에서는 법률 용어를 아는 통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서비스예요.
2: As you know, even if I were to do it in English, in a situation when you're heightened, you know, if there's
3: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되는 순간에는 평소엔 잘 알아듣는 말도 잘 들리지 않거든요. 가령 심각한 의료 상황이라고 해봐요.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의사 말이 귀에 들어와도 머리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법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영어를 듣고 있으면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자꾸 다시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게 외국어로 진행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춘 통역사 말이에요.
0: TIS의 시작은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를 위한 정부 지원 번역 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이민자 수가 늘면서 통역 서비스도 바로 도입되는데요. 이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헤아리고 번역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경찰 다문화 연락관 주정부 코디네이터인 리마 알하즈 씨의 이야기입니다.
4: Because Mekla is not in a uniform, so they're not sworn police. I think that
5: 경찰 다문화 연락관은 제복을 입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즉시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져요. 만약 우연히 경찰관이랑 한방에 있게 된다면 그 경찰관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 해도 자연스럽게 긴장되잖아요. 하지만 경찰 다문화 연락관은 배지만 달고 사복 차림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요. 더구나 그 다문화 연락관이 자신과 같은 배경 출신이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4: If there is an issue or an incident that occurs, and we do know there's some tension in the communities, one of the things.
5: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호주 커뮤니티까지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대응에 나섰고 다문화 연락관도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포착되면 우리 팀이 모든 당사자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갈등이 왜 우리에게까지 번졌는지 살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3: 어느 사회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다문화 연락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의 문화, 종교, 언어를 헤아려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퍼시픽 아일랜드 출신에겐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훨씬 더 좋겠지요. 무슬림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연락관의 역할이 결정적인 거예요.
2: So it's important to be there.
0: 경찰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통번역 서비스는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통역사가 말을 번역한다면 다문화 연락관은 말 너머의 상황과 정서, 문화를 번역합니다. 호주의 언어 안전망은 이렇게 두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통번역은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손 기능도 있습니다.
2: Because if you want somebody to sign a piece of paper,
3: 서류에 서명할 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묻겠죠. 왜 통역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역사를 불러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뭔가 잘못됐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보험이기도 한 거죠.
0: 금융상품의 약관이나 병원의 동의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지요. 이민자가 통역 서비스 없이 손해를 봐서 분쟁이 생기면 기관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통역 비용보다 오해를 푸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6: 다문화 국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손잡고 뭔가 We are the world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뒤에 뭐 이렇게 막 해가 이렇게 쨍쨍이 나면 막 레인보우가 생기고 뭐 막 평화의 비둘기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다문화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다문화의 마케팅이고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0: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베트남 출신 이민자인 김 후인 호주 국립대 교수는 호주의 다문화를 비빔밥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7: Australian society and Australian multiculturalism for me is like bibimbap. There's lots of
8: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비빔밥과 비슷합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게 비빔밥의 본질이죠. 다양한 사람들, 민족들, 신앙들이 함께 섞이면서 어느 정도 열기와 양념이 더해지지만 당근은 여전히 당근이고 밥은 밥이고 소고기는 소고기입니다. 모든 재료를 함께 섞으면 아주 맛있고 조화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비빔밥 모델입니다. 아주 괜찮은 방식이죠. 자주 비교되는 다른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용광로 모델입니다. 모두가 수프처럼 하나로 섞여서 다 똑같아지는 방식이에요. 또 샐러드 모델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각각의 재료로서 함께 있지만 서로 거의 섞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가 잘 작동할 때는 이 모델들의

0: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처럼 양념 덕분에 서로 엮여 있지만 여전히 자기 문화와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약간의 열기가 존재하는 상태죠. 그런 점에서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매우 성공적이고 꽤 독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다문화 사상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훌륭한 비빔밥이지. 그런데 여전히 요리사는 백인과 백인 사회잖아. 비빔밥을 섞는 건 그들이 하는 거죠. 비즈니스, 문화, 정치에서 권력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고요.
1: And in culture are still white people. So that's the critique.
2: 정부가 다문화 정책에 공을 들여도 사각지대에 펼쳐진 다문화의 풍경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로, 교수로 성공한 이민자들의 눈에도 다문화 마케팅과 비빔밥의 모순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3: When I speak to other Korean Australian friends, they say to me, "Oh, I don't know if I've experienced racism." But the more
4: 다른 한국계 호주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처음에는 인종 차별을 겪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대화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사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희가 겪는 인종차별이 항상 크고 노골적인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고 조용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는 거죠. 인종차별이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3: Friends who have been on dates with non-Asian men in Australia.
4: 호주에서 비아시아계 남성과 데이트한 친구들이 아시아 여성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조용하다는 편견에 부딪히기도 해요.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형태의 인종차별이나 무지함, 그리고 그런 편견이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거죠.
2: 한국계 호주인 커뮤니티 코지콤을 운영하는 쇼나 씨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악이 없는 편견, 뒤늦게 깨닫게 되는 미묘한 인종차별을 일상 속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3: I was on a Zoom meeting with a lot of different colleagues. There's only me and one other.
4: 직장 동료들이랑 줌 미팅을 했는데 저와 말레이시아계 동료만 아시아인이었어요. 저희 둘은 정말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리더가 우리 이름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5년 이상 거기에서 일했는데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은 이름을 헷갈려 하지 않는데 아시아계 여성 둘만 헷갈려 하더라고요. 노골적인 차별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순간 정말 작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소속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3: 술 마신 다음 날에 배 주스 많이 마시잖아요. There is an Australian company that
4: 한국의 배 주스가 호주의 큰 마트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제 동료가 처음으로 배 주스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배주스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숙취에 좋은 음료가 얼마나 많은데
3: 좋은 거 훨씬 더 많이 한다고요. And then she's like, oh, no, no, no, 배 is better.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And I felt so small.
4: 그 친구는 그냥 호주마트에 배주스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제 문화를 저한테 저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라면 절대로 동료들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아는 척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줘요.
2: 캔버라 다문화 커뮤니티 포럼의 다이애나 부의장도 여전히 차별을 느낍니다.
5: 이런 일은

0: 항상 일어납니다.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로 모아졌는지는 정말 수수께끼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온 가족이 75년째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차별을 받습니다. 외모나 옷차림, 피부색, 믿는 종교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요. 새로운 이민자의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그들을 향한 혐오가 커졌고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1: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다른 민족 출신이 내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미셸 조이스, 아니 민미소 변호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2: 제가 그 전에 그 아시안 라스네임으로 job application,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할 때 좀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혼하면서 나를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준 아버지가 라스트네임이 조이스였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개명을 했어요. 라스트네임을. 그래서 미셸 조이스가 된 겁니다. 근데 조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그냥 나의 느낌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근데 최대한 콜백은 있더라고요. 예. 뭐 죄송하지만 뭐 떨어졌습니다 라도 뭐가 왔어요. 예.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를 보낼 때 사람들은 이제 저의 라스트네임을 보고 라스트네임만 보고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백인일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죠. 예.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아시안 여자가 이제 나타나니까 뭐지? 하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I thought you'd be white.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고
1: 웃지 못할 실험을 통해 차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So in the public service, I do know because I've been in the public service for more than 30 years. Generally, it's good because you are judged.
0: 공공 부문은 대체로 괜찮아요.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봐서 알아요. 자격과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서, 면접,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특정 배경 때문에 고용이 안 된다는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3: So I do know of a story of a person. His name was a very Arabic.
0: 제가 아는 분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아랍계 이름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면접에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내용의 지원서를 두 개 냈는데 하나는 본명으로, 하나는 백인 이름처럼 들리는 가명으로요. 가명으로 낸 쪽에서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분은 면접장에 가서 직접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알렉스로 여기 와 있지만 제 진짜 이름은 압돌입니다. 똑같은 이력서를 냈는데 이름 때문에 제 지원서를 쓰레기통에 버린 건가요? 라고 따졌죠.
3: Alex. But my real name is Abdul, I forget something else. And I put in the same application. Did you throw the other application in the bin as soon as you saw the name?
1: 다문화 국가인 호주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싸울까요?
2: 다문화는요, 다문화는 싸우다가 정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랐었던 동네가 레바논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엄마하고 할아버지는

0: 아, 레바논 사람들은 너무 말하는 것도 너무 거칠고 히잡 쓰는 것도 진짜 너무 막 꼴보기 싫고 막 그냥 난 걔네들이 너무 싫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레바논 그 케밥을 사 먹었었어요.
1: 싫지만
0: 진짜 나 중국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짜장면 열심히 먹고 막 베트남 사람들 막 몰라 근데 쌀국수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요 누가 저한테 뭐 레바논 사람들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뭔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네가 뭘 하냐고. 넌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봤어? 먹어 봤어? 케밥?
1: 네가 케밥을 알아?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가 레바논 피자를 알아? 터키 케밥 알아? 네.
2: 'The best way to deal with that, like everything, is when you bring people together. When you bring people together and they sit.
3: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직접 만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라는 걸 깨닫거든요. 오래전에 하모니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버스를 빌려서 모스크, 사원, 그리스 클럽, 러시아 정교회 같은 종교 문화 공간을 하루 종일 함께 돌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곳들이었어요. 각 장소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를 해요.

정책이 내놓지 못한 해답을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부대끼면서 직접 찾아냈습니다. 싫든 좋든 낯선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다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케밥처럼 쌀국수처럼 쉬운 것부터 알아가다가 음식 뒤에 사람과 친구 되기, 이민자들이 삶에서 발견한 투박한 공존의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지만 호주 사회는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 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한 쌍인 것처럼 호주의 다문화 사회는 어려운 질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은 호주라는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국의 비빔밥, 누가 요리사가 될 것인가? 세계 있는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2부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3학년 2학기. 이 영화의 제목을 듣고

0: 익숙한 듯 조작 중인 사람의 손과 얼굴이 마냥에 떼어 보입니다. 카메라가 공간 전체를 비추면 비슷하게 어린 얼굴 여럿이 고개를 쏙쏙 빼드는 풍경을 볼 수 있죠. 관객은 그제야 그곳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실임을 인지합니다. 칠판에 필기 내용이 빼곡한 교실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현장, 진학 상담을 받는 교무실이 아닌 취업을 의논하는 지원센터, 3학년 2학기 속 인물들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여느 한국 영화가 의뢰 보여주는 풍경과는 조금은 다른 공간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합니다. 더는 교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 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 노동자들로서의 일가가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영화 속 주인공 창우와 동급생 우재의 상황입니다. 둘은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갑니다. 이후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대학 입학 특정과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근을 시작한 두 사람은 2학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성민과 다혜를 만납니다. 총무과인 다혜는 직군이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에이스로 불리는 성민은 못내 신경이 쓰이는 상대입니다.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며칠 못가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우재와는 달리 창우는 묵묵히 출근을 지속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오늘은 대체로 낮까지 비나 빗방울 정도 예보가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크게 외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 정도 떨어지면서 활동하기는 선선한 편입니다. 흐린 하늘은 오후 들어서 구름량이 좀 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4도 분포로 대부분 21, 2도, 23도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은 다시금 더워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서울, 대전이 28도 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서쪽 중심으로 내일 더워진 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서울 29도 등으로 대부분 28-9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월요일은 전국이 덥고 이번 연휴 중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은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나쁨이나 매우 나쁨까지 예보됐고요. 오존 농도도 내일 다시 오후에 높아지겠습니다. 대기질은 깨끗할 전망이고요. 내일과 모레 대부분 더워지는데 제주는 이틀간 흐리고 제주는 월요일 낮부터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는 월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전국적인 빗길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이 덕분에 화요일 낮 기온은 전날보다 떨어져서 25도 안팎으로 다시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6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히 추진하고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성공한 대통령의 유일한 척도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의

0: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협상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상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 국외에서 열리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이틀째인 오늘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투표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으로 투표율이 74.27%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찬반 투표는 어제부터 시작돼 다음 주 수요일인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중 과반이 투표에 나서야 하고 절반 넘는 인원이 찬성해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가결됩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안사통신 등은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스무드 측이 소셜미디어에 강간을 포함한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부 간 보상 격차로 인한 내부 갈등과 산업계 전반으로 번진 성과급 파장의 실태를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감 코리아에서는 Man of Action, 행동하는 사람으로 불렸던 WHO 6대 사무총장 이종욱 박사의 일생과 업적을 살펴봅니다. 칸 영화제가 오늘 저녁 폐막합니다. 한국 영화 중 유일하게 경쟁 부문에 진출한

0: 영화관 나홍진 감독의 호프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좋아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 듣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 위로 지방 방향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최대 정체 시간대였던 1시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지방 방향으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총 정체 길이 50km로 여전히 가장 힘겹습니다. 경기권의 상황은 괜찮지만 충청권의 정체가 집중돼 있는데요. 입장 휴게소부터 밀려서 천안 호도 휴게소까지 한 번에 20km나 밀리는데 이후 청주 지역 접어들어도 옥산 분기점부터 주감 휴게소까지 쭉 속도 내기 버겁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남천안 나들목과 차령터널 사이로 차 간격 바짝 좁아져서 이동하고요. 이 천안 지역의 정체를 피해 이동하려는 차량들로 40번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도 남한성부터 무려 14km 정체입니다. 호남권으로 내려간다면 15번 서해안선 목포 방향 서해대교 건너기 전부터 어려운데요. 서평택 분기점부터 13km 구간 건너 이후로도 당진부터 서산까지 속도를 줄입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경계권에서는 용인과 호법 여주 부근이 어렵고요. 강원권에서는 원주와 동둔 내 면호 내 교통량 많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도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50분 걸리고 있고요. 이후 강원권에선 화촌과 화촌 부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일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파업은 면했는데 후폭풍이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인 파장도 크고요.
2: 예.
1: 예. 합의 내용을 일단 살펴보죠.
2: 예, 삼성전자 노조가 설정한 파업 예정일은 지난 21일이었고요.
1: 예.
2: 노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중노위가 중재하는 사후 조정에 실패해서 결국 이 파업 수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1: 예.
2: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1: 예.
2: 이 그 노동부 장관에 이어서 차관까지 중재에 들어가면서 결국 합의에 성공은 하긴 했는데
1: 네.
2: 이 사안을 아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사업 부분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또 노조 상황은 어떤지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1: 예.
2: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은 주로 DS 이 반도체와 DX 완제품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죠.
1: 예.
2: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DS 반도체 분야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눕니다. 이 비메모리는 파운드리나 이 시스템 LSI 이렇게 세분이 돼 있고요.
1: 예.
2: 이 삼성전자 노조는 세 곳인데 예, 중복을 포함해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7만 850명.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전공노라고 하는데요.
1: 예.
2: 1만 9,053명. 이 DX 분야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완제품이죠.
1: 네.
2: 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 1만 1,172명 이렇게 해서 10만 1,075명입니다.
1: 예.
2: 이번에 합의한 삼성전자 노사의 이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안을 한번 보면 이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인 3,300조 원 안팎의 이 영업이익 중에서
1: 네.
2: 10.5%를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1: 아하.
2: 모두 31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1: 예.
2: 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이 반도체 부분의 직원들은 약 2억 1천만 원에서 6억 원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데
1: 예.
2: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DS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예.
2: 이 흑자를 주로 내는 데가 이제 메모리 사업부거든요. 여기가 6억 원 정도를 받게 되고요.
1: 아하.
2: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시스템 LSI나 이 파운드리 같은 비메모리 직원들은 2억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1: 이게 약 3배 차이가 나네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리고 이 반도체가 아닌 부분 비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DX
1: 예.
2: 완제품을 내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TV 이쪽을 담당하는 DX에 근무하는

0: 직원들은 성과급 600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예. 자사주로 받고요.
1: 예.
0: 올해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초과 이익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낮은 그 성과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각 부문마다 성과급이 다르고 격차도 크니까
0: 네.
1: 예, 누구는 이제 억대인데 또 누구는 아니기도 하고 예. 노노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예.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또 들어가고 있고요.
0: 예. 이 잠정 합의안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이 찬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결국. 이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1: 예.
0: 어제만 해도 벌써 66%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투표율이 이제 과반을 넘어섰고요. 그만큼 예. 찬반 양측에서 아주 결집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 그 양측이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결의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40분 현재로 보니까 74.27%입니다.
1: 오, 예.
0: 거의 뭐 대부분 했다고 봐야
1: 그렇죠?
0: 되는 거고요.
1: 예.
0: 여기에서 왜 이렇게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느냐를 보면 이 초기업 노조 이번에 이 협상을 주도하는 노조죠.
1: 예.
0: 이 노조의 조합원 80%가 반도체 분야입니다. DS 분야예요.
1: 여기가 절대 다수인데요. 보니까.
0: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찬성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급 격차가 크기 때문에 비메모리 직원들 일부 있는 그 비메모리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결운동을 펼치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어제 이 DX 부분 직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동행노조에 대거 이 노조원들이 가입을 했어요.
1: 오.
0: 이 가입자가 12,300여 명으로 하루 만에 만 명 가까이가 들어갔는데요.
1: 예.
0: 그만큼 불만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방식 그리고 영업이익을 이익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것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0: 예, 기업 이익이 노조에게 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 예.
0: 기업 이익이 직원들의 힘만으로 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이거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1: 예.
0: 그러면서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1: 예.
0: 한국노총은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주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 소송 등 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이거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0: 예, 대법원 판례상 이러한 형태의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1: 예.
0: 예, 임금은 노무 제공의 반대급부로 노사가 액수와 산정 방식을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회사의 성과에 대한 처분은 이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면서 노사에게는 이 성과 처분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1: 오, 또 그도 그럴 것도 같네요.
0: 예, 우리가 예. 보통 이 그 주식 배당을 할 때에도
1: 네네.
0: 주주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급도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1: 예.
0: 거고요.
1: 일단 파업은 막았습니다만은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계속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예.
1: 자, 이런 여파가 다른 업체로 또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삼성전자 임금 협상안이 성과 보상 체계를 놓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바이오나 IT, 정보통신 기업 등의 노사 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0: 첫 번째로 이제 카카오인데요.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예.
0: 전국 화학 섬유 식품 산업노조 카카오 지회는 지난 20일 카카오 본부,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 테크인, XL 게임즈 등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1: 예.
0: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도 성과급 보상은 주로 경영진에 쏠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이익의 13에서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패턴이 비슷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여기에 대기업 노조인 현대차, HD 현대중공업 등도 성과급 연동 요구가 강해질 전망인데요.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1: 예.
0: HD 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는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한 성과 배분 등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1: 네.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조도 늘고 있고요.
1: 예.
0: 이렇게 이러한 그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분위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산업 경쟁력 저하나 양극화 우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다 내놓고 있습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신사 과거 5.18 관련 광고 문구가 있던데 이거를 또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0: 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1: 예.
0: 탱크데이 책상에 탁 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이 대통령은 곧바로 X에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도 높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1: 예.
0: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 표현은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 이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1: 예.
0: 또 지난 2019년 무신사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속건성 양말을 내놓는 광고를 다시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여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라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이 당시 광고를 환원시키면서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나라고 비판을 했고요.
1: 예.
0: 국무회의에서도 사회 공동체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무신사 광고는 2019년 광고인데 이게 다시 호출이 됐군요.
0: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 논란이 있으면서 같이 나온 건데요.
1: 예.
0: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평상시에 어떤 소신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청와대는 설명을 했어요.
1: 예.
0: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건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X에 이렇게 올립니다. 정부 행사 등에 스타벅스 상품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 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불매 동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1: 네.
0: 전체 지부에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 총연맹도 당분간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사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됐습니다. 뭐 길거리마다 이제 들썩들썩하고. 네. 지난 21일부터 이제 13일 동안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상기업 사태 이후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내세웠습니다.
0: 예, 이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윤석열 정부와 사실상 함께 탄생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겨냥해서 내란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1: 네.
0: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연결고리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를 호소하는 동시에 휘발성이 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든가 세금 이슈 등을 꺼내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 민심 공략을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
1: 예.
0: 조승래 민주당 이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이 정치적 심판의 완결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1: 네.
0: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 세 번째로는 지방 살림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오만한 민주당 심판론에 무게를 둔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1: 예.
0: 그러면서 입법과 행정, 중앙행정에 이어서 지방행정까지 민주당이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견제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예. 애초에는 뭐 민주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뭐 그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결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0: 네.
1: 박빙을 예상하는 곳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또 단일화라는 게 선거 때마다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좀 다채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단일화
0: 예.
1: 진보진영에서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고 재보선 관련해서는 부산 북구갑 여기도 아주 뜨겁죠.
0: 네.
1: 이제 보수 진영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 을은 후보가 5명인데 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이것도 어떻게 이제 합종 연행을 할 것이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이고 제가 질문 드리면서도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네. 길고요.
0: 예. 예, 단일화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투표지에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찍혔어. 인쇄가 그렇죠. 됐고요. 예예. 그리고 뭐 받아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홍보지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예. 뭐 지나다니면서 보시겠지만 벽보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한은 사전투표가 시작하는 다음 주 29일 이전인데요. 예.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광역단체장만 보면 울산시장 단일화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 김상국 후보로 압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는 빠르면 내일 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 아.
0: 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이미 출마해 있는 이 부산 이 북구갑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화가 관건인데
1: 예.
0: 이 박민식 국민의힘 단일 후보와 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 이 두 사람의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1: 예.
0: 이 장동혁 대표가 단일화는 없다 이미 못을 박았고요.
1: 예.
0: 박민식 후보가 어제 출정식에서 91살의 노모의 손에 이발기를 맡기고 삭발을 했어요.
1: 예.
0: 그다음에 단일화는 없다. 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1: 예.
0: 이 여당 지도부와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를 강하게 반발하고 반대하게 되면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아,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주어진 시간을 꽉꽉 채워주셨습니다.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 곧 23분이 되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최영우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흐린 하늘은 대체로 조금씩 중부지방 먼저 맑아지고 있고요. 남부지방 경상권으로 비가 막바지 지났는데 지금은 거의 그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주 약한 비나 빗방울 정도 좀 더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더위도 쉬어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은 현재 기온이 24도입니다. 대부분 17도에서 24도 분포로 심한 더위가 주춤한 하루인데요. 내일부터 다시 더워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서울, 대전 28도까지 오르면서 서쪽이 좀 더 덥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거의 대부분 지역이 28, 9도 안팎까지 올라서 이번 연휴 기간 중 마지막 날 대체 공휴일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내일과 모레는 다시 전국적으로 더위와 함께 높거나 매우 높아지겠고 오존 농도도 내일 다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다행히 내일까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는 내일과 모레 대부분 지역이 더운데 이틀간 흐릴 전망이고요. 월요일 낮부터 제주에 비가 오고 또 월요일 밤에는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다시 내려앉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 씨가 알려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들이 늘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15km가량 밀리고 있고요. 화촌 6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는 10km 어렵습니다. 내촌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용인에서 봉평터널까지 총 42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김포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일대로 정체되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반포 나들목에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아, 오늘은 또 어떤 한 분의 네. 일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종욱 박사 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5: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어제가 이제 20주기 기일이었는데요.
1: 예.
5: 지금 현재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세계보건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20일 날, 3일 전에 거기서 이제 추모 행사도 진행이 됐습니다.
1: 예.
5: 이 자리에는 그 부인이 일본 출신인데요. 일본인 부인 가브라키 레이코 여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1: 예.
5: 그리고 WHO 사무총장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로스수 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네. 이종욱 박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1: 예. 뉴스 하면서 이제 이분의 이름을 읽고
5: 예.
1: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20년 이제 지났습니다. 이분이
5: 그렇습니다.
1: 돌아가신 지.
5: 예, 예.
1: 대한민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었습니다.
5: 그렇습니다.
1: 예.
5: 그 이 이종욱 박사가 있었기에 이제 그 뒤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이런 국제기구 수장이 이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 예.
5: 이분은 처음으로 그 WHO 지역사무처 말단 자문관으로 시작해서 20년 만에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그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1: 예.
5: WHO의 내부 사정을 워낙 잘 아니까
1: 네.
5: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WHO 사무총장, 가난하고 소외된 인류의 주치의 이런 별칭도 얻게 됐습니다.
1: 예. WHO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고 나서 다 아실 거예요.
5: 그렇습니다.
1: 예, 그리고 뭐 예, 예. 세계보건기구 이렇게 뭐 항상 풀어도 드리고 말입니다.
5: 예.
1: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요.
5: 예, 국제기구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예.
5: 이 유럽에서 181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이제 콜레라가 창궐을 하니까 1851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12개 나라 대표가 모여서 방역 대책을 논의한 것이 이제 기원입니다.
1: 예.
5: 그때 이제 아무래도 교통이 발달하고 이동이 많아지니까 전염병이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되거든요.
1: 그렇죠.
5: 그래서 이제 처음 기구가 만들어진 거는 또 1902년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범미 보건기구 PAHO 가 만들어지고
1: 네.
5: 또 1907년에는 파리에서 국제공중보건처 IOPH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이 두 기구가 국제연맹 산하 보건기구와 합쳐져서
1: 예.
5: 1948년 또 4월 7일 유엔 전문기구로 이제 재탄생하게 됩니다.
1: 아.
5: 지금 이제 세계 보건의 날이 이제 4월 7일인데
1: 예.
5: 이날이 WHO 창설일을 기념을 한 겁니다.
1: 예.
5: 194개가 가입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예산이 5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600억 원. 직원 수는 9천여 명을 헤아리는 세계 최대 유엔 전문기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또 거듭 거론을 합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절에 워낙에 또 이제 이곳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았고
5: 예.
1: 또 여기서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체감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WHO 사무총장이면은 이게 왜 세계 보건 대통령이라고 불리는지 다들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종욱 박사는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뭐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5: 예, 예. 그 태어난 곳은 이제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인데요. 1945년 4월 12일생입니다.
1: 예.
5: 아버지가 일제 때 이제 관료를 지내셨는데 서울의 마포구청장, 서대문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이제 두루 지내서
1: 워낙에 그쪽 분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예.
5: 그 6.25 전쟁 때 좀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아.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1: 예.
5: 그런데 이제 이종욱 박사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 4.19 혁명이 일어나서 아버지가 공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또 세상을 떠납니다.
1: 네.
5: 그래서 이제 급격히 이제 가세가 기울었는데요. 경복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한양대 건축공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난 뒤에는 이제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또래보다 7년 늦게.
1: 아니 군대도 그때는 이제 군대도 꽤 오래 이제
5: 예,
1: 갔다 와야 되는.
5: 38개월 근무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1: 이야. 네, 그러니까 딴 학교 갔다가 군대도 예. 갔다 와서
5: 예.
1: 7년 만에
5: 예.
1: 대단합니다. 서울대 의대는 그때 그러면 신입생으로 입학한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들보다 7살이 많아서
1: 예.
5: 형 대접을 받으면서 다녔죠.
1: 그러면 예. 이분은 뭐 의사 면허를 따기까지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10년도 더 걸렸겠네요. 예. 예. 그렇게 또 어렵게 의사가 됐는데
5: 예.
1: 그러면은 이분이 의사로 그냥

0: 이제 그게 바로 세계보건총회 회의 직전에 아.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세계보건총회, 이게 WHO 연례총회 시작하기 바로 한두 시간 전에 네. 운명을 했습니다. 네.
1: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0: 예.
1: 예.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고 말이죠.
0: 예. 예. 아무래도 임기 중에 그 이 세상을 떠나서 더 그랬을 텐데요.
1: 네.
0: 당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 오늘 세계는 위대한 임무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1: 예.
0: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가 헌신한 덕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삶이 개선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WHO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였습니다. 네, 기부를 많이 했는데요.
1: 네.
0: 그 빌 게이츠가 건강하고 평등한 세계를 만든 그의 공은 인류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추모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제 최초로 세계 기구의 이제 수장이 되었던 이중욱 박사의 인생 조금은 이르게 네. 이제 부름을 받았던 이종욱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예. 되어 있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또 이제 그리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고 참 자랑스러움의 또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감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 오늘 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문화가주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제79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호프가 역시 뜨거운 화두입니다. 일요일 내일이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1: 예, 수상은 하겠습니까?
3: 현지 시간은 23일 오후 8시,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4일 오전 3시 새벽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라는 얘기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2편의 경쟁 부분 중에 우리나라의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들어있는데요.
1: 네.
3: 뭐 외신들의 평가를 보니까 일단 미국 매체 인디와이어는 지난 24시간 동안 칸 영화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은 거장들의 예술 영화가 아니라 경쟁 부문 사상 최초로 흥행 가능성이 있는 바로 한국 SF 괴수 영화 호프다. 예상치 못한 일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1: 네.
3: 괴수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크리처라고 이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1: 뭐 생명체
3: 예.
1: 뭐 그런 거.
3: 예.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라는
1: 네.
3: 건데
1: 네.
3: 뭐 알려진 바로는 전반부까지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이후에 뭔가 나온다는 겁니다.
1: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생명체면 또 괴수겠죠.
3: 뭐.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는 한국 액션 영화 거장 나홍진 감독의 박진감 넘치는 SF 괴수 영화는 컬트 클래식이 될 모든 자질을 갖췄다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고
1: 예.
3: 평점을 보겠습니다. 영미권을 포함한 6개국 12개 평단이 평점을 매기는 영국의 스크린 데일리에서는 4점 만점에 2.8점인데 16편 가운데 공동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1: 예.
3: 개막전 기대를 모았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상자 속의 양이라든지 이란의 거장인 파르하드 감독의 패럴렐 테일스는 1점대에 낮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제가 가수 감독을 참 좋아하는데.
3: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예. 지금 뭐 평점이라는 게 사실 칸 영화제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게 심사위원단의 취향, 경향에 따른다라는 이야기가 뭐 많이 이야기가 됐죠.
1: 거기 심사위원 우리가 잘하는 분 아닙니까 지금?
3: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심사위원장의 의견이 강력하기로 유명합니다.
1: 예.
3: 줄레 피노시 감독이 지난해 심사위원장 맡았을 때는 이란에서 박해를 받아온 자파르 파나이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올해는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이기 때문에
1: 예.
3: 박찬욱 감독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엄정함이 무슨 뜻이었는지 굉장히 네. 주목합니다.
1: 나홍진 감독하고는 친하답니까? 안 친하답니까?
3: 아, 예.
1: 우리가 또 괜히 이런 식으로 또 시선을 돌리면 또 이거 딴 데는
3: 그렇죠. 예.

0: 친하고 안 친하고 상관없이
1: 엄격하게 하겠다.
0: 엄격했죠. 예, 예. 심사위원 9명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황금종려상 외에도 심사위원 대상, 심사위원상,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배우상 이 상들이 바로 이제 24일 오전 3시 한국 시간으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1: 예. 올해 칸 영화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 전체적으로는 작가주의 작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 예.
0: 그래서 대체로 거대한 서사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 사회 구조와 연결시키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1: 아.
0: 특히 파더랜드가 지금 현재 스크린데일리에서는 4점 만점에 3.3, 미노타우루스가 3.2점, 또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가 3.1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 예.
0: 이 작품들은 다 칸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파더랜드는 전후 독일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지닌 시기를 다뤘고요.
1: 예.
0: 미노타우로스는 고전적 불륜 드라마 형식을 통해서 러시아 사회의 부패와 권력 구조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는 삶과 죽음, 돌봄의 역학 구조에 대해서 섬세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 예.
0: 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SF 장르물로서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작가주의 작품이 주요 작품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1: 예.
0: 심사위원상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 최소.
0: 이렇게 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주의 감독의 작품들만 보여주게 되면 균형성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리우드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의 장르물인 호프가 그래도 수상은 하지 않겠는가. 존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1: 예. 그 소개해 주신 작품들 보면은 대부분 그 나라의 특수성에 철저히 기반한 작품들이네요. 우리도 이제 뭐 비무장지대가 나오고.
0: 네, 그렇죠.
1: 예. 뭐 독일도 뭐 이제 그.
0: 네.
1: 독일에서만 또 경험할
0: 그렇죠.
1: 수 있는 것들이
0: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전후 상처에 대해서 예. 다뤘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칸 영화제 지역이 어떤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성을 인정을 한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원래 칸 영화제의 특징이었는데
1: 예.
0: 이번에 그 우리 나홍진 감독 호프 같은 경우도 이 DMZ라는 거는 남북 분단 그러니까 냉전 체제의 산물이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뭐 괴수다. 아니면 특수효과를 넘어서 가지고 이 남북 분단 상황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수상 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진미송 감독이 한국인 이민 가족의 얘기를 다룬 단편 사일런트 보이시즈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0: 네, 받았습니다.
1: 예.
0: 라 시네프 부문인데요. 라 네. 시네프 부문은 학생 부문 시상식입니다.
1: 예.
0: 여기서 2등상을 받은 건데
1: 예.
0: 여기 후보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등상까지 받았다는 점이고요. 특히
1: 예.
0: 미래의 감독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0: 내용은 한국의 아픈 부모를 두고 온 아버지와 예술가의 꿈을 포기한 어머니 또 등교 전 책가방에 몰래 식칼을 챙겨넣는 초등학생 둘째 딸 또 사랑을 시작한 첫째 딸 등 각자의 사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인데
1: 예.
0: 이민 4인 가족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예.
0: 진미송 감독은 성대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한 뒤에 지금은 미 컬럼비아 대학 영화과 대학원에서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컬럼비아 대 졸업 작품으로 이 작품을 출품을 한 겁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라스네프 부분에는 올해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의 최원정 감독도 애니메이션 새해 랩소디를 출품을 해서 후보에 올랐었는데
1: 네.
0: 이번에 진미송 감독의 작품만 이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두 편의 우리 감독 작품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영화 산업의 심장부 헐리우드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0: 네, 마이클 베이 감독이요.
1: 예.
0: 이란에서 격추된 전투기 조종사와 무기체계 장비 극적인 구출 작전을 영화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 아, 이거 전쟁 초기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이 장대한 분노라고 하는 군사 작전을 미국이 이란에 가했는데
1: 예.
0: 지난달 초 공군 소속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란군에 격추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예.
0: 이때 전투기 조종사 무기체계 장교가 구출이 됐죠. 그래서
1: 예.
0: 미군이 최대 36시간 동안 구출을 했는데 이거를 영화화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0: 마이클 베이 감독은 최근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고 위험성이 컸던 작전 중 하나에서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련돼서 예, 다루겠다. 약간 미국적인 관점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1: 글쎄요. 예. 예,
0: 감독이 뭐 진정한 영웅주의다. 흔들림 없는 헌신을 기린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1: 예.
0: 마이클 베이 감독이 누구냐.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는 더 록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나쁜 녀석들 아마겟돈 진주만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유명하고
1: 예.
0: 13시간 내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참 미국 대단합니다. 할리우드가 발빠르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
1: 예.
0: 작품 내용이 어떨지 또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한 요소네요. 이게 이제 맥락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맥락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영화 내용도 바뀔지 또
1: 예.
0: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다음 달에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 월드 투어 콘서트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때를 맞춰서 요금을 올린다든지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예약된 분들을 취소시킨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더 올려서 예약을 다시 받는다. 뭐
0: 그렇죠.
1: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0: 5만 원 수준이었던 숙소 가격이 공연
1: 예.
0: 기간에만 300만 원까지 올랐다. 120만 원, 150만 원대도 있고
1: 예.
0: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보니까 평균 143% 증가했다라는 최근에 발표도 있었습니다.
1: 예.
0: 아, 그래서 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잡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산시 측에서는 뭐 계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 예.
0: 피해 소비자가 직접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피해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 네.
0: 다만 뭐 금년산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의 좀 부족한 숙박 시설을 보충하는 형태로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1: 예.
0: 어쨌든 이렇게 되면 참 팬들이 다시 부산을 방문하겠습니까?
1: 글쎄요.
0: 라는 점이
1: 예.
0: 안타깝고요. 지금 팬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부산 땅에선 1원도 쓰기 싫다. 너무 화가 나서 당일치기로 일정을 바꿨다. 무박 챌린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1: 요즘은 일일 생활권이니까.
0: 네. 네. 그래서 무박 챌린지 한다면 사실은 경제적 효과가 있으려면 숙박을 해야.
1: 그렇죠.
0: 또 식사도 하시고 관광지도 방문하기 때문에
1: 네.
0: 결과적으로 지금 보이콧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인들한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점 바가지 요금 어쨌든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수요가 많을 때 뭐 값이 올라가는 거는 일정하게는 경제 법칙에 따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너무하네요.
0: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1: 글쎄요.
0: 네.
1: 예.
0: 바가지 요금 근절 필요합니다.
1: 이러다가 또 BTS 욕먹이는 일 됩니다, 이거.
0: 네, 맞습니다.
1: 예. 아미 여러분들이 또 수고해 주셔야 되나요?
0: 아미 여러분들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무엇보다도 좋은 숙박 공간을 좀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팬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1: 그래서
0: 이런 정보들 예. 같이 또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문화가주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 끝곡은 4월과 5월의 장미 준비했습니다.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 발음의 편의를 위해 동화작용이 일어난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먹이다를 우유를 먹이다라고 한다든지 잡히다를 재피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껍질을 벗기다를 껍질을 벗기다라고 한다거나 학교에 다니다를 학교에 댕기다와 같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표준어는 물론 먹이다, 잡히다, 벗기다, 다니다고요. 매기다, 재피다, 뱉기다, 댕기다는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댕겼다 같이 말할 때 불을 댕기다는 불을 당기다의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비표준 형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당기다와 댕기다는 뜻이 다른 별개의 표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댕기다는 불이 옮아붙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그의 마음에 불이 댕겼다, 마른 장작은 불이 잘 댕긴다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당기다는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동사인데요. 예를 들어 입맛이 당기다, 의자를 앞으로 당기다, 그물을 당기다, 날짜를 앞으로 당기다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기다와 댕기다의 뜻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비가 약간씩 떨어지거나 빗방울이 관측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더위는 잠시 오늘 쉬어가고 있는데 흐릿한 하늘이 지금 오후 들어서 구름량이 늘거나 맑아지는 곳도 있는 만큼 기온도 오후 4시를 앞둔 시점에서 약간씩 오히려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도 예상 낮 기온 23도보다 조금씩 기온이 오르더니 지금 24.2도까지 올라 있고요. 그래도 오늘은 대부분 심한 더위 없이 전국 대부분 17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서울 대전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서쪽이 조금 더 덥겠고 대체 공휴일이자 마지막 휴일인 월요일 서울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전국이 28~29도까지 올라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역시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 오존 농도도 내일 오후에 대부분 나빠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무난 하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과 모레 다른 지역이 더운데 이틀간 흐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주는 월요일 낮부터 비가 와서 전라권역과 경남 서부 월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월요일에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는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노인의 식욕 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잘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사용이 됩니다. 우물정 9730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번호는 02입니다. 368-3689-1002-1003 368-1002-1003번 전화하시면 직접 상담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동국대 한의대 정재천 교수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과학플러스에서는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의 과학기술과 상장에 투자가 몰리는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남북대결에서 수원FC 위민이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에 역전패했습니다. 토요일의 스포츠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2: 네, 이제는 서울 방향으로도 정체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지방 방향으로 이동이 보다 더 힘겹습니다. 1번 경부선 서울 방향 청주 지역인 옥산 분기점부터 한 번에 11km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여전히 입장부터 천안 호도 휴게소까지 대부분 구간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이후로도 옥산 휴게소부터 주감 휴게소까지 한 번에 21km나 불편합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도 서서히 정체 증가하는데요. 차량 터널부터 브레이크를 밟고요. 반대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와 정안 부근에 교통량 많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여전히 목포 방향으로 경기권 벗어나기 불편합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2km 정체고요. 영남권으로 내려간다면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와 감곡 사이 10km 정체 감안해 주셔야겠고요. 경북 지역 접어들면 문경 2터널부터 진남터널 사이로 차간격을 좁히 입니다.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까지 꾸준히 50분 정도 소요되고요. 강원권에서는 화촌 8터널부터 서석터널 사이로 13km 정체입니다. 50번 영동선 강릉방향 이제 경기권의 정체 조금 줄었는데요. 용인과 이천에서 각각 6km 밀리고 그래도 강원권에선 여유 필요합니다. 원주와 새마을 둔내터널과 봉평터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재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지난 시간에는 노인 식욕 부진의 원인을 알려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식욕 부진에 도움이 되는 음식 저희가 좀 일단 알아. 오늘은 저희 말을 자꾸 더듬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3: 예, 물론 있습니다.
1: 예. 자, 식욕 부진에 도움이 되는 음식 알아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3: 예, 이 노인분께서 소화가 안 되면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시고 뭐 예. 그러면 당연히 몸이 점점 말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1: 예.
3: 바로 흔히 이제 저 사람 저분 비위가 상했다 하잖아요. 이게 한의학에서 소화를 주관하는 장기가 비장하고 위장입니다.
1: 예.
3: 바로 그 비위장의 기가 허약해지면 소화력이 약해지면서 입맛도 떨어지죠.
1: 예.
3: 비위장 기가 허약해지면 가장 먼저 힘이 없어지는 데가 손발, 팔다리입니다.
1: 네.
3: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팔다리가 비위장이 주관하는 곳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면 영양이 부족해지잖아요.
1: 예.
3: 그럼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에 공급이 잘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손발에 힘이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위장의 기를 보강해 주는 음식이나 약을 먹어야 합니다.
1: 예.
3: 물론 이제 체질이나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지 누구나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요.
1: 네.
3: 그런데 네.
1: 네. 전화번호 0107

0: 100글짜리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66세 여성이라고 하시고요. 소변색이 너무 맑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닌데 너무 맑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누런색이 정상인 건가요? 그러니까
1: 약간 노른빛이 보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소변색이 좀 진해진다는 얘기는 네. 몸에 열이 있다는 얘기고 아. 이게 묽어진다는 얘기는 몸이 냉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에서 볼 때는 신장의 양기가 허약하면 소변색이 아주 맑아서 물처럼 나옵니다. 예. 아, 물론 물을 많이 마시고 뭐 수박을 많이 먹어도 그렇겠죠. 뭐 그러면서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는 편이니까 네. 그럼 이분은 자꾸 야위어 가지게 되겠죠. 아하. 그렇다면 빨리 이분은 아마 제가 보기엔 이렇다면은 추위를 좀 타고 손발이 차고 비위장이 냉한 편이고 배를 만져봐도 배가 좀 냉한 편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예,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6222번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60대 후반의 남자시고요. 식욕 왕성하고 소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자 하셨을까요? 아닌가? 식사 후 화장실을 가서 이제 변을 보시면 개운해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뭐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식욕 왕성하고 소화 잘 되고 배변도 개운하다. 이게 정상적인 식사 활동인가요? 그냥 써 있는 거 그대로 읽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1: 예, 뭐 60대 예. 후반이시지만 식욕이 왕성해서 걱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드시고 식후에도 뭐 화장실 가서 대변도 개운하고 네. 뭐 소화에 불편함 없다면은 정상적인 겁니다. 아마 뭐 다른 건강을 걱정하시는 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아니면 혹시 아마 이런 분이라면은 혹시 뭐 다른 어떤 질병을 갖고 계신 게 있다거나 예. 아니면 어떤 약이나 어떤 음식을 복용하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뭐 원인을 찾아드릴 수 있겠죠. 예, 예. 현재로서는 이 내용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0: 글쎄 말입니다. 저 있는 대로 그냥 읽었는데 제가 봐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하던 얘기를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화가 안 돼서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음식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1: 한의서에 보면은 노인의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마를 때 음식으로 치료하는 식치처방, 음식으로 치료한 식치처방이 많이 나옵니다.
0: 예.
1: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래된 것이 양로봉친서. 물론 이때 로가 노인노자입니다.
0: 네.
1: 예, 바로 이게 이제 중국 송나라 때인 1085년에 출간된 이 동양의학 최초의 노인의학 전문서거든요.
0: 예.
1: 주로 노인의 음식치료법, 뭐 사계절 양생법, 질병예방법 그런 종합 노인 건강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노인이 되면 입맛을 잃기 쉽고 소화기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평소 요리에 먹는 재료에다 몇 가지 한약재를 넣고 죽이나 탕국 혹은 떡이나 만두 등을 만들어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비위장이 허약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그러면 팔다리에 힘이 없고 피곤하면서 기운 없고 몸이 말라갈 때 먹는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0: 예. 전화 368-1002번, 1003번, 지역번호는 02입니다. 지금 개방을 해놓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또 걸려온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뭐 예, 예. 그 연령 정도 말씀해 주실까요? 남성이신 것 같고. 예.
2: 예, 예.
0: 어디 사십니까?
2: 네. 예, 70입니다. 70이고.
0: 네.
2: 유한수술을 한 7년 전에 해가지고 3분의 1을 결제를 하고 12장을 다 드러냈거든요.
0: 예.
2: 그런데 지금은 약은 소화제 같은 걸 조금 먹고 밥은 잘 먹고 소화는 잘 지는데 살이 안 찌서 그래요.
0: 아, 살 찌는 거를 특별히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괜찮으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리하시기는.
2: 그런데 네. 한 80kg 나가다가 지금 한 6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0: 아,
2: 그런데 그래도 뭐, 좀 많이 줄었고 살이 안 찌어요. 아무리 먹어도.
0: 예. 알겠습니다.
1: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2: 지금 키도 이제 69에서 한 67 정도 줄었더라고요.
1: 예. 뭐 지금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적게 나가는 편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에 80kg에서 무려 20kg이나 줄었으니까 한 30% 뭐 25%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그 7년 전에 수술을 받으신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12지장을 절제했기 때문에 살이 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이거 몸에서 소화를 대부분

0: 담당하는 곳이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을 다 절제했으니까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소화는 잘 되신다. 그 문제는 그다음 십이장을 절제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소장에서 주로 흡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능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위장 절제, 십이장 절제를 하시기 때문에 음식 주의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살이 많이 찌려고는 하지 마시고 현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유지를 잘 해오셨다면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또 근육 감소가 생기지 않고 뼈가 허약해지지 않도록 고기라든가 생선, 과일을 잘 드시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뭐 소화에 별 문제가 없으시고 또 대변에도 큰 문제가 만약에 없고 최근 한 2, 3년 동안 체중 변동이 더 줄지만 않았다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혹시, 예. 혹시 다른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1: 어머니 하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또 했거든요.
0: 예.
1: 그래 하고 나니까 지금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별 이상 없다 하면서 그래 하던데 살이 안 찌가지고 좀 그 비늘기도 조금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한약재 같은 데를 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 하고.
0: 지금 그 비위장 기능이 한방에서 중요하다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약에서는 주로 이 십이지장을 주로 비장 기능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소화가 잘 되는 부분이 절제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약에서 말하는 비장이라는 것은 오장의 하나니까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십이장 절제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것은 비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십이장 소화 기능 말고도 소화 효소라든가 소화 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에 있어서 소화에 부담을 주만한 건 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기를 다져서 뭐 죽을 끓여 드신다거나 살코기를 연하게 해서 드신다거나 그런 특히 고기 생선 섭취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 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 예,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저희가 또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8427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밥을 먹으면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생기고 소화가 더디게 느껴집니다. 장내 염증이 쌓여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장내 염증 제거하는데 좋은 음식 또는 영양제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0: 밥을 먹으면 바로 더부룩하다는 거 봤을 때는 뭐 장에도 물론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위장하고 십이장부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어느 정도 좀 내려가야 되는데 그만큼 음식이 위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고 아마 이분이 뭐 가스가 차다는 게 위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트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방귀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분은 비장, 위장 기능이 다 떨어져 있고 그것이 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도움이 되려면 우선 식후에 가볍게 산책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음식 중에서는 소화 잘 되는 음식. 그게 이제 한약에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노란색 음식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만한 게 호박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호박죽은 특히 소화 잘 되는 죽이고요.
2: 그렇군요.
0: 그래서 호박을 드신다거나 생선 중에서는 조기가 소화가 잘 됩니다.
2: 조기.
0: 이건 배가 노란색이라서 황어, 황화어라 그러죠. 그리고 붕어라든가 미꾸라지 같은 것도 소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닭의 내장 있죠. 뭐 흔히들 뭐 닭이 소화시키는 곳. 바로 그 부위가 한약에서는 개내금이라는 한약재입니다. 닭의 딱 그 부위만 모이주머니만 모아놓은 부분이 있죠. 바로 그게 소화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소의 위장입니다. 사람의 위장과 견주어질 수 있는 게 소의 위장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양이라 그럽니다. 양고기가 아니고 양입니다.
2: 글쎄요.
0: 그 양구이도 먹고 하는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구이보다는 우선 양탕을 끓여요. 흔히 양곰탕이라 그러죠.
2: 그렇습니다.
0: 예전에는 양탕이라고 했습니다.
2: 갑자기 제가 이렇게 저 표정이 밝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0: 양탕을 드시는 것이 소화에 아마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분야라면 절대 건강에 좋다고 현미를 드신다거나 뭐 팥을 넣어 드신다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쌀 혹은 찹쌀로서 약간 질게 밥을 해 드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가 오래됐다면은 뭐 가까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고 한약을 먼저 복용하고 약을 드신다거나 뭐 심하지 않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음식만 잘 먹고 음식 시간을

0: 잘 지키고 또 이런 분야라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죽을 드시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 오늘은 원래 준비하신 진도 못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1696 전화번호 1696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만 먹고 간식 빵으로 허기를 면한다. 국에 김치를 썰어서 집어넣으면 조금 더 먹게 되고 외식할 때는 돼지국밥이 입맛에 맞는다. 이게 어떤 거는 서로 이게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이상한데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74세 남성이시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당뇨가 좀 있으신가 보네요.
0: 네. 예. 그 사실 당뇨가 있어가지고 네. 있는 분야라면 당연히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다는 잘 아실 거고 아. 특히 연세가 많아질수록 짠맛에 대한 역치가 자꾸 올라갑니다.
1: 예.
0: 특히나 당뇨병 약도 드실 거고 만약 다른 약도 드시는 게 많다면 그럴수록 음식 짠맛을 느끼질 못합니다.
1: 네.
0: 점점 더 짜게 먹어야 되는데 당뇨가 있으시니까 짠 걸 먹지를 못하니까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분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기보다는 뭐 돼지국밥도 드시고
1: 네.
0: 뭐 빵도 드신다니까 그래서 음식을 다양하게 좀 바꿔 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당뇨가 있어서 짜게 드시지 못하는 분이라면 식초를 조금씩 넣는 방안도 있고 또 그냥 간장보다는 우리 전통 간장 전통 된장으로서 간을 좀 넣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빵을 드신다고 했는데 당뇨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아까 짠맛이 있고 그다음에 술이 있고 단 음식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바로 밀가루 음식입니다. 그래서 빵을 드시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은데
1: 네.
0: 물론 빵이라도 호밀빵 같은 건 괜찮긴 하고요. 통밀빵.
1: 네.
0: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쌀빵입니다.
1: 아.
0: 쌀빵을 좀 드신다고 하고
1: 예.
0: 가급적 밀가루 음식보다는 뭐 쌀을 드시거나 쌀에다가 팥을 좀 넣어 드신다거나 이런 것도
1: 예.
0: 방법이 될 수 있고 일단 이분은 음식을 다양하게 종류를 메뉴를 아주 바꿔 드신다면 입맛을 그래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 질문이 폭주를 해서 오늘 가져오셨던 원래 얘기는 더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단편적인 얘기를 하다가 질문 들어오면 따로 받든지 뭐 이렇게
0: 네.
1: 그냥 네.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1: 예, 음식이 뭐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시사등급 교양등급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과학 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와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네. 오해와 진실 요즘은 제가 조금씩 틀리는데.
3: 네.
1: 예.
3: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 같은 거 텔레비전 화면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올 때 보면
1: 예.
3: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력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3: 지구와 너무 먼 우주이기 때문에 중력을 받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1: 가까운 천체가 있고 거기에 중력이 작용할 수 있다면 영향을 또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3: 아, 이건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알지 못하지만 예, 약간 좀 안에 그런 느낌이 좀 나죠.
1: 예, 이거, 이게 전혀 잘못 짚었나 보네.
3: 예, 예, 예. 중력이 좀 덜 느껴지는 거. 그래서 붕붕 떠다니는 거는 뭐 당연히 명백하게 사실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1: 예.
3: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 때문에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당연히 이제 지구 에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이 떠다니는 지역이 멀기는 멀기 때문에
1: 예.
3: 지구에서 받는 힘 자체로 약해지기는 약해지거든요. 그건 맞거든요.
1: 네.
3: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는 정도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 네.
3: 그 정도는 사람 몸이 둥둥 뜰 정도가 안 됩니다.
1: 그러면 뭐 90% 95%에 해당하는 그 요인이 있습니까?
3: 그렇습니다. 그 네. 요인은 뭐냐라고 하면 인공위성이나 이 우주정거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상관이 깊습니다.
1: 예.
3: 이거는 좀 심각하게 길게 설명해 정리해 보자면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예. 조금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좀 짧게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 특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처음에 딱 내려가기 시작할 때 약간 이렇게 들리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나지 않습니까? 예, 그 느낌이 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빠르게 움직이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이 우주에서는 내주기 때문에
1: 지속적으로
3: 네, 그 네. 안에 타고 있으면 사람이 몸무게를 안 느끼는 현상이 그 움직임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예. 보는 것이 95%의 요인이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이제 중력에 꽂혀가지고 또 네. 다른 천체가 있고 그럼 아이고 네. 어우, 얘기가 꼬인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주어진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다음 달 상장 예정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그 업체인데 아직 상장이 안 됐던 거예요.
3: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들썩들썩한데요. 예.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 20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 로켓 기업인 스페이스X가 투자 설명서를 제출을 했고요.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텍사스에 상장을 신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예.
3: 상장 예정일은 언론에서는 이르면 6월 12일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스페이스X라는 이 회사의 주식을 누구나 사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거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예.
3: 금년 연초부터 금년 중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고요.
1: 네.
3: 아마도 이렇게 흔히 IPO 기업 공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안 받던 회사가 받게 되는 형태로 하는 이런 행사로서는 가장 많은 돈이 몰릴 만한 그런 행사가 아니겠느냐. 금년에 가장 큰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1: 네.
3: 언론에서 대충 추산하기로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일단 첫 기업 가치가 한 1조 7,500억 달러 정도로 평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한 2,635조 원 가치를 지니는 그 정도 금액의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자, 대부분의 분들이 뭐 상장이라는 것의 의미는 잘 아실 텐데 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는 거는 좀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3: 네, 일단은 2,600조 원 규모의 회사가 주식시장에 갑자기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큰 소식입니다.
1: 예.
3: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여기에 돈이 2,600조가 몰려가면 다른 분야에서는 돈이 그만큼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외로 이것 때문에 뭐 좀 가격이 빠지는 어떤 무슨 금융상품이나 주식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일단 덩치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보다도 기술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주 개발 산업이라는 게
1: 예.
3: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거는 당장 돈은 안 되지만 우주에 뭐 사람이 올라가고 탐사선이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겠느냐. 그렇지만 과학 발전이라는 인류의 원대한 그 큰 꿈을 위해서 혹은 어떤 국가적인 자존심을 위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 돈을 써 없애면서 우주 개발은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예.
3: 뭐 달 착륙이라든가 아폴로 11호라든가 다 그런 게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다라는 식으로는 거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1: 그냥 뭐 그 국위선양,
3: 그렇습니다.
1: 뭐 서로 체제 경쟁 뭐 이런 거였죠.
3: 그렇습니다.
1: 뭐.
3: 예. 예. 그런데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우주 사업으로도 이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업계에서는 뉴 스페이스 뉴스페이스의 시대가 왔다. 뭐 이런 말도 유행어처럼 많이 사용하던 그런 시대가 요즘은 왔거든요.
1: 예.
3: 그렇다 보니까 이 우주 사업을 로켓 사업을 크게 하는 이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이 정도로 큰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던 사람 이 회사의 어떤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1: 예.
3: 이게 로켓 우주 개발 이런 게 좀 비경제적인 데서 사람들이 돈 벌고 경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얻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인류사의 역사적 의미라는 면에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좀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1: 그렇군요. 사실 뭐 어릴 때부터 대단히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우주선 뭐 우주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떠올려봤기 때문에 네. 많이 아는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은 스페이스X가 어떤 곳일까? 이거
3: 네.
1: 글쎄요. 이거 또 제대로 뭐 저 대답해 보라고 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요.
3: 네.
1: 뭐 우주에 데이터 센터 만든다, 로켓을 재활용한다,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이게 어떤 회사입니까?
3: 네, 이 회사의 핵심 기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기술은 위력이 좋은 강력한 로켓을 지구상의 그 어느 업체들보다도 싼 가격에 발사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3: 스페이스X 이 회사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일론 머스크 회장하면 요즘 이 분의 재산의 대부분은 이 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전기차 회사의 주식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1: 예.
3: 그런데 이 전기차 사업으로 큰 돈을 벌기 전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기 전에 그 전에

0: 인터넷 사업을 해가지고 2000년대 초에 이분이 한 번 큰 돈을 또 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 이제 그거는 작은 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 번 돈은 한 뭐 천억 원 정도, 천억 원, 이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분의 지금 재산에 비하면 그때 그 돈은 좀 작은 돈을 번 것이었죠. 그렇지만 뭐 일반인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그것만 해도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런, 그 정도의 돈을 벌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인터넷 사업 스타트업으로 큰 성공을 하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거를 쌓아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뭐 뉴스페이스 이런 말도 없었던 우주 로켓을 해보겠다라고 투자를 2002년에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이미. 꽤 그때 투자를 해가지고 로켓 개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천억 원을 여기에다가 이제 털어넣었는데요. 2008년까지 계속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꾸준히 하던 때에는 이분도 되게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회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내가 큰 행운을 만나가지고 인터넷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됐는데 아니, 그 돈을 은행에 그냥 가만히 넣어두면 이자만 갖고도 평생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을 텐데
1: 그럼요.
0: 괜히 아무도 하지 않는 우주 사업에 내가 손을 대가지고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다가 그 많은 돈을 다 날렸구나라고 아주 좀 겁을 내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극적으로 2008년에 발사가 성공을 하면서 이 회사가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데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한번 증명이 되고 나니까 미국의 뭐 나사라든가 이런 공공 우주 관련된 기관에서도 이쪽에다가 좀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야심차게 기술 개발에 돈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2016년경에는 우주 로켓 재사용에 성공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우주 로켓들은 예전에 사용했던 그 우주 왕복선 스페이스 셔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약간 비행기 비슷하게 생긴 그
1: 콜롬비아호
0: 그런 것들.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우주 로켓이 그렇게 거대한데 쓰고 나면 그냥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생각해봐도 그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도전적으로 사기업으로 사업을 하는 마당에 나는 그거를 재사용을 하는 걸 해보겠다라고 도전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했는데 그거를 2016년경에 정말 최초로 누구도 그게 성공을 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에 성공을 거두면서 정말 어느 회사도 갖추지 못했던 그런 정도 수준의 로켓 기술을 갖게 되었고 그 후로 승승장구를 하면서 정말 세계의 인공위성을 발사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회사가 스페이스X가 되었을 정도로 이 인공위성을 이 회사 로켓에 태워가지고 우주에 띄워주는 이 사업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영향력을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천억 원이라는 이 금액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부동산 개발할 때 아파트 단지 지을 때 이럴 때 보면 천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단지 개발할 때 쓸 그런 돈을 미국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 사업 그것도 우주 산업 같이 굉장히 도전적인 곳에 이렇게 쏟아부어가지고 이런 정도의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도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역시 미국이 좀 이렇게 모험적인 사업을 통해서 혁신과 도전을 추구하는 데에서는 뭔가 좀 이 기반이 잘 갖춰진 나라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1: 그 뭐 비슷한 회사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글로벌 우주 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보면 스페이스X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뭐 독보적인 겁니까? 뭐 독보적인 게 맞잖아요.
0: 그렇죠. 독보적입니다. 로켓을 재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일 크게 얻어질 수 있는 장점은 당연히 이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그렇겠죠. 거겠죠. 보통 이제 1kg짜리 물체를 지구 저궤도라고 부르는 인공위성 중에서 좀 우주에서 좀 지구에 가깝게 낮게 날아다니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데 드는 비용, 요거 이제 엘리오 궤도 진입 비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그 회사의 로켓이 좀 싸게 먹히는 로켓이냐 비싸게 먹히는 로켓이냐 정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로켓이라고 하면 이제 누리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작년에 이제 누리호 발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우주항공청을 취재를 해가지고 대충 추산한 결과를 이야기하기로 우리나라의 누리호 정도면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로켓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로켓으로 1kg을 우주에 올리려면 3,600만 원이 든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뭐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크기가 작으면 한 뭐 5kg짜리 인공위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금액으로 인공위성을 띄울 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1kg에 3,600만 원인데 스페이스X의 로켓은 1kg에 390만 원 정도면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건 뭐 염가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용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뭐 가격 경쟁력은

0: 얘기할 것도 없네. 네,
1: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고, 예. 그러니까 주문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로켓을 그만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더욱더 이제 믿을 만한 로켓을 띄운다.
0: 그렇겠네요.
1: 여기에 부탁하면 로켓이 날아가다 갑자기 폭파되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줄잡아 추산을 해보면 워낙에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싸게 많이 로켓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주 3회꼴로 하루 건너 하루씩 로켓을 우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한 비유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동네 헬스클럽을 끊어놓고 주 3회를 과연 가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0: 그런 경우 많죠.
1: 예, 예. 동네 헬스클럽도 저는 주 3회를 잘 못 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우주에 주 3회씩 보낸다라고 하면 굉장히 정말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예.
1: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값싼 비용으로 우주에 뭔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이 기술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자기 회사 자회사의 소유의 인공위성을 9천 개 이상을 우주에다가 떠올려가지고 이 9천 개 이상의 인공위성으로 지구를 다 이렇게 뒤덮는 이런 사업을 벌였습니다.
0: 더 쏠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딴 뭐 쏠 데가 없지는 않고요. 쏘는 게 좀 이제 불편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글쎄요. 많은 인공위성을 진짜 올리게 됐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인공위성으로 통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9천 개의 지구를 덮고 있는 이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에 있는 사용자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회선을 유선으로 연결을 안 해도 다 그냥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서비스를 여기에서 계속 또 이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이것도 상당한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도 이런 정도 규모로 한 회사가 지구상에 다른 곳이 없는데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되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렇기는 합니다만 워낙에 이제 도전 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패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쓰는 돈도 되게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뭐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돈을 또 쓰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주식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겠느냐. 앞으로는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시거든요.
0: 예. 네,
1: 그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거는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적자 금액이 7조 원에 달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작년 적자가?
1: 네. 네, 작년 적자가. 그러니까 7조 원이라는 게 역시 작은 돈이 아니죠.
0: 무슨 말씀이시죠?
1: 물론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지금 뭐 2635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덩치가 워낙에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좋았을 텐데 적자가 7조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쓰는 돈이 워낙에 많아서 투자하는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는 있고요.
0: 예.
1: 또 한 가지는 보통 이제 주식을 사면 이제 주주총회라고 하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만큼 그 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행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뭐 경영자도 사장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게 주식회사의 운영 방식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회장이 주식을 팔기는 파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의결권이라고 하죠.
0: 네.
1: 그 권리를 나눠주는 거는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눠주는 쪽으로 좀 특이한 제도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게 가능합니까?
1: 네, 그래서 뭐 주식을 두 종류로 나눠가지고 권리가 있는 주식, 없는 주식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파는 식으로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공개가 되더라도 의결권의 80% 혹은 뭐 그 이상 정도는 일론 머스크 회장이 다 갖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뭐 20%밖에 이거 의결권 안 나눠주면 사실은 권한이 거의 없는 거라 마찬가지인데
0: 그렇죠.
1: 이거 그 정도의 또 이게 투자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견도 일부 있어가지고 이게 기대가 큰 만큼 또 이렇게 큰 기대가 맞기는 한가라는 쪽에 반대 의견도 또 약간은 있는 상황입니다.
0: 시장에서 위상 자체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투자와 관련해서 뭐 의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떠올리기가 힘들어.
1: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또 사업은 잘 될 것도 같고 그러면 가치가 상승할 텐데.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참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죠.
0: 네.
1: 아 이렇게 뛰어난 회사가 있으면 여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겠구나. 다들 그 생각을 할 텐데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아니, 적자도 있고 의결권은 또 부족하고 그래서 아 이거를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제 그 자세한 내막은 이제 안 들으신 상태에서
1: 네네.
0: 혹은 들었어도
1: 네.
0: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미래의 사업 성과가 클 것이다 이런
1: 그렇습니다.
0: 예상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상장이 되면은 우리도 투자해야지.
1: 네.
0: 이 주식을 사야지.

0: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상장하는 그 기업 공개 순간에 한국의 개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요. 아. 일단 이제 주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사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0: 예.
1: 한편으로는 지금 스페이스 X에 이미 과거에 투자를 해놓은 한국의 회사들이나 개인들이 있거든요.
0: 오.
1: 그래서 그 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오. 해가지고 근래에 조명을 많이 받고 주가가 오른 그런 우리나라의 뭐 증권회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그런 쪽이 아, 지금이 이미 많이 오를 만큼 올랐느냐 아니면 여기 스페이스X가 잘 되면 여기도 더 덩달아서 더 잘 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1: 또 하나는 스페이스X가 이렇게 투자도 많이 받으면 앞으로 사업을 더 크게 벌일 가능성이 또 높지 않겠습니까?
0: 글쎄요.
1: 그러면 스페이스X의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잘 될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재료나 부품 같은 것들을 한국 회사에서 조달을 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하, 참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과거에는 참 없었을 텐데 국내에서 이 니켈이라는 소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철하고 섞어서 합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네.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뜨거운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옛날에 뭐 철공소 같은 데서 이런 재료를 많이 갖다가 쓰기도 했고 니크롬선이라고 하죠.
0: 네. 네,
1: 그렇게 이제 열내는 열선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내는 제품 만들 때 그거 잘 견딜 수 있는 재료 이런 거를 니켈 합금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았었는데
0: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반갑네요. 니크롬선. 네. 네.
1: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아 저기는 뭐 철공소에 납품하는 회사인가 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회사에서 싸고 질 좋은 이렇게 열에 잘 견디는 금속 재료를 잘 만들다 보니까 스페이스X에서 이 로켓 재료를 만드는데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납품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예전에는 아 여긴 철공소에 납품하는 회사인가 싶었는데 졸지에 이 회사들이 지금 우주 관련 주식이 돼가지고
0: 예. 예,
1: 이런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국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요즘 또 좀 인기가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높게 보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이런 식이라 가지고 역시 이런 우주 사업같이 이런 규모와 큰 첨단 기술은 수많은 다른 분야의 기술들하고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많은 사업을 키우는데 어떤 자양분이 되기도 하는구나.
0: 그렇군요.
1: 이런 거를 또 이 IPO가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0: 직접 투자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접 투자 방식이 있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이게 투자 뭐 상당히 비슷하게 된 것도 같습니다만은 우주산업의 총화 스페이스X 상장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과학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38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2: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3km가량 밀리고 있고요.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터널까지는 12km 정체 꾸준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마성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신월에서 부천까지 5km 정체인데요. 이 부천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는 3km 주춤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어렵습니다. 이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인데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우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관심을 모았던 축구 경기 저희도 이제 경기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남북한 여자 축구 대결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4: 네, 일단 방금 끝난 경기부터 좀 결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방금 끝난 거는 이제 그
4: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결승에 예. 올랐고 이제 일본의 도쿄 베르디라는 팀과 방금 경기를 결승전을 치렀는데요.

0: 긴 한데 네. 굳이 우리로 따지면 뭐 LG 트윈스, 뭐 삼성 라이온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1: 그러니까 기업 이름이
0: 아. 네. 북한이 운영한 국영 기업이고 예. 특히 뭐 담배라든지 뭐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아. 하는 뭐 국영 기업이니까 뭐 굳이 너무 그렇게 뭐 정말 좀 뭐랄까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실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거기 뭐 국영 기업 아닌 게 뭐가 또 있겠어요?
0: 맞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번에 100만 달러 이 상금도 결국에는 그 북한 정권으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냐.
1: 그렇겠죠.
0: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지금 있고요. 네. 뭐 사실은 좀 씁쓸합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축제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네. 저도 뭐 가까이서 좀 들여다보고 취재를 했지만은 네.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씁쓸하고 안타깝고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우리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또 좀 아쉬운 장면도 있었거든요.
1: 이거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특수한 관계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오랜만에 이제 북한 선수들이 우리나라 이제 남한에 왔다는 거긴 하지만 여전히 좀 껄끄럽고 어색한 것들이 많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일단 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예. 원래 하려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의 얘기까지 방금 전 얘기이기 때문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준결승전을 남한에서 치른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예. 이미 뭐 경기 결과는 다 아실 테니까요. 네. 지난 20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이건 국가대표가 나가는 게 아니라 클럽 팀들이 나가는 겁니다.
1: 예.
0: 우리나라의 수원 FC 위민과 그리고 북한의 내고향 축구단이 맞붙었습니다.
1: 예.
0: 이 경기 자체만으로도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았고요. 결과는 또 우리가 1-2로 패했습니다. 우리가 선제골로 먼저 넣었지만은 이후에 두 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1: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대항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0: 뭐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네. 남한의 이 수원 FC
0: 네,
1: 위민이
0: 죄송합니다. 네.
1: 아니 뭐 하여간 뭐 대략 근데 또 저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대충 또 그러니까.
0: 어쨌든 예. 수원 FC 위민이 예. 역전을 당하고 나서 후반 34분에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1: 예.
0: 여기서 이제 키커로 나선 선수가 지소연 선수.
1: 지소연.
0: 정말
1: 네.
0: 믿었던 지소연 선수가 그런데 슈팅이 골문을 벗어납니다. 경기가 끝나고 지소연 선수가 정말 펑펑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1: 세계 축구사의 그 대표적인 선수들 그 이름 높은 선수들이 그런 그 중요한 지점에서 실축을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그날 비도 많이 오고 사실은 너무 그렇게 좀 극적인 분위기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에서 지소연 선수가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예.
0: 사실은 이제 경기 외적인 분위기도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1: 네.
0: 일단은 남북 공동 응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응원단들이 결승 경기장을 찾았어요. 한 3천 네. 명 정도가 이 응원단을 꾸려서 응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응원단은 이 남과 북을 같이 응원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1: 예.
0: 사실은 이 북한 팀 내고향 팀을 일방적으로 좀 응원하는
1: 그렇죠.
0: 모습이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아니 이게 홈그라운드인데 그래도 명색이
1: 이게 홈팀에는 이 점이 있으라고 지금 이게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원래는. 예, 그 아무데나 아니면 다 중립지역에서 하면 그만이지.
0: 이걸 우리 정부 예산 3억 원을 들여가지고 또 응원단을 꾸린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는데
0: 네네.
1: 이게 이제 스포츠의 근본하고는 잘 안 맞는 구석이 많아요.
0: 게다가 수원 FC 위민이 원래는 북한 선수단, 그러니까 내고향 축구단과 같은 호텔을 쓰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북한 팀의 요청으로 이 수원 FC 위민이 예정에도 없이 숙소를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1: 뭐 홈팀이 더 불편해. 세상에.
0: 그러니까 예. 홈 2점은커녕 역차별을 당했다.
1: 예.
0: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 예. 그리고 저 정부 예산 가지고서는 저기 공동 응원하겠다고 조직이 됐는데 오히려 원정팀만 일방적으로 응원해. 이런 게 이제 그게 역차별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정작도 그럼 이 내고향 팀이 왔을 때 뭔가 좀 화기애애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연출할까 싶었는데
1: 네.
0: 내고향 팀 선수들은 그냥 기자들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기자회견 때 그냥 뻔한 질문만 하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냥 반응이 없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남북 화해 분위기는 기대할 수가 없었고요.
1: 음흠.
0: 박기령 수원FC 감독이 경기 뒤에 정말 경기 내내 속상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요.
1: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0: 네,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한 100명이 넘게 있었는데 기자회견 마치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1: 예.
0: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박수 잘 안 치거든요. 예. 행사할 때.
1: 아, 그럴 일이 없죠. 그럼 좀 이상하고.
0: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수원 FC 선수들의 그 마음과 그 감독의 마음이 예. 너무나 와닿으니까 예. 그 상황을 다 봤잖아요, 기자들은. 그러니까, 박수를 쳐준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통일을 지향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동포들을 참.

0: 이게 드문 기회에 좀 어떻게든 잘해줘 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1: 그렇습니다.
0: 이런 과정은 상당히 어색하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너무 예. 스포츠 외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된 그렇죠. 그런 이벤트였고 그게 좀 괜히 개인적으로는 스포츠를 좀 담당하는 취재진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수원 저 FC 이제 위민 뭐 평소 이제 응원하시던 분들이 좀 계실 거고 근데 또 이런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모여서 홈팀인 이제 수원을 뭐 아무래도 더 가까우니까 이제 응원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또 선수들이 입장할 때 좀 더 따뜻한 박수를 쳐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지 공동응원이라는 건 사실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거 잘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1: 그렇습니다.
0: 성립이 안 되거든요.
1: 그 어떤 분들은 예. 거기 가셔서 진짜 순수하게 축구를 보시려고 가신 예. 분 중에는 예. 와 여기가 수원이야 아니면 김일성 경기장이야 뭐 그렇게 물론 뭐 김일성 경기장과는 규모를 비교할 예. 수 없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또 제껴두고
0: 예.
1: 경기만 놓고 보면은 북한 여자 축구가 정말 강하다. 이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0: 네.
1: 우리가 앞으로 또 아시아에서 정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걸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자 축구가 사실 이제 북한이 더 먼저 좋은 성적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사실 또 그러고 보면 남자 축구에서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거는 북한이 더 빠르고.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포르투갈 월드컵 맞습니다.
0: 예, 예, 예. 1960년이. 잉글랜드 월드컵이었죠.
1: 아, 잉글랜드 월드컵 네. 때 포르투갈과 대결을 했었죠.
0: 네. 네. 우세비오를 꺾었다는
1: 맞습니다.
0: 거.
1: 네, 예, 맞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북한이 또 축구에 또 다른 목숨을 걸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어쨌든 예. 뭐 이게 뭐 지금 과정 자체는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지만
0: 예.
1: 그래도 이게 계기가 돼서 또 남북 간에 어떤 스포츠 교류도 좀 많이 일어나고
0: 예.
1: 조금 또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0: 뭐 어색한 건 있을지 몰라도 여하튼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보다는 또 이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또 좀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1: 이게 스포츠가 이기는 게 짱인 게요. 북한 선수들이 이기고 나니까
0: 네.
1: 그때 그 안 웃던 선수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 뭐 인공기도 예.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0: 하지만 제가 중계방송할 때 이제 가끔씩 하는 얘기가 스포츠에는 이기고 지는 것 말고도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기고 지는 것도 말고 뭐가 또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 고향 축구단이 도쿄 브레이브와 결승전 치렀고 경기는 끝이 났고 이겨서 우승을 했다는 얘기까지
1: 그렇습니다.
0: 예, 우리가 벌써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자 축구 대표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고지대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다. 이런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사실은 월드컵 출정식도 안 하고
0: 예.
1: 곧바로 이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적응이 이번 월드컵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 대표팀은 일단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이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라의 환경에 몸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0: 예.
1: 과달라라는 해발 1500m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오대산 정도 정상에 위치해 있거든요.
0: 예.
1: 이게 그러니까 지금 훈련하고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도 한 해발 1400m가 넘는다 그래요.
0: 예.
1: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라 볼 수 있고 기온,
0: 예.
1: 습도, 시차까지 굉장히 닮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홍명보 감독은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0: 예.
1: 한 2, 3일 정도는 선수들 몸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가볍게 몸을 풀면서 훈련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고 있고요.
0: 예.
1: 실제로 처음 간 선수들은 이 고지대 특유의 그 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0: 안 가본 선수들은 그럴 수 있겠죠.
1: 그렇습니다. 백승호
0: 예.
1: 선수는 이제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 멕시코에서 경기를 뛰어봤다고 하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확실히 엄청 숨차고 힘들다 이렇게 떠올렸다고 해요.
0: 예.
1: 또 김문환 선수도 가자마자 이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0: 네.
1: 아니 와보니까 진짜 귀가 멍한 느낌도 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대표팀 처음 와본 이기혁 선수
0: 예.
1: 확실히 다르고 좀 힘이 들다 이렇게 솔직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니 그 고지대에서 그냥 열심히 뛰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선수들은 확실히 느끼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0: 예.
1: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강팀들이 2000m 이상 고지 볼리비아 가가지고 이렇게 핵핵되면서 지는 이유가 확실히 있구나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미에서 월드컵 예선 같은 거 하면은
1: 그렇습니다.
0: 이 나라는 축구 못 하는데 이상하게 브라질을 이기고 막 그런단 말이죠.
1: 뭐 볼리비아, 네. 뭐 또는 칠레 이런 나라들이 네. 대표적이죠.
0: 그다음 저 에콰도르 뭐 이런 데
1: 뭐 에콰도르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0: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하여간 산 꼭대기에서 경기를 하니까 브라질 선수들도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맥을 못 추더라 이런 얘기는 생각보다는 훨씬 흔한 얘기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피파에서 네. 고도 제한을 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0: 아 그러면 뭐 네팔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해요?
1: 그렇죠. 네.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강하게는 못 밀어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0: 예. 자, 손흥민 선수는 아직 합류를 안 했고 25일에 그렇습니다. 합류를 하나 봐요.
1: 내일 모레 이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예. 사커에서 뛰고 있는데요. 아.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대표팀 캠프로 합류하게 됩니다. 뭐 캠프로 예.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K리그 선수들과 또 시즌을 일찍 마친 일부 해외파 선수들이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뭐 K리그 선수들 가운데는 이동경, 조현우, 송범근, 김진규 김문환 이기혁 선수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배준호 엄지성 백승호 선수가 이 예. 대표팀에 지금 합류해 있는 상태입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24일이죠. 내일 황인범 조유민 이태석 서령우 오연규 이한범 김승규 김태현 양현준 조규성 선수까지 또 이재성 선수까지 캠프에 합류하게 되고요.
0: 네.
1: 25일에는 손흥민을 비롯해서 황희찬 박진섭 선수가 합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27일에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에 가세하게 되는
0: 네.
1: 마지막 퍼즐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0: 좀 막내급인데 빨리 와야 될 거예요.
1: 그런데 이게 빨리 올 수가 없는 게 네. 5월 31일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치릅니다.
0: 아, 그렇죠.
1: 파리 네. 생제르맹이.
0: 아, 이런 건 다 네. 이해해 줘야죠.
1: 물론 뭐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어쨌든
0: 그래도 멤버인데.
1: 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마치고 합류하게 되는데 조금 이 고지대 적응이 덜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기는 아하. 합니다.
0: 며칠이나 차이가 나네. 좀 되겠는데요. 31일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 12일 우리 시간으로 6월 12일에 경기를 치르니까 조금은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0: 다른 선수들과는 이제 그 적응에 좀 차이가 날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5월 31일 오전 10시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평가전을 치르고요.
0: 예.
1: 6월 4일 오전 10시에 또 엘살바도르와 2차전을 치르는데요.
0: 네.
1: 두 경기 모두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고지대 적응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0: 축구 얘기만 실컷 했는데 프로야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
0: 예.
1: 키움과 LG가 오후 2시부터 낮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0: 예.
1: 키움이 최근 최하위에 있다가 5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이 굉장히 오랜만에 688일 만에 5연승을 기록 중인데
0: 네.
1: 그래서 오늘도 이길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0: 예.
1: 아직까지는 LG가 4대 2로 앞서고 있습니다.
0: 4대 2 몇 회 정도 된
1: 지금 이제 8회 말이 끝났고요.
0: 아, 그러면
1: 네, 지금 9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0: 네.
1: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키움의 기세가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0: 예.
1: 그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리고 다른 네 경기는 이제 5시에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키움이 꼴찌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1: 베테랑 선수들이 뭐 네.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키움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오늘 또 예,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부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이천과 버님들의 다 가기 전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울은 오후 들어 하늘이 점차 맑아졌습니다. 낮 한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호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하늘이 더 화창해지겠고요. 낮 기온도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4.6도로 평년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은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부분 25도로 웃돌겠는데요. 춘천과 광주 27도, 대전 28도, 대구 26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 24도, 포항 23도로 25도를 밑돌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서울과 전주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아침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낮에 제주도와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고온 현상은 다시 주춤하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정부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강고히 추진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분단의 선을 평화의 길로 바꾸며 14 남북 공동선언을 이뤄낸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식 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남 순천을,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은 경남 양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 후보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위로드리고 싶었다면서 추 후보도 좋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외부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주말에 국외에서 열리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40전이 내린 2011원 30전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2005원 90전으로 지난주보다 30전이 하락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2시를 기준으로 1차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가 2,788만 8천여 명으로 대상자의 77.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지급액은 5조 455억 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측이 소셜미디어에 강간을 포함한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서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에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월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신병 확보입니다. 법원은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아파트 소화전에 있는 소방 노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와 포항, 대구 등의 아파트 소화전에서 황동 재질의 소방 노즐 11,300여 개를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훔친 소방 노즐은 22,140kg 상당으로 최근 구리값이 크게 올라서 시가 6억 8천만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됩니다. 오늘 오후 구름이 많아져서 대부분 지역에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 IT 1세대를 대표하는 IT계의 현자 박태용 의장님입니다. 대표 저서로 눈 떠보니 선진국을 쓰셨고요. 2021년에는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 산업훈장을 받기도 하셨죠. AI 시대를 맞아 출간하고 있는 박태웅의 AI 강의 시리즈는 독자들이 직접 뽑은 인공지능 분야 최고의 책으로 인공지능의 원리부터 사회적 영향력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빛미디어 의사회 박태웅 의장님 모시고 인생책과 더불어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아, 영광입니다.
2: 아유,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1: 저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의장님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워낙 소개가 좋아서 또 못할 말이 없는데 IT 업계에서 수십 년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눈떠보니 선진국 박태웅의 AI 강의
1: 네.
2: 그렇게 작가 활동도 하고 AI 커뮤니케이터도 하고
1: 네.
2: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1: 지금 녹서 포럼도 이끌고 계시죠?
2: 네, 네.
1: 아, 녹서 포럼도 조금 소개 들을 수 있을까요? 아,
2: 녹서라는 게 이제 그린 페이퍼라는
1: 네.
2: 제도인데요.
1: 네.
2: 우리가 화이트 페이퍼, 백서는 많이 알잖아요.
1: 그렇죠. 예.
2: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
1: 네.
2: 혹은 이런 정책을 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
1: 네.
2: 이게 백서인데 유럽 연합은 백서를 쓰기 전에
1: 네.
2: 녹서를 먼저 발간을 합니다.
1: 네.
2: 그 녹서는 뭐냐면 당대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를 담은 게 백서라면
1: 네.
2: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하는가
1: 네.
2: 하고 각계각층에서 질문들을 모아요.
1: 네.
2: 그래서 질문들을 다 모아서 그걸 카테고라이즈하고 정리를 해서 펴내는 게 녹서입니다.
1: 네.
2: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이와 같다.
1: 네.
2: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오 하고 각계각층이 주는 거예요.
1: 네.
2: 그러면 노동계, 시민사회, 재계, 학계 곳곳에서 공론화를 해서 자기들의 답을 보냅니다.
1: 네.
2: 그럼 그 답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백서예요.
1: 아, 그러니까. 백서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질문을 모은
2: 네.
1: 그런 작업들. 네.
2: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백서가 나왔을 때는
1: 네.
2: 이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1: 그렇네요.
2: 그러니까
1: 네.
2: 백서가 나온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권위가 생깁니다.
1: 네.
2: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과정이 다 빠진 채로
1: 네.
2: 공무원들이 몇 명의 전문가를 모아서 그냥 회의 몇 번 하고 백서를 끄집어내요.
1: 네.
2: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1: 아.
2: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썼냐. 뭐 현장을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 아니냐.
1: 네.
2: 이런 걸 짚지도 않은 채로 이걸 쓰면 어떡하지 않은 거냐. 온갖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언뜻 보면 질문을 묻는 과정, 공론을 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백서를 내고 실행을 하니까 빨라 보이지만
1: 네.
2: 사실은 앞에 줄인 시간에 3배, 4배를 뒤에 써야 되고
1: 네.
2: 실행한 다음에도 현장과 맞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이게 왜 그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1: 네.
2: 그 속담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게 이 녹서와 백서 같습니다.
1: 저는 부끄럽지만 사실 녹서라는 그 단어와 개념 자체를 녹서 포럼이 뭐지 하고 검색하다가 의장님 인터뷰를 읽고 알았어요.
2: 아,
1: 그린페이퍼라는
2: 네.
1: 게 있구나. 그러고 네.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백서가 아니라 녹서인데 녹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2: 저런 거예요. 그 한국이 세계 최고의 후발추격국이었잖아요.
1: 네.
2: 후발추격국이 안 해도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1: 문제 진단.
2: 문제 정의.
1: 정의.
2: 이게 무엇이다라는 데피니션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다 해놨기 때문에.
1: 그들이 해놓은 문제를 따라가는 거
2: 벗겨서 따라가면 네. 되거든요.
1: 빨리 따라가면 되니까요.
2: 그래서 급하게 따라오느라고 문제를 정의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1: 저희가 사실 따라가는 건 정말 잘했는데
2: 네.
1: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을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군요.
2: 그래서 그 IT 업계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냐면
1: 네.
2: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라는 과제를 내놔요.
1: 네.
2: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어떤 거를 기획을 해서 가면 묻는 말이 뭐냐면 이거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선례가 있냐?
1: 네.
2: 없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계 최고라면서요.
1: 설레 없이 뭘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2: 설레 보니까. 없이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1: 그걸 평가할 줄도 모르고.
2: 네. 그래서 과제를 낸 사람도 너무 당황하고.
1: 네.
2: 그 제안한 사람도 너무 당황하는 어이없는 일이 이게 실화예요.
1: 아.
2: 제 주변에서 아주 여러 번 겪은 일입니다.
1: IT 업계는 그걸 조금 이제 더 일찍 겪었겠고 이제 여러 사회 문제들 다 이제
2: 네.
1: 정의가 안 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2: 그렇죠.
1: 해야 되는데
2: 예.
1: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2: 예.
1: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2: 맞습니다.
1: 없고 아 정말 AI도 아마 그 중에 큰 문제
2: AI가 대표적이에요.
1: 네
2: 이건 지금 미국도 처음이고 중국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거든요.
1: 그렇죠.
2: 다 똑같은 사정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뭐 굳이 베끼고 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제가 뭔가
1: 네.
2: AI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1: 네.
2: 그 문제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1: 네.
2: 이 질문은 너도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 거예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되고 에너지를 좀 아끼려면 유럽연합이나
1: 네.
2: 이런 나라들하고 손잡고 같이 하면 됩니다.
1: 제가 이 AI가 저뿐 아니라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한 변혁일 거고 그 변혁에 따라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건데
2: 네.
1: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막 두려워하던 차에 박태웅의 AI 강의 2026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2: 아이고
1: 많이
2: 감사합니다.
1: 이 책 서문에 보니까 바로 1년 전에 박태웅의 AI 강의 2025가 있었고 개정판이다.
2: 네.
1: 근데 개정판이지만 개정판이 아니라서 2025도 절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2026은 사실상 새로운 책이라고 다른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2: 네.
1: 저는 2025는 아니고 2026만 읽었는데 네. 추격자로서 2025, 2026 이렇게 두 권의 책 이렇게 연달아 내신 이유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이라고 설명하시는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2: AI가 워낙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가. 그리고
1: 네.
2: 작년 말부터 명백히 가속도를 띄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사실은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 빼고
1: 네.
2: 나머지는 다 다시 썼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70% 이상이 바뀌었으니까 개정이라고 하긴 어렵죠.
1: 보통은 그러면은 그냥 책 제목도 완전히 바꾸실 생각은 혹시 안 하셨나요?
2: 근데 이제 그 기술 부분, 기술에 대한 설명 부분을 공유하니까
1: 네.
2: 그걸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하기엔 또 제가 또 양심에 걸려서 그 보통 이제 쓰고 있으면요. 그 원고지를 그 원고지가 아니고 A4지로 몇십 장씩 썼다 버리는 일이 꼭 생깁니다.
1: 네.
2: 쓰고 있으면
1: 쓰고 있는 와중에 그게
2: 예,
1: 구문이 되어버리는군요.
2: 구글, 클로드, 엔트로픽에서 계속 뭔가 새로 올려놨는데 그게 작은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어떤 것들이 나오면
1: 네.
2: 그거 빼고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서 A4지로 뭐 최고 많이 버릴 때는 100장 쓴 것까지 버려봤어요. 130장인가? 원고지가 아니고 A4지로.
1: 가슴이 정말 쓰리셨겠네요.
2: 아 그렇죠.
1: 아마 무슨 책을 쓰다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런 경험은 인류 역사에 그런 저자의 경험은 없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이게 네. 왜 그 무슨 거 원조 설렁탕 이런 거 하면
1: 그렇죠.
2: 설렁탕 레시피 하나로 60년 정도 해야지 아, 너 좀 치는구나 하잖아요. 이쪽은 그 한 일주일 지나면 뭐 낡은 소식을 가지고 그래.
1: 아니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현기증이 날 지경이고
2: 네, 네.
1: 한 2주에 한 번쯤은 뉴스 볼 때마다 뭐 이게 가능해? 막 이런 게 진짜 보름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 그게 모든 사람이 그래요.
1: 네.
2: 그 오픈 AI 창업자,
1: 네.
2: 그 테슬라에도 있었던 세계적인 AI 학자 안드레이 카파티가 몇 달 전에 내가 지금처럼 뒤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1: 오픈 AI 창업자가 AI 창업자가 그럴 정도인데
2: 네.
1: 아, 근데 제가 박태웅의 AI 강의 2026을 읽다가요.
2: 네.
1: 약간 중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따라가는 게 가능한가? 그 박태용의 AI 강의 2026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또 한참 이제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붙들고 있는 대목들도 있었고요.
2: 정말 반성합니다.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본문이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 진짜 좋은 책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읽는데 거기 되게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2: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안 할 수는 없어서
1: 네.
2: 그거를 빼고 읽어도 다 이해가 되게
1: 네, 네.
2: 예,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그 독자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1: 네.
2: 그런 기술적인 설명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었어요.
1: 네.
2: 첫 번째 책 냈을 때.
1: 네.
2: 그래서 두 번째 책부터 이건 안 읽고 지나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좀 더 깊은 기술 설명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1: 네.
2: 깊이 들어가기, 더 깊이 들어가기 네. 이렇게 배치를.
1: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폰트가 이제 다르게 돼 있고
2: 아, 네,
1: 크기 글자 크기도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아, 하지만 이건 한자 한자 다 읽어야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읽다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장님 같은 AI 커뮤니케이터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게 이미 OpenAI 창업자가 몇 달 뒤처진 걸로 이렇게 뒤처진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나와 저와 이제 저 첨단에 있는 사람들의 거리는 진짜 한 몇백 년 몇천 년 거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과연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대다수가 이 AI로 인한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 이게 가능한 걸까? 어떤 AI 커뮤니케이터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세상이 두 쪽이 나겠구나. AI 리터러시를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2: 네.
1: 근데 그 AI 리터러시가 이게 너무 희망적인 생각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이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을까?
2: 그게 이 시대가 가져다 주는 딜레마이기도 하고요.
1: 네.
2: 사실은 그런 정도를 느끼는 것으로도 리터러시는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1: 아, 그렇습니까?
2: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여다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1: 네.
2: 그 지금이 이제 가속하는 시대인데요.
1: 네.
2: 그 예전에는 이랬어요. 네가 부와 권력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혹은 명예와 권력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
1: 그랬죠.
2: 예. 네. 그러니까 네가 명예를 가지든 부와 권력을 가지든
1: 네.
2: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둘 다 탐하면 너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보통 그랬어요. 선비가 될 거냐? 상인이 될 거냐?
1: 그렇죠.
2: 선비가 될 거냐? 권력자가 될 거냐?
1: 네.
2: 그런데 지금 인류 사상 처음으로 지능과 부와 권력이 한 자리로 모이는 시간이 된 거예요.
1: 좀 무섭습니다. 별로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2: 저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네. 생각하고요.
1: 그 권력은 선출 권력도 아니고
2: 네. 비선출 권력이죠.
1: 권력이고요.
2: 네.
1: 네.
2: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부가 있지 않으면 연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1: 네.
2: 보통 그 모델 하나 개발하는데 시작 라인에서 천억이잖아요.
1: 네.
2: 제대로 돌리면 조단위.
1: 네.
2: 그러니까 거의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입장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경주란 말이에요.
1: 네.
2: 우리도 지금 개별 기업 단위로는 못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우리가 GPU 사줄 테니 해봅시다 하고 하는 게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1: 네.
2: 그 프로젝트잖아요.
1: 네.
2: 그게 이제 개별 기업들이 입장권을 못 사니까 정부에서 사서 나눠준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1: 이거 자체가 일단 네. 문제라고 저희가 정의를
2: 네.
1: 하고.
2: 네. 네. 이게 문제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1: 네.
2: 그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 종류의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으로 리터러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노 이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약간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무섭고 그렇습니다. 이 AI 혁명이 이제는 이거를 뭐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2: 네.
1: 혁명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이 되는 걸까? 뭔가 진짜 엄청난 거대한 변혁인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거대한 변혁이 하필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걸까?
2: 그러게 말입니다.
1: 이게 어떤 분은 증기기관 발명에 비유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아, 그거보다 더 크다. 구텐베르크 시절이랑 비슷하다. 또 어떤 분들은 더 멀리 나가가지고 아, 이거 농업 농사 시작한 거랑 비슷하다. 어떤 분들은 아, 그것도 아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아닌 지금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건 농사보다 더 큰 거다. 농업혁명보다 더 큰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뭐 정답을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모를 것 같긴 하지만 의장님 좀 어떠신가요? 앞에 이 변혁들을 보시면
2: 저는
1: 무슨
2: 이제
1: 느낌이신가요?
2: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1: 네.
2: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1: 네.
2: 먼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에 관한 문제인가? 변혁에 관한 문제인가?
1: 네.
2: 아니면 집안이 꺼지는 것에 관한 문제인가?
1: 네.
2: 근데 저는 이게 집안이 꺼지는 것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
1: 네.
2: 첫 번째 산업혁명을 직접 경험했던 세대는 100년에서 150년 정도밖에 없어요.
1: 그렇죠.
2: 그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사람들은 산업혁명이 아닌 시기에 살았어요.
1: 그렇죠.
2: 그런데 우리가 하필 거기 걸린 겁니다. 너무 운이 없는 거죠.
1: 아니 그리고 산업혁명은 100년에서 150년에 걸쳐가지고 됐는데 지금 저희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뭐가
2: 전 세계가 이번 산업혁명은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 지난 네. 산업혁명이 기계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겠다라는
1: 네.
2: 시도라면 이번 거는 기계로 인간의 마음을 대체하겠다라는 시도인데
1: 네.
2: 그러니까 처음과 다른 점이 몸과 마음을 다 대체당하는 첫 번째 인류가 되는 거예요.
1: 왜 그런 일이 지금.
2: 그래서 아마 한 5%에서 10% 정도의 사람은
1: 네.
2: 막 이렇게 스릴을 느낄 거예요. 와 내가 산업혁명의 가운데 있기 대단히 난 행운이다. 그리고
1: 아, 네.
2: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하필 나한테.
1: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이 5%에서 10%나 되는군요.
2: 심지어 예수께서도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도 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1: 네.
2: 그런데 결국 잔을 받으셨지만 그 우리도 지금 그런 거죠. 피할 수 없는 잔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해야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이제 땅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데 뭐 문화, 뭐 기술, 뭐 저희의 뭐 가족 제도,
2: 네,
1: 뭐 인간 관계
2: 네. 네.
1: 이런 게 다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그 땅바닥이 훅 꺼지면
2: 네.
1: 꺼질 때 그 땅바닥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뭘 해야 되나요?
2: 저는 이제
1: 기도를 올려야 되나요?
2: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각이 움직이는 시기다.
1: 네.
2: 그런데 지각이 움직이는데 집을 지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땐 당분간 텐트를 지어야 된다.
1: 네.
2: 막 심하게 움직이면 또 걷었다가 또 치고 걷었다 또 치고 왜냐하면 그 지금 제도가 못 따라가잖아요.
1: 네.
2: 그리고 안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각은 계속 움직여요. 이게 10년, 15년 정도에 걸쳐서 아주 집약적으로 지극히 빠르게
1: 네.
2: 변화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다행인 점은 인류 중에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1: 네.
2: 불행인 점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1: 저희가 지금 당분간 뭔가 좀 기둥을 받고 뭘 구조물로 올릴 노력을 해도 그게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2: 네.
1: 좀 단단한 마음을
2: 네.
1: 좀 가져야겠군요.
2: 네.
1: 내가 지금 뭘 해도 거대한 환경 변화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2: 예.
1: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2: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단히 빠른 그 합의 과정,
1: 네.
2: 지극히 유동적인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 답이 없는 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땅이 꺼지는 시대에 잘 사는 법 계속 책 얘기하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2: 네.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 의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세 권을 먼저 골라달라고 아, 네. 네,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 권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중에 한 권 읽고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생책 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드렸더니 29권을 보내주셨어요.
2: 아, 네네.
1: 29권과 함께 또 그 29권에 한 줄씩 평을 주시면서 그 평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2: 아, 고맙습니다.
1: 네, 어떤 거는 아 일라이저 베일리 느낌표 한 줄 막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독서 이력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게스트의 추천책 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감동받기가 참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아, 고맙습니다.
1: 그 자체로 좀 공부가 되는 그런 문서였고요. 그리고 읽는데 한 앞에 한 절반 정도는 이건 제가 손을 못 대겠다. 뭐 이렇게 하이데거, 사르트르, 뭐 칸트, 플라톤, 막 헤겔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소 독서를 어떻게 하세요?
2: 아 그건 주로 대학교 때 읽은 책들인데요.
1: 네.
2: 그 제가 이제 81학번인데.
1: 네.
2: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1: 네.
2: 그 80년대 광주에서 비극이 있었을 때.
1: 네.
2: KBS, MBC에서 그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그 군인이 민간인을 죽인다, 뭐 몹쓸 짓을 했다, 뭐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니까 속지 마라는 방송을 냈어요.
1: 네.
2: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저걸 KBS에서 왜 방송을 하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81년도에 네. 서울로 대학교 올라와서 보니까 그게 유언비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1: 고3 때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를 네. 대학생 때
2: 제가
1: 아셨구나.
2: 80년대 고3이었으니까
1: 네.
2: 81년도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었던 거예요. 유언비어가 아니라.
1: 네.
2: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성실히 주어진 규칙에 따라 잘 살아도 터무니없는 꼭두각시가 될 수 있구나.
1: 네.
2: 그러니까 제 살고 있던 삶이 자체가 다 거짓에 기반하고 있었던 거죠.
1: 네.
2: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런 헛똑똑이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1: 네.
2: 속으면 안 된다.
1: 네.
2: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공부가 철학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 인식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참과 거짓을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존재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4년 내내 철학 공부하다가 웨잉 하는 소리가 나면 나가서 데모하고 하고요 그럼 나가서 데모하고 그러다가 또 들어와서 도서관 안에서 책 읽고 그러다 한 번은 잡혀서 정학도 먹고
1: 네.
2: 그러고 4년 내내 지내면서 그때 읽었던 책들입니다.
1: 뭔가 이렇게 시대의 비극과 존재론적 위기와 고전과 여러 가지 예. 행동과 이런 게 겹친 격렬한 20대를 보내셨네요.
2: 네, 저한테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1: 네. 이후에 언론인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거쳐가지고 기업인이 되셨잖아요.
2: 네.
1: 그때 그 철학책 읽은 것들이 좀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2: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지극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1: 네.
2: 정말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1: 네.
2: 하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2: 그리고 그 제가 이쪽으로 인터넷 업계, 디지털 업계로 와서
1: 네.
2: 적용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진수에 기반한 거잖아요.
1: 네.
2: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으면 컴퓨터는 뱉어요. 못 받아들여요.
1: 네.
2: 그래서 그 개발자들하고 대화할 때
1: 네.
2: 제가 기술을 몰라도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충분히 논리적이지 않으면요. 그 친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제 말이 맞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얘는 이진법으로 돌아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1: 네.
2: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엄밀해야 돼요.
1: 네.
2: 그렇지 않으면 기계는 토해냅니다.
1: 신기합니다. 그 IT 개발의 최첨단에 필요한 게 어떤 뭐 코딩 실력이라든가 뭐 과학기술 심지어 뭐 그런 것보다 철학 깊은 생각하는 법,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이렇다는 게
2: 그 요즘에 그 엔트로피 클로드만 네.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서도 철학 전공한 사람들 많이 뽑아요.
1: 네. 네. 팔란티어가 뭐 이제 고교생 채용하겠다고 네, 하면서 네. 예, 그 커리큘럼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네,
2: 팔란티어는 CEO 자체가 철학 전공자.
1: 네.
2: 예, 그래서 뭐 온톨로지라고 영 맞지도 않는 이름을 지어. 마케팅 용어.
1: 뭐, 네. 뭐 문제가 좀 없지 않은 기업이지만. 네. 네.
2: 심각한 기업이죠.
1: 함께 보내주신 독서 이력도 진짜 흥미로웠는데요. 늘 책을 곁에 두고 사셨을 것 같은데 이 대학 입학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운 철학책을 읽기 직전까지 고등학생 때가 책을 안 읽으셨던 시기였다고요?
2: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책을 못 읽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렇게 끔찍한 교육이 있을 수가 있나?
1: 네.
2: 책을 읽을 시간이 없게 만든다는 게 정말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 같더라고요.
1: 네.
2: 공부하느라고 책을 못 읽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동그란 그렇죠. 네모 같은 말이잖아.
1: 네.
2: 그러니까 한국 입시 교육이 얼마나 기괴한가, 기형적인가.
1: 네.
2: 근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째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나빠졌죠. 그래서 저는 네. 한국의 교육 불안 게 꼭 있을 필요가 있나.
1: 굉장히 이렇게 저희 시작한 지 26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도발적으로 아니, 집안을 무너뜨리는.
2: 잘 생각해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있고요.
1: 네.
2: 교육청이 있잖아요.
1: 네. 교육 자치가 지금 시행된 지가 네. 예, 몇십 년이 됐고 각 교육 정책들을 교육감을 밑으로 예.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하는데.
2: 사실은 엄밀히 보면 네. 교육부가 지금 지극히 협소한 어떤 공간에 있는데
1: 네.
2: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50년 동안 바뀐 게 없고
1: 네.
2: 모든 사람이 불행해하고
1: 네.
2: 그리고 심지어 이과에 수석한 애들부터 줄줄 세워서 의대 간 지도 벌써 몇십 년이고
1: 네.
2: 고등교육은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선진국인데 대학교 중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대학은 하나도 없고
1: 네.
2: 어디로 봐도 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10위 안에 들어간 대학교가 하나도 없지? 50위권, 100위권으로 따져야 두세 개? 그러면 너무 형편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다 전세 사기를 당하잖아요.
1: 네.
2: 왜 그런가 하면 대학교까지 합쳐서 12년에 4년 못하면 16년을 교육을 받아도 계약서 쓰는 법을 안 배우고 나와요.
1: 그렇죠.
2: 민법을 안 배우고 나옵니다.
1: 네.
2: 그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들 빼고 나머진 다 자기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 네.
2: 16년 동안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안 배우고 나옵니다.
1: 그 진짜 이상하죠.
2: 네. 네. 그리고 그 자존감을 지키는 법.
1: 네.
2: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공경을 헤쳐나오는 방법도 하나도 못 배운 채로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나옵니다.
1: 저희가 그런 거 좀 가슴이 아픈 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 네.
1: 좋은 삶이란 네. 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네. 나는 이거 계약할 때 뭘 따져야 되느냐, 네. 회사에서 임금 체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서 서로 물어보고 있어요.
2: 네. 네.
1: 얘들아 이거 뭐 맞아? 뭐
2: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1: 네.
2: 객지에 나오면 전세 사기범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잖아요.
1: 네.
2: 그러면 교육부는 뭐 한 것이?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1: 그렇군요.
3: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의 AI 강의 2026. 저자이자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데거, 헤겔, 사르트르 감량이 안 돼가지고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의장님이 보내주신 책 가운데 마이클 마코트의 질문 리더십 그리고 아이자가 시모프의 책들을 여러 권 보내주셨는데
2: 네.
1: 그중에 아이로봇, 강철동굴, 파운데이션 요거 한번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승윤 교수님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이렇게 세 권을 세 권이 아니라 어쨌든 뭐 세 덩어리를
2: 네, 세 덩어리죠.
1: 네, 추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내일 2부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깊이
2: 네.
1: 나눠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책입니다.
4: 질문 리더십. 요 책은 사실 전 이번에 처음 받고 절판 상태더라고요.
2: 네네. 네,
4: 어떤 책인가요?
2: 그 제가 이제 IT 업계에서 경영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4: 네.
2: 그 사장 아닌 부사장으로 막 20몇 년을 했었는데,
4: 네.
2: 경영을 계속하면서 뭐가 막히는 거예요.
4: 네.
2: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미숙했을 때 왜 일이 막히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4: 네.
2: 그리고 뻔한 일인데 왜 저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고,
4: 네.
2: 왜 부서끼리 싸우지? 그러니까 어느 IT 개발 회사를 가도요.
4: 네.
2: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개발은 싸웁니다.
4: 그렇죠.
2: 그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로 부서끼리 싸워요.
4: 네.
2: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4: 네.
2: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성공한 회사들도 이렇게 싸우면서 일을 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위대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4: 네.
2: 혹은 뭐 그냥 성적이 아주 좋은 회사라고 합시다.
4: 네.
2: 그래서 그 이 뻔한 일인데 잘 안 되는 것과 왜 늘 싸우지? 그런 게 저로서는 화두 같은 거였어요.
4: 네.
2: 이걸 풀어야 된다.
4: 네. 그게 질문하는 능력이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2: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여다본 거예요.
4: 네.
2: 이게 제가 이제 경영자로서 이 궁금한 걸 풀어야 경영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계속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게으른가? 왜 저 뻔한 걸 저렇게 하지?
4: 아.
2: 공부를 저렇게까지 안 하나? 게으른가? 두 번째는 무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4: 경영자는 이제 위에서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데 네, 개발부서건 네, 네. 기획부서건 디자이너들 모여있는 부서건 그거를 왜 외면하지? 왜
2: 예, 너무 뻔해
4: 않지?
2: 보이는데 네. 뭐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리석거나 게으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4: 아, 그래요?
2: 그래서 제가 네. 느낀 게 내가 지금 너무 쉬운 답을 찾고 있다. 이건 답이 아니다.
4: 네.
2: 해석을 못하면 마구 갖다 붙이는 어떤 것일 것 같다.
4: 네.
2: 그래서 계속 그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제가 느끼게 된 게 서로 보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본 것과
4: 네.
2: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다를 수 있겠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들어간 입구와 이 친구들 들어간 입구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네.
2: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4: 네.
2: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반드시 해야 될 질문들이 있거든요.
4: 네.
2: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회의 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4: 회의는 이제 여러 부서에서 모인 네, 네, 각 부서장들 네. 상대로요.
2: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를테면 이 서비스의 주된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왜 쓸 거라고 생각하냐.
4: 네.
2: 네가 푼 전제의 근거는 뭐냐.
4: 네.
2: 경쟁 서비스는 왜 쓰고 있을 것 같으냐.
4: 네.
2: 그 경쟁 서비스를 쓰는 걸 그만두고 우리 서비스로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 네 전제를 확인하려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4: 네.
2: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 사고의 흐름에 맞게 질문들을 해봤어요.
4: 네.
2: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맥락을 같이 하니까
4: 네.
2: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답들은 다 자기 입으로 한 말이잖아요.
4: 네.
2: 그러니까 그 일이 자기 일이 되고요. 해결책도 자기가 낸 해결책이 돼요.
4: 그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개발부서의 목표는 고객들이 써야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시받은 경영자가 지시한 그거를 구현하면 되는 것이다.
2: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거나
4: 네.
2: 경영자를 욕을 하면서 많이 해요.
4: 디자인 부서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왜 하는 건지 안 물어보고 그냥 한 다음에 디자인 부서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거 해달랬다면서
2: 그런 거죠.
4: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 초입에서 네.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
4: 네.
2: 그래서 왜 질문을 해야 하나? 그리고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4: 네.
2: 좋은 질문은 열려있는 질문이어야 돼요.
4: 오.
2: 그 결말을 나도 알 수 없는.
4: 네.
2: 그러니까 생각을, 의견을 듣고 싶은 거고요.
4: 네.
2: 토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서비스를 누가 쓸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답이 없죠.
4: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받은 질문들은 굉장히 다친 질문들이었거든요. 강명아 너 뭐 잘못했어 뭐 이런 거.
2: 네네네. 그 다친 질문이
4: 네.
2: 폭력적이에요.
4: 네.
2: 그리고 사람의 주도성을 다 뺏는 거예요.
4: 질문자의 의도에 쏙드는
2: 네.
4: 얘기를 해야죠. 에, 제가 거짓말했어요 뭐 이런 거.
2: 뭐 맞아요. 안 그러면 두드려 맞고.
4: 네.
2: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열려 있어야 돼요.
4: 사실은 요 책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책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책과 함께 보내주신 의장님 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능력은 책이랑 상관이 있다. 이렇게
2: 예,
4: 또 적어주셨어요.
2: 예.
4: 그 얘기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2: 저는

0: 라고요. 이제 태양계 행성 수 같은 것도 네, 바뀌고요. 네, 네. 네.
1: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뭐 필름 카메라를 촬영하는 법을 배우고 졸업을 했더니 전부 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다거나.
0: 그렇죠.
1: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배우고 나왔더니 다들 스마트폰으로 찍는다거나.
0: 그렇죠.
1: 그 팩스를 분해 조립하는 것까지 다 배우고 나왔더니 이메일을 쓴다거나.
0: 네.
1: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든지 간에 주입식 암기 교육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0: 심지어 그 60년 된 설렁탕 레시피를 배워도 예, 뭔가 그 고객 네. 접대하는 예, 영업하는 예. 방법이 바뀔 것 바뀌죠.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능력이 뭐냐면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더라도
0: 네.
1: 스스로 탐색하고 검색하고
0: 네.
1: 사고해서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0: 진짜 물고기 잡는 법을
1: 네.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졸업하면 분명히 평생 처음 본 어떤 걸 가지고 먹고 살게 될 테니까.
0: 네.
1: 그러면 이걸 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도 하고
0: 네.
1: 그게 탐색하고 학습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독서와 토론과 경청인 거예요.
0: 제가 이제 저희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배워야 될 것들이 계속 사이클도 점점 짧아지면서 계속 생길 것이고 그걸 안 배우면은 큰일 난다는 것까지는 잘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그 배우는 걸 예를 들어가지고 유튜브로 배운다. 요즘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AI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배우는 거하고 책을 읽어서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1: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요.
0: 네.
1: 그 뇌의 활성화 정도를 보면
0: 네.
1: 그 이를테면 AI를 써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있을 때 뇌세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V나 유튜브를 보고 있을 때도 뇌세포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요.
0: 수동적인 태도로 그걸 수동적으로. 그냥 보는 거군요.
1: 그런데 이제 뇌에서 새로운 개념이 어떻게 생기냐.
0: 네.
1: 그러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뉴런의 덩어리예요.
0: 네.
1: 뉴런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저렇게 형성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교육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0: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
1: 네. 그게 네. 핵심인데요.
0: 네.
1: 그 첫 번째는 너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두 번째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니?
0: 네.
1: 세 번째가 이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니?
0: 네.
1: 이 세 가지를 통과하고 나면 그 개념이 머릿속에 생겨 있는 거거든요.
0: 네.
1: 시험을 치는 게 그거예요. 시험을 중간중간에 가르치다 시험을 치는 이유가
0: 네.
1: 얘가 이 개념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인지
0: 네.
1: 이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인지
0: 네.
1: 완전히 이해해서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건지
0: 네.
1: 그래서 요 세 칸까지 가면 머릿속에 새로운 뉴런의 연쇄고리가 생겨 있는 거죠. 그런데
0: 네.
1: 이 새로운 뉴런의 연쇄고리가 생기려면 뉴런이 활성화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0: 네.
1: AI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0: 네.
1: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쇼츠를 보고 있을 때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제가 그거를 정말 몸으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술 마시고 유튜브는 볼 수 있는데 책을 못 읽겠더라고요.
1: 네, 못 봐요.
0: 네. 네. 그게 되게 피곤한데
1: 네, 네. 네,
0: 몰랐어요. 이제 네. 맨정신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네. 술을 마시면 뇌가 이제 많이 저하되니까
1: 네. 네.
0: 책을 읽다 보면 그때는 글자 눈에 안 들어오고
1: 네.
0: 그런데도 유튜브는 볼 수 있고
1: 그리고 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별개의 지능이거든요.
0: 네.
1: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학습해서 가지고 있는 별개의 지능이에요. 디지털 지능이죠.
0: 네.
1: 그럼 얘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문제는 얘가 답을 줬어요.
0: 네.
1: 그럼 그 답을 읽고 제가 이어지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려면 내가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다 정도 수준이면 AI에게 토해내는 답에서 한 칸도 더 못 나가요.
0: 제가 이렇게 그거 진짜 요즘 실감하는 게요. 이제 집안 어르신 모시고 요즘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면은 정말 그 환자와 보호자의 수준에 맞춰서 그 대학병원 의대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1: 맞아요.
0: 예, 제가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수준으로 딱 설명을 해주시고
1: 그쵸, 그쵸. 예,
0: 조금 더 자세하게 아 그럼 지금 병기가 어떻게 되고 뭐 저희가 뭘 기대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여쭤보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1: 맞습니다. 예, 네.
0: 이게 뭔가 약간 AI랑 대화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

0: 왜요? AI가 증폭기인데요.
1: 네.
0: 명백히 증폭기인데 사람에 따라 불공평하게 작동하는 증폭기예요. 내가 가진 것에 곱하기를 해주는데 곱하기 해주는 배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발자들 사이에는
1: 네.
0: 슈퍼코더라는 개발자가 있어요.
1: 슈퍼코더. 그냥 코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0: 보통의 개발자보다 10배쯤 잘하는.
1: 네.
0: 근데 그 개발자들끼리는 알아요.
1: 네.
0: 누가 슈퍼코더인지.
1: 네.
0: 그래서 쟤랑 나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슈퍼코더들의 지금 AI를 쓰면서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효율이 더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정말 이게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정해진 배수로만 곱해줘도 불평등이 커질 텐데.
0: 커지죠.
1: 근데 이 곱하기 몇이냐, 이 몇도 네. 달라진다.
0: 일반 개발자들은 30%, 50% 효율이 올라갔다.
1: 네.
0: 그러니까 한쪽은 30배가 좋아지는 거고 이쪽은 30%가 좋아지는데 모수가 이건 1이고 저긴 1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풍부한 교양을 갖고 있다.
1: 네.
0: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경청하는 힘을 갖고 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대화를 그쪽에서 내놓은 답을 충실히 들었다 볼 수 있는 게 경청하는 능력이거든요.
1: 네.
0: 깊이 경청할 수 있어야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1: 설령 상대가 AI더라도.
0: 똑같습니다.
1: 네.
0: 네.
1: 박태영 의장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마이클 마커트의 질문 리더십. 이 질문 리더십 이야기를 나누면서 AI 시대에 질문하는 능력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장님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0: 그 비틀즈의 Something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1: 네.
0: 이게 그 비틀즈 에비로드라는 판에 실린 건데
1: 네.
0: 그 보통은 존 레논하고 또 누구죠?
1: 폴 매카트니.
0: 폴 매카트니 둘이 다 작곡하잖아요. 네. 이건 조지 해리슨이 작곡한 곡인데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 네. 그 조지 해리슨, 그 존 레논이 에비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했던 그런 프랭크 시나트라가 가장 로맨틱한 곡 50곡을 뽑는다면 이게 1등으로 들어간다. 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1: 야, 비틀즈의 가장 로맨틱한 곡으로 꼽히는 노래를 폴이나 존이 작곡하지 않고 조지가 네. 했군요. 네. 비틀즈의 Something 들어보겠습니다.

0: 비틀즈의 Something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태웅의 AI 강의 2016, 저자이자 IT 전문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 이번에 인생책 두 번째 책인데 한 권이 아니라 좀 여러 권을 제가 묶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앞서 질문 리더십 가지고 해주신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이 아시모프의 책 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조금 소개만 드리고 2부에서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제가 이 묶은 책은 멋대로 묶은 책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그리고 강철 동굴 뭐 강철 도시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책 단행본 제목이기도 하고 거대한 시리즈 제목이기도 하고
1: 그렇죠.
0: 네. 이거를 다 묶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의장님 소개 좀 해 주세요.
1: 그 아시모프라 그러면
0: 네.
1: 20세기 SF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그 서양의 판타지물의 반지의 제왕이고
0: 네.
1: 동양의 무협지의 영웅문이 있다면
0: 네.
1: SF에는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 있다.
0: 파운데이션이
1: 이렇게
0: 있다.
1: 말해도 좋을 정도고요.
0: 네.
1: 그 이게 지금 정말 AI 시대하고 되게 잘 들어맞는
0: 네.
1: 너무 책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0: 아니 제가 이렇게 이 준비를 하면서 이 보내주신 책 목록을 보고 있다가 어라?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이 책으로 나눌 수 있네? 골랐습니다.
1: 네. 저도 그 읽은 지 오래된 책들이라 다시 쭉 들여다보면서 이 책을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0: 책 소개를 제가 짧게 드리면 이제 아시모프가 로봇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거대한 시리즈를 썼었고 파운데이션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썼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년에 두 개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말 장대한 정말 뭐 수십만 년? 뭐 배경이 뭐 수만 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대한 좀 근미래에서 아주 아주 먼 미래까지 다루는 시리즈입니다. 근데 처음에 인류가 인공지능 로봇을 데리고 같이 살던 문명에서 나중에 이제 거대하게 은하계에 퍼져 있는 그런 문명을 가진 그런 미래까지 그렸는데요. 뭐 요 정도로 하고
1: 네. 네.
0: 박태웅 의장님과 함께 아이작 아시모프의 이 대표 시리즈 두 시리즈를 지금 소개만 드렸는데
1: 네.
0: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고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야기는 네, 내일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그래도 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노래 들으실까요?
1: 아주 옛날 밴드인데요.
0: 네.
1: 마몰레이드라는 밴드가
0: 네.
1: Reflections of My Life라는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0: 네.
1: 이게 그 분위기가 정말 너무 그 쓸쓸하고 멜랑콜리하고 들으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눈떠보니 선진국의 저자이자 우리나라 IT 전문가 박태웅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과의 만남은 내일 2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린 곳이 있는데요. 서울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지금은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더 화창해지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더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4.7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했는데요. 내일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모레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부분 25도로 웃돌아 덥겠습니다. 춘천과 광주 28도, 대전 29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호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는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이 되면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정부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강고히 추진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분단의 선을 평화의 길로 바꾸며 14 남북공동선언을 이뤄낸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 공존 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민과 함께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며 대립의 정치를 넘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의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가 폭발해 9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7시 29분쯤 산시성 친유안현의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 갱도에는 247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8명이 숨지고 38명이 갱도에 갇혀 있다고 발표했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90명으로 급증했고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과 협상을 지원하기로 한 카타르가 동시에 이란의 고위급 인사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각 22일 테헤란을 향해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협상을 지원하기로 미국과 조율한 카타르 협상팀이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구체적 종전 조건이 중재국을 통해 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고 이란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 총장이 테헤란을 찾은 데 대해서 이 방문이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나 결정적 상황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측이 소셜미디어에 강간을 포함한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서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일본 도쿄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내고향은 오늘 오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전반 44분 주장 김경영의 결승골에 힘입어 도쿄베르디의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고향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대회에서 북한 팀으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상금 100만 달러 약 15억 원도 받게 됐습니다. 고사리를 채취하다가 실종됐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오늘 정오쯤 논산시 부정면의 한 야산 절벽 아래에서 숨져 있는 80대 A씨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야산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현장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에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름이 많아져서 대부분 지역에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한 분포 보이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두고 어제부터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파업 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부서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또 이제 성과급 논쟁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죠.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만큼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한 토요일에서 탈모 치료와 예방을 위한 바른 가이드, 또 탈모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도 알아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고지대 적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 프로야구에서는 키움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요.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 살펴봅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서울 방향 정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방향 이동에 조금 더 불편합니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때문인지 지방방향 정체가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충청권을 지나기 힘겹습니다. 망향 휴게소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각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이후 청주 지역인 옥산 휴게소부터 여전히 한 번에 21km가량 버겁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옥산 분기점부터 10km 밀리고 이후 천안 분기점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밟습니다. 안성에서 만나는 40번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은 여전히 남한선과 안진터널 사이 지나가기가 버겁고요. 25번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도 풍세 요금소와 차량터널 사이로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반대 천안 쪽은 천안 휴게소와 정안 나들목 사이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노선들의 정체가 막리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 돌발 상황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이고 동금포 부근에 사고가 발생해 뒤로 6km 정체입니다. 전방주시 잘 해주셔야겠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교통량이 증가하다 보니 광교터널과 둔대 또 서창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2: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먼저 삼성전자 노사 합의 총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내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3: 네, 뭐 21일 날 총파업을 예고했었던 삼성전자의 노조가 결국에는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예, 삼성전자 노사는요, 영업이익의 10.5%를 이 반도체 특별수 경영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파업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뭐 정부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다행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 막대한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내부 박탈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3: 21일 업계에 따르면요,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따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 1억 기준으로 1인당 6억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2: 6억이요?
3: 네, 6억 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2억가량으로 3분의 1 수준이고요. 반대로 이 핸드폰 사업부죠. MX 사업부는 뭐 6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사내에서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6억 원의 성과금을 받고 누구는 600만 원을 받는다라는 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박탈감이 DS 부분의 사업부별 독립적 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 감정적인 문제로도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기업들은 수억 원의 성과금을 받는데 다른 기업들은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가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냐라면서 다른 기업들도 성과금을 높여야겠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불신과 위화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전사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삼성전자 노조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좀 투표 중인데 말씀대로 아무래도 이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좀 팽팽한 입장 차가 있네요.
3: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사가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을 했는데요. 2020년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최종 가결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가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면 말씀드렸던 노사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이를 놓고 반대 의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성과금이 적은 부문의 직원들이 막판 투표권을 확보해서 반대표를 던지자라는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오히려 큰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문 간 성과금 격차 10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DX 부분의 직원들과 반도체 부분 내 비메모리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힘을 합쳐서 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투표권이 있는 노조원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는 오히려 노조들끼리도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이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대 노조가 이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인데요. 최승호 위원장 뭐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동행노조라고 또 다른 노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공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동행노동조합은 투표권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동행노조 입장에서는 우리도 당연히 투표권이 있는 입장이다 라면서 현재 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노간끼리 서로의 입장차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편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당한 파열음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 이 인센티브 600만 원 받는 곳이 있고 6억 원 받는 곳이 있으면 이게 100배 차이까지도 날 수 있는 거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까요. 목소리는 커지고 더욱더 붉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의 네.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투표 첫날 66%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노조 투표율이 60%대를 넘으면서 찬반 양측에서 누구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의견도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했었던 합의안에 따르면요. 부동산에 대한 지원금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현재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반수 참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러한 잠정 합의안이 통과된다라고 봤을 때는 가결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초기업 노조를 비롯한 DS 쪽이 7만 7천 명으로 DX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의 5만 명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반 찬성의 과반 투표로서 갈 경우에는 일단은 잠정 결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입장차가 난무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들에서도요. 주주들은 이러한 잠정안이 문제가 있다라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사의 파업이 결국에는 파업이 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잠정 합의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이번 사건 그리고 이번 이슈들이 굉장히 사후적인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국민성장펀드 어제 출시가 됐는데요. 첫날에 한도 상당 부분이 소진됐다고요?
3: 맞습니다. 첫날 한도의 87%가 소진됐습니다. 순항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첫날 판매 물량의 90%가 소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이 펀드 상품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요. 국민참여 성장펀드에 판매한 은행 10곳 중 7곳, 증권사 15곳 중에 4곳이 준비 물량을 전량 판매했습니다. 물량이 남은 곳에서도 온라인 판매부는 모두 소진을 했고요. 상당 부분의 금액들이 가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모집 규모는요. 1차는 6천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첫날은 거의 다 많이 팔렸고요. 그중에 전체 액 중에 12.7%에 해당하는 숫자가 펀드 모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인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6천 원씩에서 향후 5년간 3조 원 규모의 국민 자금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국민 펀드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로봇, 수소와 같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서 조성한 정부 주도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운영하고요. 5년간 최고 3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첨단 산업이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들에 투자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출발을 잘 하는 만큼 실제 성과 그리고 수익률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바람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자,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금 신청도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급 닷새 만에 신청률 70%를 넘겼군요.
3: 맞습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서 카드사나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급개시 닷새 만에 76%의 신청률을 돌파했습니다. 1, 2차 지원금을 합친 전체 누적 시청자는 2,8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1,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청자는 총 2,788만 8,82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가 3,500만여 명입니다. 그중에 77.62% 정도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0: 완료했고요. 누적 지급액은 5조 45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은 307만 명이 신청해서 95.2%를 기록했고요. 총 지급액은 1조 7,45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2,481만 명이 신청해서 75.9%를 기록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지급액도 3조 원을 넘어섰고요. 지난 18일부터 신청을 받은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함께 신청을 함으로써 그 금액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요. 신용체크 카드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1,938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세종시가 80.97%로 가장 높았고 대전, 광주, 부산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제주는 74.39%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직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아직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끝으로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도입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주십시오.
0: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여름철 기온 상승과 수급 불안 대비를 위해서 미국산 신선란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18일부터 여러 유통업체를 통해서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중보다 저렴한 5,990원, 39당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달 말부터 해서 다음 달까지 해서 224만 개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국내산 계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회복되는 7월 이후 공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서둘러서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에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여러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에서 불안감이 커질 것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리스크한 위험이 커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물가 문제를 잡기 위해서 서둘러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재빠르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가격이 높게 형성됐던 수박과 참외 등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주산지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이달의 수박 재배 면적은요 전년보다 2.5%, 참외는 0.4%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하면서 여름철에 시원한 과일을 먹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힘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같은 경우에도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봄 배추를 미리 비축하고 약재와 영양제 공급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먹거리 물가에 문제가 생기다면요. 물가의 실제적인 체감 물가의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만큼 먹거리 물가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양파는 오히려 최근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자재 육통협회와 연계를 해서요. 할인 행사를 하고 대만 등지로 수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정말로 잘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 진심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1: 네, 주간경제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봅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에서 했던 검색어부터요.
3: 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계엄군 장갑차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죠.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설사 실무자의 그 실수였다고 해도 현대사의 큰 비극인 5.18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인 지식 그리고 그리고 감수성이 있었다면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걸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경영진이 몰랐어도 문제고 이 보고를 받고도 문제 의식 없이 넘어갔다면은 이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네. 아주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스타벅스 머그잔부터 해서 텀블러 등 이 망치로 내려치는 영상을 올리면서 불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글과요. 그의 뭐 제품 뭐 커피 이런 제품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 사진도 올렸고요. 또 충전 카드를 환불했다. 그러니까 완료했다. 이런 인증 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전 카드 환불 규정을 두고 누리꾼들 불만이 큽니다. 그러니까 충전 금액의 그러니까 60% 이상을 사용해야지 나머지 40%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불 조건을 채우려고 원치 않는 소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이 소비자 단체는 무조건 환불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해 나섰고요. 이 정부의 공정이 약관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5.18 탱크데이 논란 유통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추세라고요?
3: 네. 지난 2019년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가 공개했던 양말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예요. 그러니까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이런 문구가 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에 당시에도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1: 예.
3: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광고를 SNS에 공유한 뒤에요.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아주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선거 후보들의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고요. 또 줄줄이 스타벅스를 손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여 명이 가입한 이 전국 공무원 노조는 역사를 왜곡 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를 제한한다는 공문을 각 지사 지부에 보냈고요. 또 배달기사 노조도 이 스타벅스 배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또 기업들도 이 고객들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H농협은행은 고객 경품을 이 다른 커피 브랜드로 바꿨고요. 또 다른 은행들도 이 고객 경품 목록에 스타벅스 배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본사가 벌인 문제로 이 화난 고객을 상대해야만 하는 매장 직원들의 참 불안감도 크고 그 신세계그룹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번 사태의 경위를 조사한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다음 검색어는요.
3: 네, 삼성전자 성과급 전쟁의 박탈감.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 만나기만 하면 성과급 얘기 참 많이 하게 되죠. 이 삼성전자 노사가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으로 잠정 합의를 한 가운데 다른 직장인들은 이 부러움과 씁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에는 공무원 7급인데 월급은 2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금융 공기업 입사했는데 박탈감이 큽니다. 이 사기업과 공무원 격차가 심하다면서 공감한다는 글 많이 올라왔고요. 이렇게 공무원 또 공기업 이 중소기업 직원들은 박탈감 현재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물어보는 질문도 올라왔고요. 또 고3 때 선택만 잘했어도 나도 5억 원 받는 건데 이런 좀 한탄의 댓글 이어졌습니다.
1: 그래서 요즘 제일 행복한 분들이요. 뉴스 네. 안 보시는 분들이라고. 네,
3: 아, 정답입니다.
1: 차라리 몰랐으면
3: 맞아요.
1: 네, 행복하다고 네. 하시네요. 자, 지난 어버이날에 10살 아들이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온라인에서 화제군요.
3: 그렇습니다. 10살 아들의 어버이날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인데요. 이 공개된 편지에는 본론만 말하자면 용돈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들은 이 평소에 아버지를 이 아이들이 깨워준다고 해요. 7시 30분 전에 아버지를 깨워드리는데 이때 용돈으로 100원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들이 용돈 인상을 요구한 건데요. 이 편지 첫머리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단도직입. 이 단어를 썼다가 얼른 지운 흔적까지 남아있어서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모는요. 기존에 100원이었던 용돈을 200원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순수함에 그리고 그 부모의 철저한 절약 정신이 인상적인 사연에 누리꾼들은 참 편지 내용이 짧고 강렬해서 더 재밌네요. 감동받았다는 반응 보였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0년에 이 용돈 100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500원은 줘야 된다 이런 글 올라왔고요.
1: 2026년이요?
3: 네. 2026년 올해.
1: 네.
3: 그래서 이 어버이날 이렇게 짧은 편지 한 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까지 선물했으니 이게 바로 최고의 효도 아닌가요?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그래도 아버지 출근하시는 이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동안 깨워드리면 4천 원은 받네요.
3: 그러게요. 벌써 계산하셨네요. 네.
1: 네. 최근 프로야구 관중이 크게 늘었는데 야구장 외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 야외 응원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이 SNS에는요. 이 서울 여의도며 이 종로 또 잠실 일대에 있는 음식점 그리고 술집 중에서 야구 보면서 응원하기 좋은 장소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스크린과 응원 분위기를 찾는 팬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도요. 이 야구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커다란 스크린에서 야구 중계가 나오고 야구 유니폼을 입은 관객들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립중앙과학원은요, 과학과는 지난 9월부터 야구 중계 응원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개막전에만 해도 하루 관람객 수가 9,700명을 넘었다고 오. 합니다. 이렇게 이 야구장 밖에서 응원하는 문화가 확산하는 이유는요. 바로 티켓 경쟁 때문이에요. 네. 사실 티켓을 예매하기 힘들잖아요.
1: 맞아요.
3: 예, KBO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5월 7일까지 치른 한 170여 개의 경기 중에서 100경기 가까이 매진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좌석 점유율 여러분 99.9%를 기록을 한 겁니다. 누리꾼들은 야구장 가지 않아도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면은 직관 느낌 납니다. 거리 응원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네요. 야구장에 못 들어가도 함께 응원하는 경험 자체가 재밌다는 반응이고요. 이 반대로 아니 늦은 밤에 소음 민원이 좀 걱정되네요. 이 술집마다 분벼서 안전관리 잘하고 있는 건가요? 이 과도한 음주 응원 문화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안표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 다양한 의견 올라왔습니다.
1: 네. 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군요.
3: 네. 어린이 보호고요. 그러니까 스쿨존은요. 1년 365일 그리고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을 갖고 있죠.
1: 예.
3: 그러다 보니까 늦은 밤이나 또 휴일에 그리고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까지 이 속도를 제한하는 건 너무나 좀 과하다. 이런 의견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는 좀 속도 제한을 풀어주세요. 이런 요구가 이어지자 이번에 경찰이 검토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3년 동안 서울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그 시간대를 보면 하교 시간대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하고요.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고속도로에서 출구 착각해서 잘못 나가는 경우 한 번씩 또 겪어보셨을 텐데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시간도 늦어지고 통행료 더 내야 되고
3: 그렇죠.
1: 불편이 많았는데 이 요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요?
3: 그렇습니다. 누리꾼들 중에는요. 이 내비게이션만 믿다가 출구 잘못 나간 적 많습니다. 잠깐 실수했는데 이 기본 요금 또 내는 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이 초행길이나 복잡한 분기점에서는 정말 헷갈립니다. 이런 의견 많이 올라왔습니다.
1: 예.
3: 그래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대안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요금 감면 대상은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실수로 나간 후에 그러니까 15분 안에 시간 제한 정해져 있어요.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하이패스 이용 차량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런 감면은 1년에 3번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 통행료 68억 원 정도가 감면되는 효과가 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운전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좋은 정책이네요. 이런 생활밀착형 제도가 더 많아져야 된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또 지하철 타면 앉아가시는 분들이 자리가 언제 비나 하고 이제 서 계신 분들하고 눈치 게임을 하게
3: 그렇죠.
1: 되는데
3: 네.
1: 빈자리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나요?
3: 그렇습니다. 지하철 빈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그 이용자가 이 자신이 탑승한 내가 타고 있는 지하철 몇 호선 탔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내가 내릴 건지 역도 좀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한 호차 몇 호차에 탔는지 그걸 입력하면은 같은 열차에 타고 있는 다른 승객들이 어디에 빈자리가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1: 네.
3: 그러니까 좌석을 뭐 내가 미리 예약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빈자리 정보를 공유해서 이 승객들의 효율적인 이동을 돕겠다는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꽤 많은 좀 이용자가 있더라고 2만 3천여 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빈자리 찾으려고 눈치 볼 필요 없겠습니다. 이 실용성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 올라왔고요. 이 반대로 아니 이런 앱은 좀 사생활과 좀 보안을 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내가 몇 호차에 탔는지 그 위치하고 이동 정보를 입력해야 돼서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겠고요. 또 실시간 위치 공유가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빈자리 정보가 알려지면은 이 특정 구간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닌가요? 앉으려는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1: 네. 요즘 봄 가을 딱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야외에서 술과 음식을 즐기는 문화 인기를 끌고 있는데
3: 네.
1: 젊은 층 사이에서 등장한 게 있다고요?
3: 그렇습니다. 바로 야장 맵 서비스입니다.
1: 네. 그러니까
3: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이 가까운 야장을 찾을 수가 있고요. 뭐 루프톱이나 이 폴딩 도어 같은 분위기별 검색도 하고 또 고기며 꼬치 해산물처럼 음식 종류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 한 600여 곳이 넘는 야장 정보가 등록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먹고 싶은 음식 종류별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고요. 이렇게 야장 맵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테마형 지도 서비스 흐름과도 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한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맵도 있고요. 또 최근에 유행했던 두쪽 쿠, 이 쿠키 재고를 알려주는 것처럼

0: 이 포털 검색의 번거로움을 좀 줄여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이 현행법상 허가하지 않은 야외 영업은 불법이니까요. 이 그만큼 위생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클릭 인터넷 핫 이슈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2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하늘 씨.
2: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린 곳이 있었지만 오후 들어서는 하늘이 점차 맑아졌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4.6도로 평년과 비슷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다시 화창해지면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8도, 춘천 27도, 대구 26도, 강릉 25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8도가 가량 높겠고요. 특히 모레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부터는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후로도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
3: 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오늘 하루 종일 정체가 심했습니다. 여전히 지방으로 이동하는 구간에서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이후로는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사이와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다시 옥산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둔대 분기점부터 정체 남아 있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서는 제천 쪽으로 남한성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1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동호대교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오늘 주제는 두피, 모발 건강입니다. 탈모와 모발 이식 환자를 중점 진료하시는 홍주형 전문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요즘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좀 느끼십니까? 많이 늘었다는데 왜 그럴까요?
5: 진짜 많이 늘었어요. 확실히 20대, 30대 분들 내원객이 예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스트레스나 뭐 수면 부족, 뭐 식사, 뭐 다이어트 이런 것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요새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예. 이런 디지털 기기 같은 것 때문에 생활 리듬 자체가 완전히 깨진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탈모 스트레스가 좀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 유전적인 성향이 원래 큰데 유전성 탈모는 이런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가 좀 겹쳐지면서 발현 시점을 좀 앞당기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탈모 고민하는 분들 많은 만큼 이게 좋다더라. 네. 뭐 이것도 필수로 먹어야 된다. 이런 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런 탈모 영양제나 또 실제로 탈모 샴푸 이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주의할 점도 좀 알려주십시오.
5: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영양제나 아니면 탈모 샴푸 이런 걸로 우리가 유전성 탈모 제일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유전성 탈모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는 없다. 이런 기본 전제를 꼭 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조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영양제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결핍이 있는 경우에 영양제를 보충해주면 좀 보정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분이나

0: D라든가 비타민 D, 뭐 아연, 비오틴 이런 것들이 몸에서 좀 부족하다고 확인이 되면 이런 것들을 채움으로써 좀 도움이 되지만 사실 결핍이 없는데 무조건 고용량으로 먹는다고 모발이 굵어지거나 모발이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아,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샴푸도 할 일이 사실은 많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네.
0: 샴푸는 이제 머리를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평소에 기름기가 많이 끼고 좀 지성이다 하시면 그리고 또 뭐 미세먼지가 많고 좀 땀을 많이 흘렸다 이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샴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샴푸의 핵심은 나한테 맞는 두피, 나한테 내 두피에 맞는 그 샴푸를 고르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성이나 염증성 두피는 살리신산 같은 것들이 좀 함유된 샴푸를 찾는 게 좋고요. 또 두피 자체가 굉장히 난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을 드시면 그리고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 좀 자극이 많은 것들을 좀 줄여주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면활성제가 좀 저자극으로 들어있는 이런 샴푸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게 너무 자주 감으면 또 머리카락 빠지는 게 보일까 봐 그게 싫어서 네. 자주 안 감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0: 네.
1: 이 샴푸를 잘못하면 오히려 탈모를 불러온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가 맞을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0: 물론 샴푸를 잘못하면 탈모를 더 악화시킬 수는 있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샴푸를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면 어차피 빠질 머리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착시효과입니다. 착시효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두피는 깨끗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일단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샴푸만으로 유전성 탈모를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1: 네.
0: 뭐 예를 들어 과도한 피지나 뭐 염증, 두피 질환 같은 것들을 좀 줄여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은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샴푸로 또 올바른 샴푸 방법으로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네, 유전성 탈모 말씀을 해주셔서
0: 네. 네,
1: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할아버지 때의 머리숱 없으시면 아들보다는 손주 때가 더 위험하다라든지 그리고 이 탈모 방지 약을 먹어야 되는데 20대부터 빨리 먹을수록 좋다라든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맞을까요?
0: 네. 일단은 유전에 관한 속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한 대를 걸러 나온다든가 뭐 다 틀린 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네, 정확히는 그러니까 틀리다기보다 약간 의학적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고요.
1: 네.
0: 분명히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 쪽에 이제 탈모 그 유전적이 있으면 나한테도 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1: 예.
0: 근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 뭐 삼형제인데도 형은 탈모고 나는 아니고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1: 네네.
0: 진료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속설은 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탈모 초기라고 의심이 되면 반드시 초기 약물 치료나 이런 거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그게 뭐 연령대와는 상관이 없나요?
0: 연령대는 상관이 없고요. 보통 우리가 탈모 시작이 된다고 느끼시는 시기가 보통 군대 갈 때쯤이라고 느끼세요.
1: 그래서 20대 초반일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20대 초반에 많이 느끼시고 실제로 요 유전성 탈모는 사춘기 이후에 이제 우리 DHT 이런 호르몬들이 발현되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한 20대 초반 또 늦은 분들은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부터 M차가 조금 진행되나 뭐 정수리가 조금 얇아지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남들이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탔는데 뭐 야 너 정수리 비어 보인다더라 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시기부터 이제 발현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약물 치료가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좀 있을 때 지키는 그런 방식일까요?
0: 그럼요.
1: 네.
0: 있을 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질환이라는 게 초반에 잡으면 굉장히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게 남성형 탈모, 유전성 탈모라고 확신이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싸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치료입니다.
1: 네. 또 모발 이식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게 네.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0: 일단은 전형적인 M자 탈모라든가 탈모로 이제 이마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미용적으로 교정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흉터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발이식 수술이 또 굉장히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뭐 근데 모발 수술 방법도 다양하고 뭐 가격도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네
1: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0: 일단은 모발 방법, 뭐 절개냐 비절개냐 사실 이것만 갖고도 1시간을

0: 위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홀수로 해야 어떤 데는 뭐 3,000모가 좀 많다든가 그러면 아니 어떤 데는 뭐 5,000모 이렇게 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지금 상담을 다니시면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경험이 좀 많은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1: 네. 자, 마치기 전에 탈모를 유발하는 나쁜 습관이나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상 루틴도 좀 알려주십시오.
0: 일단은 몸은 그냥 우리 건강하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탈모는 나쁜 뭐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올바른 수면 습관 같은 것도 굉장히 탈모 저기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흡연 같은 거 피하고 과음 같은 거 피하고 또 수면 같은 거 잘 자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요새 막 다이어트 젊은 분들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 단기간에 너무 많은 체중 감량 하시는 것은 탈모에 분명히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진단을 빨리 하고 나한테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탈모라고 의심되면 병원을 빨리 찾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탈모 전문의 홍주형 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 몇 차례 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상에 올랐군요.
3: 예,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예. 우승을 차지한 거죠.
1: 예.
3: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오늘 열렸거든요.
1: 예.
3: 북한의 그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1대 0으로 이기고 아시아 여자 최고의 클럽이라는 명예, 그러니까 예.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이제 북한은 그 에이스가 김경영 선수였거든요. 이제 김경영 선수가 예를 들면은 이 17세 이하 월드컵 때서부터 우리 대표팀하고 경기할 때 계속 골을 넣어왔던 선수입니다. 북한의 그 에이스 김경영 선수가 역시 에이스답게 결승골 터뜨렸고요. 우승 상금 100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을 챙기게 됐는데 네. 오늘도 이 결승전에 그 민간단체들이 결성한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이 관중석을 메꿨고요. 그리고 이 우승하고 난 뒤에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1: 예.
3: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장에 이제 북한의 리유일 감독과 김경영 선수가 참석을 했거든요.
1: 네.
3: 우리 측 기자가 이 북측 여자축구라고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태까지 지금까지니까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북측 남측이 이제 우리 그 당국자들 간에 서로 호칭에 대한 합의였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이제 북측 여자 축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우이 감독이 국호를 제대로 불러라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장을 퇴장했습니다.
1: 에이?
3: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스포츠 외적으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이잖아요 지금 남북관계 경색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의식해 가지고 이 북측이라는 용어를 트집을 잡은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우승을 했고 상금 15억 원을 받아갔다는
3: 예.
1: 네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축구 대표팀 소식입니다.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고지적응 훈련에 들어갔는데 어려움을 좀 실감하고 있나요?
3: 네, 그렇습니다. 실감하고 있죠. 솔트레이크 시티가 해발 1,400m거든요. 이 고지대 적응인데 조별리그 1, 2차전 열리는 과달라하라와 가장 유사한 환경입니다. 때문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이 고지대 적응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고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 확실히 고지대가 다르긴 다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자, 고지대일수록 아무래도 이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좀 숨이 가빠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는 알겠습니다.
3: 예.
1: 보름 동안 적응 훈련으로 고지대 적응이 근데 가능할까요?
3: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우선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숨이 금방 차게 되죠. 이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고지대에 적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고지대에 적응한다는 거는 이 과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신체가 적응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뛰는 것과 똑같이 호흡이 안정되고 체력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0: 이 공기 밀도가 낮아지니까 공기의 저항이 줄어들어서 공의 비거리가 늘어나게 되죠. 아. 이렇게 되면 약한 지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고요. 리바운드 됐을 때 훨씬 더 멀리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특히 예. 이 공이 튀어나가는 거리 또 이 공의 낙하 지점에 유의해야 되는 포지션이 바로 골키퍼죠. 골키퍼가 이제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공의 낙하 지점을 아차하고 놓치는 순간에 곧바로 골인 되니까 골키퍼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1: 예.
0: 이 확실히 우리 대표팀의 골키퍼 조윤우 선수 실감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호흡이 그냥 머리끝까지 차오른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면서 적응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다행이다. 공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상과 다르게 날아오는 이 공의 궤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집중력을 키워줘야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체코와 1차전 앞두고 있는데 체코는 고지대 적응 훈련을 못한 채 경기를 치른다면서요?
0: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체코가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간신히 본선에 올라왔죠.
1: 예.
0: 이렇게 되니까 베이스캠프 선택권을 놓쳤습니다. 베이스캠프 선택권을 놓치게 되니까 아. FIFA가 이곳에 가서 하세요 라고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댈러스 인근의 맨스필드 베이스캠프를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맨스필드는 해발 180m입니다. 때문에
1: 예.
0: 체코는 고지대 적응을 못하게 됐는데 때문에 저는 1차전은 반드시 이겨야지 됩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오. 게임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팀이 31일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6월 4일에는 엘살바드라고 평가전 치르죠.
1: 예.
0: 이때쯤이면 우리 대표팀은 이미 고지대 적응을 마친 상태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는 고지대 적응하지 못한 채로 우리하고 평가전 치르거든요.
1: 예.
0: 이때 분명히 우리 대표팀이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길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 평가전과 똑같은 양상으로 체코전에서 체코전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1: 예.
0: 저서는 안 되는 질 수가 없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1: 그러면 체코전도 두 골 차 승리 예상하십니까?
0: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1: 그렇군요. 예. 첫 경기가 6월 12일 금요일 날. 체코와 하는 거죠.
0: 자신감 가지세요.
1: 알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KT LG 선두권 경쟁 벌이고 있는데 키움이 5연승을 하네요. 꼴찌에서 8위로 올라섰다고요.
0: 네. 이번 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 시작할 때 이 삼성과 KT가 공동 1위였고
1: 네.
0: LG가 3위였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는 삼성이 1위 KT가 한 경기 차 2위 LG가 3위입니다. 주중에 삼성과 KT가 3연전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1: 네.
0: 한 경기 비로 취소가 됐는데 삼성이 2승을 챙겨가지고 단독 1위에 올라간 거고요. 눈에 띄는 팀은 키움이었는데 키움이
1: 네.
0: 어제 LG를 7-0으로 이기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자, 5연승으로 꼴찌에서 탈출하면서 8위까지 올라갔고요. 7위 하나와 한 경기 반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5경기 중에 키움과 LG 경기가 2시에 먼저 벌어져서 지금 끝났거든요.
1: 네.
0: 오늘은 LG가 키움을 5-2로 이겼고요. 나머지 4경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네. 올해 아시아 쿼터제가 시행되면서 일본 프로야구 출신 선수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대부분 좀 기대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라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아시아 쿼터제 관심을 모으고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제 주목을 받았던 제도이거든요.
1: 예.
0: 아시아 쿼터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프로야구 각 구단이 아시아 출신 선수 한 명씩 영입을 했는데 10개 구단 중 7개 구단이 일본 프로야구나 일본 독립야구 출신 선수를 선택했거든요.
1: 예.
0: 일본 출신이니까 경쟁력이 있을 거다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과는 그 반대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SSG의 다케다 슈타 선수 1승 5패에 평균 자책점 9.46 굉장히 실점이 많았죠.
1: 예.
0: 또 이 두산의 타무라 이치로 선수는 1승 1패에 평균 자책점 8.56이고요. 롯데의 쿄야마 마사야 선수는 현재 2군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1: 네.
0: 키움의 가나쿠브 유토 선수만이 3승 1패의 굿세이브로 제몫을 해내고 있고 나머지 일본 선수들은 다 부진하다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될까라고 좀 의심했던 대만 출신의 한화 왕옌청 선수 5승 2패 평균 자책점이 2.7이거든요.
1: 예.
0: 왕옌청 선수 없었으면 한화 지금 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왕옌청 선수가 무너져가는 한화를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또 지금은 부상으로 1군에서 제외됐는데 호주 출신의 LG 라클란 웰스 선수 2승 2패 평균 자책점이 2.06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과는 정반대로 호주 출신의 웰스 선수 대만

0: 이번에 왕현창 선수가 선전하고 있고 나머지 일본 출신 선수들 전부 다 부진합니다.
1: 네. 자, 프로농구 KCC 송교창 선수 해외 진출을 선언했고 구단도 지원한다는 입장이네요.
0: 예, 그렇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KCC가 우승을 차지했죠. 네. KCC 우승에 많은 기여를 했던 송교창 선수가 해외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송교창 선수 2015년에 KCC에 입단했고요. KCC에서만 12년 동안 뛴 원클럽 맨이거든요. 네. 이걸 감안하면 KCC도 의리가 있는데 못 가게 잡지는 못하겠죠. KCC 구단도 해외 진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KCC가 송교창 선수 이미 탈퇴 공시할 예정인데 이미 탈퇴는 이 선수에 대한 권리는 구단이 갖고 있대. 네. 방출해서는 더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풀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1: 네. 그러면 해외 진출이라면 어떻게 미국 NBA를 가나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0: NBA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아직 이 송교창 선수가 에이전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인. 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B리그로 진출할 것 같습니다. 이 B리그에는 이미 우리 대표팀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현중 선수가 나가사키에서 뛰고 있거든요.
1: 네.
0: 이현중 선수 지난해 호주 프로농구에서 뛰면서 우승을 경험했고요. 자, 올 시즌에도 일본 B리그에서 나가사키를 챔피언 결정전으로 끌어올렸는데 아마 이 이현중 선수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송교창 선수가 이 경쟁력을 생각하면 일본 B리그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내일 테니스 메이저 대회 프랑스 오픈 개막하는데 선수 인터뷰를 15분만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주십시오.
0: 예, 프랑스 오픈 내일 개막하는데 선수들이 상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딱 인터뷰 15분만 하겠다. 15분이 지나가면 우리는 퇴장한다. 이렇게 원표를 놨습니다. 왜 15분이냐? 10분도 아니고.
1: 예.
0: 이 프랑스 오픈이 그 대회 수익금의 14.3%만 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US 오픈은 지난해에 그 전체 수익금의 20%를 선수들에게 상금으로 지급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 US 오픈만큼 올려라. 프랑스 오픈은 왜 이렇게 상금에 인색하냐. 그 항의의 표시로 딱 15분만 인터뷰하고 그 이유는 퇴장한다. 인터뷰 거부한다. 라고 발표한 겁니다.
1: 상금률만큼만 인터뷰하겠다. 그거군요.
0: 예.
1: 알겠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7시 5분에 2부로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연휴 첫날인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흐렸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내일 오전에는 하늘이 더 맑아지겠고요. 모레 월요일까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초여름처럼 더워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에서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고요. 온열 질환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28도, 춘천 27도, 대구 26도, 강릉 2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모레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서울과 춘천 30도, 전주 29도 등 30도 안팎의 최고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3도 등 오늘처럼 서늘하거나 선선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 월요일에 낮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 정부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강고히 추진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분단의 선을 평화의 길로 바꾸며 14 남북 공동선언을 이뤄낸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식 후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의 지지 기반인 전남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 후보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위로드리고 싶었다며 추 후보도 좋은 정책을 마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외부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내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NCB 방송이 현지 시각 23일

0: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안보당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군사 옵션이 발동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며칠 내에 공격에 임할 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 한 석탄광산에서 가스가 폭발해 9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7시 29분쯤 산시성 친위안현 한 석탄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8명이 숨지고 38명이 갱도에 갇혀있다고 발표했으나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90명으로 급증했고 9명은 실종상태입니다.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꺾고 아시아 여자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내고향은 오늘 오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전반 44분 주장 김경영의 결승골에 힘입어 도쿄 베르디의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고향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대회에서 북한팀으론 처음 우승을 차지했고 상금 100만 달러 약 15억 원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낮 3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비행기에 타고 있던 교관과 학생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전남 초당대학교 소유로 실습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친이란 성향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까지 암살 표적으로 삼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 낮부터 제주도에 밤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모시고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그 배경과 파장 짚어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다행히 6시를 넘기면서부터 정체가 빠른 속도로 줄더니 이제는 지방방향 대체로 수월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충청권을 지나는 노선에선 지방방향으로 짧게 밀리는 곳들이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두셔야겠는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독립기념관 나들목부터 6km 밀리고요. 이후 옥산과 남청주에서 각각 5km 안팎의 정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경기권 중심의 정체인데요. 안성과 양재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25번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도 풍세 요금소 부근 8km 정체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은 진천과 오창에서 각각 3-4km씩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여주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 창원 쪽 이동에 조금 더 힘겹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서해대교 건너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건던 이후로는 매송 휴게소와 일직에서만 잠시 밀립니다. 반면 근거리 나들이 차량들로 100번 고속도로 위로는 긴 정체 구간이 있는데요. 경기 서쪽 판교 방향 김포 요금소부터 송내까지 12km 밀리고요. 반대 일산 쪽은 소래터널부터 정체입니다. 그래도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노선들 대체로 수월해서 60번 고속도로는 양방향 정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2025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세대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는데 여전히 비정상의 시선으로 보는 편견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모시고 1인 가구, 그중에서도 중년의 1인 가구의 삶을 밀착해서 들여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비혼 중년의 현실적인 고민, 또 사회적 편견의 허와실, 홀로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김희경 전 차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성가족부, 지금은 이제 성평등가족부로 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차관을 역임하셨고요. 그에 앞서서는 언론사 기자이면서 또 비영리구호단체 활동가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족과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낸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제가 보고 있는 에이징 솔로라는 책도 집필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해오고 계시는데 요즘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2: 좀 다음 책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노래도 부르고요.
0: 네.
2: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0: 예.
2: 잘 놀고 있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이제 직함으로 지내오셨잖아요.
2: 네.
0: 네. 네. 그중에 지금 어떤 직함으로 부르는 게 가장 불리는 게 편하신가요?
2: 지금은 제가 쓴 책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네. 작가라고 불러주시면
0: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희경 작가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에이징 솔로라는 책도 그렇고 가족,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런 세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어떠십니까? 그 지금 어떤 가구의 형태를 겪어 오셨는지 먼저 듣고 싶어요. 살아오시면서.
2: 네. 아, 제가 네, 네. 예. 그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구 들을 쭉 스쳐가잖아요. 거쳐가잖아요. 저도 6인 가구에서 태어나서 1인 가구로 살다가 2인 가구가 되었다가 또 다시 1인 가구가 되었다가 2인 가구가 되었다가 지금은 1인 가구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네. 사실은 이제 누구나 저희도 그렇게
2: 그렇죠.
0: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이제 겪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좀 세계적인 네네네. 경향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이 워낙에 뭐든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왜 이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유럽 서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40%가 다 넘어갔고요. 네.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1인 가구가 지금 5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훨씬 더 많은 거죠. 1인 가구가. 그리고 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한국도 옛날에는 개발도상국이었지만 뭐 예를 들면 네팔,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서도 1인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구 형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보편적인 현상인 거죠.
0: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천만 1인 가구 천만 시대면 4명에 1명 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0: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최근 1인 가구에 관련된 연구 그리고 대중소도 네.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이제 왜 이 중년의 1인 가구에 주목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에이징 솔로라는 책 안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사실 그 혼자 사는 삶의 방식이 과도기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좀 자기 자신의 그 그냥 기본적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사실 중년의 문제 아닙니까?
0: 네.
2: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노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사별을 통해서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년은 청년을 거쳐서 중년에도 1인 가구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자기 삶이 이제 기본값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0: 네.
2: 그런데도 중년의 1인 가구가 청년이나 노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 고정관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예.
2: 그러니까 중년의 1인 가구라고 하면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도 뭐 취약계층 주로 고독사 위험이 매우 높은 취약계층으로 다뤄져

0: 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실제 현실에서 목격한 중년의 1인 가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혼자 사는 것을 과도기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 삶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 그러면 에이징 솔로는 무엇을 정의하는 표현인가요?
0: 그러니까 이전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지금 현재 혼자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 중년 가구들을 에이징 솔로라고 제가 마음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1: 네, 명명하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1인 가구가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잡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비혼 중년의 경우 어떻습니까? 이 주변으로부터 걱정이나 칭찬을 가장한 이 차별이나 무례를 겪게 된다고요?
0: 그런 경우가 꽤 많죠.
1: 네.
0: 꽤 많고 뭐 예를 들면 저도 뭐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요즘은 이제 회식 별로 안 하니까 요즘은 네. 이런 일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회식하다가 2차 가자 그런데 집에 간다 그러면 네.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집에 왜 가? 뭐 이런 그런 농담처럼 한 말이었겠지만 네. 듣는 당사자한테는 이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야근 같은 것들도요 훨씬 더 많이 하고 제가 책을 쓰면서 인터뷰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홍콩에서 그 예. 사스 유행할 때요. 네. 그때 이제 이분이 광고회사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 사스 유행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출장 가서 클라이언트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가냐? 그럴 때 이제 혼자 사시는 이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본인도 일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어쩐지 그 씁쓸한 비애 같은 것을 좀 피할 수 없게 느꼈던 경험이 있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죠.
1: 그러니까 넌 뭐 함께 사는 가족이 없으니까
0: 네네.
1: 네가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0: 네네.
1: 이런 거군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편견 중에 하나도
0: 네.
1: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왜 너만 생각해
0: 네.
1: 좀 이기적이다.
0: 네.
1: 또 이제 저출생 문제와 또 결부해서 저출생의 네. 주범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0: 네, 그런 얘기들을 요즘엔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먼저 좀 짚어야 될 거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1인 가구가 56%까지 이르렀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그 나라의 학교 출산율이 1.6명?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1: 그렇네요.
0: 1.6명도 막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계 출산율도 높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꼭 같이 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1인 가구 증가가 학계 출산율 저하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 예.
0: 당연히 결혼을 안 하니까 태어난 아이도 줄겠죠. 그런데 그게 개인을 비난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1: 네.
0: 개인이 어떻게 살지는 모든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 그 중요한 거는 개인이 혼자 살건 아니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쪽을 더 선택하기 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그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봤는데
1: 네.
0: 그 보고서를 보니까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청년이 자가에 사는 청년보다 그 결혼할 가능성 그다음에 그 아이를 낳을 확률이 더 높다 그래요. 자기 집을 가진 청년보다. 그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 집을 청년들이 자기 집을 가진다는 거는 빚이 없이 사기 힘들잖아요.
1: 그럼요.
0: 그러니까 자가를 산 청년들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결혼이나 출산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공공임대에 사는 청년들은 그럴 부담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 주거의 사다리 삼아서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자기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만큼 공공임대주택 그 질 좋은 주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지원 같은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게 됐을 때는 자가에 사는 청년들보다 결혼도 더 많이 하고 출산도 더 많이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네가 결혼하지 않아서 애가 안 태어나는 거야 라고 비난하는 것보다 아하. 그런 지원들을 늘리라고 우리가 촉구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1: 그러니까 보통은 집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0: 결혼도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군요.
1: 그래서 집 사도 빚 갚느라고 네. 허덕허덕 하니까 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전히 뭐 아이고 혼자 사는 게 젊어서나 좋지 나이스러운 뭐 나이 들면 후회할 걸 외로울 걸 뭐 네. 이러는 시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 아프면 또 후회해라는 이제 그런 편견이라든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롭고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1: 근데 그거는 외롭다라는 것 사실 좀 이상한 케이스 바이
0: 주관적
1: 케바케라고 하는 네네네네네네. 그런 표현들이 있듯이 예. 주관적 이거 사람에 따라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의가 다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를 예.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외로움을 함께 정의하고 시작했는데 외로움이란 무엇이냐? 외로움은 내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반응인 거죠.
0: 예.
1: 정서적 반응 그게 이제 외로움인 건데 내가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의 감각이 살아있다면
0: 네.
1: 외롭지 않잖아요. 반면에 내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여러 가족들과 살고 있지만 가족들하고 말도 안 통해. 이거 저 사람이 내가 과연 알던 그 사람인지 지금 모르겠어. 할 정도까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죠.
0: 예.
1: 그래서 그런 그 연결의 감각, 연결되어 있다면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한 1인 가구도 많이 봤고
0: 예.
1: 심지어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고령자가 됐을 때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노인들을 조사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가족하고 함께 사는 고령자가 가장 외롭고 그 불행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그게 공간 물리적으로 혼자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아니라는 거고 물론 고립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0: 고립이요.
1: 예, 네. 그리고 사회적 단절감을 느끼면서 고립된 상태는 분명 큰 문제고 1인 가구가 바깥과 연결된 연결의 망을 놓칠 경우에 그런 고립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고립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연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홀로이면서도 함께해야 된다를
1: 네.
0: 많이 강조하세요. 이게 어떤 네. 의미입니까?
1: 그러니까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0: 네.
1: 혼자 산다고 해도
0: 네.
1: 계속 그 주변의 관계망 그게 이제 이웃이든 친구든 뭐 동료든 그런 관계망들을 둘러싸여서 살아가야 된다. 제 책의 그 소제목 중에
0: 네.
1: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솔로는 혼자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더라도 내가 연결망들을 만들고 연결망 속에서 살아가고 나도 돕고 도움도 받고 이런 관계들을 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례들을 예. 책에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0: 네. 소개를 좀 같이 해 주시죠. 그러면.
1: 그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아나운서님이 아플 때 혼자 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플 때도 그 돌봄 품앗이처럼 이렇게 한 명이 한 명을 딱 돌보면 힘들잖아요.
0: 네.
1: 그게 결혼을 해도 그래요. 가족 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발생하면 그 사람 돌보기 위한 사람은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1: 1대1로 돌봄을 주고받으면 돌보는 사람이 소진되기 쉽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본 사례에서는 돌봄 품앗이 그러니까 한 명이 아프면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 정도의 친구나 이웃 동료들이 모여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간에 나는 예를 들면 내가 평일에 이 사람 입원해 있는 동안 고양이는 내가 챙겨줄 수 있어.
0: 네.
1: 나는 이거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뭐 주말에 가서 간병을 내가 교대해 줄 수 있어.
0: 아.
1: 외국에는 이런 거를 돌봄 그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대와 돌봄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어요.
0: 네.
1: 공유 캘린더처럼 거기에 내가 이때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모이면 촘촘하게 모이면 한 하루가 구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식의 뭐 돌봄 품앗이를 하는 사례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고요. 미국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렇게 돌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0: 네.
1: 그리고 우리나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돌봄을 공유하는 그런 사례들도 드물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이제 어떤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어플 같은 걸 통해서 서로의 일정도 공유를 하게 되고 아, 내가 돌봐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기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네.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런 그 함께 사는 홀로이면서 함께 사는 분들이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도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1: 그 책에 등장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네. 그 비비라는 공동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네. 비비가 피혼들의 비행이라는 뜻인데요.
0: 네.
1: 이분들은 지금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모여 사세요. 아파트 단지에. 공공임대주택에 한 분이 먼저 들어가셨다가
0: 네.
1: 아름아름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23가구가 같은 아파트 모여 살고 계셔가지고 실제로 그 이웃의 한 분이 아플 때 119보다 더 빠르게 옆집에 있는 이웃이 출동해서 병원에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렇게 모여 살면서 서로 같이 돌보고 그다음에 그 협동조합 사무실이 아파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협동조합 사무실에서는 기혼 비혼 상관없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뭐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 살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좀 더 나이 들면은 조금 더 밀접하게 같이 좀 모여 사는 방식들을 추구하고 계셔서 그 노인 돌봄 공동체 주택을 짓기 위한 협동조합을 또 만드셨어요. 그렇게 지금 20년 넘게 유지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유사한 모임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인과 나의 사생활도 공유를 해야 되고
1: 네.
0: 좀 이렇게 사귐의 어떤 노하우나 방법을 좀 알아야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네.
0: 어떻게 좀 네. 이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1: 그게 이제 뭐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 이걸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들도 막 있어요.
0: 아.
1: 저는 그게 저 자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아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0: 네.
1: 뭐 나이 들어서 어렵죠. 그리고 공동체 생활 하다가 깨진 분들도 계시고
0: 그렇겠죠.
1: 상처받는 분들도 계시고
0: 예.
1: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다른 사람과 새로운 친구 사귀기도 어렵다고 하고
0: 네.
1: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0: 네.
1: 내 삶에 좀 다른 사람을 들이는 연습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초반에 농담처럼 합창을 한다고 했는데
0: 예, 예.
1: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초반부터 밀접한 관계 추구하지 않고 느슨하게 합창이면 노래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저희 일주일에 씩 노래 부르고 그냥 다 헤어지거든요.
0: 예.
1: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같이 뭐 그 연주에 그 발표회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0: 예.
1: 그러다 보면 좀 사적인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한테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좀 느슨한 관계들의 발을 좀 들여놓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친구를 사귀거나
0: 네.
1: 어떤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인터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0: 네.
1: 이런 거절의 두려움이 모든 사람한테 있습니다.
0: 네.
1: 저한테도 있고 아마 아나운서님도 사람 많이 만나시지만
0: 예.
1: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0: 그렇죠.
1: 누가 나를 반겨주면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면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다가가는 연습 이런 걸 좀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이게 네. 또 아무리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또 한계 부딪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은 했지만 몸이 아플 때
1: 네.
0: 가장 이 1인 가구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1인 가구 제가 만난 사람들이 가장 분개를
0: 네.
1: 하는 제도라고 해야 되나 관행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0: 네.
1: 그게 뭐냐면 병원에 가면 입원하거나 수술을 할 때 보호자 동의를 하는데 꼭 법적 보호자, 법적
0: 네.
1: 가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사실 의료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그 병원들이 관행상 요구하는 겁니다. 아. 어떤 병원들은 이제 그런 관행을 다 폐지한 관행도 있긴 하지만
0: 예.
1: 아직도 보건복지부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대보증인 사인을 받는 병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0: 예.
1: 그 병원에서 이제 의료비의 문제나 의료사고의 우려 때문에 관행적으로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1인 가구들은 내가 친구랑 갈 수도 있고.
0: 그렇죠.
1: 그 지인하고 뭐 동료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 친구가 아파서 가서 이 친구가 며칠 전부터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난데
0: 네.
1: 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부모를 불러와라. 부모는 같은 도시에 안 살아요.
0: 그렇겠죠.
1: 그런데 이제 부모한테 굳이 설명을 하고 가족이 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관행이고 또 이제 제도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같이 집을 구하고 싶은데 공동대출 같은 게 이제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사회에 맞게 제도도 좀 같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뒤따라지 못하는 그런 지체 현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이게 그런데요.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한국 언론이 1인 가구 홍보를 유도하느냐 이렇게 네. 예,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4인 가구, 4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네. 제도적으로 놔두고
1: 네.
0: 권장해줘야지
1: 네.
0: 자꾸 그 1인 가구 편하게끔 해도 되겠느냐.
1: 네.
0: 예, 오히려 권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1: 그 권장이라고 바라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예.
1: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누가 권장해서 했나요?
0: 아니죠.
1: 내가
0: 하고 싶어서 한 거죠.
1: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결혼을 하는 게 나한테 좋겠다.
0: 네.
1: 그리고 내가 마침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0: 네.
1: 이러면 결혼을 하는 것이지. 결혼을 내가 아무 생각 없다가 누가 권장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예.
1: 자기 삶의 경로로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1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결혼을 하건 1인 가구 그거는 100% 개인의 선택입니다.
0: 네.
1: 100% 개인의 선택인데 내가 어떤 삶을 선택 하느냐와 무관하게 어떤 삶을 선택했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구와 가족에 대한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지금 느낌을 받거든요.
1: 네네.
0: 예전이라면 엄마 아빠와 뭐 자녀를 네. 우리가 이제 가구로 가족이라고 네네. 봤다면
1: 네.
0: 이런 가족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1: 그럼요.
0: 네, 일선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1: 1인 가구도 증가한다는 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또
0: 예.
1: 이제 비친족 가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5명 미만의 그 남남이 함께 사는 걸 이제 비친족 가구라고 하는데
0: 네.
1: 그런 비친족 가구도 한국에서 벌써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0: 예.
1: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워낙에 사람들이 친밀성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0: 네.
1: 또 이제 일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게 그런 그 일터의 요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0: 네.
1: 그런 그 가구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도 제도가 차별하지 않고 문제 없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을 깔아주는 것. 뭐 이런 정도를 요구하는 게
0: 네.
1: 권장이나 장려라고 하기에는
0: 네.
1: 저는 모든 사람한테 좀 보편적인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0: 네네.
1: 네.
0: 그 이제 제도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듣고 싶은 게
1: 네.
0: 뭐 주택 청약만 봐도 1인 가구가 차별을 받는다.
1: 네.
0: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그게 이제 청약에 이게 가점을 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부양가족에서 가점을 주는 거가 있으니까 가점 무슨 감점이 아니고 가점인데 그게 왜 차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0: 네.
1: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점에 그 가점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점 때문에
0: 그렇죠.
1: 어떤 특정한 삶의 유형을 선택한 사람은 아예 지속적으로 배제가 돼 있다.
0: 네.
1: 그러면 그게 이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0: 네.
1: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청약뿐만 아니고 그 뭐 행복주택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국민임대는 고령자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조건들을 많이 설정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공공임대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0: 예.
1: 그런 부분들이 쉽게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별이라고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네. 저는 뭐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거보다는 1인 그 최저 주거 면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1인 최저 주거 면적이 아직까지도 14평 제곱 14평방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그 평수가 저는 더

0: 쉬운 세대라 평수를 하면 4.2평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이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으니까 예. 너무 좁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1인 최저 주거 면적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다른 서구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가 이제 수정하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거 면적이 4.2평이면 된다라고 바라보는 게 굉장히 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너무나 좀 협소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냥 느낌이 4인 가족 기준에서 4분의 1로 나눈 느낌이네요. 이 정도면 그냥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네. 이런 것 같은데.
0: 네.
1: 자, 여러분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셨고 지금 이제 가족과 특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책을 쓰시는 김유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게 좀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제도와
0: 네.
1: 인식이 있는데 이거를 네. 개인을 기본 단위로 좀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모든 제도가 이제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해결하고 그게 가족 단위에서 해결 안 되면은 국가가 지원한다. 라는 형식으로 이제 복지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복지 국가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개인이 그 사회의 기본 단위고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개인으로 변화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변화라서
1: 아.
0: 저도 그게 당장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부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 추세에 맞게 일부 제도들은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가족이 이제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가족을 형성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금 전체 한 뭐 4분의 1을 넘어갈 정도로까지 늘어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어떤 사회 제도들은 개인을 단위로 했을 때 훨씬 더 그게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그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는 좀 도입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개인을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 가족 해체주의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1: 네.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1: 네.
0: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 만들어낸 3대 발명품이라고 꼽히는 게 민주주의, 시장, 가족이거든요.
1: 예.
0: 그만큼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족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민주주의나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들이 나오는 것처럼
1: 예.
0: 가족 역시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족들을 좀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형태가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예. 전 참 그 우리가 시각이 얼마나 좀 이렇게 편협돼 있냐라는 걸 느낀 게 최근에 그 한부모 가구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미취학이나 취학 자녀를 돌보는 아빠나 엄마를 떠올리게
0: 네.
1: 되는데
0: 네.
1: 사실은 그게 아니라
0: 네.
1: 나이 많으신 아버님과 어머님을 네. 모시는 장년의 자녀.
0: 네.
1: 그렇게 이제 두 분이 사는 경우를 이제 그쵸. 한부모 가족, 한부모 그쵸. 가구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럼요. 그렇기도 네. 하고 또 이제 결혼 소위 말하는 결혼 적령기가 지난 다음에도 결혼을 이나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장년의 1인 가구
1: 네.
0: 뭐 이런
1: 네.
0: 경우들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1: 네.
0: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령화되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1: 네.
0: 뭐 부부만 사는 가구라고
1: 네.
0: 했을 때 우리는 옛날엔 딩크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삶을 영위하는
1: 네.
0: 즐겁게 즐기는
1: 네.
0: 가구들을 상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럼요.
0: 나이든 부부만 같이 사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1: 네.
0: 고령화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1: 그렇죠. 가족이 살고 부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0: 네.
1: 이분들이 언젠가는 또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부부가 한날 한시에 가는 게 아니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사별을 하게 되면 남은 분이 이제 1인 가구로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 살게 되시는 거죠.
1: 예.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 사회는 이 1인 가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0: 네네.
1: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간인데요.
0: 네.
1: 이 여성의 1인 가구와 남성 1인 가구는 또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쓸 때 남녀를 같이 쓰려고 남성 1인 가구를 세 분을 인터뷰를 했다가
1: 예.
0: 안 되겠다. 이게 같이 얘기가 섞이기가 좀 어렵다. 굉장히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는 대응 방식이 너무 다르세요. 예. 너무 달라서 이제 분리를 해서 여성에만 한정해서 쓰기는 했는데요.
1: 네.
0: 그 남성 1인 가구들 제 세 분을 만난 거니까 일반화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드리면
1: 네.
0: 굉장히 남성 1인 가구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가사노동이나 이런 건 밥을 챙겨 먹는다거나 이걸 잘 안 하시고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식사 준비 같은 거를 매우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까지 가버리면
1: 네.
0: 우리가 이제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1: 네.
0: 고독사 저는 고독사란 말을 안 좋아하지만 저는 고립사라고 생각해요. 고립되신 분이 혼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고독사, 고립사 사망자 중에 남성이 80%가 넘고 또 그 남성 중에의 절반 이상은 혼자 사시는 50대, 60대 남자분들이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거나 실직을 하셨거나 뭐 이혼을 하셨거나 그럴 경우에 그 모든 자기 사회적 관계를 끊고 혼자 계시는데 그런 건강 관리도 안 하시고 일상생활 관리를 잘 못 하시니까 식사도 밥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니까 건강도 악화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1: 네.
0: 그다음에 혼자 계시다 보면 정서적으로도 고립되기 쉽고
1: 예.
0: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목격했다라는
1: 네, 네,
0: 거지
1: 네.
0: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어떤 상황이든 간에 좀 외부에 좀 느슨한 연결의 끈 같은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이제 인터뷰를 마칠 시간인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의 가족, 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되는지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0: 가족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듯이 앞으로도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없습니다.
1: 네.
0: 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1인 가구 늘어나는 추세를 우리가 억지로 꺾거나 되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1: 네.
0: 거고 또 초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나이 든 상태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좀 포용할 수 있도록 너무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딱딱한 고정된 틀로만 생각하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1: 네.
0: 또 거기에 안 들어갔을 때 받고 있는 차별이 크다고 하면 또 안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이분들이 겪는 차별의 부담도 크겠죠. 그래서
1: 네.
0: 저는 가족은 굉장히 누구에게나 든든한 울타리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족의 가치가 1인 가구나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해서 흔들리는 거를 방치하기보다는 너무나 중요한 가족의 예를 들면 물을 남는 그릇이라고 하면 그릇 사이즈를 좀 키우면 우리가 좀 크게 만들면 그래서 여러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도 이 그릇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1: 예.
0: 하게 되면 오히려 가족의 가치가 더 잘 보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자 1인 가구에 대한 책을 쓰시는 작가님을 모시고 중년의 비혼 가구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가족의 변화와 대안까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조한을 씨.
2: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옷차림을 더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 서울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특히 모레 월요일에는 서울과 대전, 춘천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춘천 27도, 대구 26도, 강릉 25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평년보다도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을 막아줄 양산이나 모자 등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분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중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습니다.

0: 고속도로 1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1시간 사이 많이 풀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를 시작으로 다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이후로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와 또 옥산휴게소에서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산곡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광주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2: 네. 미국이 쿠바 정권의 실세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되는지 주목이 되는데 미국이 뭔가 좀 다시 행동에 나서는 건가요?
3: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란을 뭐 다시 폭격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2: 예.
3: 여기도 지금 뭐 이 베네수엘라 그 라울 카스트로 죄송합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할 때처럼
2: 네네네.
3: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쿠바를 접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오. 최근에는 쿠바를 해방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쿠바가 공산혁명에 성공한 것이 이제 1959년 1월 1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바나에 입성을 해서 정권을 잡았죠.
2: 예.
3: 그 후에 지금 47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미국 그 플로리다 남쪽에 바다가 카리브해 아닙니까?
2: 예.
3: 이 카리브해를 둘러 빙 돌아가면서 이제 중미 이 국가들이 이제 뭐 멕시코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베네수엘라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남미 대륙과 북미 대륙 사이에 카리브해 바다에 섬이 나란히 대안틀레스 제도가 있는데 맨 처음 있는 섬이 쿠바. 그다음이 히스파니올라 섬에는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반씩 나눠 가지고 뭐 반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두 나라가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아주 그 미국에게는 골칫덩어리가 쿠바, 아이티,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 거기 딱 미국 네. 턱 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는 일단 뭐 접수했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 뭐 얼마 만에 끝낸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아직도 저러고 있죠.
2: 예.
3: 그다음에 가자 지구 전쟁도 뭐 끝내느냐 마느냐 큰 소리 쳤는데 그것도 안 돼. 지금 저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저지른 이란 사태 지금 이러고 있죠.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 들어서 외치 내치를 나눠서 본다면은 외치는 뭐 다른 걸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건 이 실패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 네.
3: 이 베네수엘라 한번 탁 그 마두로 대통령 잡아올 때는 정말 기고만장했죠.
2: 그랬죠. 네.
3: 그리고 또 이란의 하메네이 폭사했을 때도 정말 기고만장해서 야 이게 이제 드디어 뭐가 되는구나. 그래서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쿠바가 좀 만만해 보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떻게 뭔가 하나 건져야 되겠다. 사실 그린랜드도 뭐 막 큰 소리 치다가 지금 그것도 뭐 조금 뭔가 잘 안 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2: 네.
3: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느닷없이 이제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를 했습니다. 자, 라울 카스트로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의 이제 전 독재자였죠. 그 사람 동생인데,
2: 네.
3: 사실 동생이라서 이 사람이 이 후계자가 된 게 아니고, 물론 뭐, 그래서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혁명을 같이 한 동지입니다.
2: 네.
3: 동생이 이전에. 그래서 그 유명한 체게바라, 와 라울 카스트로가 친구인데 피델 카스트로의 양팔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혁명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0: 이 라울 카스트로는 군부를 장악해서 쿠바 국방장관을 반세기 정도를 역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쿠바 군부는 이 라울 카스트로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피델 카스트로 형이 이제 은퇴하고 나중에는 이제 서거하고 난 다음에 소위 국가평의회 의장 대통령직을 이제 2대 대통령을 역임을 하고 지금은 2018년에 미겔 디아스 카넬에게 이제 권좌를 넘기고 물러났습니다만 여전히 실세예요.
1: 예.
0: 그런데 기소 이유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6년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자, 이 쿠바가 공산혁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중산층을 아주 이제 대거 이 사람들이 망명하거나 탄압당해서 추방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 많이 이제 도망을 갔죠.
1: 네.
0: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공산 쿠바에 대한 반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뭐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망명단체가 뭐 이 비행기를 보내서 경비행기를 보내서 뭐 사람 탈출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공작을 했어요. 바로 그 이 망명단체 구출의 형제들이라는 망명단체 항공기가 쿠바로 갔는데 이걸 쿠바군이 격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쿠바계 미국 시민이죠. 그 사건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라울 카스트로 국방장관이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그때는 이제 쿠바를 좀 달래서 뭔가 관계를 정상화해서 이 좀 관계를 좀 호전시키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냥 기소를 안 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1: 30년이 지난 사건을 다시 들춰내서 그 이후로 기소를 한다? 이거는 뭐 그게 진짜 원인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속내가 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눈에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0: 자, 미국 본토에서 쿠바까지 최단 거리가 145km입니다.
1: 예.
0: 우리나라 대전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보다 좀 가까울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외국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후쿠오카가 224km예요.
1: 예.
0: 최단 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이건 뭐 미국의 어떤 국내에 있는 섬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런
1: 예.
0: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그 가까운 거리에 이 공산 정권 반미 공산 정권이 딱 버티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눈에
1: 네.
0: 가십니다. 거기다가 쿠바가 그냥 공이 반미 하는 게 아니라 이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군사력도 라틴 아메리카

0: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할 때도 보면 그 경호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쿠바 사람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차베스 대통령도 병이 나면 쿠바 가서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라틴 아메리카 특히 중미 쪽에 반미 국가의 어떤 맞청 비슷한 노릇을 하는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도 악연이 있습니다. 원래 쿠바는 스페인 식민지였죠.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스페인이 이제 탄압을 하니까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미국과 스페인 그 유명한 미소전쟁이란 게 1898년에 해서
1: 네.
0: 결국 스페인이 패배하고 나중에 이 쿠바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미국의 이제 영향권에 들어갔죠.
1: 네.
0: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쿠데타를 인해서 바티스타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1: 예.
0: 그리고 냉전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바티스타 정권은 반공주의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바티스타 정권이 국민들 탄압을 하고 막 그 극심한 부정부패에 그래서 이 쿠바 경제 자체는 좋았어요. 미국이 뭐 거의 미국 자본이 다 들어가 있고요.
1: 네.
0: 그런데 그 좋은 경제가 상류층에만 다 그 빈부 엄청난 빈부 격차 그리고 도농 격차 부정부패 이런 것 때문에 공산화가 된 겁니다. 그걸 미국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그 악연이랄까요? 이런 게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이 쿠바가 과거에는 자기네 휴양지였어요.
1: 네.
0: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라스베가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지금 저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해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로 그런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보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1: 네. 앞서 그 공산혁명 후 지금까지가 이제 47년이 아니라 한 67년 지난 거죠. 미국의 눈엣가시였던 게.
0: 그렇습니다.
1: 네. 그거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라울 카스트로가 어쨌든 미국의 압송이 되고 과연 쿠바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인가.
0: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건드린 데가 베네수엘라 이란 마주 이제 쿠바까지 하면 이렇게 세 나라인데
1: 예.
0: 이 세 나라 공동점이 있어요.
1: 네.
0: 한계에 내몰린 지속 불가능한 정권입니다. 지금. 세 나라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휘청휘청 하는 나라죠. 그런데 이제 이때 그건 이제 뭐 제재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쿠바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미국이 봉쇄를 해서 좀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국민들이 그냥 살 길이 없고 여기도 그래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1: 네.
0: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베네수엘라와 또 차이점이 있어요.
1: 네.
0: 이란이나 쿠바는 베네수엘라와 달리 체제 자체가 굉장히 공고하고요.
1: 예.
0: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처럼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쿠바와 또 나머지 베네수엘라 이란 이 두 나라와의 차이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뭐가 석유가 있죠.
1: 예.
0: 석유 그것도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쿠바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1: 아하.
0: 그러니까 이 국익의 차원에서 어떤 사활적 이해관계를 따지면은 쿠바는 굉장히 약합니다.
1: 예.
0: 그 중요도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1: 예.
0: 그런 이제 어떤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라울 카스트로 개인도 있어요. 이분은 지금 거의 100살입니다. 95세예요. 자, 이런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마두로처럼 이렇게 이건 모양이 굉장히 빠지는 거죠.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두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 사람은 혁명을 해서 자기가 권력을 빼앗은 권력을 쟁취한 사람입니다.
1: 네.
0: 이런 사람이 쉽게 그렇게 잡혀오겠느냐. 이게 미국 언론에서도 아마 라울 카스트로는 총을 쐈으면 쐈지 잡혀오지 않을 거다.
1: 예.
0: 이런 이야기를 해요.
1: 네.
0: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속담에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뭐 어디 가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1: 알겠습니다.
0: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잘 안 되니까
1: 예.
0: 뭔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좀 뭐 하나 올려보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세계는 지금 서종식 국제문제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연휴 첫날인 오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었지만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빛도 점차 맑아졌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더 화창해지겠고요. 모레까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6도로 평년과 비슷했다면 내일은 28도까지 올라 6월 하순처럼 덥겠고요. 특히 모레 월요일에는 서울과 대전, 춘천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7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 28도, 춘천 27도, 대구 26도, 강릉 25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부산 밀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쟁과 피난이라는 결핍 속에서 피어난 부산 밀면의 독특한 맛과 매력, 또 부산 밀면의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이어서 주말엔 떠나볼까에서는 걷기 좋은 계절 전국의 맨발 걷기 명소로 떠나보겠습니다. 도심 속 맨발 걷기 길, 숲과 바다를 아우르는 길, 또 다양한 맨발 걷기 축제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0: 보내드릴게요.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식탁에 오를 음식이 부산 밀면입니다. 보통 이제 국수하면 뭐 밀가루 면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차갑게 먹는 냉면은 또 메밀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부산 밀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만든 차가운 면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2: 오, 정확하십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부산에 가면 네. 올 때 두 가지를 중에 하나를 못 먹으면 부산에 갔다 온 건 느낌이 안 나요. 돼지국밥과 밀면. 특히 진짜 이로처럼 여름이 되면은 밀면을 안 먹으면 부산에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만 갔다 온 것 같아 보니까요. 아. 네. 그 정도로 네. 중요한데 사실은 네. 이 역사가 오래된 음식이 아니에요. 6.25 전쟁 때 아시겠지만 그 부산 쪽으로는 함경도 분들이 많이 내려오셨어요. 145태 때 보니까 예. 그분들이 거제로 갔다가 부산에 정착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쭉 정착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들이 먹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0: 그럼요.
2: 근데 평양냉면은 이전부터 굉장히 그 시장민 그 커뮤니티 형성이 돼 있던 거예요. 평양냉면 잘 되는데 함흥냉면 집은 그렇게 커뮤니티가 없었던 거였대요. 왜냐면 평양냉면이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부터 말이 있었거든요.
0: 예.
2: 함흥냉면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함경도 분들이 뭐 우리가 만들자. 원래 함경도 분들하고 평안도 분들이 사이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만든 게 함흥냉면이 됐는데 그분들이 먹던 음식에 북한에서 함경도에서 먹던 음식이 어떤 거냐면 전분가루를 감자 전분을 많이 쓰고 그리고 육수는 소고기 육수 썼어요. 소고기 육수.
0: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함흥냉면은 비벼 먹는 거잖아요.
0: 예.
2: 하지만 옛날에 함흥냉면은 비벼 먹는 게 아니고 국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0: 네.
2: 근데 거의 면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 고구마 감자 전분이었죠. 그러니까.
0: 예.
2: 딱 내려오니까 남한에 오니까 일단 감자 전분이 없는 거예요.
0: 아.
2: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감자, 남쪽은 고구마.
0: 예.
2: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찾다 보니까 그 당시 또 6.25 전쟁 이후니까 그때 가장 흔했던 게 뭐냐면 밀가루 아닙니까?
0: 예.
2: 그래서 밀가루하고 거기서 부산에서 유행하던 고구마 전분 두 개를 결합시켜서 음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959년에 그 시작이 됐는데 부산에서 사실 이분은 그 흥남에 사시던 분이 내려와서 만든 음식이에요. 흥남에서 냉면집 하시던 분이 만든 음식인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흥남식으로 만들었더니 부산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질기다야. 근데 그게 일본의 모리오카 냉면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질긴 것들을 못 먹는 거예요.
0: 네.
2: 그리고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재료도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비슷한 게 뭘까 있을까 하다가 찾은 게 밀가루에 고구마 전분인데 이 고구마 전분이 들어가면 버들버들하고 단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때를 다 밀가루를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밀가루 7? 고구마 3.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밀면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0: 아, 그러면 그 밀면의 어떤 뭐 창시자라든지 시초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가요?
2: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0: 아, 그렇군요.
2: 어쩌면 시초가 있는 어쩌면 굉장히 귀한 음식이 하나죠. 그러니까 예.
0: 네. 그러면 밀면이라는 명칭은 처음부터 등장을 했을까요?
2: 아, 처음부터 아니고요.
0: 예.
2: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경상도에서 먹었다 그래서 경상도 냉면.
0: 아.
2: 주로 부산에서 먹었으니까 부산 냉면
0: 예.
2: 아니면 밀로 만든 냉면이라서 밀냉면
0: 네.
2: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그 이제 60년대 후반 중후반에 그 두 군데 유명한 식당이 나타납니다. 보니까 그래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두 군데 나타나는데 기억 식당이 나타나는데 그 식당들이 네. 그 100% 밀가루로 만든 면을 만들기 시작해요.
0: 예.
2: 그거는 이거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유명한 분식장려 운동이죠. 그러니까
0: 예.
2: 그 밀가루가
0: 예.
2: 흔해지니까. 밀가루로 만든 거 쓰게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네.
2: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밀가루 냉면을 줄여가지고 밀면
0: 아~
2: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자 밀가루를 만들었는데 형태는
0: 냉면
2: 냉면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0: 예.
2: 냉면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뽑아내는 거잖아요. 밀어서 그러니까
0: 기계.
2: 압졸식이죠. 압졸식.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타면이라 그래가지고 글루텐이 많기 때문에 쳐대면 쫄깃쫄깃해지잖아요.
0: 예, 예.
2: 그래서 우리가 중식 짜장면 생각하면 앞에서 쳐대는 게 있잖아요.
0: 그렇네요.
2: 근데 예. 이 아주 전분이라든지 메밀은 그게 없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것들은 주로 쭉 내려가지고 뽑아내리는 건데
0: 예.
2: 밀가루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 냉면은 이 밀면은 주로 만든 분들이 북한 분들이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거를 밀가루를 쭉 내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0: 아.
2: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음식 문화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밀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저는 글루텐이 있어서 쫄깃한 면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냥 쭉 내려서 독특한 형태를 만들었다. 이건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는 음식이거든요. 우리니까요. 밀가루는 저 치대거든요. 내려본 거는 다 메밀가루를 내리는 거예요.
0: 그렇네요.
2: 그렇죠.
0: 네.
2: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밀면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음식이지만 그것 때문에 독창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쫄면하고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2: 아, 쫄면도 밀가루 내렸는데 네. 똑같은 방식이죠. 밀면과 쫄면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이죠. 그렇죠. 아, 질문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인데 네. 근데 좀 다른 거는 뭐냐면 거기 쫄면은 약간 압축을 시켜서만 내거든요.
0: 예.
2: 익혀가지고 내겠습니다. 익혀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걸 약간 쫄깃하죠.
0: 네, 잘 안 끊어지잖아요.
2: 네, 이걸 익혀서 내는 게 아니에요. 반죽만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0: 맞아요. 잘 끊어지고.
2: 그래요? 그래서 저 밀면을 이렇게 좋은 거 먹다 보면 정말 버들버들합니다.
0: 맞아요.
2: 그 대신 이게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탄력이 좋아요. 보니까 부드러운데 탄력이 좋다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어쩌면 더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0: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육수인데
2: 예.
0: 밀면의 육수는 냉면과도 다른 것 같아요.
2: 아니 다르죠.
0: 네.
2: 특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 분들이 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밀면의 그 육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0: 네.
2: 한약재 맛이 많이 나거든요.
0: 아.
2: 한약재 맛은 그러니까 밀면의 그 이제 창세기 다음에 완성기, 변성기가 있어요.
0: 예, 예,
2: 3대 나누는데
0: 예.
2: 밀면의 창생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 7, 고구마 3, 거기다가 소뼈
0: 예.
2: 내는 육수로 냈던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그때 밀면은요 굉장히 좀 냉면보다는 약간 좀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가격이 반값입니다.
0: 오호.
2: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저 밀면은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냉면은 적자, 밀면은 서자.
0: 오.
2: 그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그 밀면 우리가 평가로 가봤더니 한 10개 이상 하루 종일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재료의 폭이 좀 좁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처럼 이렇게 막 냉면집처럼 막 비싼 뭐 고기 써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0: 예.
2: 주로 등뼈하고 그대신 그 뼈 때문에 아까 옛날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가 섞은 게 뭐냐? 한약재를 넣은 거예요. 한약재, 그러면 한약재가 장점이 뭡니까 또? 단맛이 나기도 하고 냄새를 잡아주거든요.
0: 그렇죠.
2: 그리고 이거 차갑게 먹으면 맛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0: 네.
2: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밀가루를 만들고 아니 정말 이게 제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밀면의 가격은 지금도 만 원이 넘는 데가 없습니다.
0: 아 좋습니다.
2: 네. 냉면은 15,000원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2: 더블 가격이죠. 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냉면 가격 보고 밀면 가격 전화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프 정도로 하는. 왜? 우리는 서민들을 위해서 할 거니까. 이런 음식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서
0: 네.
2: 됐고 이 그러니까 밀면은 창세기에는 그렇게 시작됐고
0: 예.
2: 밀면의 완성기가 있어요.
0: 예.
2: 이때는 밀가루 100%에다가
0: 예.
2: 한약재가 들어간 소뼈
0: 예.
2: 됐고 3세대가 들어가면 약간 이제 변성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닭고기 육수 이런 걸 많이 듭니다. 보니까 닭고기 육수면 되게 달달한데 닭고기 육수의 단점은 뭐냐면 오랫동안 보관하기 힘들어요. 보관하기 힘든데 이거를 이제 미식용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니까.
0: 예.
2: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나온 가장 유명한 그 밀면집도 보면 얼음 자박한 그러니까 네. 얼려요. 육수를.
0: 네.
2: 그때 시원하거든요. 그 닭고기 육수기에다 소뼈 섞었기 때문에 풍부한 맛이 나면서도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지금 변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0: 좋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물밀면 비빔 밀면이 있는데 어떤 걸 더 좋아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요.
2: 저는 당연히 물밀면을 좋아하는데요.
0: 예.
2: 근데 이게 있습니다.
0: 네.
2: 그 부산에 가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 네. 밀면이라는 게 있어요.
0: 트랜스포머 네. 변형이네요.
2: 이게
0: 네.
2: 뭐냐면 네. 그 그러니까 옛날 함경도 분들이 아직은 국물을 많이 안 먹었잖아요.
0: 네.
2: 함경도식으로 비벼 먹습니다. 먹다가
0: 네.
2: 밤쯤 먹고 나면
0: 네.
2: 그 육수를 주세요. 육수를 부어 먹으면 처음에는 비빔냉면, 두 번째는 물냉면, 물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니까.
0: 그러니까 처음에 비빔으로 시작했다가
2: 예.
0: 육수 부어서
2: 예.
0: 이제 물로 마친다는 거군요.
2: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춘천에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0: 네.
2: 이게 한 면을 한 10분 정도 먹다 보면 면이 약간 불거든요. 예. 그때 차가운 우수나 부으면 다시 애가 위치가 딱 됩니다.
0: 아.
2: 쫄깃하면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들은 장점이 있죠.
0: 알겠습니다. 예.

0: 자, 그러면 이제 박정배 작가님이 선정한 부산 밀면 베스트 3. 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선정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딘가요?
1: 아, 첫 번째는 제가 이번에 최근에 한 10명 같이 우리가 모여 다니면서 막 그 시음을 했는데 그냥 완전 압도적인 1등한 데가 있습니다.
0: 오, 네.
1: 예, 거기는 그 연제구 교대역 근처에 있는데 기흥밀면이에요.
0: 예.
1: 여기는 이제 소뼈를 기반으로 한 진하고 구수한 육수가 일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위에 손으로 찢은 양지고기를 딱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0: 예.
1: 그래서 먹다 보면 와, 이 집 뭐야 이거? 거의 냉면에 필적할 만큼의 깊이와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먹다 보면 그리고 이 집은 그 양념장이 아주 좋아요. 보니까.
0: 예.
1: 양념장 5시간 있다가 숙성을 했는데 사실 양념장은요. 보통 다대기라 부르는 거잖아요.
0: 예.
1: 그거는 실향민들의 고유한 소스 문화입니다. 보니까. 그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숙성을 잘 시켜 가지고 과하지 않은 맛 딱을 냈기 때문에 먹다 보면 야, 이 정도면 정말 이거는 뭐 미슐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0: 아, 밀면으로요?
1: 네. 받은 집이고요.
0: 예.
1: 미슐린 빅구르망에서 선정이 될 만큼 좋은 집이고 사실은 이 집은 초보자가 갔든 그다음에 아주 한 50년 드신 분이 갔든 다 맛있구만. 이런 집이기 때문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좋습니다. 기억 밀면이었고요. 네. 두 번째 집은요?
1: 네, 두 번째 집은 그 사직운동장 근처에 있는 시음 밀면인데요. 사실 이 집은 정말 그 아, 예민한 분들이 좋아하세요. 근데
0: 네.
1: 아침에 저는 부산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뭡니까?
0: 야구죠.
1: 야구 아닙니까?
0: 네.
1: 사직운동장이 거기가 본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0: 예, 예.
1: 그래서 거기는 롯데 자이언츠 야구 선수들 단골집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0: 오.
1: 이 집은요. 돼지뼈에 시원한 닭뼈를 넣고 끓이는데 사실은 국물도 좋지만 사실 이 집의 최고의 맛은 뭐냐면
0: 네.
1: 면입니다. 면을 사실은 굉장히 잘 뽑아가지고 면이 그러니까 좋은 면이라는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좋은 밀가루 써야 되는 거죠.
0: 네.
1: 좋은 밀가루 쓸 때 우리가 이제 회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지물질들을 제거하는 게 회분을 제거한다 그러는데 회분이 아주 적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이 먹어보면 맑고 하얘요. 먹으면 부드럽고 달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런 맛이 있지. 그래서 사실 저랑 같이 갔던 지읒일보 기자랑 둘이서는 이 집을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으로 뽑았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면에 아이고 갔을 때 면이 좀 약간 약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서울 분들이 그거는 잘 못 가보셔서 그런 거니까 면을 원하신다면
0: 예.
1: 사직야구장 가서 야구도 한번 쑥 둘러보시고
0: 아.
1: 그 대신 문제는 네. 야구하는 시절에는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야구 시즌이 없을 때 가서 드셔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맛집이요.
1: 이 집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집인데요.
0: 네.
1: 그 초읍동에 위치한 시음밀면이에요. 시음밀면인데 이 집은 사실은 지금 이제 사라진 집이 있는데 사라진 집이 이렇게 말씀드려드린 거죠. 가야동에 있는 밀면집에 있었는데
0: 네.
1: 지금 부산 밀면 하면 다 가야 밀면 얘기하는데 그 원조집에 여동생분이 하시는 건데 원조집은 사라졌어요. 그 70년 초반에 이분이 나와서 차렸는데 초창기 가야 밀면 그러니까 초창기 밀면의 완성자의 맛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이 집은요. 그 겨울에 사골하고 간장으로 끓여가지고 육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1년 내내 보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이 집은요. 일단 면을 먹잖아요. 너무너무 부들부들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면 가면 이렇게 뿌리 내리는 걸 볼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 이 집에는요. 위에 그 고급선 치단을 쫙 올립니다. 치단을
0: 예.
1: 다 만들어요. 보니까. 이 집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보니까 같이 먹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빔면 같은 게 있는데 이 집은 주물럭면이라는 게 있어요. 주물럭면.
0: 예.
1: 이건 뭐냐면 옛날에 이 주인이 아들을 위해서 그냥 아들을 좀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을 것 같아서 만든 면인데 그거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비빔면에다가 나중에 국물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물럭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물주물에 먹는 건데 저는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간 음식인데 매끄럽고 부드러운 맛이 너무 좋고요.
0: 예.
1: 사실은 이제 지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고급스러운 맛도 나고
0: 네.
1: 면도 너무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이 집을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물 비빔면이네요.
1: 물 비빔면이죠. 이름은 주물럭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식탁의 인문학 부산 밀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잠깐만.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을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그래요?
1: 네. 요즘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 느긋하게 네. 자연을 즐기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여행 떠나본다고요?
2: 네, 걷기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냥 걷기가 아니라 맨발 걷기에 푹 빠진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국에서 맨발로 걷기 좋은 것들 좀 추려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맨발 걷기 요즘 네. 또 붐처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맨발 걷기가 어디에 좋을까요?
2: 뭐 이제 맨발 걷기를 이렇게 신봉하시는 분들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말씀하시는데 일단 검증된 효과만 말씀을 드리면은 발바닥의 신경 반사구가 근육이 자극되어서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그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다 보니까 수면의 질을 향상해 아주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신발을 신을 때 쓰이지 않던 발의 미세 근육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발목 안정성을 높이고 또 균형 감각도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맨발로 걸으실 때 여러 가지 좋은 몸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걸으시는 동안에 아주 날카로운 물체에 찔릴 위험을 좀 조심하고 파상풍 감염도 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네.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 작은 상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 두루두루 정말 손해볼 것 없는 걷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맨발로 걸어볼 첫 번째 명소는요?
2: 의외로 서울입니다. 서울 도심 그것도 강남 한복판인데요. 네. 이 서울 강남에 사시는 분들 대모산이라는 산 이름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1: 예.
2: 해발은 293m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물론 거기도 산이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이 산 자체가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나무 데크나 야자수 매트 없이 전단이 흙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근교산에 잠 찾기 힘들고 경사도도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특히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입니다. 보통 일원역 5번 출구 한솔공원 쪽 아니면은 수서역 6번 출구에서 이 대모산을 따라서 가시게 되는 이 두 코스를 따라서 이 맨발 걷기가 시작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 맨발 걷기 길은 정상까지는 가지는 않으십니다. 이렇게 쭉 이제 산 허리 정도를 쭉 타고 가면서 나중에 구룡산으로 넘어가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왕복 약 4km를 걷게 되시고요. 맨발 걷기 난이도는 아주 쉬운 그런 것입니다.
1: 네, 이렇게 도심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맨발 걷기 길 더 있겠죠?
2: 네, 서울에서도 멀지 않은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에는 모두 8곳의 맨발 걷기 길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진짜 맨발 걷기의 진심인 도시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인데요. 이 지하철 미사역에 내려서 미사리 선사유적지 방향으로 쭉 간 한 8km 걷기 길 정도가 아주 인기가 있고요. 이거 보통 이제 한강변 모래길, 미사리 뚝방길 이렇게 불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길게는 이게 연장되면 왕복 9.8km까지 한강을 걸어보면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것이고요. 부드러운 강모래를 밟으며 산책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도 따로 마련돼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 외 풍산 근린 공원 황토길이라든지 미사숲 공원 옆에 창호 황토길 같이 곳곳에 토가 깔려서 걷기에 정말 좋고 아주 발의 촉감 그만인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나 궂은 날씨에도 맨발 걷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비닐하우스라든지 히터가 설치된 실내 맨발 걷기장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남시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가볼 맨발 걷기 명소는요?
2: 네, 맨발 걷기 많이 전국에 다녀보신 분들은 왜 이곳 안 나오냐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대전 개족산입니다. 이곳은 맨발 걷기 붐의 주역이자 원조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2: 지역의 한 그 양조업체에서 이 산을 매입해서 맨발 걷기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곳입니다. 이 개족산 일대에 총 14.5km, 굉장히 많은 이 긴 길인데요. 걷는 데만 4시간이 걸리는 맨발 걷기 산책 코스에 황토 2만 톤을 쏟아부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다니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특히 시틈틈이 이곳은 문화의 예술 공연, 음악회 이런 것들이 숲속에서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화체험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그런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 중간에 쉼터나 정자, 세족장 같은 맨발 걷기, 황토 맨발 걷기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더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1: 와, 그냥 산을 맨발로 걷는 게 아니라 황토길로 조성된 산을 걷게 되는 거군요.
2: 맞습니다. 네.
1: 네. 또 기왕 걸으면서 풍경이 좋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 담양의 메타세쿼야길, 우리나라에서 뭐 그 드라이브 좋은 길 아니면 뭐 가로수 좋은 길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언급했던 곳이 바로 이 담양 24번 국도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한 메타세콰이어 수백 그루가 쭉 좌우에 나 있고 1.8km에 걸쳐 있는 국도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내내 인기가 많았던 그런 곳인데요. 이 국도변을 따라서 나란히 황토가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목적은 황토를 따라서 맨발을 걷기를 위해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세콰이어 수백 그루가 그 줄지어져 있는 도로의 풍경도 보면서 천천히 풍경 즐기면서 맨발도 걸어보는 그 풍경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그런 구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문에서 동쪽으로 해서 첫 번째 갈림이까지 나간 한 900m 구간이 아주 이제 걷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곳으로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고요. 왕복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주 적당한 난이도에 좋은 풍경 보면서 걷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맨발 걷기 명소 소개해 주세요.
2: 네,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는 예부터 이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배들이 꼭 지나야 하는 길로 유명한데요. 지금은 이제 맨발 걷기 좋아하는 분들이 꼭 한번 들려야 되는 그런 곳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1관문부터 제3관문 사이에 황토길이 7km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관광과 함께 즐기면서 맨발 걷기를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이제 부드러운 마사토가 갈려있는 길, 그리고 일부는 황토나 고운 모래를 깔기도 했던 그런 곳이어서 다채로운 발의 질감을 느끼면서 다니실 수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관문까지 갔다 오면 14km가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무릎에 관절이나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하고 천천히 여유롭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행사도 이곳에서 열립니다. 한 여름철 8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문경세제 맨발 페스티벌이라고 이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만끽하는 여름 축제가 이곳 문경세제 일대에서 열립니다.
1: 네, 맨발 걷기 축제 명소도 더 소개해 주세요.
2: 네, 전국 곳곳에 맨발 걷기 명소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는데요. 이 그 문경세제뿐만 아니라 원주에 가시게 되면은 운곡 솔바람 숲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맨발 걷기 길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가을에 명품 걷기길 축제가 열립니다. 한 수만 그루의 소나무 숲속에 조성한 산책로인데요. 이곳에서 한 3.5km의 순환 코스를 천천히 걸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맨발로 걸으시게 되고요. 수만 그루의 소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공기도 쐬면서 또 다채로운 문화 공연. 이 맨발로 흙길을 딛는 행위를 보통 맨발 걷는 분들은 어싱이라고 합니다. 어스라는 지구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 체험을 선수 초보자들도 하면서 땅과 하나가 되는 그런 기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일부 소정의 참가비가 있긴 하지만은 다채로운 또 기념품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많은 분들이 가을마다 이 원주를 찾고 계십니다.
1: 네, 어싱 명소 끝으로 한 군데만 더 들어볼까요?
2: 네, 바다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갯벌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한악의 해수욕장인데요. 이 한악의 해수욕장을 따라서 수도권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오염이 안 된 청정 갯벌이라고 불립니다. 썰물이 되면은 한악의 해수욕장은 최대 3km까지 이 갯벌이 드러나는데요. 이 갯벌을 따라서 쭉 걷게 됩니다. 아마 거의 1km 넘는 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 바다도 보고 부드러운 특히 갯벌 특유의 그 부드럽고 찰랑찰랑 찰박찰박하는 질감을 발끝에 느끼면서 아주 기분 좋은 걷기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주말엔 떨어볼까? 오늘은 맨발 걷기 명소를 들어봤습니다. 남기환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5개월에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 정말 많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연애 프로그램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종영한 내 마음이 몽글몽글 몽글 상담소는 발달장애인들의 연애를 진솔하게 담아 주목을 받았죠. 화면 속 출연자들이 수줍게 대화를 하고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은 여느 청춘들의 만남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발달장애 청년들은 첫 소개팅이라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음료 주문부터 서로에 대한 표현까지 연달아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담소장으로 나온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이들이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다정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죠. 이 방송 이후 커뮤니티에는 발달장애인 역시 사랑을 꿈꾸는 평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 장애인은 연애를 안 할 거라는 편견을 깨뜨려준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이런 따뜻한 시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1: KBS 1라디오
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입법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2: 네,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요, 이 권리의 주체로 규정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0: 네.
2: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정을 요구해 온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20여 년 됐거든요. 그리고 법안으로 이제 등장한 것이 20대 국회입니다.
0: 네.
2: 그것만 해도 한 10여 년 만에 이뤄낸 결실이죠. 여러 번 국회 문턱에서 멈춰서 썼는데요.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건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서 이 장애 정책의 기준점을 바꾸는 사건으로 이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0: 네.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법안이 발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큼 통과하기까지 과정이 녹록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2: 네. 지금 22대 국회로만 봐도요. 이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이 46명의 국회의원과 대표 발의한 지 536일 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이 권리를 법에 명시하자 이런 필요성 요구에 정치나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이 장애인 권리를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다시 써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입법이 좀 늦었고 또 제도는 늘 뒤따라온 걸로 네,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기존 장애인복지법 체계와 비교했을 때 이번 법안의 핵심적인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2: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의료적 대상, 그래서 뭐가 부족하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이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이에요.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봐도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으로 보거든요. 그 상호작용의 갭을 메꿔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을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기본법적 성격으로 이 법에 명시한 것이 가장 큰 이 차별점이 되겠고요. 차이점이 되겠죠. 한 사람의 동일한 시민으로서 자기결정, 뭐 참여, 존엄과 평등을 보장받아야 할 존재로 법에 명시했다. 그래서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2: 사실 기본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18개의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장애인 권리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참정권, 이동권, 접근권 이런 권리들이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에 이제 명시가 된 거죠. 각 조항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또 분명히 조항별로 명시했다는 게 의미가 큰 거고요.
0: 네.
2: 그래서 정책 전반을 이제 권리 중심으로 설계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번 법 제정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2: 네. 방금 설명드렸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요. 전 세계 국가에서 합의에 의해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가 비준한 비준국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 제도와 현실 사이에 컸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 기반이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국가의 책임과 정책 이행 수단도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출발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장애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정책의 중심 또 기준으로 삼을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 이런 건 적지 않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돼서 아쉬움도 남는다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2: 네, 사실은 요 직전 국회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탈시설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이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시설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이번 과정 조정 과정에서도 탈시설에 대한 부분을 탈시설화로 좀 조정이 됐고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부분도 대통령 직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국무총리 산하로 역할에 대한 확대만 조금 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기본권의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3: 예.
2: 또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이기도 한 거죠.
3: 네. 시설 중심의 행정체계를 탈피하고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요?
2: 네, 작년 말만 해도 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인천의 색동원 사건이 또 화제가 됐었죠. 학대, 성폭력, 또 피해자를 다른 시설로 이동시키는 시설 뺑뺑이 이런 지금 현재도 현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요, 또 고용과 교육, 주거 여러 부처에서 작동하니까 부처 간 조정, 점검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죠. 이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끌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3: 네. 그러면 법이 통과된 만큼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이 남았을 텐데요.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걸까요?
2: 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관련된 시행령에 대한 시행령 규칙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준비가 관련 다른 법률의 개정도 함께 살펴서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선언적인 권리 조항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 예산, 전달 체계, 또 평가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이 재정으로 완성된 게 아닌 거니까요. 끝까지 현실로 이어나갈 때 이제 비로소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다 함께 더불어 장애인을 시혜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선언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국회 통과 소식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3: 2만 볼트가 넘는 감전사고를 이겨내고 긍정에너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4: 네, 오늘은 이 위안으로 긍정의 힘을 좀 풀어보자 합니다. 위안은 위로하여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바쁜 현대에는 있어서 건강에 가장 큰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3: 맞습니다.
4: 있죠. 네, 또한 누구든지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 아픔이나 슬픔 등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3: 네.
4: 이때 빨리 위로를 받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안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아주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3: 네. 자, 이런 아픔은 빨리 치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위안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4: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중도장애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절단장애인이다 보니 활동에 제약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3: 예.
4: 친구나 아니면 또래의 친구들이 뛰어노는 것만 봐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세상을 탓하고 비난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슬픔이나 아픔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았어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있었기에 아픔이나 고통을 참고 멋있게 이겨내면서 후회 없이 살아간 오늘의 주인공은 조수현 님입니다.
3: 네.
4: 조수현 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절단장애인 육상선수였던 거죠.
3: 예.
4: 그리고 지금은 희망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 그리고 이 무한한 행복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겠죠.
4: 맞습니다. 제대로 보셨는데요. 절단장애로 인하여 슬픔에 잠겼을 때 희망이라는 처방이 있었기에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생각이 전환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거죠.
3: 예.
4: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조수연님은 20대에 접어들면서 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장애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앞으로는 더 이상 아주 마음껏 달릴 수가 없다는 생각에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고 허무한 그런 나날을 보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었죠.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3: 네. 당시 본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불행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겠네요.
4: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 이렇게 힘들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고 멀리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3: 예.
4: 그러니까 바라보다 보면 각각의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만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지금의 삶을 즐기고 행복을 있는 그대로를 누려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수연님도 일단은 집 밖을 나와서 더 넓은 세상을 봤더니 자신의 장애 정도면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뿜뿜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3: 예.
4: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찾아간 곳이 첨단 의수족 업체를 찾아가게 됐던 거죠.
3: 그렇군요. 생각의 틀을 바꿨던 것 같은데 이젠 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보고 전진을 하셨겠네요.
4: 맞습니다. 첨단 의수족 업체의 다양한 의수족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0: 정도로 느꼈던 거죠. 그래서 삶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음의 위안을 편안하게 찾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장애의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 예, 삶의 자신감을 찾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보겠다는 도전 정신이 생겼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니 뭐든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1: 예.
0: 이처럼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스포츠 의족을 맞추고 굉장히 삶을 다시 찾은 크나큰 위안을 받았던 겁니다. 이젠 마음껏 뛸 수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거죠. 그동안에 뛰고 싶었는데 못 뛰었던 때를 생각하니 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도 고맙고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매일같이 뛰고 또 뛰고 또 뛰다 보니 육상 실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족을 착용했기에 절단한 환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그 아픔은 아픔이 아니었던 겁니다. 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행복감이 훨씬 더 컸기에 아픔 정도는 얼마든지 덮어씌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아픔이나 고통이 행복이나 희망으로 얼마든지 덮을 수 있었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아픔만 생각하면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1: 그렇죠.
0: 건데 그 아픔을 행복이나 즐거움으로 덮어버리면 아픔은 작아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훈련한 결과 100m는 15초대에 달립니다.
1: 아, 빠릅니다.
0: 대단하죠.
1: 아, 예.
0: 200m는 32초대에 진입을 했는데 정말 정말 놀라운 기록이라는 거죠.
1: 네.
0: 그 덕분에 장애인 육상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당시만 해도 절단장애인인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스포츠 의족 육상 선수였다는 거죠. 항상 이런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달리면 모든 시름이 사라져서 좋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 아픈 마음의 위안을 받아서 좋기에 나는 끊임없이 달린다라고 했죠. 이처럼 할 수 있음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위안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없는 걸 생각하기 전에 지금 있는 것과 내가 당장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의 위안을 받으면서 우리는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이 우선시 돼야겠네요.
0: 맞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위로, 위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오늘도 배웠습니다. 백금기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네요.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김포에 있는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존재하게 한 주인공 이인숙 관장의 이야기네요.
3: 네. 이인숙 관장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시절에 중도 실명을 하게 되면서 사명감이 가득했던 교사를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좌절을 겪었는데요. 남편인 김동선 관장이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만든 거죠.
1: 네. 네.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1996년부터 30년을 꿋꿋하게 지켜오고 계신 거잖아요.
3: 네. 그러니까 본인은 35년째 깜깜한 세상에서 지내고 있지만 그 어둠에서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빛을 찾는다는 건 희망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4: 힘을 내자 힘을 내자 하고 아무리 주먹쥐고 이래도 그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서 구체적으로 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였으니까 노래를 부르자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시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시 속에도 역시 다 메시지가

0: 있으면서 또 힐링이 되는 시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스토리텔링이 만약에 라디오나 이런 데서 나온다 그러면 귀담아 들어가지고 제가 각골 명심을 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전달을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눈이 보이신다고 다 마음이 그냥 밝고 흔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이럴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수업에 임하고 있어요. 또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아요. 힘차게 불러요. 그래야지만 좀 가슴속에 멍들은 게 뻥 뚫리는 것 같아서 막 여기 오신 분들이 기운 없이 부르고 그러면 제가 막 야단치잖아요.
1: 그러시군요. 본인에게 희망을 안겨준 음악과 시를 덕포진 교육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시는 거군요.
2: 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은 라디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정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들도 외우고 있고 또 노래는 워낙에 좋아해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인숙 관장이 이 풍금을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음악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동요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와 함께하는 동요 메들리를 감상해 보시죠.
0: 저도 이제 마음의 빛을 항상 찾는 사람이니까 이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0: 네. 덕포진 교육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늘 풍금 연주하면서 동요 부르는 이인숙 관장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예, 네. 아주 소리도 좋으시고요. 말씀도 잘하시는데
0: 그러니까요.
1: 이런 모습을 만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겠죠.
0: 네. 처음에 실명했을 때는 삶에 의욕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가치 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죽음까지 떠올렸는데요. 근데 그때 김동선 관장이 어떻게 하면 부인을 살릴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인숙 관장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분이 고난과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인숙 관장은 본인이 네. 고난의 고, 예. 시련의 시, 고시 패스를 했다고 위트 있게 표현을 하십니다.
1: 아, 그러네요. 네. 이제 고시를 패스하셨으니까
0: 네.
1: 이인숙 관장님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0: 네.
1: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 모습을 못 볼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박물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2: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뭘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다 그러냐. 근데 겉으로 표현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였는데 교육박물관을 만든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반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고 고난과 시련도 많았는데 그냥 참고 그랬더니 이 박물관이 만들어졌는데 첫날 이제 개관을 하는데 저를 이 교실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책상걸상을 만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랬더니 3학년 2반이래요. 제가 이제 풍납초등학교에서 3학년 2반을 마지막으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가서 저 풍금 앞에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야 이게 그랬더니 올겐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 음악 책이 있네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라고 주면서 풍금을 한번 쳐보래요. 어우 근데 속으로 앵거 가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안 보인다는데 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나. 저는 이거 생전 이제는 끝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눌러보래요. 계속 그냥 도레미파솔 어머 되더라고요. 안 보여도.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 말을 자꾸 나보고 따라하래요. 따라했더니 아우 저는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더니 그걸 제가 해내더라고요.
1: 아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의 드라마 같고
0: 네.
1: 정말 감동적이에요.
0: 맞습니다. 또 이인숙 관장이 초등학교 교사를 22년 동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노래들을 알고 있겠어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예전에 불렀던 거 다 생각해서 연주하고 있고 자신감 가득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교실에 뭐 한 분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아있든 늘 노래로 함께 하시는데요. 22년 동안은 학교 교단에 섰고 그 이후에는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든든히 지켜주시면서 박물관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음악과 감동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수업하는 기쁨, 보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2: 여기 오신 분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눈이 번쩍 띄어요. 그냥 여기 누가 한 사람이 와도 저는 그냥 한 40명 앉아있다고 그러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내 자신한테 파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힐링하기 위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선생님 되고 싶었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내 운명 인정하면서 눈에 안 보여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 어떤 할아버지가 만물 박사래 나보고 시외우지 좋은 스토리텔링 얘기해 주지 풍금 잘 치 노래 부르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감동받았다는 얘기지. 제가 무슨 노래를 그때 불렀냐. 아우 전 진달래가 너무 보고 싶은데 진달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그 노래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보고 만물박이 근데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게 내가 하여튼 뭐 살아있는 동안은 요만한 일에도 최선을
0: 네,
2: 다하자.
0: 교사가 천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명감을 오래오래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건강하게 네. 오랫동안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2026 장애인 열전 덕포진 교육박물관의 이인숙 관장을 만났습니다. 정수인 리포터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멀리 떠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모레까지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남은 연휴 날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는 하늘이 더 맑아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8도, 춘천 27도, 대구 26도, 강릉 25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조금 더 높아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 13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모레 월요일에는 서울과 대전, 춘천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7월 하순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도 몹시 강하니까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 정치권이 사력을 다해 한 표를 호소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각 당의 주요 유세 현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민주당 지도부는 경북 봉화마을에 총집결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먼저 원동희 기자입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 집결한 민주당 지도부. 노무현 정신으로 비상계엄을 극복했듯 지방선거도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3: 정성해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2: 시민들의 깨어있는 조직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지방선거도 반드시 승리해서.
1: 험지인 부산, 울산, 경남에 각각 출마한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후보도 추도식에 함께했습니다.
4: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함께 일할 수 있었기에 저희들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1: 추도식에 이어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텃밭 전남을 찾아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입법과 예산 지원 등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하면서 심상찮은 무소속 바람 차단에 나섰습니다.
5: 대통령도 민주당, 종합시장도 민주당, 그렇다면 순천시장도 민주당이어야.
1: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소환하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한 GTX 철근 누락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6: 중요한 곳에 철근이 반만 들어가서
3: 정원호
6: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3: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6: 안전불감증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비교적 개발이 더딘 서울 서부권을 훑었는데 오 후보 임기 동안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더 빠르게 많은 공급을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이번엔 국민의힘입니다. 대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생 현장 행보를 함께하며 보수 결집에 힘을 실었습니다. 접전 양상을 보이는 충남지사 유세 현장엔 장동혁 대표가 나섰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이틀 만에 다시 충남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이번에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압도적 표를 몰아달라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과
3: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8: 칼을 지어주시고 또 한 손에 방패를.
7: 김태흠 후보 토론회 모두 발언 누락 사태에 대전 MBC를 직접 찾아 거듭 항의했고 당 지지세가 약한 전북에서도 주말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만나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8: 민주당과 이재명의 오만함을 심판해 주시고.
7: 대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선거 유세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전통시장에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대구시장 사수의 힘을 실었습니다.
9: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그 정책을 마련하실 거로.
7: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구청장 시절 재개발 행정을 문제 삼으며 부동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10: 재개발 재건축 단지 본인 지역에 있는 것 몇 개 되지도 않는 것도 후보입니다.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본인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7: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철근 누락 공세에는 토론부터 하자 응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 주권 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 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4 남북 공동선언 계승을 강조하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아들 결혼식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 재개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미군의 공중급유기 수십 대가 중동에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11: 이스라엘 공항에 미군의 공중급유기 50여 대가 집결했습니다. 휴전 중에도 장거리 공습 작전의 핵심 자산을 확대 배치한 겁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연휴를 보내려던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으로 급히 복귀했습니다. 장남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백악관에 머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상황은 아주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 이란과의 협상에 강한 불만을 느껴 공습 재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거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진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3: 과장하고 싶지 않지만 축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지만 조금이나마 진전이 있었고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11: 고위 인사들도 연휴 개인 일정을 잇따라 취소한 가운데 현재 언론은 24시간 안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에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재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이란 테헤란에 속속 도착했고 파키스탄 총리는 이란과 가까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12: 미국과 이란 종전협상의 핵심 중재자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무니르 총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종전협상을 성사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무니르 총사령관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긴장 완화와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카타르 대표단도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는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 비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오늘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 등을 만나 중동 정세와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키스탄과 카타르, 중국까지 연결되는 메신저 외교 라인이 동시에 가동된 겁니다.
3: 파키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은 조속히 회복하는데 적극 기여할 겁니다. 버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입니다.
12: 사우디 국영 방송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문 초안이 마련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핵 프로그램 문제는 현 단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미국과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던 구호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습니다. 구금 당시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을 실명으로 제기했습니다. 파리 강푸른 특파원입니다.
13: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0: 하마스무드는 이스라엘군이 최소 15건의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활동가들의 신체에 권총을 강제 삽입하는 등 강도 높은 성폭력이 자행됐다고 했습니다.
1: 활동가들이 구분된 선방 합적 구역 한 곳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례만 15건이 넘습니다. 가자 구호선남 활동가입니다.
0: 강제 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바지가 벗겨진 채 바닥에 누워있는 동료를 봤어요. 한 군인이 제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뺨을 맞았습니다. 가자 구호선남 활동가입니다. I was put down cable tie. 저를 눕혀서 케이블 타이로 묶고 1시간 동안 물을 부어대서 익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일종의 고문실 같은 곳에서 성폭행도 당했습니다. 가자 구호선남 활동가입니다.
0: 전기 충격기와 고무탄 공격 등 강도 높은 폭행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제기된 혐의는 거짓이라며 활동가들을 존중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납치와 성폭행 등 이스라엘군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독일도 자국 활동가들을 면담하고 이스라엘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자국 활동가의 피해를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2: 지하의 갱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산시성의 대형 탄광에서 가스가 폭발해 확인된 사망자만 90명에 이릅니다. 지금도 현장에선 긴박한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승준 특파원입니다.
3: 중국 산시성의 한 석탄 광산 입구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갱도에서 발견된 사망자와 부상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1: 갱도 입구로 통하는 길이 비교적 좁아서 많은 구급차가 나누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갇혀있던 사람들이 갱 밖으로 나올 때 구급차가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CCTV입니다.
3: 중국 현지 시각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탄광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90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지하 갱도에는 모두 247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1: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밀려와서 우리가 쓰고 있던 모자를 모두 땅으로 날려버렸어요. 모래가 얼굴에 박히고 저는 기절했어요. 구조된 광부입니다.
3: 아직도 9명은 실종 상태여서 긴박하게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광 책임자는 이미 관계기관에 신병이 확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생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 시진핑 주석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 보도입니다.
3: 탄광 사고로 23명이 숨졌고 2021년 신장 탄광 붕괴로 21명이 매몰되는 등 해마다 탄광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2: 법원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에 쓸 돈이 부족하자 기재부에 압력을 가한 메시지가 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배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
5: 행안부 예산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1: 김대기 전 대통령실
6: 성실히 설명하겠습니다.
4: 이 중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습니다.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은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업체 21그램이 맡은 대통령 관저공사. 21그램이 요구한 공사비는 41억 원. 책정된 예산의 3배였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비비로 대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자 행안부 공무원들은 차라리 인사조치를 해달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무렵 윤 전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고 보낸 메시지를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기재부가 행안부 예산 사용을 승인했고 업체에 돈이 지급됐던 겁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기재부 출신인 김대기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이 기재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당시 부처 간 의사결정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 아시아 최고의 여자 축구팀을 가리는 대회에서 북한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일본과의 외나무다리 승부에서 한 방의 역습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포착된 돌발 상황까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내 고향 축구단의 우승을 기원하는 공동 응원단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경기장을 찾아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7: 언니들 힘내세요. 화이팅!
6: 내 고향과 도쿄는 시작부터 거친 몸싸움을 주고받았고 경기는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한 흐름이 이어지던 전반 44분 내 고향 축구단이 마침내 0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순간적인 역습 한 번에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고 주장 김경영이 침착하게 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에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은 내고향은 도쿄베르디를 1-0으로 꺾고 아시아 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고향 선수들은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응원을 건넨 한국 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대회 MVP로 선정된 주장 김경영은 화려한 축포와 함께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8: 북한 여자 축구의 투지를 마음껏 뽐낸 내고향 축구단은 일주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출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6: 한편 우승의 기쁨에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던 리유일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돌연 정색했습니다.
9: 북측 여자 축구가 과거부터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6: 국호를 북측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선수들 역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버스에 올라타는 등 여전히 가깝고도 먼 한국에서의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2: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한 번쯤 상상해봤을 그 존재, UFO에 대한 영상 자료를 미 정부가 대거 공개했습니다. 이 하늘에서 포착된 기이한 형체들, 외계인은 진짜 있는 걸까요? 우한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10: 탁 트인 활주로 너머에 빛을 내뿜는 물체가 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얇은 원반 형체를 띱니다. 전투기 조준선에 잡힌 의문의 물체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느린 화면으로 봐도 사라지는 순간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처음 공개된 미확인 비행물체 영상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관련 기록을 공개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1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풀린 2차 자료엔 이란 인근 해상과 시리아 등 2019년 이후 전쟁터에서 잡힌 영상도 대거 담겼습니다. 2023년 미국 휴런호 상공에서 풍선 모양 물체가 전투기에 격추되는 영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당시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과 맞물려 긴장이 고조됐지만 지난해 캐나다 정부 문서에서 잔해는 날씨 관측 장비로 추정됐습니다. 공개된 문건은 1940년대 뉴멕시코주 핵무기 시설 주변에서 녹색 구체와 원반을 봤다는 목격담 209건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국 방부는 외계 기술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1: 지난 70년 동안 봐온 다른 UFO 자료와 다를 게 없습니다. 모두 흑색의 뭉개진 사진들입니다. 에덤 프랭크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10: 미 국방부는 3차 자료 공개도 예고했지만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2: 요즘 우리 자녀들은 집에서만 화면에 빠져 사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노트북을 지급받고 숙제도 시험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 디지털 교육의 역풍을 우려한 것일까요? 학부모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종이와 연필 수업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김경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2: 주택가 곳곳에 스크린 다운, 펜슬 업이라고 쓰인 푯말이 보입니다. 스크린 활용 교육을 그만하고 연필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13: So most of the time you can
14: 학교에서 지급한 노트북으로 AI, 학생들이 대부분 AI를 몰래 쓰거나 인스타그램을 보거나 하게 됩니다.
12: 이 지역 고등학생 일부 인터뷰입니다. 학부모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700명 넘게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상 스크린 중독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11: 아이들에게 중독성 있는 약물을 주고 나서 스스로 통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학부모 인터뷰인데요.
12: 지역교육청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소송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11: 아이 한 명이라도 포르노나 저지의 게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이 제로가 아닌 한 우리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 모든 걸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12: 이 지역의 움직임은 미국 언론에서 전국 뉴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소 14개 주가 학교 내 스크린 시간 제한 법안을 추진하는 등 미국 전역의 부모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미국 사회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윈우드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1: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전반 44분 내 고향 주장 김경영이 선제골을 터뜨린 후 한 골차 우위를 지켜서 도쿄 베르디를 1-0으로 이겼는데요. 이로써 내 고향은 지난해 11월 조별리그에서 도쿄에 당한 0-4 완패를 서력하고 북한팀 최초로 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우승 상금 100만 달러 15억 원을 챙기게 됐습니다. 대회 MVP는 준결승과 결승에서 연속으로 골을 넣은 김경영 선수에게 들어갔는데요. 토요일 스포츠 먼저 축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클럽축구 챔피언에 올랐는데 경기 내용은 어땠습니까?
1: 네, 우선 내고향이 그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를 1-0으로 제압을 했고요. 전반 44분에 그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그 정금 선수의 패스를 받은 김경영 선수가 그 골키퍼 1-1 상황에서 또 침착하게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김경영 선수는 그 주중에 수원 FC 위민과의 4강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었는데 또 결승전에서도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또 대회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0: 네. 자, 공동 응원단의 응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그 공동응원단은 그 대북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오늘 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응원가죠. 그 오필승 코리아를 개사해서 그 오필승 내고향 또 이렇게 외쳤고요.
0: 네.
1: 그리고 내고향 팀이 우승 직후에 인공기를 펼쳐들고 그라운드를 돌 때 또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0: 네.
1: 사실 그 탈북민과 남북체육교육협회가 또 남북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응원하기는 했었는데 반면에 사실 공동응원단이 또 주중에 그 수원 FC와의 준결승에서 그 내 고향 골이 터질 때 더 큰 함성을 지르고 또 우리나라 선수죠 지소연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 좀 환호를 하면서 또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0: 네네. 내 고향 리유일 감독이 북측이라는 호칭에 우승 기자회견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죠.
1: 아, 네, 맞습니다. 그 리우일 감독이 우승 소감을 밝히다가 그 한국 기자가 북측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제대로 써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기자회견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0: 네, 네.
1: 사실 내 고향 선수들도 좀 공동 취재구역 미스트존에서 질문을 받지 않고 경기장을 떠나버렸거든요.
0: 네, 네.
1: 그 현재까지는 스포츠에서 남북관계가 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0: 네. 북한도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달라고 네,
1: 네
0: 불편한 심리를 드러냈군요.
1: 네, 그렇
0: 길기도 하고요.
1: 네, 네, 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말고 남측이라고 본인도 불렀으니까 이런 네. 부분은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자,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우리 축구 대표팀이 미국에서 사전 캠프를 진행 중인데 해외파 선수들이 속속 합류한다고요.
1: 네, 축구대표팀 일진이 지난 19일에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을 했고요. K리거와 그 잉글랜드 챔피언십 일정이 빨리 끝난 또 선수들이 주축이 되면서 또 일찌감치 고지대 적응과 또 월드컵 준비에 돌입한 상황인데 현재 유럽파인 오영규와 조규성, 이재성 같은 선수들은 24일에 또 합류하게 됐습니다.
0: 네, 자 한국 축구의 3대장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는 대표팀에 언제 합류하나요?
1: 네, 미국 LAFC 소속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시간으로 25일에 시애틀 사운더스와의 홈 경기를 치르고 당일에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동을 하고요. 독일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선수는 27일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0: 네.
1: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팀이 31일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0: 네.
1: 이 일정을 소화하고 또 가장 늦은 다음 달 1일에 대표팀에 가세하게 됩니다.
0: 네. 손흥민 선수가 네 번째 월드컵을 앞둔 포부를 밝혔다고요?
1: 네,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 현지 기자들과 만나서 그 월드컵이 첫 번째든 네 번째든 같은 마음이고 초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이렇게 밝혔고요.
0: 네.
1: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리그에서는 도움만 9개고 현재 득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제 욕심보다는 팀이 어떻게 잘할지도 중시하고 있다 또 이렇게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0: 네. 자, 대표팀의 북중기위 월드컵 상대 멕시코는 평가전에서 가나를 꺾었네요.
1: 네, 멕시코는 그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데요. 오늘 홈에서 가나와 평가전을 치렀는데 멕시코가
0: 네.
1: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멕시코는 지금 일찌감치 자국 선수들로 지금 조기에 소집 훈련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뭐 톨루카의 알렉시스 베가 같은 선수들이 나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도 유럽파가 빠진 상황이긴 했지만 멕시코가 2대0으로 이겼고요. 멕시코는 올해 A매치 6경기 치렀는데 4승 2무로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0: 그렇군요. 멕시코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눈에 띄었나요?
1: 네, 오늘 득점을 올린 그 킥오프 2분 만에 또 선제골을 터뜨린 브리안 쿠티에레스 선수가 굉장히 또 기습적인 중거리포를 또 선보였고요. 그리고 후반에 공격수 그 기에르모 마르티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수비수를 정말 가볍게 제치고 또 골까지 뽑아냈습니다.
0: 네.
1: 특히 멕시코 메시라 불리는 17살 미드필더 모라 선수가 또 골대도 때렸고요. 굉장히 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또 요주의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0: 네. 자, K리그 1 국내 프로축구는 월드컵 휴식기에 들어갔고 K리그 2는 3경기가 열렸죠.
1: 네, 맞습니다. 오늘 그 경남이 홈에서 수원FC의 3대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 루펑 선수가 헤딩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그리고 김해는 전남을 맞아서 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1: 화성도 오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0: 네.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시티를 10년간 이끌었던

0: 맨시티가 이번 주말 에스턴 빌라전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고별전이다.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16년에 맨시티를 맡아서 2023년에 트레블 3관왕을 달성했고요. 무려 메이저 트로피만 17차례 들어올렸지만 사실 올 시즌은 아쉽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아스널에 넘겨줬거든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본인은 좀 에너지가 고갈됐고 지금이 팀을 떠날 완벽한 타이밍이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후임으로는 첼시를 이끌었던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좀 후보로 또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1: 네, 과르디올라 감독은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라고 불릴만 하죠. 자, 맨시티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캐릭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네요.
0: 네, 맨유가 마이클 캐릭을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또 공식 발표를 했고요. 캐릭은 맨유 레전드 출신인데 사실 맨유가 지난 시즌 초반에 좀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1월 달에 아모린 감독을 좀 해임을 했는데요. 네. 캐릭이 임시 감독을 맡아서 16경기 중에 11승을 거두면서 또 3위 도약과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또 이뤄냈고요. 이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시즌에도 또 친정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1: 네. 양현준 선수는 스코틀랜드 셀틱과 계약을 연장했네요.
0: 네, 양현준 선수가 2030년까지 셀틱과 또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강원을 떠나서 셀틱에서 올 시즌 세 번째 시즌이었는데 또 윙포드와 윙백과 또 풀백까지 오가면서 10골 3도움을 또 올리면서 또 리그 역전 우승에 또 기여를 했고요. 또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에도 뽑혀서 또 활약을 기대를 모으는 선수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프로야구 5경기 중에 한 경기가 낮에 시작됐는데 선수들은 저녁 경기를 선호한다고 하죠?
2: 네,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토요일 경기들이 오후 5시에서 2시로 당겨지는 네.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날 경기, 금요일 경기는 오후 6시 30분, 그러니까 저녁 경기가 되죠.
1: 네.
2: 그러면 경기 끝나고 씻고 정비하고 집에 가면 뭐 자정이 넘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그러면 잠깐 자고 또 아침에 다시 야구장을 나와야 하니
1: 네.
2: 이게 아무래도 그 경기 시작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는 종목인데 변화가 생기니까 리듬이 좀 깨지는 그런 경향이 그런 면이 좀 있어서
1: 네.
2: 현장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 편입니다.
1: 네. 오늘 낮 경기는 잠실에서 열렸는데 LG가 키움을 꺾고 전날 패배를 서력했죠.
2: 그렇습니다. LG가 키움의 5-2 역전승을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연패를 막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겠네요.
1: 네.
2: 선발 임창규가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후투를 뽐내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2.66으로 아주 페이스가 좋은 상태고 덕분에 LG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1: 네네. 초반에는 키움이 앞서갔는데 3회에 전세가 역전됐죠.
2: 그렇습니다. 키움은 1회 초 임병욱이 솔로 홈런을 때렸고 3회 초 다시 임병욱이 적시타를 치면서 2-0으로 앞섰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3회 말 LG가 집중 5안타를 쏘면서 대거 4점을 뽑았습니다. 홍창기가 적시 2루타, 오스틴이 적시타를 치면서 2-2 동점. 계속된 2, 3루 찬스에서 박동원이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4-2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1: 네.
2: 이후 8회 말 신민재가 적시타를 다시 만들면서 5-2가 됐습니다.
1: 네.
2: 특히나 최근 부진하던 홍창기, 박동원, 신민재가 해줬다는 게 LG로서는 더 반가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사직구장에서는 롯데가 1위 삼성에 어제의 패배를 서력했네요.
2: 그렇습니다. 롯데가 삼성에 7-5로 승리하면서 전날 패배를 대갚았습니다. 이날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어요. 일단 2-2로 맞선 5회 말 김동현의 2타점 3루타, 박성욱의 2루타가 나오면서 5-2로 앞섭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장면이었는데
1: 네네.
2: 8회 초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2사 만루 위기 상황. 구자욱에게 뜬 공을 유도하면서 이게 잡으면 이닝이 끝나는 상황인데 이 타구가 유격수와 좌익수 사이 모호한 곳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2: 유격수가 잡을 수도 있어 보였는데 약간 충돌이 있으면서 잡지를 못했고 주자 3명이 다 들어와서 5-5가 됐습니다. 기록상 안타지만 실책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도 롯데가 동점까지는 갔으나 역전은 없었고 8회 말 2사 만루 기회에서 장두성이 삼성 김무신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때리면서 7-5로 다시 리드를 잡습니다.
1: 네.
2: 그 9회 초 최준용이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롯데가 웃었습니다.
1: 네. 최근 타격감 좋던 강민호가 경기 중에 교체됐어요.
2: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취점의 주인공이죠. 1회 초 만루 상황에서 2타점

0: 좀 적시타를 치면서 2-0으로 먼저 앞서는 점수를 뽑았는데 안타 이후에 왼쪽 햄스트링 쪽에 불편함을 느껴서 바로 박세혁으로 교체됐습니다.
1: 네네.
0: 큰 뭐 구단 확인 결과 큰 부상은 아닌 듯하고요. 보호 차원으로 교체한 거였고 병원 검진도 없는 상태입니다. 벤치에서 네. 강민호 선수 경기 다 지켜봤습니다.
1: 다행이군요. 자 수원으로 가보죠. 선발 구창모가 흔들면서 NC가 KT에 2연패를 당했네요.
0: 네, KT가 NC의 10-5를 승리하면서 2연승을 달립니다. 네. 이날 삼성이 패했기 때문에 공동 1위로 다시 올라섰고 NC는 구창모를 내고도 졌다는 게 좀 뼈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구창모는 2.2이닝 10안타 9실점 6자책으로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1: 네.
0: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직전 등판과 비교하면 구위나 제고가 좀 떨어진 감이 보이긴 했어요.
1: 네.
0: 속구 스피드가 시속 1km 정도 덜 나왔고 제고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1: 네. 승부가 갈린 건 3회 말이었죠?
0: 그렇습니다. 2-1로 근소하게 KT가 앞선 3회 말 KT가 안타 6개, 볼넷 1개 만들면서 대거 8득점에 성공합니다.
1: 네.
0: NC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KT가 넉넉하게 앞선 상황이 됐고 구체적으로는 1사 1-2루 상황에서 허경민의 2루타가 나왔고 한승택의 땅볼 때 상대 유격수 실책이 나왔고 다음에 이후 적시타, 몸에 맞는 공, 땅볼 타점, 적시 2루타 등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순식간에 10-1이 됐습니다.
1: 네.
0: 사실상 여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1: 너무 벌어졌죠? 네.
0: 네네.
1: 광주로 가보죠. 기아가 짜릿한 뒤집기로 SSG를 6연패 수렁에 밀어넣으면서 단독 4위를 지켰네요.
0: 네, SSG 한 경기 앞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하면 다시 공동 4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5-4 역전승을 거두면서 단독 4위를 지켰습니다.
1: 네.
0: 2회 초 SSG가 최연의 투런 홈런으로 먼저 앞섰고 5회 초 다시 적시타 등이 나오면서 4-0으로 리드를 잡습니다. 쉽게 가능했는데 5회 말 실책이 문제가 되면서 점수를 줬어요.
1: 네.
0: 기아가 5회 말 박민 도루 이후에 상대 포수와 외야수 실책이 동시에 나오면서 홈까지 들어왔고 7회 말 다시 또 상대 실책으로 2점째를 뽑습니다.
1: 네.
0: 2-4 상황에서 8회 말 아데를린 솔로 홈런, 한준수 적시 2루타, 김규성 적시 3루타가 연달아 터지면서 5-4로 뒤집었습니다.
1: 네.
0: 1점을 불펜에 지키면서 기아가 웃었습니다.
1: 네, 기아는 세대 교체에 성공한 모양새죠?
0: 그렇습니다. 오늘 1군 엔트리 기준으로 25세 이하 선수가 14명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생 이후 출생자가 14명인데 네.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전체 엔트리에서. 젊다 않은 느낌을 좀 주지요.
1: 네, 네.
0: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고졸 2년차 박재현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역시나 성영탁도 마무리를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5선발로 뛰는 황동화도 2002년생 그다음 선발진 또 다른 선발 후보인 김태형도 고졸 2년차 이제 20살 된 선수여서 이들이 좀 더 경험을 쌓고 강해진다면 기아도 더 강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대전으로 가보죠. 한화가 두산을 연 이틀 잡고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네요.
0: 그렇습니다. 한화가 두산의 5-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회 초 먼저 1점을 주긴 했습니다만 심우준이 2회 말과 4회 말 적시타를 잇따라 치면서 2-1로 뒤집었습니다.
1: 네네.
0: 이후 2-2로 맞선 6회 말 상대 실책으로 1점을 뽑았고 이후 문현빈이 2타점 적시타를 추가하면서 5-2가 됐습니다.
1: 네네.
0: 이게 최종 스코어가 됐고요. 한화 선발 화이트는 5이닝 1실점으로 잘 던지고 승리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부상 복귀 후 두 경기 연속 호투입니다.
1: 네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부상 이탈했네요.
0: 네, 이정후 선수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늘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허리가 네. 좋지 못해서 심각한 부상은 아닌 듯 합니다만 근육통이 좀 있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1: 네.
0: 올 시즌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요. 데뷔 시즌은 2024년 그 수비하다 어깨를 다친 이후로 2년 만에 처음으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 네,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스퀴즈 번트로 타점을 올렸네요.
0: 네, 김원성은 오늘 홈에서 열린 워싱턴과 경기에 8번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1안타 1타점 기록했습니다. 7회 말입니다. 1사 1삼루에서 기습 스퀴즈 번트를 대면서 상대 허를 제대로 찔렀습니다. 투수 오른쪽으로 느리게 굴러가는 절묘한 번트를 댔고 1루수가 내려와서 급하게 홈으로 토스했습니다만 3루 주자가 홈에서 먼저 세이프됐습니다.
1: 네.
0: 김하성도 살면서 안타가 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토요일 스포츠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KCC 원클럽맨 송교창이 해외 진출에 도전하네요.
2: 네, 바로 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KCC 우승 주역인 이 송교창 선수가 해외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구단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외 진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1: 네.
2: KCC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미 해지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 네.
2: 송교창 선수의 행선지는 현재로서는 일본 B리그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1: 네, 일본 무대에 도전한 선수를 전에도 있었죠?
2: 네, 계속해서 도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양재민 선수와 이현중 선수는 일본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요. 비록 돌아오긴 했지만 이대성 선수,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이종현 선수가 일본 2부 리그에서 뛴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일본 나가사키 벨카에서 뛰는 이현중은 오늘 B리그 파이널 1차전을 치렀는데 류큐에게 패했네요.
2: 네, 요코하마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 B리그 파이널. 오늘 이현중 선수의 나가사키 벨카가 전통의 강호 류큐 골든킹스와 맞붙었는데 이 아쉽게도 1차전은 류큐가 71대 6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2: 일본 B리그는 3전 2선 승제인데요. 오늘 패한 만큼 이현중 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치러진 2차전과 3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야 되고 합니다.
1: 네, 이현중은 선전했는데 나가사키의 외국 선수들이 부진했죠.
2: 네, 오늘 이현중 선수는 1쿼터는 득점이 없었지만 2쿼터에 7득점, 4쿼터에도 득점을 바꿀 수 있는 3점을 넣는 등 선전했습니다.
1: 네.
2: 16득점에 리바운드 6개를 잡아냈는데요. 다만 경기를 이끌어줘야 될 외국 선수들이 부진했습니다.
1: 네.
2: 스탠리 존슨 선수가 11득점에 그친 것이 뼈아팠습니다.
1: 네.
2: 이 선수는 평소에도 좀 혼자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도 좀 나홀로 플레이가 이어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나가사키는 내일 열리는 B리그 파이널 2차전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죠.
2: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1승 1패 만들어야지만 이 3차전 우승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바운드 싸움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전반에만 일찌감치 리바운드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오늘 리크의 골밑에 일방적으로 밀려다녔거든요.
1: 네.
2: 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기고 또 외국 선수들이 조금만 더 팀을 생각하는 플레이를 한다면은 이 나가사키의 장점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서부 컨퍼런스 결승 3차전이 열렸는데 디베딩 챔피언 오클라호마가 샌안토니오를 꺾고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네요.
2: 네, 오늘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오클라호마 시티와 샌안토니오 간의 컨퍼런스 파이널 3차전. 이 오클라호마 시티가 123대 108로 승리를 거두면서
1: 네.
2: 1패 이후에 2연승을 달리면서 2승 1패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이 쿼터에 오클라호마가 역전시켰죠?
2: 네, 이 초반에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5점을 내리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를 잘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오클라호마 시티도 역시나 지난 시즌 우승팀답게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3점슛 터지기 시작하고 또 벤치 자원들이 맹활약하면서 경기의 원점이 됐고요.
1: 네.
2: 집중력이 뛰어난 오클라호마가 마지막까지 샌안토니오의 추격을 잘 견제하면서 기중한 2연승을 챙겼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벤치 스코어가 엄청났죠?
2: 네, 오늘 벤치 득점 간의 대결에서 76대 23, 무려 53점 차로 승리한 오클라호마였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벤치 격차가 이렇게 난 적이 없었거든요.
1: 네.
2: 그만큼 식스맨들이 주전들의 부진을 잘 메워줬는데요. 오늘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경기 내내 야투 난조를 겪었지만 제러드 맥케인이라든지 젤린 윌리엄스, 알렉스 카루소 등 벤치 멤버들이 이 외곽슛을 계속해서 더 넣어준 덕분에 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 네, 샌안토니오는 웬바냐마가 분전했지만 벤치 싸움에서 밀렸어요.
2: 그렇습니다. 오늘 웬반야마가 26득점,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100점 만점의 활약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벤치 멤버들의 이 뒷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주전들이 슛이 안 들어갈 때 좀 수비라도 좀 거들었어야 되는데
1: 네.
2: 그런 면에서 약간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1: 네. 자, 내일은 동부 컨퍼런스 결승 3차전 뉴욕과 클리블랜드의 경기가 열리는데 관전 포인트 짚어볼까요?
2: 네, 클리블랜드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2연패로 시작해가지고 내일까지 진다면은 좀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상대들과 다르게 뉴욕은 내 외곽이 모두 강한 팀이기 때문에 수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2차전 모두 결정적일 때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가져갔거든요.
1: 네.
2: 반면에 뉴욕은 이제 2승만 더하면은 27년 만에 NBA 파이널 진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1: 네.
2: 1차전과 2차전처럼 이 외곽 자원들이 제일런 브런슨, 카렌서니 타운스의 득점 부담을 덜어준다면은 수월하게 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농구 소식 KBS N스포츠의 손대범 농구 해설위원이었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남자 테니스 세계 2위 알카라스가 프랑스 오픈에 이어서 윈블던도 불참한다고요?
3: 네, 알카라스가 지난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복이 잘 되고 있고 훨씬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경기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6월 말 시작하는 윈블던에 뛰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1: 네.
3: 알카라스는 지난달 바르셀로나 오픈 1회전에서 오른쪽 손목을 다친 뒤 대회를 포기했고요. 이후 코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연패를 이룬 프랑스 오픈 올해 대회 불참을 이미 선언한 데 이어서 윈블던도 이제 건너뛰게 됐습니다.
1: 네네.
3: 알카라스는 2023년과 2024년 윈블던 2연패를 이룬 뒤 지난해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라이벌 얀니크 신네르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1: 네. 알카라스의 부재 속에 신네르는 투어 29연승을 이어갔네요.
3: 네, 신네르가 지난 17일 자국 이탈리아인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스페르 루드를 꺾고 우승했는데요. 그러면서 노박 조코비치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마스터스 1000등급 9개 대회를 모두 제패하면서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도 달성했습니다.
1: 네.
3: 만 24세 9개월인 신네르는 조코비치보다 7살 어린 나이에 이 위협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또 지난해 2월 19일 카타르 오픈 8강에서 탈락한 뒤 ATP 투어 29연승을 달리고 있는 신네르입니다. 알카라스가 빠진 가운데 신네르에 대적할 만한 선수가 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1: 대단한 연승 기록이에요.
3: 네, 그렇죠. 이제 신네르가 이제 이번 달 말 시작하는 프랑스 오픈에서 생애 첫 이제 우승을 도전하는데요. 이 대회 정상에 오르면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도 달성하게 됩니다.
1: 네. 자, 수영에 이어서 세계 체조연맹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 금지를 해제했군요.
3: 네, 세계체조연맹이 지난 월요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 두 나라 선수들이 모든 국제대회에 국기를 달고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3: 앞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또 이를 도운 벨라루스 출신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전면 금지 조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24년 말에는 중립자격으로 나올 수 있게 길을 터준 바 있습니다.
1: 네.
3: 이달 초 IOC가 벨라루스의 출전 금지를 해제를 권고하고 또 러시아에 대한 징계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후 이 수영과 복싱, 또 유도 등 각 종목별 국제단체별로 징계 해제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종 체조와 수영연맹이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 나라 모두에 대한 징계를 해제했습니다.
1: 네. 자, 9월 아시안게임에 버추얼 태권도가 추가될 전망이라고요?
3: 네, 일본 언론이 지난 21일 대회 조직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버추얼 태권도가 올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첫 선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3: 버추얼 태권도는 이 VR 헤드기어와 동작 추적 감지 장치를 장착한 선수들이 신체 접촉이 없이 가상의 공간에서 대결하는 새로운 태권도 경기인데요.
1: 네,
3: 이제 비디오 게임처럼 제한 시간 동안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소진시켜서 남은 게이지가 더 많은 선수가 승리.

0: 그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식 종목이 되면 17세 이상 35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하는 남녀 혼성 개인전 방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1: 네.
0: 저기 이제 선별 구별 없이 또 맞대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대회는 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고요. 하지만 이 버추얼 태권도가 추가돼도 금메달 수는 지난 항저우 대회 때보다 2개 줄어든 11개가 될 전망인데요.
1: 네.
0: 올해는 이제 올림픽과 같은 남녀 4개 체급씩 총 8개로 개인전 금메달이 3개가 줄어들고요. 혼성 단체전이 빠집니다. 또 품세는 남녀 개인전 1개씩 총 2개로 유지가 됩니다.
1: 네. 독일 베를린이 올림픽 100주년 기념으로 2036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한다고요?
0: 네, 베를린 주의회가 지난 21일 1936년 올림픽의 100주년이 되는 2036년 또는 그 이후에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베를린 시의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1: 네.
0: 베를린 시는 지난해 5월 1936년 대회를 열었던 경기장에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처음 발표한 바 있는데요. 기존 스포츠 시설과 도시 명소들을 활용할 계획을 짰는데 48억 2천만 유로, 우리 돈 약 8조 4,8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독일 내 다른 유치 후보 도시들과 달리 베를린을 주민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시민 단체들은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이들 가운데는 올림픽 개최 반대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0: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 오겠습니다. 9시 46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 태극전사 얘기네요.
2: 네, 201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대표팀 26명의 최종 명단이 지난 16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주장 손흥민과 골키퍼 김승규는 네 번째 월드컵에 도전하고요.
1: 김승규 선수도 네 번째군요.
2: 네, 네. 그리고 이강인과 김민재, 이재성 등 유럽파 핵심 자원들도 함께하고 또 독일에서 뛰고 있는 옌스 카스트로프도 혼혈 선수로는 처음으로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1: 네. 네.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축구 대표팀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부터 만나볼까요?
2: 네. 일단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선수들 중에 이을용 전 경남 FC 감독이 있는데요. 이을용 전 감독의 큰아들 이태석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실제로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된다면 차범근, 차돌이 부자에 이어서 한국 축구 역대 2호로 아버지와 네. 아들이 월드컵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이태석이 2002년도에 태어났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이어서 꿈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유, 네. 이을용 전 선수 감개무량했겠는데요.
2: 네, 아들이 네. 대견하다고 했고요. 만약에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진 것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네. 특히 이태석이 오스트리아 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체력도 좋아졌고 큰 무대에서 이 시야도 넓어진 것 같다며 아들 이태석이 늘 꿈꾸던 월드컵에 나가는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다음 어떤 선수 만나볼까요?
2: 네, 한 중학교에서 한 감독이 키워낸 선수 3명이 동시에 꿈의 무대인 월드컵 최종 명단에 올랐는데요.
1: 이런 경우도 있었군요.
2: 네, 네. 바로 이기혁, 이동경, 서령우입니다.
1: 네. 네. 이런 선수들을 키워낸 지도자는 어떤 분인가요?
2: 네. 지금 서울 이랜드 FC의 김도균 감독이 울산 유스팀인 현대중학교 감독 시절에 직접 선발하고 키워낸 선수들인데요. 네. 전국을 다니면서 이 좋은 선수들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체격뿐만이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도 신경을 썼는데 그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기량을 확인하고 부모와 선수들을 직접 만나서는 인성까지 확인했습니다.
1: 네. 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월드컵 출전 선수를 3명이나 키워낼
2: 네,
1: 수 있었던
2: 맞습니다.
1: 거겠죠.
2: 특히 이기혁 선수는 A매치 한 경기 출전 기록을 갖고 있어서 이번 대표팀 승선에 깜짝 발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강원FC에 몸담고 있습니다.
1: 네.
2: 왼발 수비수지만 그동안 수원FC, 제주, 강원을 거치면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한 멀티플레이어고요. 뭐 센터백 외에도 풀백,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지난 18일 국가대표팀이 미국의 사전 훈련 캠프로 출국하기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기혁 선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 분명 저의 좋은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발탁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모습을 월드컵 가서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

0: 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또 실수 없이 제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수비수로서의 모습을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위주로 좀 신경을 쓰고 그런 게 잘 되다 보면은 저의 장점은 뭐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비적인 부분을 좀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명우 감독님이 이끄시고 있는 그 3백의 뭐 왼쪽이나 뭐 가운데 다 볼 수 있고 또 저의 멀티성을 되게 칭찬해 주셨는데 어떤 포지션이든 들어가서 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선수로서의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1: 네, 이기혁은 그 김도균 감독이 울산 이군 코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뽑았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또 프로 무대를 밟을 기회도 줬는데요. 이기혁의 첫 프로팀이 수원FC였잖아요. 네. 당시 김도균 감독이 이 수원FC를 이끌던 시절 강등 싸움을 하는 사정상 많은 시간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출전을 시켰고 대표팀에도 발탁이 됩니다.
2: 네. 네. 김도균 감독과 이동경 선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1: 네, 이동경은 중학교 3학년 때 첫 경기를 하고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이후에 네. 한 경기도 못 뛰어서 진학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도균 감독이 읍소해서 현대고등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회복을 잘했고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월드컵 대표팀에도 선발이 됐는데요. 월드컵에 임하는 이동경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3: 정말 K리그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공격 지역에서 뭔가 슈팅이라든가 그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 소속팀에서도 제가 수비적으로 좀 더 활동량을 가져주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을 하기를 바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을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축구와 끈을 처음 묶고 시작할 때부터 꿨던 꿈이고요. 또 가가지고 정말 국민들에게 기쁨을 안길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이동경은 자타공인 K리그 최고의 공격 옵션인데요. 군복무 시절이던 2025년 김천 상무에서 펄펄 날던 이동경은 최다 공격 포인트를 작성해서 우승팀과 준우승팀 선수들을 따돌리고 시즌 MVP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올 시즌 초반에는 부상에다가 이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최근 다시 좋아지면서 꿈에 그리던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받게 된 거죠.
2: 네, 네. 이기혁, 이동경, 설영우를 지도한 김도균 감독은 지금 얼마나 뿌듯 할까요?
1: 그러니까요. 앞으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월드컵을 통해서 더 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이제 오는 11일에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합니다. 네. 한국 국가대표팀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랄게요.
2: 네.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근대우종 국가대표 서창원이 국제근대우종연맹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1: 네, 이 근대우종이라는 종목이요. 펜싱과 수영, 또 장애물 경기, 또 레이저런이라고 해서 사격과 육상 둘 다 겨루는 이 종목인데 총 5가지 종목을 다루는 만능 스포츠입니다. 이 근대우종 서창원이 불가리아 파자르지크에서 열린 2020 근대 5종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종합 점수 1595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네. 2위 체코 선수를 단 1점 차로 제친 극적인 우승이었어요. 특히 이번 서창환의 우승은 승마가 장애물 경기로 바뀐 후에 거둔 첫 우승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네. 이 서창환은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런에서 엄청난 대역전극을 보여줬는데요. 출발할 때는 5위였어요. 그런데 사격할 때 무서운 집중력으로 안정을 찾더니 마지막 그 육상 구간에서 스퍼트를 올리면서 앞서가던 선수 4명을 추월하고 1위로 골인을 했습니다. 네. 서창원도 처음에는 이 장애물 경기라는 이 종목에 적응이 좀 힘들었는데 2년 동안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함께 출전한 전웅태는 18위로 실전 감각을 조율했고요. 여자부의 심수미는 8위로 오르면서 막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전망을 밝혔습니다.
0: 네. 자,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가라데 국가대표가 확정됐다고요?
1: 네, 먼저 이 가라테라는 종목을 소개하면요.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을 활용해서 타격하는 일본 전통 무술 기반의 네. 스포츠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크게 두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정해진 연속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고 품격 있게 선보이는지 이 겨루는 일종의 품새 경기인 가타가 있고 네. 또 두 선수가 보호구를 착용하고 대련해서 대타격으로 점수를 쌓는 구미태가 있습니다. 네. 이 대한 가라테 연맹이 총 6명의 정예 멤버를 발표했어요. 남자부에서는 간판 황태연, 박건호, 안광민이 나서고요. 여자부에서는 기대주 최하은, 양예원 그리고 안정은이 출격합니다. 이 가라테는 이번 대회 메달 2개를 목표로 진천 선수촌에서 강화 훈련을 한 후에 오는 6월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시니어 가라테 선수권 대회에서 최종 모의고사를 치를 예정인데요. 이 가라테 종목은 2026 아이치나고 아시안게임에서 개막 이튿날인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0: 네. 자, 사격 대표팀이 ISSF 민헨 월드컵 출전을 위해 출국했네요.
1: 네, 이 사격 대표팀 선수단 31명이 24일부터 열리는 2026 국제사격연맹 민헨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오늘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격 선수단은 10m 공기 소총과 10m 공기 권총, 그리고 25m 권총, 또 25m 속사 권총, 마지막으로 50m 소총 3사제 이 종목의 선수를 파견하는데요. 이번 멤버 들은 지난 4월에 창원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최고 명사수들입니다. 네. 반효진, 오예진 그리고 양지인 선수 이렇게 여러 선수들이 대회 출전하는데요. 장갑석 이 총감독은 우리 선수들의 슈팅 밸런스는 이미 세계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본인만의 루틴을 검증하고 완벽한 자신감을 얻어오겠다라고 이런 출사표를 네. 던지기도 했습니다.
0: 네. 여자배구 황현주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한국도로공사의 아포지 스파이커 황현주가 정든 코트를 떠납니다. 사실 구단에서는 1년 더 동행하자고 이렇게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런데 황현주가 선수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게 은퇴하고 싶다라고 이 뜻을 전하게 되면서 네. 22년간의 화려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네. 이 황현주는 2005년 V리그 원년 멤버인데요. 걸어온 길 자체가 다 최초 최고입니다. 22년 동안 코트를 지키면서 남녀부 통틀어서 최초 서브 득점 300개 그리고 최초 통산 5,000점 달성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썼고요. 네. 우승 반지만 무려 6개입니다.
0: 어이구, 네. 네.
1: 특히 현대건설 시절이었던 2010-2011 시즌에는 팀을 이 통합 우승으로 이끌면서 정규리그와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 MVP를 또 싹쓸이 하기도 했어요. 네. 특히나 이 통산 기록을 보면 510경기에 출전해서 5,868 득점으로 역대 3위를 기록했고요. 네. 서브 득점은 461개로 1위입니다.
0: 1위군요.
1: 네. 네. 후위 득점은 1,269점으로 2위 또 기록했고요. 황현준의 팬들과 동료 또 구단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요. 제2의 인생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0: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똑같은 신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1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5도, 습도는 70%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유조선이 다섯 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다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우리나라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했고 다음 달 초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상대 공격 재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연휴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이번 주말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과 정보기관의 일부 관계자들도 이번 연휴에 개인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며칠 내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N12 방송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안보당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군사 옵션이 발동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며칠 내 공격에 임할 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추방된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측이 소셜미디어에 강간을 포함한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로마 검찰이 이스라엘의 납치 혐의에 더해 고문 성폭력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이틀째인 오늘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오늘 오후 6시 40분 기준 투표율이 80.62%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투표율은 79.42%로 합산하면 80.47%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노사 잠정 합의안에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이나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추모일인 4월 16일 스타벅스에서 사이렌 이벤트를 했다는 주장을 공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 조롱 코드를 감춘 암호 같은 행사를 했다며 악질 장사치의 폐륜 행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 21일 SNS에 스타벅스가 2024년 4월 16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렌 클래식 머그 시리즈 이벤트 내용을 올리고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

0: 이벤트에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은 어제 오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저읍 철마산에서 한 여성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1: 돌 만나 잘 기릅시다.
2: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1: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계획을 실천합시다.
3: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만족합니다.
4: 딱 하나만 나 정성껏 잘 키우겠어요.
5: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습니다.
6: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7: 합계 출산율 0.72명.
8: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이 학교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9: 학령 인구가 크게 줄어든 탓에 부산 지역 초등학교 3곳이 올해 문을 닫습니다. 폐교가 결정된 초등학교의 마지막 이별식 현장.
10: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으로 인구 절벽에 대응하자는 논의.
11: 우리 인구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이주 배경 인구로 집계됐습니다.
12: 한국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 캠페인까지 벌였던 1970년대의 사회 분위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오늘날의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초고령화로 인해 청년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그 빈자리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인 시대. 노동시장이, 동네 풍경이, 학교 교실이 바뀌고 있다. 반길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변화를 꿈꾸고 대안을 찾아야 할 시간. 우리 앞에는 하나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다문화. 그 선택을 50년 먼저 한 나라가 있다.
13: 세계인의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1부 우리에게 이웃이 필요한 이유.
14: I have a lot of opportunities. 호주에서는 제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15: 지루하지 않다는 거일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섞이다 보니 음식이든 뭐든 색다른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14: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느끼고 서로를 환영하는 나라니까요.
16: 모든 사람이 존중받거든요. 내 고향에서 멀리 떠나왔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17: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걸 보면서 뭐 경쟁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0: 좋은 사람들, 호주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인으로서 환영합니다.
1: Welcome, not to Australia, but welcome as Australians.
2: 요라구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다니엘 린드만입니다. 이민자가 환영받는 나라 호주. 호주는 거대한 다문화의 용광로처럼 보입니다. 1973년 호주는 유색 인종의 이민을 제한하는 백호주의를 버리고 다문화주의를 도입했죠. 대전환의 50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다문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호주에 살고 있는 재외 동포 수는 약 17만 명. 한국인 이민자들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960년대 말 소수의 공무원과 유학생, 기술자들이 호주로 건너갔고 백호주의가 폐지된 직후인 1974년 베트남에서 일하던 500여 명의 한국인 참전 기술자들은 귀국 대신 호주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의 문턱은 여전히 높아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976년에 내려진 사면 조치로 이들은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얻었는데요. 국경의 문턱을 넘자마자 언어의 장벽을 만났습니다.
3: 우리 1세대 아버님들 세대 중에 별명이 칙칙폭폭 아저씨인데 영어를 잘 못해서 칙칙폭폭 소리만 내며 그 한참을 헤매던 그 아저씨를 보고 그 소리만으로도 알아챈 호주 이웃이 직접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웃음이 나면서도 코끝이 칭해지는 그 시절 우리가 견뎌온 언어 장벽의 단면입니다.
2: 시드네 한인회 형주 백 회장이 들려준 50년 전의 기억. 사방이 낯선 땅인데 말까지 안 통해 서러웠던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는 영어를 몰라도 도움받을 방법이 많거든요. 지난 50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호주는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일찌감치 정교한 다문화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 설계도 안에서 답을 찾아보죠.
4: It wasn't considered in a political context.
5: 이 정책 결정은 정치적 맥락이 아니라 경제적 맥락에서 검토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호주는 약 10년간 이민자를 비교적 적게 받아왔고 출산율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이 전략의 가장 큰 성과는 호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성공적으로 늦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호주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젊은 인구 구성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중위 연령이 38세로 선진국 가운데 상당히 젊은 편이죠.
2: 워낙 인구가 적었던 호주는 오래전부터 지금의 한국과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예상된 심각한 인구 감소는 호주의 운명을 가를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민부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백인 중심의 대규모 이민을 통해서 매년 1%의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1년에도 그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이민부 차관보를 지낸 아불 리즈비 씨는 심각한 저출생과 가파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정교한 이민 정책을 설계했는데요. 그보다 앞선 1978년 갈발리 보고서가 먼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The Galbally report was very significant for Australia.
5: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에 매우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호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구성이 크게 변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주로 영국과 유럽에서 오던 이민자들이 점점 아시아 쪽 출신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분명했고, 갈발리 보고서는 바로 그 흐름에 대한 응답이었던 거죠.
2: 78년 호주 정부는 이민자 공

0: 공동체와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변호사 프랭크 갈발리에게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려면 사회통합과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온 갈발리 보고서는 호주가 다문화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이자 훗날 이민 정책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문화와 권리를 지키고 이들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갈발리 보고서가 내놓은 첫 번째 원칙이었는데요. 그 핵심은 언어였습니다.
1: 특히 이 보고서는 세 가지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것,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 그리고 그동안 이민자가 거의 오지 않던, 즉 비교적 낯선 나라에서 호주로 온 이민자들을 돕는 정착지원센터에 재정 지원을 할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0: 말을 가르치고, 말을 이어주고, 말이 닿는 공간을 만든다. 해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2: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3: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갈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4: So by speaking the language, you make sure that people feel included.
5: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걸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도 놓치지 않고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SBS의 진짜 강점은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에 있다고요.
4: But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what people say. So our purpose is
5: 우리의 사명은 영어로는 모국어만큼 소통하기 어려운 시청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세상에 전하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호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문화의 풍요로움과 깊이, 중요성을 호주 전체에 보여주는 일이죠. 결국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0: 상대방의 언어로 말 걸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 SBS 언어 콘텐츠국 다비데 스키아파 피에트라 국장이 말하는 이 방송의 존재 이유입니다. 호주 정부는 1975년 비영어권 소수민족 출신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를 알리기 위해 소규모로 다언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다문화 공영방송인 SBS 설립을 본격 추진했고 1979년에는 드디어 한국어 방송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6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로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6: Radio 2EA, the voice of ethnic Australia.
7: You're listening to 3EA, a station of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8: 한국어 방송입니다. 빅토리아주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멜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SBS 한국어 방송입니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유화정 PD입니다.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시드니에서 첫 전파를 탄 건 1979년입니다. 당시 한인 집성촌이었던 캠시에서는 누군가 고국을 다녀오며 가져온 그 한국 신문 한 장이 빛이 발할 정도로 온 동네를 돌 정도로 그만큼 정보가 귀했습니다. 때문에 주 1회 30분간의 한국어 방송은 고국 소식과 호주 정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창구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취자들

여러분께서는 단순히 방송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뭐 이러한 사안은 좀 더 뭐 비중 있게 다뤄달라. 이 소식은 빨리 신속히 전해달라. 이런 적극적인 의견과 요청이 정말 전화로 엽서로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이민법이나 복지, 교육 등 그 호주의 제도 변화가 있을 때 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같은 큰 선거나 또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문의 전화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네, 쇄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그런 농담도 했어요.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보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쇄도하곤 했군요.

0: 2002년 제가 기억나는 거는 FIFA 한일 월드컵 때 한국 경기를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마침 저희 호주공영 SBS가 월드컵 주간 방송사였기 때문에 그 한인 동포들의 그 뜨거운 갈망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의 4강 신화, 럭비와 크리켓을 즐기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호주가. 그런데 축구에 열광하게 된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 SBS의 다언어 방송은 이민자를 위해 시작됐지만 그 전파는 어떤 의미에선 더 멀리까지 뻗어나갔습니다.
2: SBS was amazing because all of a sudden we could hear all of these languages coming in.
3: SBS는 정말 놀라웠어요. 갑자기 그 많은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 SBS를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SBS가 호주 사람들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전형적인 호주 분이셨는데 그런 아버지조차 SBS를 보면서 세상을 배워가셨거든요.
1: 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서 이렇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언어 방송은 이민자에게는 호주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호주인에게는 울타리의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었던 겁니다.
4: 저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나혜인입니다. 다언어 방송으로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인사회를 호주 주류사회와 이어주고요. 동시에 한인사회 내부에서도 영어와 한국어라는 언어장벽을 가진 서로 다른 세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한국과 호주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주 한인들의 이야기가 공유되고 널리 알려집니다.
0: 2000년대 초반 방송된 김치 특집은 호주 사회의 한국 문화를 알린 상징적인 출발점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호주인들이 즐겨 먹는 시리얼이죠. 윗백스로 버무린 김치까지 저희가 전하면서 그 김치 연대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생각해 본 게 윗백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는 풀을 안 쓰고도 이미 다 제조가 돼서 익혀서 나온 건데 컴프레스만 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라고 시작했는데 정말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하기도 쉽고.
4: 제가 한국인인데도 김치 주스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건가요?
6: Well, you know, we've been calling it a kimchi tonic now because it's not really something that you drink a lot of if you're thirsty, for example.
7: 저희가 이제는 김치 토닉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그런 종류의 음료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김치를 팔기 위해서 김치를 통에 넣어서 포장하는데 이 아름다운 국물이 남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걸 마시고 싶었어요.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마늘과 생강 그리고 배추에서 나온 즙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꽤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병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지 지켜봤죠. 그런데 시드니에서 정말 엄청 인기가

0: 많았어요. 어떤 술집에서는 재미있는 이름을 불러요. 보드카나 진, 소주 등 술을 넣어서 브로디 메리를 바꿔서 김치 메리로 부르죠. 그런데 저희는 그걸 메리 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김은 한국식 성이니까요. 이제 김치는 지난 10년 동안 꽤 인기를 얻었고 호주에서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어요.
1: 예를 들면 김치를 담그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호주에 와서 부시터커, 그러니까 호주 토종식 재료나 현지에서 잡히는 생선을 가지고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호주구나. 세계가 호주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여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2: Also starts developing its own recipe.
3: SBS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도 자연스레 보여줍니다.
2: Most recently, we were talking about Lunar New Year.
1: 최근에는 음력 설을 다루면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한 분은 음력 설을 기념하는 문화에서, 다른 한 분은 라마단을 기념하는 문화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마침 그 두 명절이 같은 시기에 겹쳤어요. 저희는 그 가족이 어떻게 두 문화를 존중과 사랑으로 어우르는지를 전달했습니다. 아, 저는 SBS가 하는 이런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양한 문화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또 누구나 다른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어울리는 연결의 힘은 고통 앞에서 더 강해집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유대인들의 명절인 한우카를 함께 보내기 위해 본다이 비치에 모인 천여 명의 사람들, 그들의 머리 위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16명이 숨지고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테러였죠. 다양성으로 지탱되어 온 호주 사회가 깊은 균열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2: What I'm very proud of is the fact that here at SBS.
1: 그날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던 건 SBS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아랍어 팀이든 히브리어 팀이든 페르시아어 팀이든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돕고 유대를 쌓고 협력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외에서 또 호주에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2: By these events, to look at how we can possibly find a common ground. Very recently, we went back to Bondi Beach and we did an all-day of live broadcasting there.
1: 최근에 저희는 다시 본다이 비치로 가서 히브리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들,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게 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점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일하는 게 특권 같았어요.
2: And that is something I'm incredibly proud of. It's a privilege to work in such an organization.
3: 그날 호주 사회가 입은 상처는 너무도 쓰라렸지만 SBS 구성원들에게는 또 다른 계기가 됐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모든 팀이 함께 일하며 서로를 알아갔고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죠. 말은 달라도 같은 파도 앞에 서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는 우리를 오히려 가까워지게 한다는 걸 50년 다문화 역사를 가진 호주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위한 일상 속의 언어 안전망도 비교적 촘촘합니다. 이민자들이 공권력 앞에서 주눅들거나 언어, 문화적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경찰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병원과 공공기관, 기업 어디서든 국가 통번역 서비스인 TIS를 통해서 전화로 또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커뮤니티만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말 안 들으면 경찰 부른다. 이게 다문화 커뮤니티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 한 목소리 똑같이 해요. 레바네스들도 그렇고 뭐 아랍 사람들도 그렇고 뭐 차이니스들도 그렇고 다 그런 소리를 해요. 경찰 하면 괜히 죄를 안 져도 섬뜩 뭔가를 잘못했다는 그런 느낌. 그거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 정당하게 여기 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권리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3: 경찰 다문화 자문위원회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했던 고 남희 전 자문관은 80년대에 법정과 경찰서에서 통번역사로 일했는데요. 한국 이민자들이 문화 차이로 인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4: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지면은 눈을 깔잖아요. 밑으로 내린단 말이죠. 이거는 정직하지 않고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다는 어른들하고 눈을 안 맞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아 우리의 풍습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는 그냥 툭툭 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영어로 다 킥이라는 것은 나의 포스를 다 발에다 힘을 주고 차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냥 툭툭 찼습니다는 탭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 강약 때문에라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 맨 처음에 경찰서에 와서 인터뷰를 할 적에 비디오와 오디오로다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솔직히 그게 나중에 가서는 자기한테는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묵비권을 행사를 해도 괜찮다는 거를 한국 국적을 가진 시민이라면 변호사를 부를 수도 있고 영사관에 연락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찰들이 페어하게 다 워닝을 하거든요.
3: 이런 어려움은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문화 커뮤니티로 구성된 호주에서 경찰이 모든 언어와 문화, 풍습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함께 이민자 집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문위원회가 생겨난 겁니다. 언어의 장벽은 일상 속에도 존재합니다. 캔버라 다문화 커뮤니티 포럼 CMCF의 다이애나 압델 라만 부의장은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5: TIS is very expensive if you're to utilize it. So that's the issue. Somebody's got to pay for it.
6: 통번역 서비스는 솔직히 아주 비쌉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통번역 서비스는 보통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병원에서는 의학 용어를 잘 이해하는 통역사가 필요하고 법정에서는 법률 용어를 아는 통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서비스예요.
5: As you know, even if I were to do it in English, in a situation when you're heightened, you know, if there's
6: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되는 순간에는 평소엔 잘 알아듣는 말도 잘 들리지 않거든요. 가령 심각한 의료 상황이라고 해봐요.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서 의사 말이 귀에 들어와도 머리에는 들어오질 않아요. 법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영어를 듣고 있으면 방금 뭐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자꾸 다시 묻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게 외국어로 진행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통역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0: 자격을 제대로 갖춘 통역사 말이에요.
1: Interpreters, which is so so important to have.
2: TIS의 시작은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를 위한 정부 지원 번역 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이민자 수가 늘면서 통역 서비스도 바로 도입되는데요. 이민자의 언어와 문화를 헤아리고 번역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경찰 다문화 연락관 주정부 코디네이터인 리마 알하즈 씨의 이야기입니다.
3: Because Miklas aren't in a uniform, so they're not sworn police. I think that
4: 경찰 다문화 연락관은 제복을 입지 않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즉시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져요. 만약 우연히 경찰관이랑 한방에 있게 된다면 그 경찰관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 해도 자연스럽게 긴장되잖아요. 하지만 경찰 다문화 연락관은 배지만 달고 사복 차림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요. 더구나 그 다문화 연락관이 자신과 같은 배경 출신이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와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3: If there is an issue or an incident that occurs, and we do know there's some tension in the communities, one of the things
4: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해외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호주 커뮤니티까지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대응에 나섰고 다문화 연락관도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포착되면 우리 팀이 모든 당사자분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갈등이 왜 우리에게까지 번졌는지 살펴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0: 어느 사회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다문화 연락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의 문화, 종교, 언어를 헤아려서 대처할 수 있거든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퍼시픽 아일랜드 출신에겐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고 대응하면 결과가 훨씬 더 좋겠지요. 무슬림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연락관의 역할이 결정적인 거예요.
1: So it's important to be there.
2: 경찰 다문화 연락관 제도와 통번역 서비스는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통역사가 말을 번역한다면 다문화 연락관은 말 너머의 상황과 정서, 문화를 번역합니다. 호주의 언어 안전망은 이렇게 두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통번역은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지만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1: Because if you want somebody to sign a piece of paper,
0: 서류에 서명할 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사가 묻겠죠. 왜 통역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역사를 불러 설명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뭔가 잘못됐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보험이기도 한 거죠.
1: Bit of an insurance, I suppose.
2: 금융 상품의 약관이나 병원의 동의서를 이해하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지요. 이민자가 통역 서비스 없이 손해를 봐서 분쟁이 생기면 기관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통역 비용보다 오해를 푸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5: 다문화 국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손잡고 뭔가 We are the world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뒤에 뭐 이렇게 막 해가 이렇게 쨍쨍이 나면 막 레인보우가 생기고 뭐 아, 평화의 비둘기가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그럴 것 같잖아요.

0: 그게 다문화의 이미지이기도 해요. 다문화의 마케팅이고. 저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1: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베트남 출신 이민자인 김 후인 호주 국립대 교수는 호주의 다문화를 비빔밥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2: Australian society and Australian multiculturalism for me is like bibimbap. There's lots of
3: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비빔밥과 비슷합니다.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그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게 비빔밥의 본질이죠. 다양한 사람들, 민족들, 신앙들이 함께 섞이면서 어느 정도 열기와 양념이 더해지지만 당근은 여전히 당근이고 밥은 밥이고 소고기는 소고기입니다. 모든 재료를 함께 섞으면 아주 맛있고 조화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비빔밥 모델입니다. 아주 괜찮은 방식이죠. 자주 비교되는 다른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용광로 모델입니다. 모두가 수프처럼 하나로 섞여서 다 똑같아지는 방식이에요. 또 샐러드 모델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각각의 재료로서 함께 있지만 서로 거의 섞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가 잘 작동할 때는 이 모델들의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비빔밥처럼 양념 덕분에 서로 엮여있지만 여전히 자기 문화와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약간의 열기가 존재하는 상태죠. 그런 점에서 호주의 다문화주의는 매우 성공적이고 꽤 독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다문화 사상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훌륭한 비빔밥이지. 그런데 여전히 요리사는 백인과 백인 사회잖아. 비빔밥을 섞는 건 그들이 하는 거죠. 비즈니스, 문화, 정치에서 권력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고요.
2: And still hold the power in business and in culture are still white people. So that's the critique.
1: 정부가 다문화 정책에 공을 들여도 사각지대에 펼쳐진 다문화의 풍경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호주에서 변호사로, 교수로 성공한 이민자들의 눈에도 다문화 마케팅과 비빔밥의 모순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4: When I speak to other Korean Australian friends, they say to me, "Oh, I don't know if I've experienced racism." But the more
5: 다른 한국계 호주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처음에는 인종차별을 겪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대화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사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저희가 겪는 인종차별이 항상 크고 노골적인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고 조용한 작은 순간들이 쌓이는 거죠. 인종차별이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4: Friends who have been on dates with non-Asian men in Australia.
5: 호주에서 비아시아계 남성과 데이트한 친구들이 아시아 여성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조용하다는 편견에 부딪히기도 해요. 나쁜 의도가 없더라도 그런 형태의 인종차별이나 무지함, 그리고 그런 편견이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거죠.
1: 한국계 호주인 커뮤니티 코지콤을 운영하는 쇼나 씨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악이 없는 편견, 뒤늦게 깨닫게 되는 미묘한 인종차별을 일상 속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4: I was on a Zoom meeting with a lot of different colleagues. There's only me and one other.
5: 직장 동료들이랑 줌 미팅을 했는데 저와 말레이시아계 동료만 아시아인이었어요. 저희 둘은 정말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 리더가 우리 이름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5년 이상 거기에서 일했는데 말이에요. 다른 동료들은 이름을 헷갈려 하지 않는데 아시아계 여성 둘만 헷갈려 하더라고요. 노골적인 차별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순간 정말 작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소속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4: 술 마신 다음 날에 배 주스 많이 마시잖아요.

0: 그냥 호주마트에 배주스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제 문화를 저한테 저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라면 절대로 동료들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아는 척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들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1: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자기 정체성에 영향을 줘요.
2: 캔버라 다문화 커뮤니티 포럼의 다이애나 부의장도 여전히 차별을 느낍니다.
3: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로 모아졌는지는 정말 수수께끼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종차별은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온 가족이 75년째 이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차별을 받습니다. 외모나 옷차림, 피부색, 믿는 종교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요. 새로운 이민자의 물결이 밀려올 때마다 그들을 향한 혐오가 커졌고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다른 민족 출신이 내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미셸 조이스, 아니 민미소 변호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4: 제가 그 전에 그 아시안 라스네임으로 job application,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하거나 신청을 할 때 좀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재혼하면서 나를 어릴 때부터 이제 키워준 아버지가 라스트네임이 조이스였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개명을 했어요. 라스트네임을. 그래서 미셸 조이스가 된 겁니다. 근데 조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그냥 나의 느낌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근데 최대한 콜백은 있더라고요. 예. 뭐 죄송하지만 뭐 떨어졌습니다 라도 뭐가 왔어요. 예.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를 보낼 때 사람들은 이제 저의 라스트네임을 보고 라스트네임만 보고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백인일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죠. 예.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아시안 여자가 이제 나타나니까 뭐지? 하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막 I thought you'd be white.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고
2: 웃지 못할 실험을 통해 차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So in the public service, I do know because I've been in the public service for more than 30 years. Generally it's good because you are judged.
3: 공공부문은 대체로 괜찮아요. 제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봐서 알아요. 자격과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지원서, 면접,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특정 배경 때문에 고용이 안 된다는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5: So I do know of a story of a person. His name was a very Arabic.
3: 제가 아는 분이 구직 활동을 하는데 아랍계 이름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근데 면접에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내용의 지원서를 두 개 냈는데 하나는 본명으로, 하나는 백인 이름처럼 들리는 가명으로요. 가명으로 낸 쪽에서만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분은 면접장에 가서 직접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알렉스로 여기 와 있지만 제 진

0: 남자 이름은 압둘입니다. 똑같은 이력서를 냈는데 이름 때문에 제 지원서를 쓰레기통에 버린 건가요? 라고 따졌죠.
1: Alex. But my real name is Abdul, I forget something else. And I put in the same application. Did you throw the other application in the bin as soon as you saw the name?
2: 다문화 국가인 호주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싸울까요?
3: 다문화는요, 다문화는 싸우다가 정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랐었던 동네가 레바논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희 엄마하고 할아버지는 레바논 사람들은 너무 말하는 것도 너무 거칠고 히잡 쓰는 것도 진짜 너무 막 꼴보기 싫고 막 그냥 난 걔네들이 너무 싫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레바논 그 케밥을 사 먹었었어요.
4: 싫지만
3: 진짜 나 중국인들이 너무 싫어하고 짜장면 열심히 먹고 막 베트남 사람들 막 몰라 근데 쌀국수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요 누가 저한테 뭐 레바논 사람들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뭔가 욕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요. 네가 뭘 하냐고. 넌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봤어? 먹어 봤어? 케밥?
4: 네가 케밥을 알아?
3: 맞아요, 맞아요. 네. 네가 레바논 피자를 알아? 터키 케밥 알아? 네.
0: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직접 만나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라는 걸 깨닫거든요. 오래전에 하모니 버스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버스를 빌려서 모스크, 사원, 그리스 클럽, 러시아 정교회 같은 종교 문화 공간을 하루 종일 함께 돌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곳들이었어요. 각 장소마다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를 해요.
1: It was so successful that we did it a second time and people still today talk about it how good it was.

정책이 내놓지 못한 해답을 사람들은 서로 만나고 부대끼면서 직접 찾아냈습니다. 싫든 좋든 낯선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다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기, 케밥처럼 쌀국수처럼 쉬운 것부터 알아가다가 음식 뒤에 사람과 친구 되기, 이민자들이 삶에서 발견한 투박한 공존의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민자를 받아들였지만 호주 사회는 이들과 공존하기 위해 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그림자가 한 쌍인 것처럼 호주의 다문화 사회는 어려운 질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은 호주라는 교과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국의 비빔밥, 누가 요리사가 될 것인가? 세계 있는 날 특집, 다문화 공존의 조건. 2부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3학년 2학기. 이 영화의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상의 폭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이겠네. 영화의 첫 장면은 이 같은 무심한 생각을 뒤바꿉니다. 철의 모서리를 다듬는 육중한 기계의 작동과 소음. 그 앞에서 익숙한 듯 조작 중인 사람의 손과 얼굴이 마냥 애태어 보입니다. 카메라가 공간 전체를 비추면 비슷하게 어린 얼굴 여럿이 고개를 쏙쏙 빼드는 풍경을 볼 수 있죠. 관객은 그제야 그곳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실임을 인지합니다. 칠판에 필기 내용이 빼곡한 교실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현장, 진학 상담을 받는 교무실이 아닌 취업을 의논하는 지원센터, 3학년 2학기 속 인물들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여느 한국 영화가 의뢰 보여주는 풍경과는 조금은 다른 공간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합니다. 더는 교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 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 노동자들로서의 일가가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영화 속 주인공 창우와 동급생 우재의 상황입니다. 둘은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갑니다. 이후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대학 입학 특정과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근을 시작한 두 사람은 2학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성민과 다혜를 만납니다. 총무과인 다혜는 직군이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에이스로 불리는 성민은 못내 신경이 쓰이는 상대입니다.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며칠 못가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우재와는 달리 창우는 묵묵히 출근을 지속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3: 석화탄 신일인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1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겉옷 꼭 챙기시어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1도, 습도는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국민주권정부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강고히 추진하고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4읍 남북 공동선언을 이뤄낸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정청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식 후 정청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은 당의 지지 기반인 전남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후보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위로드리고 싶었다며 추후보도 좋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외부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압력을 넣은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포착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공사 2차 계약을 앞두고 있던 2022년 7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공사를 맡았던 곳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 윤 전 비서관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기재부는 행안부의 예산 사용을 승인했고 21그램에게 대금이 지불됐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지난 24시간 동안 상선 2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현지 시각 23일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매체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기타 상선 25척이 혁명수비대 해군의 협조와 보안 지원 속에 허가받고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명수비대 발표에 해협을 통과한 배들이 어느 나라 선적인지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중부 산시성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가 폭발해 9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7시 29분쯤 산시성 친위안현 한 석탄 광산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오전 6시에는 8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90명으로 급증했고 9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타고 있던 교관과 학생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경비행기는 전남 초당대학교 소유로 실습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경비행기가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이륙해 해남군 산이면의 비행실습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아파트 소화전에 있는 소방노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경주와 포항, 대구 등의 아파트 소화전에서 황동 재질의 소방노즐 11,300여 개를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KBS 무대. 불청객이 찾아왔다. 극본 전혜인, 연출 김호상.

0: 그 여기가 그 외관은 좀 허름해 보여도 그 3위치라 공기가 아주 끝내줘요. 웬만한 편의시설도 좀만 걸어 내려가면 다 있고 살기용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1: 근데 엘베는 없어요?
0: 에? 3층짜리 건물에 뭔 엘리베이터?
1: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겁나 해서 무릎이 안 좋거든요.
0: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이렇게 골골대면 어쩐데. 다 왔어요. 여기 301호. 그 열쇠가 어디 있더라.
1: 아니 도어락 설치 안 돼 있어요?
0: 아 열쇠가 뭐 어때서요. 정감 있고 좋지 뭐. 자 들어갑시다. 그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둘러봐요.
1: 아 여기 사람 살던 집 맞아요. 이 상태가 영. 아 먼지 쌓인 것 좀.
0: 여기가 아유. 그 재개발 지역이라 그래요.
1: 아유 그래도.
0: 아 내년부터 이주 시작인데, 아 그때까지만 살 세입자를 구하는 거거든. 아유. 그래서 집주인이 월세를 말도 안 되게 싸게 내놓은 거라고.
1: 월세가 얼마라고 했죠?
0: 오증금 없이 월 40.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말아요.
1: 에이 뭐 전기는 들어오죠? 물은 잘 나와요? 귀신 안 나오죠?
0: 아이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다. 그 월세가 싼 대신 고장난 건 알아서 고쳐 쓰셔야 돼. 그 샤워기 호스 같은 건 얼마 안 하니까 뭐.
1: 에이 얼마 안 하는 거 집주인이 해주면 되겠네요.
0: 그건 옵션에 없고. 어떻게 계약서 써요 말아요? 아이고 고민할 것도 셌다. 서울 시내 다 돌아댕겨 봐요. 보증금 없는 집 있나. 재개발 이주 시작할 때까지만 싸게 사셔.
1: 뭐 생각 좀 해보고요.
0: 뭐 생각해보는 건 좋은데 다음번에 왔을 땐 이 집 나가고 없을 거란 것만 알아둬요. 나 빈말하는 사람 아니야.
1: 아 그러면 에이 계약할게요. 뭐 바로 이사와도 되죠?
0: 마음대로 해요.
2: 자. 대충 다 옮긴 것 같은데. 너 이삿짐 이게 다야?
1: 보육원에서 들고 나온 전부야.
2: 야, 보증금 없는 집 구하기 힘든데 이만하면 괜찮고 좋다.
1: 뭐 우리 같은 처지에 이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
2: 우리라니? 나는 좀 빼줄래?
1: 하긴 너 나랑 다르지? 중소기업에서 격리식이 나는데
2: 왜 비꼬는 것처럼 들리지?
1: 부러워서 하는 소리야. 아유, 난 언제쯤 4대 보험 되는 직장에 다녀볼까?
2: 너 이력서는 부지런히 넣고 있지?
1: 넣으면 뭐하냐? 면접 보자는 연락 하나 없는걸.
2: 그래도 흥신선지 심부름센터인지 거기 그만둔 건 잘한 거야. 아무리 취직하기 힘들어도 그렇지 그런 데 들어가면 어떡하냐?
1: 야, 난 진짜 심부름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지. 떼먹은 돈 받아주고 남 뒷조사 같은 거 해주는 데인 줄 알았냐고.
2: 아 어쨌든 한 달만 하고 그만둔 거 잘했어.
1: 그러게. 야, 짜장면 왔나 보다. 일단 배부터 채우자.
2: 유산달은 역시 짜장이지. 내가 나가볼게. 누구세요?
3: 자. 아, 나도 집이 전부 어쩌라는 게야.
2: 할아버지는 누구신데?
3: 누구 집 주인이지? 아, 가만, 그럼 너는 누구냐?

0: 잠시만요, 할아버지. 야, 손혜원! 이리 좀 와봐! 얼른!
1: 야, 왜? 뭔데 그래?
0: 아니, 여기 이 할아버지가 집주인이시라는데?
1: 아이, 뭔 소리야. 집주인 해외에 있대서 부동산 아저씨랑 계약서 썼는데.
0: 야, 너 혹시 뭐 전세 사기 그런 거 당한 거 아니야?
1: 아이, 월세집인데 뭔 전세 사기.
2: 이놈아, 난 애들 보고 인사도 안 해.
1: 아, 왜 머리를 때리고 그러세요, 초면에?
2: 아니, 어디서 눈깔을 풀하려? 아니, 애비가 자식 머리통 좀 두드려 본 거 가지고서 이를...
1: 아니, 머리통 깨질 뻔했잖아요.
2: 깨지긴. 이마 깨지니까 머리통 좀 막 안 깨지면 쇠절구통이지.
0: 아니, 야, 재훈아. 너 진짜 재훈이니냐?
1: 아, 야, 내가 아빠가 어딨어.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보내줬는데. 그리고 딱 봐도 70은 넘어 보이는 할배가 어떻게 우리 아빠겠냐?
0: 아니, 그럼 이 할아버지 대체 누군데?
2: 아이고, 아들하고 같이...

0: 아,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선생님 댁에 무단 침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1: 그렇다니까요. 다짜고짜 쳐들어와서는. 아이, 뭐 아무튼 저랑은 아무 관계도 없는 할배니까 순경 아저씨가 해결해 주시고 저는 바빠서 이만.
2: 야 이놈아, 애비를 두고 어딜 가? 아니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1: 아니 저 할배가 언제 저를 키웠어요? 저 혼자서 아주 힘들게 컸거든요. 그리고 손잡벌 되는 놈한테 왜 자꾸 아들이래? 기분 잡치게.
0: 자 저기 선생님 잠시만요.
1: 저 선생님 아닌데요.
0: 그 정말 이 어르신이랑 아무 관계 아니신 거 맞아요?
1: 아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할배 아들이라도 될까 봐서요?
0: 예, 뭐 그건 확인해 보면 알 거고요. 절차대로 신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죠.
1: 예. 와, 나 절차 그런 거 상당히 싫어하는데, 아유 이사 첫날부터 재수가 없으라니까.

0: 너 파출소 갔던 거 어떻게 됐어? 잘 해결됐어?
1: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 확인해보니까 그 할배 요양원에서 지내는 것 같더라고.
0: 요양원?
1: 치매 노인이었어.
0: 아, 그랬구나. 요양원 밖으로 나갔다가 그럼 길을 잃으신 거야?
1: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이사 첫날부터 액땜 지대로 했다.
0: 그러게. 이젠 그 집에서 잘 살림만 남았네. 너 피곤할 텐데 쉬어.
1: 그래, 알았어. 끊는다. 아이씨, 아침부터 어떤 매너 없는 인간이야. 아, 누구냐고. 누구세요?
2: 아, 빨리 문 안 열고 뭐 해?
1: 뭐야? 나 아직 잠에서 안 깬 거야? 왜 내 눈에 어제 할배가 보여? 이거 꿈인 거지?
2: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 자빠져 자고 있었냐? 어? 응? 맨날 잠이나 처자니까 쌍판 때기가 그 지경인 게야.
1: 분명 꿈일 거야.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2: 아니, 이게 이놈아, 버떡 정신 못 챙겨?
1: 아니, 할배가 여긴 왜 또 왔어요?
2: 저런. 아,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왜는 무슨...
1: 아니, 여긴 내 집이거든요?
2: 참나. 아니, 네 집이 내 집이지. 부모 자식 간에 네 집 내 집이 어딨어?
1: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죠.
2: 야, 썩을놈아, 썩을놈아. 아침 대바람부터 헛소리하고 자빠졌니?
1: 아니, 어제 요양원으로 다시 안 갔어요? 순경 아저씨가 뭐 안 데려다줬어요?
2: 야, 잡소리 그만 질거리고 밥이나 차려라. 배고파서 눈 뒤집어지겠다.
1: 아니, 내가 왜 할배 밥을 차려요?
2: 그럼 내가 차리냐? 이거, 이젠 애비가 밥가장 차려다 바쳐야 돼?
1: 나 왜 갑자기 술이 턱턱 막히냐?
2: 아이고.
1: 아, 핸드폰.
2: 아이고, 배고파.
1: 핸드폰 어디 갔어?
2: 밥 다녀.
1: 일단.
2: 밥 다녀, 빨리. 아이고.
1: 여보세요? 거기 파출소죠? 저희 집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2: 배고프다. 밥 차려.
1: 여기가 어디냐면요.
2: 밥 차려.

0: 순경 아저씨, 대체 일처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할배가 왜 또 우리 집에 와 있는 거냐고요?
1: 아, 그 저희가 어젯밤에 분명히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어르신, 요양원에서 언제 또 나오셨어요?
2: 아침부터 남의 집엔 무슨 일로 왔어?
1: 아, 참. 어제 파출소에서 저 보신 건 기억하세요?
2: 저런, 아, 내가 치매 걸렸냐? 그걸 기억 못하게. 이? 아니, 너 저런 이목구비가 아비규환인 놈은 이내 옷이 평생 처음 보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1: 에?
2: 그러게 사고 좀 작작치고 다녀라, 이 녀석아. 이? 아니, 이게 파출소가 너 이 집구석도 아니고 이런. 아,
0: 할배 나이가 50밖에 안 됐어요?
1: 아이, 뭘요. 70이 훌쩍 넘으셨는걸요? 기억이 50에서 멈추셨나 보네. 예.
0: 아,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1: 아, 아마 요양원에서 오셨을 겁니다. 할아버지 모시고 가라고 연락드렸거든요.
0: 어, 아, 네, 나가요!
3: 예, 연락받고 왔는데요. 저희 어르신이 여기 와 계시다고 해서요.
0: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3: 예예예. 아, 예. 실례합니다. 아유, 어르신, 저 한참 찾았잖아요.
2: 아니, 얘 뱃나무 귓구멍에 쇠말뚝을 박았나? 나는 결혼해서 애가 있다는데 왜 자꾸 쫓아댕겨?
3: 그러니까 요양원에 얌전히 계시면은 제가 안 쫓아다니잖아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또 나오시면 어떡해요?
1: 아, 얼른 모시고 가시죠. 예예예.
3: 예, 예, 예. 어르신 저랑 같이 가요.
2: 내 돈 가지고 어딜 가?
0: 여기 할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니까요. 내 집, 마이 하우스.
2: 아니요, 내 집이요.
0: 아, 진짜.

0: 가요.
1: 아, 만두나 한 판 하러 가자니까 웬 꼭등시야. 오늘 무슨 날이야?
0: 뭐야, 진짜 몰라? 우리 생일이잖아.
1: 난 또 뭐라고. 보육원에 입사한 날이 무슨 생일이냐?
0: 진짜 생일을 모르니까 그날을 생일로 정했잖아. 너랑 내가.
1: 그딴 게 무슨 기념일이라고 챙겨 챙겨.
0: 난 챙길 거다. 그러니까 넌 아무 소리 말고 고기나 구워.
1: 그래라. 자, 그럼 간만에 목구멍에 기름칠 좀 해볼까?
0: 너무 맛있겠다. 근데 그 할아버지는 왜 자꾸 요양원에서 나오시는 거래?
1: 아이 뭐, 요양원에서도 골칫개나 썩히는 사고 뭉친가 보더라고. 시도 때도 없이 탈출하신단다. 그래서 별명이 빠삐용 할아버지래.
0: 아휴,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러실까. 좀 짠하다.
1: 에? 그놈의 연민병 또 도졌네. 넌 너무 불필요하게 잔정이 많은 게 문제야. 난 그 할배 짠한 게 아니라 좀 싸해.
0: 싸하다니? 뭐가?
1: 내 촉이 그래. 아무튼 뭐랄까, 내 인생이 갑자기 막 피곤해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아, 이게 개운치가 않아.
0: 뭐야 그게. 근데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하필 니네 집일까?
1: 야, 모르지. 아무래도 나 제대로 똥 밟은 것 같다.
0: 설마 계속 니네 집에 찾아오시진 않겠지?
1: 야,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2: 26한번 백종민입니다.

0: 감독님. 아우, 피곤하다. 아, 머리 시끄러워 죽겠네.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지.
1: 거기 누구예요? 누군데 남의 집 앞에?
2: 이놈아, 이놈아, 지금 몇 시인데 이제 겨들어와?
1: 어? 빠삐용 할배?
2: 저런 저런 귀신이라도 봤냐? 뭘 그렇게 놀래?
1: 아니, 할배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설마 또 탈출한 거예요?
2: 저런 저런 저런 똥 싸고 자빠졌네.
1: 할배가 이러지 않아도 내 인생 충분히 고달프다고요.
2: 이놈아, 이놈아,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만하고 얼른 문이나 따.
1: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요양원 전번에 저장해놨지.
2: 아니, 이놈아, 어디 따라니까.
1: 어, 네, 거기 요양원이죠. 빠삐용 할배. 아니, 강필구 할아버지 탈출하셔가지고 또 우리 집에 와있으니까 얼른 데려가세요. 아, 빨리요.
2: 아,
3: 이제 더 이상 그 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1: 에? 뭐, 뭐라고요? 더 이상 할아버지 일로 전화하지 말라니요? 그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 전화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어르신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0: 그러니까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필구 어르신 요양원비가 석 달이나 체납됐어요. 보호자가 연락을 딱 끊어버렸다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퇴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요.
0: 보호자가 연락을 끊어요? 왜요?
1: 그야 모르죠. 씁쓸하지만 여기서는 종종 겪는 일이에요.
0: 연락은 계속 해보셨고요.
1: 아유, 하면 뭐예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는데.
0: 기다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아마 안 올 거예요. 작정하고 전번까지 바꾼 사람이 연락해올 리가 없죠. 아유, 이런 일 한두 번 겪는 거 아니에요.
0: 아, 미치겠네. 그럼 할배는 어디로 가라고요?
1: 그때 보니까 그 집에 방이 그 꽤 커 보이더만.
0: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1: 아니 뭐 어쩌라는 게 아니고요. 뭐 혼자 지내기 적적하시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0: 지금 저 할배를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1: 아유, 그러면 되긴 하겠네요.
0: 아니 미쳤어요. 내가 아무리 방해주의자라지만 그건 아니죠.
2: 야 이놈아, 미친 건 너야 이놈아.
0: 아유 진짜. 나 몰라. 난 할배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할배, 우리 앞으로 다신 보지 맙시다.
1: 아유, 네? 아유 저기요,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르신 모시고 가야죠.
2: 아니 참나 이거.
0: 할배, 나 왜 따라와요?
2: 혼자 가면 어떡해. 같이 가야지.
0: 진짜 미쳐버리겠네.

0: 아이고.
1: 기어이. 기어이 내 지방까지 따라 들어오다니.
0: 배고프가? 밥 차려라.
1: 치매 걸린 노인네를 무작정 쫓아낼 수도 없고.
0: 아이고. 집이 왜 이렇게 춥냐? 고일로 안 들었냐?
1: 진짜 내 집에서 안 나갈 거예요?
0: 네가 나가! 내 집에서!
1: 너무 대놓고 자기 집인 척하니까 황당하네. 할배 자식은 어디 살아요? 요양원비 내주던 자식 말이에요. 연락처 몰라요.
0: 하하, 이게 웃기는 놈일세. 네가 내 아들 아니여? 응? 어. 계속 헛소리 짓거릴 거면은 발 닦고 잠이나 쳐자.
1: 아유, 내가 지금 잠이 차오게 생겼냐고요. 누구세요?
2: 예, 그 부동산에서 왔어요.
1: 사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2: 아유, 부동산에 계약서 놓고 갔길래 갖다 주러 왔지. 어떻게 이사는 잘 하셨고?
1: 마침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들을 말씀 있었는데 여기로.
2: 응? 왜요? 집에 무슨 문제 있어요?
1: 있죠. 아주 큰 문제.
0: 누가 왔냐, 아들아?
2: 총각 혼자 사는 거 아니었어요?
1: 혼자 살았었죠. 불청객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0: 이거 저기 손님이 오셨나 보네.
2: 아유, 어르신.
1: 뭐야? 할배는 알아요? 어떻게?
2: 아이고, 전에 이 집 사시던 어르신이니까 알지.
1: 할배가 여기 살았다고요? 언제요?
2: 총각 이사 오기 직전까지 사셨지.
1: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2: 언제 얘기해?
1: 와,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우기더니만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네.
2: 근데 어르신이 왜 여기 계시나?
1: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본인 집이라고 들어앉아 버렸다고요.
2: 아이고 저런.
1: 근데 이 집에서 할배 혼자 살았어요? 다른 가족은요?
2: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혼자 사셨지 그럼.
1: 아이,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그럼 할배 가족을 어디서 찾으라고?

0: 아이고, 이게 누구야? 때려치우고 나간 놈이 재벌로 기어들어왔네?
1: 일 시켜먹고 돈을 안 주니 그만두고 나갔죠. 떼먹은 월급 언제 줄 거예요?
0: 야, 눈깔에 힘 빼고 얘기해, 이 새끼야. 찾아와서 보챈다고 뭐 없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냐?
1: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하고요?
0: 아, 갑갑하다, 갑갑해. 야, 차라리 배째, 배째서 나오면 가져가.
1: 포기할게요. 내 피 같은 어? 월급.
0: 아니, 진심이야? 이렇게 순순히?
1: 대신 깨끗이 포기할 테니까 응? 일 하나만 해줘요.
0: 아, 지금 의뢰하는 거야?
1: 사람 좀 찾아줘요. 그거 전문이잖아요.
0: 아, 새끼 이거. 야, 네 돈 떼어먹은 놈이 나 말고 또 있냐?
1: 아,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0: 아, 이 새끼 이거 빚쟁이보다 더한 새끼네 이거. 찾는 놈이 누군데 이 새끼야?
1: 여기 이 사진 속 할배 가족이야.
0: 응? 아니, 이 양반을 찾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영감탱이 가족을 찾아달라고?
1: 아, 찾을 수 있겠어요?
0: 에휴, 뭐 일단 사진 두고 가봐.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장담은 못하지만.
2: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떡하지?
3: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1: 아이고, 이젠 아주 대놓고 집주인 행세까지 하시네.
3: 저기, 얼른.
1: 밥차리라고요? 할배, 나한테 밥 맡겨놨어요?
3: 아니, 저기, 밥 차려놨으니까 얼른 와서 처먹으라고, 이놈아.
1: 아니, 밥을 차려놨다고요, 할배가요?
3: 그, 참, 너 자꾸 애비한테 할배, 할배 할겨?
1: 할배,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해봐요. 할배 가족 있죠? 나처럼 처음부터 혼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3: 있지, 그럼.
1: 오, 기억이 나시는구나. 어디 있어요, 지금?
3: 내 눈앞에 있지.
1: 눈앞에? 설마 나? 아이, 나 말고 할배 진짜 가족 말하는 거잖아요.
3: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처먹어.
1: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차려놨길래 큰 소리셔.
3: 자, 식기 전에 얼려 먹어.
1: 뭐야, 겨우 김치찌개잖아.
3: 겨우? 이 애비 김치찌개 하나면 밥을 세 공기씩이나 처먹던 놈이지.
1: 아이고, 차린 성의를 봐서 먹어는 드릴게요. 근데 뭔가 빠진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3: 세주가 빠지는 수나.
1: 오, 할배 뭘 좀 아시네. 근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3: 저 밑에 구멍가게 가면 쌓여있어.
1: 설마 돈도 안 내고 그냥 들고 온 건 아니죠?
3: 자, 잔소리 말고 술이나 한 잔 따라봐라.
1: 알겠습니다. 예.
3: 그렇지.
1: 자, 한 잔 받으십시오.
3: 그래. 오냐. 그래. 자, 이제 너도 한 잔 받아라.
1: 뭐 그럴까요?
3: 됐다. 자, 마셔. 그 어렵다는 변호사 시험도 큰 입었고 이 애비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1: 뭔 소리래?
3: 오랜만에 아들이랑 한잔을 하니까 술이 달어.
1: 아이고, 겨우 한잔 마시고 벌써 취하셨나 보네.
3: 좋다, 좋아.
1: 참나.

0: 어서 오세요.
1: 저 혹시 낮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소주 한 병 가져가지 않았어요?
0: 낮에? 아, 그 당시 할아버지요? 근데 왜요?
1: 아, 여기 소주값이요. 아, 그리고 혹시 그 전에 또 뭐 가져가신 건 없어요? 외상값 더 있으면 지금 계산할게요.
0: 아유, 가만 보자. 당시 할아버지 외상값이. 그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다 갚으셨네요, 보니까.
1: 할아버지를 잘 아세요?
0: 알죠, 그럼. 아, 내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산 토박인데, 강씨 할아버지도 이근방에서 꽤 오래 사셨지 아마? 아, 근데 누구신가?
1: 저요? 아, 그냥 뭐 저는...
0: 아, 할아버지 손자신가? 아들 자랑을 귀가 따갑게 하시더니만 손자도 헌칠하네.
1: 아니요, 전 손자는 아니고. 아니, 근데 할아버지한테 아들이 있어요?
0: 왜 아들 하나 있어?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강씨 할아버지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TV에도 나오고 성공했지 뭐.
1: 아들이 TV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0: 변호사잖아.
1: 어?
0: 아, 요즘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오던데. 번듯해요, 아주.
1: 아니, 그런 사람이 왜 자기 아버지를... 여보세요?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2: 아이 새끼, 급하긴 급했나 보네. 전화하자마자 단숨에 달려온 거 보니까.
1: 할배 아들 진짜 찾은 거 맞아요?
2: 내가 이 새끼야, 사람 찾는 데는 선수야 이 새끼야.
1: 아들이라는 사람 혹시 변호사예요?
2: 응?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1: 지금 어딨어요? 연락처는요?
2: 아, 잠깐, 그 전에 네가 한 약속 지키는 거다. 사람 찾아주면 밀린 월급이랑 퉁치겠다고.
1: 아이, 알았으니까 그 인간 어디 있는지 나 말해요.
2: 아휴, 내가 살다 너처럼 멍청한 놈은 처음 본다. 너 IQ 한 자리냐?
1: 인격 모독성 발언 자제하시고 묻는 말이나 답하시죠.
2: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놈, 네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잖냐?
1: 뭔 소리예요?
2: 아니, 월세집 계약할 때 집주인 안 만났어? 계약서 주고받고 있을 거 아니야?
1: 아니, 집주인 해외 나가 있다고 해서 얼굴 안 보고 계약했어요.
2: 해외 같은 소리하고 있네.
1: 아니에요, 그럼?
2: 야, 한국에서 잘만 돌아다니고 계신다.
1: 뭐라고요? 근데 왜?
2: 그래야 귀찮은 연락을 피할 테니까. 그 나름 유명한 분이시던데 너같이 귀찮게 하는 놈들이 뭐 어디 한둘이겠냐?
1: 그럼 일부러 그랬다고요?
2: 아, 뭐 그건 네가 직접 물어보고. 자, 받아. 이름은 강영석. 그놈 사는 집 주소야.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살더라. 야,
1: 돈도 많은 인간이
2: 왜... 아, 뭐 아무튼 난 약속 지켰으니까 더 이상 월급 달라고 챙긴대지 마라.
3: 손님 목적지 다 왔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3: 예.
4: 와, 무슨 아파트가 대걸 같네. 아주 으리으리하구만. 이런데 사는 인간이 지 아버지는 요양원에 처박아두고 연락을 끊어? 102동이라고 했지? 여기네.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면상 좀 보자.
5: 누구세요?
1: 저 여기가 강영석 변호사님 집 맞나요?
5: 그런데요? 누구시죠?
1: 저는 그 강영석 씨 아버님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요.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5: 누구요?
1: 강필두 할아버지 모시고 있다고요. 강영석 씨 아버님.
5: 아, 저 그런 사람 몰라요.
1: 아니, 좀 전에 강영석 씨 집 맞다고 하셨잖아요.
5: 집 잘못 찾아오셨어요. 아,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1: 아니, 그... 뭐야? 내가 뭘 했다고 경찰을 부르겠대?
6: 아이, 거기서 뭐예요?
1: 아, 저요? 저 1501호 찾아왔는데요.
6: 그 외부인 출입 금지니까 얼른 나가요.
1: 아니, 경비 아저씨,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요? 1501호 찾아왔다니까요.
6: 아이, 사람이 진짜. 아니, 그 댁에서 지금 민원 들어왔어요. 잡상이 내쫓으라고.
7: 잡상인이요? 아이,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어딜 봐서 잡상인으로 보여요?
6: 어이, 그 소란 안 피우지 말고 빨리 나가. 그 쫓겨나기 싫으면
7: 아니, 아저씨, 잠깐만.

0: 예, 어서 오세요.
1: 아, 사장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0: 아니, 다짜고짜 뭘요?
1: 집주인이요. 강필도 할아버지 아들이잖아요.
0: 난 또 뭐라고?
1: 지난번에 할배가 좀 물어봤을 땐 왜 모른다고 하셨어요?
0: 아이, 그 집주인이 부탁하는데 난들 어쩌라고.
1: 아, 부탁을 했다고요? 아니, 왜요?
0: 아, 그 집 사정이야 모르지. 난 그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1: 와, 이거 명백한 월세 사기라고요.
0: 사기? 손해본 게 뭔데?
1: 불청객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자기 집이라면서.
0: 아, 쫓아내면 되지 뭘 그래.
1: 쫓아내... 친해 노인을요? 와, 아저씨 진짜 너무하시네.
0: 그 남의 일에 오지랖 그만 부리고 모른 척해요.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나서 나서긴.
1: 책임을 왜 줘요 내가? 정작 책임져야 할 인간은 따로 있는데.

0: 저기요, 강영석 씨.
1: 누구시죠?
0: 강영석 씨 소유 명운동 빌라에 월세 사는 세입자입니다.
1: 아, 근데요, 집에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부동산 통해서 해결하면 될 텐데요.
0: 버젓이 한국에 있으시면서 왜 없는 척하는 거예요?
1: 맥락 없이 다짜고짜 무슨 소리입니까?
0: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계약을 위임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 계시냐고요?
1: 내 사정을 세입자한테 설명해야 될 이유라도 있어요? 남일에 관심 많은 스타일이신가?
0: 그쪽한테 관심 1도 없고요. 그쪽 아버지나 당장 데려가시죠.
1: 그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0: 강필도 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앉아서 꼼짝을 안 한다고요.
1: 아니, 요양원에 계신 양반이 왜 거기 있어요?
0: 요양원에서 쫓겨났으니까요.
1: 쫓겨나요?
0: 누가 자기 아버지 요양원비도 안 내고 연락을 끊어버렸다나 뭐라나.
1: 그래서 지금 그것 따지려고 날 찾아온 겁니까?
0: 그쪽 아버지 일인데 그럼 누구한테 따져요? 책임져요.
1: 책임? 나 누구한테 책임질 만한 행동한 거 없는데?
0: 자식이 병든 부모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닦아놓고 물읍시다. 요양원비가 없어서는 아닐 테고 대체 왜 그런 겁니까?
1: 아, 뭐 그런 디테일이 궁금한 거구나.
0: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설마 돈이 아까워서는 아니죠?
1: 건방이 과하시네. 나 구구절절한 거 딱 질색이니까 남일에 기력 낭비하지 말고 신경 꺼요.

0: 아니 우리 오빠 전화를 안 받는 거야?
1: 아니야 정리해. 좋은 사람 많아. 어?
2: 전화... 이모 여기 꼼장 하나 추가요.
3: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2: 그래서 결론이 뭐야?
3: 몰라 나도.
2: 네가 모르면 어떡해. 할아버지 아들까지 찾아내서 만났으면서.
3: 그 인간이 알아서 하겠지. 남 일에 상관 말고 신경 끌란다.
2: 할아버지 너무 안 됐다. 아들이 변호사면 뭐하냐고. 인간이 덜 되는 걸.
3: 누구는 부모한테 버려졌는데 누군 부모를 버리고. 진짜 역같네.
2: 그러게 씁쓸하다.
3: 할배 팔자나 내 팔자나 심란하다 심란해.
2: 근데 너 좀 변한 것 같다.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여.
3: 뭔 소리야?
2: 아, 뭐 말은 툴툴대도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다니까.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부터?
3: 할배가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건 있는데 맨날 혼자 밥 먹다가 같이 먹어서 그런가. 밥맛도 좀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살겠지?
2: 너도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지. 또 알아? 할아버지가 네 인생에서 귀인이 될지?
1: 어? 야야 잠깐만.
2: 어? 왜?
1: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냐? 할배 기다리겠다. 일어나자. 가자.
4: 좀 정신 좀 차려. 내가 너 짤 거라고.

0: 늦었네요.
1: 당신 아버지 요양원비 내고 있던 거 아니었어?
0: 아, 그거 깜빡했어.
1: 몇 달씩이나 깜빡을 해?
0: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1: 당신이 모실 것도 아니면서 그 정도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0: 설마 치매 걸린 노인네를 지금 나더러 돌보라는 건 아니지?
1: 누가 그러래?
0: 내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네 요양원비까지 신경을 써. 막말로 그 돈이면 우리 애들 레슨 하나 더 끊을 수 있어.
1: 그래서 일부러 안 보냈다는 거야?
0: 누가 그렇대? 아니 그리고 그걸 왜 꼭 우리가 내야 돼? 뭐 자식이 부모 요양원비 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1: 아버지 명의로 된 명운동 빌라 우리 명의로 돌려놨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버지 수중에 이제 남은 재산도 없는데.
0: 코딱지만한 빌라 그게 뭐라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랑 결혼한 사람이 나야. 당신 아버지 우리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셨어.
1: 그래서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요양원에 보냈잖아.
0: 모르겠고 당신 아버지 일은 당신이 좀 알아서 해.

0: 들어오세요.
1: 변호사님, 조금 이상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0: 오늘 미팅 잡힌 거 없는데? 누구?
2: 야, 사무실도 의리의리하네. 이런 데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버시겠다.
0: 뭐야, 당신? 설마 나 보러 온 거예요? 여기까지?
2: 뭐긴요, 의뢰인이지. 아, 정확히는 의뢰인의 대리인쯤 되려나?
0: 당신 내 사생팬이야? 왜 자꾸 성가시게 구는데?
2: 누가 그쪽을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3: 할배! 안 들어오고 뭐예요?
4: 아니, 여기가 어디야?
0: 아버지, 아버지가 여길 어떻게...
4: 아니, 가만, 누구신데?
2: 아, 할배 아들이잖아요, 찐아들. 설마 아들 얼굴도 까먹은 건 아니죠?
0: 이봐요! 정신 온전치 못한 노인네 데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2: 여기 이분이 의뢰인이십니다. 치매 걸린 부모 재산 가로챈 다음에 나몰라라는 인간 말종 아들놈이랑 거하게 소송 한판 뜨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0: 뭐요?
2: 능력 있는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그 정도는 껌이잖아요. 그죠?
4: 아들 집에 가자. 나 머리 아파.
2: 아, 할배 아들은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배 진짜 아들 따라가서 살아요. 크고 넓은 집에서.
0: 따라가긴 어딜 따라가요?
2: 아니, 당신 아버지잖아!
0: 그게 뭐? 그래서 뭐?
2: 아니, 진짜! 아, 졸라 이기적인 인간이네! 양심이란 게 있어요?
0: 아버지, 아버지가 말 좀 해봐요. 내 앞에 왜 나타난 거예요? 그 꼴로 나타나서 내가 죄책감이라도 느끼길 바란 거예요?
4: 집순이는 아직 안 끝난 거냐?
2: 할배! 갑자기 그게 뭔 소리예요?
4: 응, 저 호텔에 가 있으면 술이 끝나고 데리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호텔에 웬 노인네들만 특식을 거리냐?
2: 에이씨, 호텔? 설마 요양원을 호텔이라고 속이고 보낸 거예요?
0: 아버지, 내가 한 말 다 기억해요?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신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2: 뭐야, 설마 할배한테 집수리 한다고 요양원에 보내놓고 그 사이에 세입자를 받은 거예요? 와, 나 이거 월세 사기 제대로 당했네.
0: 나는 그냥 집이 낡기도 했고, 또 그 뭐냐, 치매까지 걸리셨는데 아버지 혼자 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다 싶으니까 그랬던 거지. 아버진 이해하죠?
4: 내가 또 속아줘야 되는 거냐 어쩌냐.
2: 이거 완전 개호루 자식이네.
0: 뭐야? 이게 어디서 막말이야?
2: 막대 먹은 인간한테 막말하는 게 뭐 어때서?
0: 까놓고 말해서 흙수저 물고 태어난 내가 이 정도 성공한 거 다 내 능력이라고. 부모 도움 하나 못 받고 여기까지 올라오기 쉬웠을 것 같아?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야.
2: 아유, 그놈의 흙수저 타령을. 난 흙수저조차 못 들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당신처럼 양심 없진 않다고. 이건 너무 막장이잖아.
0: 남의 일에 이렇게까지

0: 진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1: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뭘 어떻게 할 건데?
0: 가진 게 많으셔서 그런가? 우리 변호사님 자신감이 상당하시네.
1: 가짜나서 정말. 내가 지금 당신 훈장질 듣자고 변호사 된 줄 알아? 건조도 상대 봐가면서 부려야지.
0: 내가 OTT만 보고 TV를 안 봐서 몰랐는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라면서요? 평판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버지 집을 자기 명의로 몰래 변경하고 아픈 아버지를 요양원에 방치한 개호로 자식이라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난다면 참 재밌어지겠죠?
1: 자꾸 이러면 협박죄로 엮어서 콩밥 먹이는 수가 있어.
0: 변호사라고 막 뭐 권력 남용하고 그러지 맙시다. 예?
1: 왜? 쫄려?
0: 쫄리기 개뿔. 내가 이럴 게 많을까? 변호사가 이럴 게 많을까?
1: 뭐 같이 자폭하자고?
0: 눈치챘겠지만 난 이럴 게 없는 놈이에요. 오늘만 살거든. 그러니까 내 입 단속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다, 손가락 단속이라고 해야 맞나? 내 말 명심해야 할 겁니다. 난 뭐든 할 놈이니까.
1: 당신 진짜 꿍꿍이가 뭐야? 뭐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인가?
0: 나한테 뜯길 돈은 있고 그쪽 아버지 요양원비 낼 돈은 없으시고.
1: 나이도 어린 사람이 착착 좀 까불지. 내가 당신한테 피를 빨리겠어?
2: 아, 빨리 가자. 가자.
0: 나 공부 못했고요, 가방끈 짧고요. 그쪽이랑은 비교도 안 되겠죠. 근데 나 같은 놈도 도리라는 건 압니다. 할배를 요양원에서 지내게 하려거든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시라고요. 돈 몇 푼 안 내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2: 빨리 가자, 빨리.

0: 여기다 놓을까?
1: 어, 그래.
0: 아, 기사짐은 이만하면 다 싼 것 같은데?
1: 아, 내가 좀 오버했나?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인 사람 일인데.
0: 아니야, 잘했어. 아주 칭찬해. 야, 근데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아니, SNS에 그 변호사 신상 다 털렸던데?
1: 난 그냥 이러이러한 놈이 있다더라 하고 이니셜 하나 툭 던졌을 뿐이야. 뭐 다 자기 업보지 뭐.
0: 인간 홍보는 과학이야. 옛날 틀린 거 하나 없어. 근데 아직 집 계약 기간 남았잖아. 근데 왜 벌써 이사를 해? 보증금 없는 월세집 구하기도 힘든데.
1: 네가 집주인이면 날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겠냐?
0: 집주인이 그 변호사라고 했지? 그래도 임대차 계약법 뭐 그런 게 있는데 변호사가 막 법 무시하고 그래도 되나?
1: 에휴, 더 살라고 해도 내가 싫다.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지 뭐.
0: 근데 할아버지는 아들이 요양원에 보내면서 했던 얘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던 걸까?
1: 글쎄, 아마 가슴에 맺혀 있어서 잊지 못하신 거 아닐까? 한이 맺힌다는 말도 있잖아.
0: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할아버지가 너 이사 가고도 이 집에 찾아오면 어떡해? 요양원에서 또 탈출하실 수도 있잖아.
1: 걱정 마. 응? 이젠 안 올 거야.
0: 그걸 어떻게 확신해?
1: 내가 찾아갈 거거든. 할배한테.

0: 별구 할아버님, 손님 오셨어요.
1: 누가 왔어?
0: 어쩐 일로 손님이 다 오셨대. 생전가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으신 양반한테.
2: 할배, 나왔어요.
1: 아들.
0: 아드님이세요? 손자가 아니고? 두뚱이를 보셨나?
2: 아, 친아들은 아니고요. 양아들이요?
0: 할아버지한테 양아들이 있으셨구나. 돈만 보내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 친아들보다 낫네.
2: 요양원비는 밀리지 않고 보내긴 해요.
0: 몸바람이 불었는지 그건 또 제각 보내오더라고요.
2: 그나마 다행이네요.
0: 그러면 얘기들 나누세요.
2: 감사합니다.

0: 할배, 그동안 잘 지냈어요? 나 누군지 기억해요?
1: 기억하지. 기억하지. 안 잊어버리려고 맨날 생각했어, 우리 재훈이.
0: 와, 그거 되게 힘든 건데. 할배, 나 보고 싶었구나.
1: 많이 보고 싶었지.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다 났어.
0: 에이, 할배 안 본 사이에 거짓말이 많이 늘었네.
1: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진짜로 많이 보고 싶었어.
0: 살다 살다 나 보고 싶어 해주는 사람도 다 있고 기분 죽이는데요.
1: 아들은 애비 안 보고 싶었어?
0: 아, 간지럽게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안 보고 싶었으면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지.
1: 고마워, 아들.
0: 고맙긴 뭘요. 할배 덕분에 그동안 좋았어요, 나도. 아, 할배가 끓여주던 김치찌개도 끝내줬는데. 어,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
1: 그럼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내가 아주 맛있게 만들어줄게.
0: 어? 어디로요?
1: 어디긴 집이지. 가자, 우리 집에.
0: 에? 우리 집에 또?

0: 출연.
1: 여긴 할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니까요.
0: 김용.
2: 아침부터 남의 집은 무슨 일로 왔어?
3: 김정호.
4: 내 앞에 왜 나타난 거예요?
0: 이정민.
5: 이 할아버지 누구셔?
6: 엄지은.
7: 그 남의 일에 오지랖 그만 부리고 모른 척해요.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나서 나서긴.
0: 전종건. 정상일, 배주원, 김정훈, 김용효, 정수현, 유하나.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3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석가탄시 내린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오늘 늦은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공, 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모레는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1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전국이 12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전국이 30도에서 27도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겉옷 꼭 챙기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인천 15도, 수원 15도, 파주 13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파주 27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3도, 춘천 13도, 원주 14도, 대관령 8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7도, 춘천 27도, 원주 27도, 대관령 22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3도, 강릉과 동해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5도, 동해 22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5도, 충주 13도, 대전 15도, 세종 15도, 천안 14도, 보령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7도, 대전 28도, 세종과 천안 27도, 보령 25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와 군산 10도,

광주 28도, 목포 25도, 여수 25도, 순천 26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3도, 포항 13도, 안동 12도, 부산 15도, 울산 13도, 진주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6도, 포항 24도, 안동 26도, 부산 24도, 울산 23도, 진주 24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4도, 신의주 15도, 개성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6도, 신의주 21도, 개성 26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2도, 습도는 68%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7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이하옹.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23일, 이르면 이날 이란과의 종전협상 합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늦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며칠 뒤든 뭔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도 몇몇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이르면 이날 중 합의가 이루어져 종전을 발표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한 협상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23일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동시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부를 잇따라 만난 것과 관련해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무니르 총사령관의 방문을 계기로 협상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이틀째였던 어제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어제 오후 6시 40분 기준 투표율이 80.62%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투표율은 79.42%로 합산하면 80.47%가 됩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노사 잠정 합의안에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이나 2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수가 4,434만 9,9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인 8회 지방선거보다 34만 6,459명 늘었고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25만 8,037명 증가했습니다. 선거인 가운데 내국

국민은 4,440만 9천여 명, 재외국민은 8만 9천여 명, 외국인은 15만 1천여 명입니다. 연령대별 선거인은 50대가 863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19.34%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신고한 후 연락이 두절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은 그제 오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진저읍 철마산에서 한 여성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 때 영어를 쓴 점과 사용한 휴대전화 종류 등으로 보아 외국인으로 추정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연락이 끊어졌고 위치 특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마산 일대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책은 읽지도 않으면서 신간이 나오면 일단 사놔야 마음이 편한 분들도 계시죠. 언젠가는 읽겠다는 일념으로 일단 사다 놓았을 텐데요. 그렇게 읽지 않고 밀린 책들이 책꽂이에 쌓여가기도 합니다. 오늘 책 이야기, 책에 대한 두 권의 책, 적독 생활과 동네 책방 지속 탐구 만나보겠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바우터 하멜의 March, April, May.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책 이야기를 다룬 두 권의 책입니다. 적독생활과 동네 책방 지속탐구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책에 대한 시간이군요. 아, 정말 책에 대한 책도 끊임없이 다양하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책을 읽고 사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왜 이렇게 책에 대한 책은 계속 나오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책 관련된 책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서평집이긴 합니다. 내가 읽었던 책들의 어떤 매력들을 담아낸 서평집. 그리고 나서는 독서계나 했던 분들께서 독서의 방법론 같은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2: 이런 것들 설명하기도 하고 가장 확장된 것은 그런 읽기에서 시작해서 쓰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확장되는 내용인데요.
1: 네.
2: 그중에서 제가 제일 공감하는 책에 대한 책은요. 너무 많은 책을 쌓다가 대부분의 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 초조함, 때로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느낌까지 드는 네. 이런 다독가보다는 애서가의 이야기에 공감이 좀 가더라고요. 제 처지와 비슷해서 그런데요.
1: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몇 명 빼고.
2: 맞습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골라온 첫 번째 책 제목은 적독 생활이고요. 이 적독이라는 의미 자체가 읽으려고 샀지만 읽지 못한 책을 집안 가득 쌓아둔 모습을 뜻하는 한자어이기도 합니다.
1: 네. 저도 작년에 이사하면서 가장 많이 정리했던 게 책인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쌓여있는 게 또 책이란 말이에요.
2: 그쵸.
1: 예, 어떤 모습일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왜 저렇게 사나 싶은데 또 각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2: 그렇죠.
1: 예.
2: 이 책에서 이 오해를 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게 적독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산 게 아니라는 것이다.
1: 네.
2: 이들 역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책을 샀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 산 책이 10권이라면 그중에 한 두세 권쯤은 한 1년 안에 읽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너 권쯤은 휴가 때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찾아서 보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나머지 책들은 집을 옮길 때마다 함께 이사를 하면서도 결국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을 걸 알면서 오늘 10권을 산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우리 염려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그 오해하지 말아라.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네. 벌써 고백에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2: 이 저자가 특이한 게 개인이 아닙니다. 타이키 라이토 핌이라는 필명으로 되어 있는데 책에 푹 빠진 열정적인 독자들의 집단이래요. 이런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인지 이 각자 각자의 사연이 원래 하나씩 있으면 좀 대단한 사람 또는 특이한 사람 때로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오해를 받을 텐데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상황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연을 풀어내면서도 적독가로서의 마음에 위안을 이제 갖는 거죠.
1: 그렇군요.
2: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아, 이 사람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구나.
1: 네.
2: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까지 책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싶은 대목들이 있어요. 도입부에 평생 책만 읽으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쪽짜리 책 한 권을 우리가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읽으면 한 7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하루 일과를 수면에 8시간 쓰고 뭐 기본적인 생활에 1시간을 쓰고 나머지 15시간을 다 독서에 쏟는다.
1: 네.
2: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 예.
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5시간씩 계산을 하면 수명을 80년으로 잡고
1: 네.
2: 한 5살 때부터 독서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전에는 한글을 못 읽으니까요.
1: 예.
2: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이 얼마나 되냐면요. 저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54,750권이라고 합니다.
1: 와 그렇군요. 뭐 아무리 다른 걸 하지 않고 책만 읽는다고 해도 어떻게 5만 권을 읽을 수 있을까 놀라운 수치긴 하네요.
2: 그렇죠. 5만 권이라는 것에 좀 압도당하는 당하는 느낌도 드는데
1: 찔리기도 하네요.
2: 그런데 이어서 더 충격적인 수치를 알려줘요. 매년 세상에 나오는 새로운 책이 200만 권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기준이죠.
1: 그렇겠죠.
2: 근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80년 동안 새로 나오는 책이 무려 1억 6천만 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5살 때부터 80살 때까지 독서에서 5만 권 읽어도 나머지 1억 5,995만 권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 그렇게 하니까 안 읽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2: 그렇죠? 이 사람들 계산법이 네. 독특한데 보통 사람이라면 5만 권에 대단하다고 놀랄 텐데 이분들은 네. 1억 5,995만 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2: 다행히 적독가라고 해도 개인이 이 정도 책을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5만 권이면 요즘 어지간한 구립도서관 장서수랑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적독의 의미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적독을 일본어로는 츤도쿠라고 읽거든요.
1: 네.
2: 의미가 나중을 위해 쌓아둔 뒤에 한동안 읽는다. 이런 의미의 츤데오쿠 그리고 읽는다라는 뜻의 도쿠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츤도쿠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저자들의 얘기로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다. 나라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른 거죠.
1: 네.
2: 유럽어권에서 비슷한 말로는 비블리오필리아,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블리오마니아라고 하는데 특히 비블리오마니아들은 책을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갖고 싶은데 소유하지 못한 책에 대한 집착과 갈망,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집의 공간을 모두 책에게 내주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형편에 이른 상황. 이런 분들을 비블리오 마니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네. 다행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서 좀 안심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책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2: 그러게요. 불행히도 저는 이런 상황에 와 있어서
1: 그러실 것 같아요.
2: 제가 네. 지금 집이 두 개거든요.
1: 맞아요. 책 놓는 집 따로 있다고 네, 하셨죠.
2: 인천에 네. 책만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 한 2만 한 2, 3천 권 정도가 있어요.
1: 그렇군요. 그
2: 책이 있고 빈 공간을 길처럼 쓰는 네. 집이 돼 있거든요.
1: 그거 다 읽으려면은 지금부터 이제 책만 읽어야지 80세까지.
2: 그러네요.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1: 네, 반 살았으니까.
2: 그래서 이 책에 여러 네. 대목들이 공감이 갔는데 이 작가들은 왜 우리가 계속 책을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막 물어봐요. 그런데 웃긴 게 답변의 항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없어요. 이런 겁니다. 책을 사는 이유는 뭐냐. 세 가지 답변이 있거든요.
1: 네.
2: 첫째, 책을 모으고 소장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둘째, 언젠가 읽게 될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셋째, 책을 사는 일 자체가 좋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1: 그렇네요.
2: 그리고 안 읽은 책이 점점 쌓여갈 때 어떤 생각이 드나. 이것도 설문 항목이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함으로 뿌듯하다. 둘째, 내가 샀지만 아마 다 못 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셋째, 내 삶의 방식이므로 별로 개의치 않는다. 답변들을 보면 밖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읽지도 못한 책을 만 권, 이만 권 쌓아뒀다면 다 염려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답변 안에 불안이나 염려가 전혀 없어요.
1: 그러게요.
2: 이게 놀라운 점이죠.
1: 이 정도 마음 상태라면 읽지 않은 책이 집에 쌓여 있어도 왠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네요.
2: 그렇죠. 이 책에서 후반부에 가면 이 각자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읽지도 않은 책이 가득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묘사하는 대목들이 나와요. 소개해드리면 읽지 않은 책이 가득한 집에서 지낸다는 건 언제든

0: 처음처럼 경이로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내가 아직 읽지 않은 세계가 이렇게 다양하게 만다라는 네. 거예요. 공감을 지금 하기 네. 어려워하시는데.
1: 긍정 만렙인데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위기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대요. 친한 지인이 니네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돼? 이럴 때 굉장한 당혹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책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서가라는 게 네. 어떤 그 사람의 취향, 생각, 인생 이런 것들 다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보여준다라는 게 되게 당혹스럽다라는. 그러니까 저도 친한 지인들의 집에 가면 서가들을 둘러보면서도 만약에 제 지인이 제 집에 와서 제 서가를 둘러본다?
1: 왠지 마음을 들킨 느낌?
0: 그렇죠. 아주 마음 편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1: 그렇군요. 정말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어떤 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는지 둘러보는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진짜 책을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느낌이 들긴 해요.
0: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런 적독과 친구들이 나를 집으로 초대해 준다면 그건 정말 찐 우정.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
1: 마음을 나누는 사이다.
0: 그렇죠. 네. 그 정도 의미로 이해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이 적독가들이 가장 많이 들으면서도 타격감이 없는 질문이 있어요. 이 책들을 다 읽으신 건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타격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왜냐하면 평생 읽어도 그걸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책이 읽은 책이 있고 읽지 않은 책이 있다면 당연히 읽지 않은 책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세계가 거기 있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들은 타격감이나 불안감이 없다. 서재에 쌓인 책들은 우리가 막 더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더 넓은지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읽지 않은 책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뿌듯한 것이다.
1: 사실 뭐 다 읽는다고 해서 그 책을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내가 읽은 책 맞나 하는 거 정말 많거든요.
0: 맞아요. 그게 예. 이상한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소설 같은 경우는 설정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1: 바로 며칠 전에 읽은 책도 제목 보면 새로울 때가 있는데.
0: 연구 결과를 보면 예.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한 달 지나면 내용의 90%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독 상황은
1: 예.
0: 이 작가들은 예. 아 그거 90% 있는 거는 중요한 문제 아니고 책을 읽었을 때 중요한 건 그 나머지 10%다. 그 나머지 10%는 뭐냐?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아.
0: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내가 느꼈던 느낌. 그러니까 스토리가 기억 안 나도 그 책을 딱 보면 그걸 내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읽었는지 되게 막 마음 졸이며 읽었는지 또는 거기 나온 인물한테 내가 막 증오를 품었는지 공감했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 건 내용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 책이 우리를 한때 사로잡았고 또 나를 더 먼 곳으로 데려가줬고 결국에는 변화시켰다라는 걸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독서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와, 이렇게 끝도 없는 책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이키 라이토 핌의 적독생활 만나봤고요. 자, 이어지는 책은 어떤 독서 이야기일까요?
0: 네. 이번에는 서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30년 넘게 출판평론가로 활동한 한미화 저자의 신간이고요. 제목은 동네 책방 지속탐구입니다. 저자가 그간 이 책방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이번 책은 10년 넘게 찾아다닌 동네 책방의 현장에서 서점과 책방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지 함께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1: 지속탐구라는 제목에서 동네 책방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는데 서점이 아니라 동네 책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작가가 그런 구분을 해서 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머릿속에 대략의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은데
1: 네.
0: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지역 서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오랫동안 그 도시를 대표해왔던 터줏대감 같은 서점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곳을 일컫는 거고요. 그리고 중형 서점은 그 정도의 대표성을 갖고 있진 않지만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문제집을 사거나 또는 갖고 싶은 책이 있거나 이럴 때 찾아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동네 책방이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서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구분이 너무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서점의 수가 줄고 있어서 그냥 전체를 포괄해서 오히려 동네 책방의 의미를 담아서 책의 제목에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몇 년 전부터는

0: 독립서점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던데 이곳은 좀 다른 서점, 큰 서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의미인 건가요?
1: 맞습니다. 이 원칙적으로는 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는 독립이라는 의미가 독립 출판물을 주로 다룬다.
0: 네.
1: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이렇게 뒷표지에 바코드 위에 여러 숫자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게 국제표준도서번호 즉 ISBN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공식적으로 등록된 도서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들이 독립출판물인데
0: 네.
1: 독립서점들이 늘어나면서 요즘에는 꼭 그런 것만 취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지금은 달라졌고 또 하나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그런 독립서점들이 대체로는 동네 책방 같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서점의 운영 방식도 되게 다채로워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게 시간당 비용을 받는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점 하면 보통 아무 때나 들어가서 내가 구경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그 시간을 서점 공간을 활용하는 데 돈을 내는 거죠. 뭐 요즘 나오는 서점들 보면 대략 한 2시간에 2만 원? 예약제니까 몰리지 않는 거예요. 해당 한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서점 공간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또 활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1: 한편으로는 여기가 책방 맞나?
0: 약간 사설 도서관 느낌이네요.
1: 그렇죠. 또는 어떤 휴게 공간 같은? 휴식처 같은?
0: 그런 곳들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좀 예쁘긴 해요.
1: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운영하는 주인장들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한대요. 여기는 애초에 책을 판매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다.
0: 맞아요. 카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더라고요.
1: 네.
0: 도시 호텔에서 호캉스 즐기는 것처럼 이게 서점에서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거니까 너무 매력적이네요.
1: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책이 갖고 있는 특징이 공공성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책만 도서정가제라는 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거의 모든 상품엔 정가가 없습니다. 소비자 뭐 권장가가 있죠.
0: 네.
1: 파는 건 가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책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누구나 같은 가격으로 사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다루는 여러 공간들도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서점도 그렇고. 그래서 서점이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런 이제 예약제 서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돈이 없으면 서점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곳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고민과 함께 그렇지만 그런 공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있다. 첫째는 젊은 세대들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고 책을 많이 놓을 수도 없죠.
0: 네.
1: 이런 공간을 찾게 되고 서점 역시 책만 팔아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 비난하고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서점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0: 사실 애초 서점에 누구나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책방 운영하는 분들은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도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고충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분은 차라리 집이랑 책방을 합치면 어떨까 고민했대요.
0: 네.
1: 왜냐하면 두 곳 다 주거비용과 임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다는데 기본적으로 그 책방은 공동체 혹은 오는 손님과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내 개인의 취향, 관심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가는 사람과 자주 마주하다 보면 당연히 사는 얘기를 나누게 되고 새로운 책을 또 추천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웃처럼 되기도 하는데
0: 네.
1: 이 사장님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그게 처음엔 자기도 너무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까지는 안 된다. 손님에서 이웃까지는 괜찮은데 친구까지 가면 서로 부담스럽다.
0: 맞아요.
1: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지치지 않고 책방을 잘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0: 굳이 동네 책방까지 가서 책을 찾는 고객이라면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하고 그곳을 들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서 이 동네 책방 사장님들이 손님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그 손님들이 귀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보통의 가게를 가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여긴 돈 벌려고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서점에 오는 분들은 여기가 돈 벌려고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그 서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책방이라는 곳이 특별한 공간이라는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지금의 제 세대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책방이 있었거든요.
0: 있었죠.
1: 거기 자주 예. 가서 구경했던
0: 몇 개 있었죠.
1: 맞아요. 예. 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았는데 제가 하남시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네. 신장 사거리에 있던 동화서적이라는 곳에.
0: 동화서적 지금도 유명한데 하나 있잖아요.
1: 제가 매일 예. 거기 찾아갔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생긴 유대관계, 우리 동네라는 곳.
0: 맞아요.
1: 이제 이런 감각들이 생기는데 지금 다 온라인에서 구매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런 감각이 다음 세계에게도 이어질까? 이런 염려를 저자는 하는 거죠. 특히 그런 동네 책방이라는 곳이 자리 잡아서 유대관계를 맺으려면 그게 한두 달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시간을 쌓아가면서 되는 건데 지금의 빠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미래를 되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정말 동네 책방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고 있으면 가끔이라도 들러서 좀 책도 구경하고 마음 가는 책도 읽고 사고 그러고 싶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1: 그렇죠. 그런 공간들을 도시 계획에서는 제3의 장소, 영어로는 third place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place는 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직장이죠. 근데 인간이라면 여기 말고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런 제3의 공간의 대표적인 곳들이 카페, 공원, 서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서점이 요즘 동네 책방 가보시면 책 읽는 모임들도 많이 생기고요.
0: 그렇죠.
1: 그런 어떤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 혹은 때로는 다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다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걸로만 내 피드를 구성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보니까 다른 가능성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가 너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서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출판평론가 한미화 저자의 동네 책방 지속 탐구 만나봤는데요. 모쪼록 우리 주변의 동네 책방들 오래오래 살아남길 응원하는 마음 나눠봅니다. 위즈 더 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윤미래의 It's My Life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콘텐츠 만나볼까요?
2: 네, 최근에 올해 62회 백상예술대상이 열려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백상에서 상을 받은 콘텐츠 중에서 이 OTT 콘텐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백상에서 상을 받은 OTT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아, 정말 백상 보면서 이제 공중파 수상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네. OTT 잔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드라마 부분에서도 OTT 드라마들이 아주 다수가 후보작에 올랐죠?
2: 네, 맞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은 영화 부문과 방송 부문으로 크게 나뉘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방송 부문에 유튜브와 OTT 콘텐츠들을 좀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송 부문이라고 하면 이 TV 콘텐츠들만 상을 받다가 이제는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이 OTT 콘텐츠들도 이제 상을 받게 됐습니다.
1: 네. 어떤 OTT 콘텐츠들이

0: 극본상도 넷플릭스 은준과 상연이 받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배우들이 받은 상들을 보면요. 방송 부문 대상 수상자는 이 JTBC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유승용 배우였고요.
1: 네.
0: 그리고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현빈. 그리고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TVN 미지의 서울의 박보영이 수상했습니다.
1: 네.
0: 남자 조연상은 JTBC 김부장 이야기의 유승목 배우가 받았고요. 또 여자 조연상은 디즈니 플러스 이 파인 촌뜨기들의 임수정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남자 신인 연기상은 TVN 푸꾸네 셰프의 이채민 배우, 여자 신인 연기상은 넷플릭스 에마의 방효린 배우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좀 안타깝지만 지상파 콘텐츠가 후보작이 일단 없었고요. 작년에는.
1: 네.
0: 그리고 TV 드라마보다는 OTT 콘텐츠들이 후보작에도 좀 더 많고 이제 상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부문에서는 이 넷플릭스 작품이었던 굿뉴스가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이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도 OTT 작품들이 많았죠?
0: 네, 맞습니다. 올해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보면요. 이 JTBC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와 TVN 포근의 셰프 외에도 후보작의 이 넷플릭스 미지의 서울, 넷플릭스 은중과 상현, 디즈니 플러스 파인 촌뜨기들이 올랐습니다. 후보작 다섯 작품 중에서 이 세 작품이 OTT 전용 콘텐츠였고요.
1: 그러게요.
0: 특히 최근에 이게 또 추세이기도 한데 유독 작년에 지상파 방송사가 좀 약세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지상파 방송사가 아무래도 좀 매년 감소하는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드라마 제작 편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1: 그렇죠.
0: 또 요즘은 뭔가 좀 좋은 대본이 OTT에 먼저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OTT가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보낸다라는 건데 또 다르게 보면 드라마 제작의 주도권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해외 OTT로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씁쓸하게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네.
0: 근데 물론 그래서 드라마 부문이 그랬다는 거고요. 이 방송 예능과 교양 부문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MBC 신인감독 김연경이 예능 작품상을 받았고요.
1: 네.
0: KBS 1TV 우리의 시간은 빛나고 있어가 교양 작품상, KBS 2TV 더 시즌즈가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드라마 은준과 상현은 작품상과 극본상 두 개나 받았네요.
0: 그렇죠. 이게 은준과 상현이라는 드라마가 15부작으로 시작된 드라마로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분량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1: 네.
0: 이 작품에 막 엄청난 반향을 큰 열풍을 불고 온 건 아니었는데 어쩌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울림을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작품성 그리고 이제 극본의 퀄리티 뭐 특징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작품인 것 같고요. 특히 이 드라마가 특징이었던 게 제가 처음 소개드릴 때도 언급드렸지만 넷플릭스 실제로 처음 공개할 당시에는 글로벌 순위가 47위로 별로 안 높았거든요.
1: 네.
0: 근데 보통 국내에서 드라마가 공개되면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한 10위, 20권에 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아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 드라마 시리즈 1위, 글로벌 비영어권 시리즈 5위까지 해서 점점 역주행을 하게 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0: 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이해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등을 연출한 조영민 감독과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 개의 별의 송혜진 작가가 함께 제작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드라마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매 순간 서로를 가장 좋아하고 동경하며 또 질투하고 미워하며 인생에 걸쳐 얽히고 설킨 두 친구 은준과 상현의 모든 시간들을 마주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드라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 네.
0: 드라마가 은준과 상현이라는 두 인물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이야기를 액자식 구성으로 따라가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 은준과 상현이 각각 또 김고은 배우, 박지연 배우가 연기를 해서 최근에 또 주목받는 배우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잘 만났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연기도 훌륭했고 뭔가 몰입도가 대단한 영화 드라마였었는데 금 기자도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죠?
0: 네, 맞습니다. 저는 작년에 본 드라마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여운이 강하게 남은 작품이 이 드라마 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드라마 자체가 절대 강렬한 장르는 아니

0: 이거든요. 근데 OTT 드라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강한 장르물, 뭐 첩보물, 액션, 학원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드라마랑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에세이를 읽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잔잔한 이야기이면서 우리 삶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잘 엮여져 있는, 그러면서 모두에게 공감의 감정을 좀 스멀스멀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면이 인상적이었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인연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뭔가 잔잔하면서 여운을 주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끌린다면 은준과 상현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남자 최우수 연기상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현빈 배우가 받았어요. 요즘 상 자주 받네요.
0: 네. 맞습니다. 현빈 배우가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1: 네.
0: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품에게 또 어울리는 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끝나고 보니까 현빈으로 시작해서 현빈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드라마 자체에 현빈의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엔딩까지 보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엔딩 장면이 유튜브에도 올라가기도 했는데 댓글이 아, 현빈 잘생겼다, 현빈 멋있다 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빈이 이 드라마를 위해서 그 체격을 엄청 키웠어요. 그래서 네. 현빈이 막 몸이 우락부락한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또 만들어 오면서 또 굉장히 좀 평소와 좀 다른 현빈의 이미지,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야심가의 모습을 굉장히 잘 연기를 해서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어떤 작품이었죠?
0: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블록버스터 드라마인데요. 중앙정보부, 검찰, 그리고 마약 조직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현빈 배우가 연기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소속의 백기태 과장이란 인물이 자신의 이제 야심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대척점에는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장건영 검사라는 인물이 있어서 이 야심을 또 검사가 막아서고 또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이제 기관 간에 대립하게 되는 그런 구도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6부작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짧은 편에 속했는데 현재는 시즌2가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시즌1 제작하면서 아마 바로 2를 연달아 제작을 하고 있어서
1: 그랬군요.
0: 올해 중에는 아마 방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즌1에는 이 현빈 배우가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면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를 장악하면서 끝이 나는데 그 다음 야심을 또 실현하기 위한 단계가 시즌2에서 이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묵직한 시대극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 네. 여자 조연상 저도 보면서 아 맛깔나게 연기 참 잘한다 생각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 파인 촌뜨기들의 임수정 배우가 수상했어요.
0: 네. 파인 촌뜨기들이라는 작품은 미생의 윤태우 작가의 작품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신안 앞바다 보물 도굴 사건을 소재로 했는데요. 이 작품도 초반부만 공개됐을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호평을 일단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재미있게 보긴 했었는데 근데 뒤로 갈수록 약간 이야기의 힘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작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네.
0: 대신에 이 임수정 배우가 맡았던 양정숙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 캐릭터는 상당히 강렬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사실 이 작품에 나온 다른 굉장히 유승용 배우를 포함해서 우현 배우 이런 분들이

0: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배우로서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악역을 아무도 안 시켜줬는데 이번에 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임수정 배우의 연기인데, 우리가 흔히 서울 사투리라고 요즘 부르기도 하는 옛날 서울 말투를 또 정말 맛깔나게 구사하는,
1: 네,
0: 그런 연기를 보여주면서 같은 드라마인데 혼자만 그 시대에 진짜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연기를 보여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역시 이 조연상을 받기에 좀 손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에마도 상을 받았네요.
0: 네. 에마의 방효린 배우. 여자 신인 연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 네.
0: 에마는 이혜영 감독의 넷플릭스 첫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 이 에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드라마의 슬로건을 보면 벗기려고만 하는 시대, 화끈하게 뒤집는다라는 이 문구를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1: 네.
0: 총 6부작으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는 두 인물이 중심에 있는데요. 에로 배우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앞으로는 노출 연기는 더 이상 하기 싫고 진짜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톱스타 희란 역을 이하니 배우가 맡았고요.
1: 네.
0: 또 당찬 신인 배우로 이하니와 처음부터 대립하게 되는 주의 역할은 방효린 배우가 맡았습니다. 방효린 배우의 첫 주연작이라고 하고요.
1: 네.
0: 무려 오디션 경쟁률이 2,5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하니 배우의 재발견, 그리고 방효린 배우의 발견,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방효린 배우가 어떻게 보면 순진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찬 캐릭터를 잘 구현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뭐 낯이 익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0: 네,
1: 너무 연기를 잘해서,
0: 맞아요,
1: 아 나만 몰랐었나 막 이런 생각이,
0: 맞아요,
1: 들었거든요.
0: 맞아요.
1: 드라마 좀 웃기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심각하고,
0: 네,
1: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약간 킬링 타임으로.
0: 맞아요. 그래서 시대극의 색깔이 강해 보이긴 하는데 그 안에서도,
1: 네,
0: 여러 메시지를 좀 넣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신선하고 또 가벼울 땐 가볍고 또 유쾌할 땐 유쾌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끝나고 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막판에 이 두 주인공이 처음엔 대립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힘을 합치는,
1: 네,
0: 연대를 하는 그런 감정으로 바뀌는 지점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은 좀 자기적인 느낌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또 나중에 이제 평가들을 보고 보면은 나중에 이 드라마가 여러 메시지를 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상을 폭로를 하고,
1: 네,
0: 이제 여성에 대한 그런 다양한 메시지를 담는데, 이것들이 좀 직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혜영 감독 작품 특유의 이제 유머 코드나 이런 사회의 풍자적인 요소가 호불호가 있는 요소는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색적인 작품이었고,
1: 그랬어요.
0: 또 이하니 방효린 배우가 저는 이 극을 굉장히 잘 이끌어가서, 저는 이하니 배우가 이번 건으로 상을 못 받은 것도 조금 아쉽다 이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영화 부문에서는 굿뉴스가 각본상을 받았어요?
0: 네. 올해 100상에서 영화 부문에서는 OTT 영화가 큰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상하게 넷플릭스가 드라마는 계속 잘 터지는데, 이상하게 영화들은 뭔가 반응이 좀 시덥잖거나 작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1: 그런
0: 뭐 최근에
1: 거 같네요. 예.
0: 홍수라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
1: 좀 뭔가 호불호가 상당히 갈렸죠.
0: 좀 포함해서, 예, 이상하게 넷플릭스가 영화를 이제 독점으로 하는 경우 잘 안 된 게 많았는데,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침체기를 맞은 극장가의 최근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1: 그랬죠,
0: 왕과 사는 남자가 여러 상을 휩쓸기도 하면서 영화 부문에 있어서는 극장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요. OTT 작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받은 게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굿뉴스라는 영화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굿뉴스는 1980년대 이 실화였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블랙 코미디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명 요도호 납치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모티브였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일본의 이제 굉장히 극렬 운동권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이제 사회주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적군파라는 이 극단주의 세력 9명이 승객과 승무원 129명을 태우고 일본 도쿄에서 후쿠오카를 향하는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승객들과 함께 북한 평양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던 사건인데요.
1: 네.
0: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포공항에 착류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제 한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일본 이 각국의 정부들과 각국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가 이제 실화였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게 된 영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

0: 요도원 납치 사건이 앞서 설명드렸던 메이드 인 코리아의 도입부에도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1: 네. 근데
0: 굿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1: 그렇죠.
0: 비행기가 납치가 됐고 또 이게 심지어 북한으로 이제 가면 거기 있는 승객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좀 심각했던 1970년대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그런 사건인데도 이걸 블랙 코미디로 승화를 해서 그 각국의 정부, 일본의 무능한 관료주의, 한국의 군사 정권, 그리고 북한의 전체주의를 한 번에 다 풍자를 해버리면서
1: 네.
0: 누구 하나 불편하게 안 만들어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이거를 일본인들이 본 리액션 비디오를 제가 유튜브로 봤었는데
1: 네.
0: 이 드라마에 심지어 일본인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까는 영화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선을 굉장히 잘 지켜서
1: 네.
0: 한국 영화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봐도 손색 없는 굉장히 좋은 블랙 코미디 영화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아무래도 보통 극장의 영화가 걸리기까지는 투자를 받고 제작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OTT는 워낙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워낙 자본이 많다 보니까 영화가 되게 힘들었던 작품들도 다 이렇게 투자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장세는 어마어마하겠죠.
0: 맞아요. 영화 부문에서도 사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몇 가지 변화가 벌어졌던 게 극장이 워낙 안 되니까 영화 개봉, 극장 개봉을 서로 미루다가
1: 네.
0: 결국 OTT에 판매를 하게 되는
1: 그랬죠.
0: 그런 작품들이 일단 상당히 많기도 했고요. 두 번째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것도 코로나19 때 계기로 시작된 건데 그 한산이라는 영화, 그 이순신 3부작 중 하나였던 한산이라는 영화가 극장 개봉 도중에 OTT 독점작으로 풀려버렸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1: 네.
0: 그만큼 이제 OTT에서 비싼 값을 부르기도 했겠지만 이제는 이제 극장이 끝나고 한참 뒤에 OTT에 올라온다는 공식을 좀 깨버리는
1: 맞아요.
0: 그런 신호들이 있어서 일단은 넷플릭스 같은 OTT들이 왕산함도 살려고 계속 막 줄다리긴 했는데
1: 그렇군요.
0: 이 영화가 극장에서 잘 되니까 일단 버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OTT에 올라오긴 했는데 그 점만 하더라도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이 결국 흥행이라는 건데 흥행이 네. 잘 안 되게 돼서 OTT에 좀 많이 영화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영화 같은 경우를 워낙 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잘 만들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직접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극장의 위기를 이용해서 헐값에 들여오거나 또 극장에 경쟁력 있는 작품을 오히려 비싸게 사서 OTT의 그런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홀드백이라고 해서 영화관에서 방영을 하고 OTT까지 트는데 최소 60일은 둬야 된다라는 법제화 논의까지
1: 그렇군요.
0: 지금 있을 정도로 이게 영화계에도 주는 피해가 좀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죽하면 법까지 제정하려고 할까요?
0: 네.
1: 자, 올해 백상예술대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CN블루의 사랑빛 이어드릴게요.

꽃핀 나무 아래 허수경. 한때 연분홍의 시절을 기억하는 고약함이요. 저 나무 아래 내 마음을 기댄다네. 마음을 다 놓고 갔던 길을 잃으면 길이 아니고 꿈이었을 터. 아련함으로 연명해온 생애는 쓰리더라. 나는 비애로 가는 차, 그러나 나아감을 믿는 바퀴. 살아온 길이 잃으면 자궁 하나, 어느 범박한 무덤 하나를 찾는 거라면 이게 꿈 아닌가? 더러 돌아오겠다 했네. 어느 해질녘엔 언덕에도 올라가고 야산에도 가고 눈 쓰린 햇살, 마지막 햇살에 가시에 찔려 그게 날 피 흘리게 했겠는가? 다만 쓰리게 했을 뿐. 그러나 한때 연분홍의 시절, 꿈 아닌 길로 가리라 했던 시절. 누구에게나 연분홍의 시절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한때 꿈이 돼버린 앨범 속의 흑백 사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수경 시인의 꽃핀 나무 아래 보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늘 거울을 보고 머리도 빗고 옷 매무새도 가다듬지만 얼굴을 꼼꼼히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는데요. 어느 날 문득 얼굴을 보게 됐는데 생기와 탄력은 빠지고 눈 밑은 다크서클에 주름지고 늘어지고 푸석푸석해진 나를 마주하게 되면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당황하게 됩니다. 세월을 거스를 순 없으니 늙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전과 달리 뭔가를 잃어가는 현실에 우울해지곤 하는데요. 전 KBS 9시 뉴스 앵커였던 신은경 작가는 나이든 나를 받아

0: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인생이 고단했던 것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스트레스 제로 훈련을 통해서 면역을 높이고 생각을 바꿔먹기로 하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음식과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니까 한가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빠듯한 일상에서 뿌듯함을 만끽하고 있는 신은경 작가를 모셨어요. 최근에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출간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뵐 때마다 늘 놀랍습니다. 어쩜 이렇게 그대로세요?
1: 많이 변해서 놀랍다고 하실까 봐.
0: 아니에요.
1: 조마조마했어요. 예,
0: 워낙에 책을 꾸준히 써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뵀었던 것 같은데 뵐 때마다 너무 놀라워서.
1: 예. 우리가 지난번에 뵀을 때가 한 8년 전?
0: 어, 그게 벌써 8년 전인가요? 네, 더 놀랍네요.
1: 지영 씨도 네. 마찬가지예요.
0: 아, 아마 그 비결이 이번 책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국내 최초이자 최장수 여성 앵커로 1981년부터 1992년까지 KBS 9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웨일스 대학교에서 언론학 석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이사장을 지냈고 차이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9시 뉴스를 기다리며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홀리스피치 신은경의 차차차 잠언 읽고 잠언 쓰자, 시편 읽고 시편 쓰자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이 들면서 달라지는 몸과 마음, 생활, 생각의 변화를 들여다본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출간했습니다. 벌써 11번째 책이세요.
1: 네.
0: 첫 책이 한창 뉴스 앵커 진행하고 계실 때 9시 뉴스를 기다리며였는데 저도 되게 어릴 때인데도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정말요?
0: 예, 그때 네.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때 책과 최근 책들 보면은 아 내가 좀 많이 변했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1: 제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일단 겉모습이 변했고 그 이후로 한 3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월이 지난 거죠. 그때 92년에 9시 뉴스를 기다리며 냈을 때가 제가 방송을 한 지 한 1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한참 그 여성 앵커 관심이 많은 네. 젊은이들이 있어서
0: 맞아요.
1: 뭐 이제 제 얘기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써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0: 그때 그 선배님을 롤모델로 앵커 꿈을 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1: 네.
0: 나이에 관한 책으로는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를 먼저 출간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1: 그 내 나이가 나를 안아주었습니다가 나온 거는 2018년이니까 8년 전이었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13년 전부터 어떤 시니어 신문에다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는 50대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젊은 내가 무슨 시니어 신문에다가 글을 써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네. 뭐 건강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거 재밌잖아요.
0: 맞아요.
1: 에이징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가.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지금 13년 동안을 그렇게 쓰면서 그 시간과 함께 저도 나이 들어가고 점점 또 재미있는 관찰도 많이 하게 되고요. 기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책이 이렇게 나이에 관한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정말 젊은 시절에는 뭐 앵커로서도 그렇지만 아주 치열하게 사셨었잖아요. 뭐 동시통역 대학원도 다니셨고 유학도 다녀오셨고 아, 어떠세요? 돌아보면은 그때 그 시절이
1: 글쎄요.
0: 어떻게 느껴지세요?
1: 또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이제 뉴스 앵커를 잘 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생각과 뭐 공부와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젊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후회되는 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네.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후회는 없지만 좀 너무 애쓰고 살았던 것 같아서 돌아보면 애처롭기도 해요.
0: 그렇죠.
1: 제 스스로.
0: 네. 당시에는 사실 그 이전까지 여성 앵커가 주목받았던 적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여 년 동안 활동한 여성 앵커는 너무나 독보적이고 파격적인 위치였었고 그러다

0: 그러니까 뭐 최초, 최장수 막 이런 수식어들이 생기면서 매사에 참 조심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맞아요. 주목받고.
1: 네. 뭐 그러려면은 이렇게 진짜 최상급의 대우를 받고 외국의 앵커들처럼 네. 그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은 평범한 네. 직장인이고
0: 맞아요.
1: 또 그 방송에 나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돼 있어서 그 괴리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좀 힘들었고 또 이제 지금 후배들이 좀 옛날보다는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뭐 지금도 저는 뵐 때마다 놀랍습니다만 그 막 싱그럽고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좀 사라지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변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느끼면서 지금과 같은 글들도 자연스럽게 쓰게 되셨던가 봐요.
1: 그렇죠. 네. 근데 나이 드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가리자, 뭐 피하자, 또 아닌 척하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스스로가 어렵고 힘들게 되고요.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이 나이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나답게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이렇게 나중도 더 내다보게 됐고 이걸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참 젊은 뭐 50대, 40대 더 나아가서 30대 이제 후배 젊은 분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거를 나이 든 다음에 하면은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조금 일찍.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지영 씨 처음 만나면서도 앞으로 뭐 할 건가 막 관심을 갖잖아요.
0: 네,
1: 저는
0: 맞아요.
1: 젊은 분들의 그 다음 일들이 무척 궁금해요. 어떻게 앞날을 열어나갈 거인가가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격려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선배님 처음 뵀을 때가 기억 못하시겠지만 한 20몇 년 전에 노처녀 선배님의 결혼식장에서 선배님을 처음 뵀거든요. 워낙 전설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많이 듣고 기사로만 접하다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 봤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서 밀랍 인형이 아닌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온화한 미소로 선배 후배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부 물어봐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아 정말 굉장히 보살 같으시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나이 들면서 막 요즘에 그 나이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관리들을 하잖아요. 뭐
1: 그렇죠.
0: 피부나 몸매 네. 관리도 그렇고 의술의 힘을 빌리는 사람도 너무
1: 맞아요.
0: 많고 근데 뭔가 특별한 관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심리적인 관리?
1: 네. 심리적인 관리는 하는데 이렇게 네. 겉으로 뭐 노력하는 거는 별로 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뭘 하고 책 보고 뭐 쓰고 이런 거는 하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운동이어서
0: 그러세요?
1: 네. 숨쉬기 운동만 합니다. 집안에서 뭐 간단한 것만 하고 그러고 사실은 이 얼굴 쪽에 뭔가 좀 하고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뭐 자동적으로 이렇게 중력으로 살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0: 네.
1: 이렇게 올려 붙이고 싶은 생각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명히 예뻐졌는데 옛날 이미지가 없어진 그런 미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0: 네.
1: 뭐 이렇게 연예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머 옛날에가 더 예쁘셨는데 차라리 그냥 여기 눈가에 뭐 눈 밑에 주름 좀 있고 입가에 주름 웃다가 생긴 주름 있는 게 더 예뻤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요.
0: 네.
1: 저는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시도를 안 하는 게 또 비법. 미셨구나.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
1: 네.
0: 내가 정말 나이 든 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걸 작가님은 언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셨을까요?
1: 뭐 이제 저 나이는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60 넘으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여기저기 속썩이는 데도 나오고 그리고 뭐 아무리 이렇게 그냥 뒷모습을 보이고 가도요, 뒤에서 저를 부를 때 뭐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젊은이들도 있고 그래서
0: 네.
1: 야 이제는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0: 이번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를 보면 핵심 단어가 위로거든요. 그 위로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지만 주고받는 게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정말 원하는 위로라는 건 뭘까요?
1: 글쎄요. 뭐 1대1로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왜 우리가 기쁘지 아니한가를 생각해 보면 제일 나쁜 부분이 비교되어서인 것 같거든요.
0: 아.
1: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데 놀러 가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나이 들고 몸이 약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신은경도 실수 많이 해요. 그런 거 보여드렸고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도 나이 들어서 늙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조그만 집에서 살아요. 뭐 정리 많이 다 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아하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 괜찮고 구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또한 위로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신은경 작가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 만나보겠습니다.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신은경 작가님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두 번째 서른을 맞았을 때 잡지사와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사진에 얼굴 주름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셨대요. 아마 다들 예쁘게 나오는 걸 원해서 있던 주름 다 없애고 막 올리고 이런 거 부탁했을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2: 제가 한 그 20대 말 30대쯤에요. 어떤 기사를 봤나? 근데 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이름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 얼굴에 주름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거 만드는데 아주 오래 걸렸거든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 네.
2: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1: 네.
2: 아니면 정말 나이 들어가는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한번 말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마침 진짜 나이 들어서 인터뷰할 기회가 생기고 사진 찍을 기회가 생겨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네. 이제 그 사진이 잡지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 있죠. 진짜 안 지우고 그대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아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어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눈이고 입 이런 주변에는 많이 달라지지만 코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달라지잖아요.
1: 네.
2: 근데 이상하게 코가 더 낮아진 것 같은 거예요.
1: 낮아져서 지금이면은 낮아져야
2: 아니야,
1: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 20, 30대 사진을 네. 제가 진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쪽 뺨이 나와서 그런지 더 이렇게 코가 묻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야, 진짜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네. 사진 찍을 때 왜 특별한 그 앱. 애플리케이션 같은 네. 거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물로 이렇게 사진을 보셨을 때 오 예쁘다 하다가 실물로 저를 보시고 실망하실까봐.
1: 네. 아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사진으로만 만든 거 못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 온 국민이 다 알아보니까 그런 또 부담감도 있으시겠네요. 그 보통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거나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잘난 척하지 마라라고 제동을 거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2: 글쎄요. 이제 저도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또 몇 살 어리다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글쎄 어떤 경우가 있었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빨간불에 막 건너가세요.
1: 네.
2: 또 그리고 이제 기다릴 때도 그 이렇게 거의 끝에 나와서 기다리셔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왜 저러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불이 바뀌면 네. 파란 불 바뀌자마자 빨리 천천히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빨간 불이라도 차가 없으면

0: 그러면 그때라도 가야지 기다리면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그걸 알고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또 어떤 이웃의 여성을 보니까 이 아이라이너를 그리는데 이게 막 꼬불꼬불.
1: 너무 이해해요.
0: 그래서 아이고 저렇게 해도 꼭 그래야 할까 하다가 이제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이렇게 잡고 똑바로 그리려고 애쓰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나이 드신 분흉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잘난 척하지 말자.
1: 너무 이해되네요. 예, 아, 저도 예전에 하도 예, 볼터치를 너무 빨갛게 하시는 할머님들을 보고 분장 같다, 웃기려고 저렇게 하셨나 그랬었는데 제가 요즘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0: 맞아요.
1: 밝은 데 나왔더니 저희 딸이 엄마 얼굴 왜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랐냐고.
0: 예전에
1: 네.
0: 이런 게 볼터치가 없을 때
1: 네.
0: 그 립스틱으로 이렇게 X자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지르는 일이 있었는데요.
1: 네.
0: 옛날에 방송국에 어떤 분이 한쪽은 X 그대로 있고
1: 네.
0: 지웠는데 한쪽은 그대로
1: X가.
0: 그대로. 그러니까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1: 네.
0: 다 많죠.
1: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작가님이 연극 배우를 꿈꾸셨다고 하는데 언제 꿈꾸셨던 건가요?
0: 대학 다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연극 해보기도 한두 작품 해보기도 했는데 우연히 그 전문 극단에서 한번 요청이 왔어요. 근데 주인공이길래 욕심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나가서 공연을 하려면 학교에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집에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학교에 허락 또 집에서 승낙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인공이 좀 이렇게 키가 작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키가 크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예쁘장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오고 저는 옆집 언니를 하게 됐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그냥 했으면 아마 연극 배우를 끝까지 잘했을 텐데 그때 어린 마음에 아니 내가 이거 얼마나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데 하는
1: 네.
0: 생각에 그만둬버렸어요.
1: 아, 그렇군요. 어떠세요? 가끔 그 뒤에 이제 아나운서가 되신 건데, 아, 내가 연극 배우였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곤 하시나요?
0: 연극 배우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뭐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거 했으면 하다가 또 어느 날 포기를 했을 것 같고 또 아나운서는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또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었고요.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그 아나운서 생활도 그 한창 막 최고일 때 스스로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그만두셨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근데 어떠세요?
0: 제가
1: 그렇게
0: 뉴스를
1: 했던 것들에
0: 한
1: 대해서.
0: 12년 차 했을 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박수 칠때 떠나자. 그때 이제 뭐, 단독 앵커로도 올라서서 뭐, 한참 잘한다 하고 있었을 때니까, 어느 땐가는 분명히 그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 네.
0: 그 12여 년 동안 저를 봐주신 분들에게 내려오는 저를 보여드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모습을 어떻게 이제 보충을 할까 생각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근데 영국 유학 가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 다시 그 휴직 기간을 끝내고 돌아오려면 그 학위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단을 내서 방송국의 아나운서 자리를 이제
1: 내려놓고.
0: 내려놓고
1: 네.
0: 학위를 끝내고 왔죠. 근데 덕분에 또 대학에서 교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또한 후회는 없으나 모르겠어요.
1: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 같은데, 그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면서 행운보다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이사를 온후한 달가량이 지났다. 처음엔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가지고 온 짐들을 어떻게 다 풀어둬야 할지 몰라 머리를 싸맸다. 하지만 같은 용도에 쓰이는 물건들을 종류별로 각각 모으고 작은 공간이라도 잘 접고 잘 겹쳐서 정리하다 보니 이제 꽤 제자리를 찾아간다. 부엌 살림은 다 버리고 와서 오히려 빈칸이 많아 신기할 정도다. 머그잔도 꼭 필요한 것 세 개만 꺼내고 수저, 포크, 작은 스푼도 두 벌씩만 꺼내놓으니 작은 서랍인데도 휑하다. 어차피 살림이란 게 필요한 게 자꾸 생기고 이것저것 사들이게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채워져가는 냉장고로 인해서 이제는 스스로에게 다시 경고하고 있다. 비워두자. 앙증맞은 2인용 식탁을 준비해서 요즘은 남편과 아주 가까이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를 한다. 남편은 이게 얼마만이냐고 기뻐한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먼저 내 주변 일상에 널린 행복을 주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즘은 눈 뜨면 감사하다. 오늘 하루 또 살아내어 내 힘으로 걷고 아름다운 자연을 내다보고 음식을 씹고 넘기는 이 하루를 선물로 받은 것에 감사한다. 귀한 내 가족과 손잡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희귀한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천으로 널린 매일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살려 한다.
1: 네. 이사한 곳에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좁다는 표현보다는 아담하다나 아늑하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0: 좋게 생각하면 그렇죠.
1: 맞아요. 세대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 담으셨어요. 나날이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소통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작가님은 왠지 젊은이들과 잘 통하실 것 같거든요. 아, 말 안 통하는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종종 있으신가요?
0: 가까이서 이제 마주 앉아서 제대로 소통을 하면은 참 좋아요. 이제 서로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 좋은 얘기들이 잘 오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럴 때는 전혀 아무 문제 없고, 전 또 특히 우리 아나운서 후배들하고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 있잖아요. 뭐 지하철, 식당, 카페 이런 데서 그 불특정 다수들과 저와 이제 만날 때 네. 이럴 때 그 젊은이들이 나에게 대한 태도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좀 그러니까 아주 나쁠 때는 적대감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있을 정도로
1: 네.
0: 그리고 저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이 든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들 있는 데에 끼어드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가능한 한 이제 소통하려고 하고 좋은 방법은 칭찬하는 거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왜 서비스업에 있는 그 젊은이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이렇게 명찰 달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럼 그 명찰 보고 아이고 누구씨 오늘 너무너무 예쁘네요. 뭐 이런 칭찬도 하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 쌩긋 웃어요.
1: 네.
0: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날 또 어떤 그 자기 엄마 나이 또래 아줌마가 좋은 말 해줘서 기분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하려고 노력해보죠.
1: 맞아요. 소통이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됐지만 늘 소통을 부르짖으면서도 자기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뭔가 한쪽이 먼저 시작하고 양보하고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네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누가 해? 젊은이가 해요?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던 젊은이들은 소통을 참 잘해요.
1: 맞아요.
0: 네, 집에서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던 그 훈련이 되어 있어서 말도 잘하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은데 요즘 또 그런 집이 별로 없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거 생각하면 가능하면 집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 있게 엄마 아빠가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우선은 이제 젊은이들의 세대들이 오니까 제가 나이 든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귀를 열어야지 조금 우리는 이렇게 좀 사리고 조금 조심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1: 네. 작가님은 스트레스 제로 연습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과연 제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일을 겪어도 개인마다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고 또 푸는 법이 다를 텐데요. 신은경 작가님은 어떠신지 관련된 본문 내용을 작가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원래 신경이 예민하고 무슨 일을 맡으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나쁜 버릇을 가진 나는 늘 긴장 상태로 살아왔다. 그래서 요즘은 스트레스 제로를 연습하고 있다. 나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내 주변에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스트레스 받을 업무도 부담도 그럴 이유도 없다. 이렇게 되뇌며 내가 자리한 이곳이 정말 평안한 곳이라고 눈을 감고 상상한다. 이를테면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보인다. 공기는 얼음 냉수처럼 청정하다. 나는 잔잔한 물 위에 떠서 새파란 하늘을 보고 있다. 야자수를 스치고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물의 온도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나는 평안하다. 스트레스 제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다. 면역력을 높일 나만의 방법에는 셀프 토크가 아주 유용했다. 3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수업을 하고 나와 파김치가 되어 연구실로 돌아오면서 나는 혼잣말을 한다. 역시 나는 선생 체질이야. 평생 방송을 했어도 프로그램 출연은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긴장 100%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송을 마치고 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다. 난 역시 방송 체질이야. 일하기를 놀기처럼 하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된다. 오늘도 나는 스트레스 제로다.
1: 셀프 토크 하시면서 스트레스 제로 연습을 하시는군요.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0: 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반어적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지치고 긴장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무척 효과가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그 저 종이에다 써서 붙이기도 해요. 여기저기다가
1: 그렇군요.
0: 뭐 설거지가 귀찮으면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런 것도 써놓고요.
1: 그러시군요. 근데 방송할 때 여전히 긴장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0: 오늘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1: 아, 정말요?
0: 네.
1: 그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라면 그 비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0: 예전에 어떤 네.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방송을 오래 하다가 긴장이 안 되고 안 떠열리는 날이 있으면 그날 당장 방송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송을 오래 해도 이 마이크 앞이라는 것은 경외감 그런
1: 맞아요.
0: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긴장하죠.
1: 그렇죠. 나는 긴장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병원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시나 봐요. 몸이 굳어 있어요라는 말들을 아나운서들이 많이 듣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는 네. 선배님처럼 다들 쇠뇌를 하는가 봐요. 나는 네. 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온몸이 긴장을 하고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그렇죠. 예. 생방송 막 이렇게 빨간 불 들어오면 저 들어올 때마다 놀라서는
1: 맞아요. 그냥 방송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노년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건데 그래도 이제 선배님께서는 글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바쁘실 것 같지만 은퇴한 분들 중에 갑자기 일이 없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거든요. 일이 없을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요?
0: 일이라는 게 꼭 뭐 어디 직장에

0: 속해 있거나 돈을 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요즘은 왜 경량 시대라 그래서 그 무슨 커다란 조직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셀프 임플로이먼트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무슨 일이든 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거 뭐 제가 어디 회사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 스스로 책 보고 쓰고 또 이렇게 개인으로 연락해서 강연도 하고 네.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뭐 내가 어디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힘들어 하실 이유는 없고요.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고 꼭 돈을 벌거나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봉사하는 일 이런 거는 자기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또 어디 배우러 다니는 일 이거는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시간표를 짜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네. 시간표를 짜실 수 있습니다 하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1: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생각 바꿔먹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신다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생각 바꾸는 게 사실 또 의지대로 되진 않거든요. 어때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상황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0: 아, 간혹 그러죠. 제 옛날 아주 옛날 얘기인데 제 남편이 한동안 정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얼굴 알리기를 하느라고 이제 막 길에 서서 악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출근하실 때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이제 출근길 이런 데 서서 막 악수를 하는데 사실 그 바쁜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막 악수하자고 이러면 급해서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생각이나 뭐 그 이런 게 달라서 악수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얼굴이 알려진 두 사람이 서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막 악수를 하려니까 무척 부끄러웠어요. 아. 그리고 그 전날도 막 늦게까지 일하다가 새벽에 출근길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 손을 탁 치고 가고 이러면 이제 마음에 네. 상처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상처받은 얼굴로 나와서 막 이렇게 악수로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끼리 어떻게 마음 바꿔먹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다. 아.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이 귀에 걸려서 막 신나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안녕하시냐 그러면 어리둥절해서 악수하고 가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저희들 마음도 기뻤고 그래서 그분들은 뭐 바쁜 출근 시간에 우리를 만났지만 그 반가운 이야기를 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아. 회사 동료들과도 나누고 그랬다는 뒷이야기를 들었어요.
1: 그렇군요.
0: 너무 괜찮았어요.
1: 그러게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선물하셨네요. 자, 오늘 신은경 작가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되기로 했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브라이언 페리의 As Time Goes By.

0: 일이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답답하다면 컴포트 워드를 써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고 또 이런 걸 쓰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네. 컴포트 워드는 이제 그야말로 위로와 위안이 되는 단어들인데요. 가끔 외국에서도 그런 그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힘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뭐가 있나 이런 걸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뭐 네. 희망, 비전, 자유 뭐 이런 멋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머니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에서 그런 질문을 해도 항상 그 어머니 생각만 해도 또 어머니 이렇게 발음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사는데 고단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기분 좋아지는 게 있을까? 뭐 아기, 안개, 안개꽃, 무지개, 커피 뭐 이런 그 향기로운 카스테라 이런 단어들 이렇게 막 써보는 거예요. 한 50개 정도 이렇게 써보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것이 이제 비주얼라이즈 돼가지고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오감으로 느끼는 거죠. 또 향기로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아침 햇살 이러면 이렇게 따끈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왜 돈, 월급 성공 이런 거 안 쓰냐고 그런 젊은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0: 뭐 어떤 단어 어떻습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라면은 뭘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떠세요? 있으세요?
0: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음식이 좀 축스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1: 어떤 음식 지금 한 5가지만 꼽아봤어요.
0: 저는 의외로 막 순댓국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1: 진짜요?
0: 예, 그런 막 걸진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굉장히 속이 개운해지고 너무 좋아서 네. 안 쓰고 생각만 해도.
1: 보통 근데 이렇게 요리하시는 사진 저 가끔 보면 뭐 스파게티 이런 이탈리안 음식.
0: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그 네. 니즈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합니다.
1: 그래요? 손님 대접만 네,
0: 생각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밥을 좋아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고집스러워지는데요. 이 고집을 잘 다스려야 꼰대 소리를 안 듣는다고 합니다. 관련된 본문 내용을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1: 나이가 들면서 고집도 는다. 한번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면 자꾸 우기고 고집 피우기 일수다. 나이가 들면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적지 않으니 자신의 기억도 이제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 볼 일이다. 남이 그렇다면 그 말도 옳을지 모르겠다고 우선 고개를 끄덕여 봐야겠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 세상에 그렇게 확실히 단정적인 건 많지 않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제 좋은 기억만 남겨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서러운 것, 분노에 찬 것, 후회스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들을 쌓아두기엔 내 머리와 가슴이 너무 작고 비좁지 않은가. 좋은 기억만 걸러내서 아주 선명하게 남기고 싶으면 그때 생생하게 기록해 볼 생각이다.
0: 작가님도 나이 들면서 고집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1: 모르겠어요. 저는 뭐 옳다고 말을 하는데 남이 듣고 보기에는 고집.

0: 뭐 어렸을 때 이제 했던 일들 이제 동생들하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아, 아닌 거를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동생들 노른자 달걀을 삶아놓으면 노른자를 제가 다 먹고 동생들은 흰자를 줬대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동생이 노른자를 싫어하고 자기는 흰자가 맛있다 그래서 바꿔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누나가 언니가 노른자를 뺏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은 흰자만 먹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1: 기억이
0: 어떻게
1: 왜곡인가요?
0: 네, 왜곡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뭔가 기록을 하고 일기처럼 쓰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내가 고집 피우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고집을 피우려고 했을 때 이걸 찾아보고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쓰고 있습니다.
1: 와 그렇군요. 치매 환자들의 경우는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치매와 공존, 공생하면서 잘 다스려야 할 텐데요. 기억을 앗아가도 감정은 오래 남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본문 내용 신은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영화 스틸 앨리스에서 기억을 잃은 앨리스 교수가 딸의 낭독에 눈시울을 붉히던 장면처럼 감정은 남는다. 얼굴이나 이름, 기억은 잃어도 감정은 오래 남는다는 말이다. 영화 아무르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시키고 먹이고 말없이 지켜보던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처럼 사랑은 남는다. 기억이 지워져도 감정은 가슴 어딘가에 남아 우리를 사람답게 한다. 스스로 묻는다. 훗날 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한 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내 곁에 누가 남아있을까? 이런 기억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남을까? 내가 세상에 없을 때 나의 딸이 이 글을 읽는다면 엄마의 시간을 돌이켜 공감해 줄 수 있을까?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나를 잊게 된다면 나는 이 기록을 마치 남이 써놓은 소설을 읽듯이 한 사람의 지난 시간을 그림 그리듯 읽고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답은 없다. 다만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 기억하며 기록할 수 있을 때 기록하며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1: 또 나이가 들어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또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정리하고 나면 비워지는데 그 공간을 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불편한 것은 버려야지 억지로 끌고 가면 오히려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인간관계도 나쁜 습관도 오래된 앙금 같은 씻을 수 없는 감정도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이젠 버려도 누가 탓하지 않을 만큼 나이 들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리고 그 비워낸 자리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일을 채워나가야 한다.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좀 더 바라보고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말이다. 어차피 누구에게나 시간은 가는 것. 그러나 늙는다, 병든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 보다는 성장한다, 발전한다, 익어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한다를 선택하기로 했다. 낭독하면서 한편의 시를 낭독하는 느낌이네요.
0: 지금 시가 읽어주니까 참 좋아요.
1: 원래는 작가님들하고 저하고 반반씩 낭독을 하는데 이제 오늘은 그래요? 선배님 낭독 워낙 좋은 게 소문이 나서 작가님이 다 선배님이 낭독.

0: 생각하시는 걸로.
1: 아, 그걸 알았으면은 네. 미리 조절을 할까
0: 덕분에 그랬네.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도서관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책 담쌓고 사는 분들은 지루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시니어들의 도서관 활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도서관을 가는 거는 뭐 누구나 다 가시면 좋습니다가 아니었고요.
0: 네.
1: 그 제가 아티스트웨이라는 책을 읽었더니 거기서 매일 아침 세 페이지 글을 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실천을 했고 또 아티스트 데이트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 예를 들어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음악회를 간다든가 그림 전시회에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데를 가서 한 두 시간 정도를 자기 혼자서 즐겨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어린 아티스트가 있대요.
0: 아.
1: 창조자가 네.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일곱 살 때 뭐하고 놀았는지 돌이켜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의 그 창조적인 거를 꺼내기 위한 작업인 거죠. 아침에 세 페이지 쓰는 거. 또 어디 좋은 데 가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도서관에 가면 무척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 동네 도서관에 이제 등록을 해봤더니 너무 좋아요. 7권이나 빌려주더라고요.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0: 네.
1: 2주 동안을 빌려볼 수가 있는데
0: 아, 그렇군요.
1: 더 좋은 거는 65세 이상은 3주를 빌려줘요.
0: 아 시간을 더 드리는군요.
1: 네. 그래서 실컷 보고 만약에 다 못 봤을 땐 일주일 또 연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큰 글자 책들이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그 큰 글자 책을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0: 네.
1: 우리나라는 이거 언제 나올까 했더니 지금 뭐 얼마든지 이렇게 다 출판을 해내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뭐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책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책들이 많고 그래서요. 이제 그냥 뭐 그럼 뭘 무슨 책을 먼저 봐? 아무 책이나 봐도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나 이런 게 있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집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정리에 관한 책을 한 7권 빌려와서 실컷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어떤 생각의 정리가 되고 하니까
0: 네.
1: 그렇게 읽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0: 네. 또 최근에 그 프랑스어를 독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1: 네.
0: 와 정말 늘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하고 계시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1: 그냥 앱 네. 다운받아서 하루에 조금씩 합니다.
0: 아, 근데 왠지 많이 늦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1: 아니 늘지는 않고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제 남편이 이제 한때 프랑스 파리 특파원을 했거든요.
0: 네, 맞아요.
1: 처음에는 저더러 무슨 루마니아어를 하냐고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막 좀 너무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위로와 응원을 하죠. 어느 땐가 들려. 어느 땐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응원을 해줘요. 그래서 기다려봅니다.
0: 와 이제 65세 지급되는 교통카드를 이미 가드셨고 프랑스 공부라는 새로운 일도 도전을 시작하셨고 진짜 책 제목 그대로 이렇게 나이 드는 게 괜찮은 일인 것처럼 저도 느껴지거든요.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1: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겉모습은 나중에 사람들이 보셔도 누구세요?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나이 들면 좋겠고요.
0: 네.
1: 할 수만 있다면 잘 읽고 잘 쓰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책은 8년보다는 훨씬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1: 사실은
0: 네.
1: 최근에 1년에 네. 한 권씩 3년 동안 쓴 게 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1년에 한 권 정도는 써볼까요?
0: 괜찮겠죠? 너무 좋죠. 꼬박꼬박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러주시겠습니까?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신은경 작가님과 말씀 나누면서 정말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거 참 멋진 일이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 속에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겠죠. 나는 이렇게 나이 들기로 했다. 함께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끝곡 키스 자렛 쿼르텟의 연주로 컨트리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신용카드 즉시결제 서비스 사용해 보셨습니까? 즉시결제는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말 그대로 이용 즉시 결제하는 방법인데요. 이용 대금 납부일 전에 결제한다는 의미에서 선결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한 금액이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자동 출금되는 형식인데요. 바로 출금되는 직불카드와는 조금 다르죠. 무분별한 소비를 막고 연체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용 한도가 낮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큰 금액을 결제하기 전에 이용액의 일부를 갚아 한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결제를 이용하면 혜택을 주는 카드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결제액의 일부를 캐시백 해주거나 포인트로 적립해주기도 합니다. 은행은 연체를 막을 수 있어서 좋고 고객은 이자 부담을 덜어 좋은 즉시 결제.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시나요?
2: 오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가주 한국학교협의회 곽은하 회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한글 학교는 이 단순한 언어 교육관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025년 9월부터 북가주 한국학교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곽 회장은 이 한글학교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곽 회장은 지난 10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는 프리몬트 뉴라이프 한국학교 교장으로 봉사를 했는데요. 또 7년간 협의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인 차세대 교육에 헌신해왔습니다. 이 곽 회장은 또 북미 한국학교 연합회 이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이 단체는 뉴잉글랜드,

0: 남서부, 북가주, 미시간, 중남부, 하와이 등지까지 87개의 한글 학교를 둔 단체입니다. 이 단체 소속이 1000여 명의 교사와 5,850명의 한인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곽 교장은 최근에 방안을 해서 사이버 외교사였던 방크와 21세기 한국-미국 간 우호와 친소를 잇는 AI 외교관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펼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 곽 회장이 이런 한글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0: 이 곽 교장은 한글 학교의 가장 큰 역할로 자존감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걸 알게 되면 스스로를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2세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서 정체성 확립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 학교는 말하기 대회, 퀴즈 대회,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러한 무대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을 쌓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글 학교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공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네. 이 한국학교협의회에 소속된 한글 학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0: 현재 25개의 한글 학교를 구성된 북가주 한글학교협의회는 주니어 리더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명의 학생 중 일부는 학생 기자단, 또 일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SNS 홍보단으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들 주니어 리더스는 북가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행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뿐더러 우수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총영상으로부터 표창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 곽 회장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학생들이 한국을 바로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1: 곽 회장의 학창시절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0: 곽 회장은 재수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온 뒤 고등학교 때 러시아에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차이코스키 음악원 계열 교육을 받고 피아노, 파이프오르간을 전공했고 이 석사장까지도 여기서 마쳤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는 강남에서 개인 레슨을 하던데 2005년 실리콘밸리 주재원으로 발령난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피아노 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이 코트라 등지에서 러시아 통역으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1: 네. 이런 곽 회장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 같은 게 있을까요?
0: 이 곽 회장의 인생의 전환점은 2007년 알맞은 한국학교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 뉴라이프 한국학교에서 교사, 교장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현재까지 한글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곽 회장의 가장 큰 보람은 제자들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곽 회장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다시 교사가 되어 돌아왔을 때 가장 뿌듯하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날 미군이 된 제자와도 여전히 SNS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굉장히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한글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인생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한글을 알리다 보면 한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0: 그렇습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에도 아주 열심인데요. 이번에 방크와 맺은 AI 외교관 양성 프로젝트는 그래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곽 회장에 따르면은 AI 시대에는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을 올바른 알리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교과서 백과사전, 외신 SNS 등 다양한 매체 속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앞으로 곽 회장의 목표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0: 곽 회장은 앞으로 확장된 문화인 양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인 청소년들은 이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적인 주체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K-콘텐츠 확산 흐름 속에서 한인 청소년들의 중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계 미군이라는 정체성은 약점이 아니라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곽 회장은 협회 슬로건을 강조하면서 담대하라, 빛나라, 한국인답게 아주 멋진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하는 실질적인 삶의 방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자존, 자신, 자긍을 갖고 세계에서 당당하게 성장하기 바란다는 바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곽 회장은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현지 한인 사회와 고국 정부 또 재외교부총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혜성이 부릅니다. 도시의 삐에로.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지난주에 한 품목의 가격이 어떻게 오르내리는지를 풀어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큰 호흡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라 전체 물건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이야기, 즉 물가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2: 맞습니다. 사실 해주시는 질문에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네. 지난 두 회차 동안 우리는 시장의 호흡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품목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요. 조금 더 크게 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호흡이 같은 방향으로 일제히 쏠릴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최근에 4월 소비자 물가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같은 달보다 2.6% 올랐고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죠.
2: 맞습니다. 오늘 이 숫자가 정확한 이야기의 시작점인데요. 2.6%라는 숫자. 평소에는 그저 통계처럼 그냥 숫자로 흘려듣게 되지만 맞아요. 일상에 비춰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올해는 같은 일을 하려면 102만 6천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고 있는 100만 원의 힘이 그 사이에 2만 6천 원만큼 작아진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1: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2: 그렇죠. 바로 그 질문을 이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져가셔야 되는 단어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비용 인상과 수요 견인입니다. 이 셋만 정리를 해두시면 신문에서 물가라는 단어만 보이더라도 아주 반가워지실 겁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가라는 게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지난 두 회차에서 다룬 가격하고는 다른 거죠?
2: 그렇죠. 조금 다릅니다. 사실 이 둘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서 네. 오늘은 이걸 먼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한 가지 물건의 값입니다. 양파 한 망의 가격, 휘발유 1리터의 가격, 배추 한 포기의 가격처럼 품목 하나하나에 매겨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다릅니다. 수많은 품목의 가격을 한꺼번에 평균 낸 걸 우리가 물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학교에 학생이 30명이 있다고 하면요. 네. 한 학생이 5cm 자랐다는 건 그 학생 개인의 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 평균 키가 2cm 자랐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1: 그쵸?
2: 일부 학생은 많이 자랐고 일부는 조금 자랐고 또 일부는 그대로인데 평균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품목은 크게 올랐고 어떤 품목은 떨어졌고 어떤 품목은 거의 그대로지만 이것들을 모아서 평균을 내면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가 1년 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걸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4월에 물가가 2.6% 올랐다는 게 모든 물건값이 2.6%씩 다 일제히 올랐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2: 그렇죠. 들여다보면 4월의 모습은 꽤 복잡합니다. 휘발유는 전쟁 덕분에 21% 넘게 뛰었고요. 채소는 12% 떨어졌고 쌀은 14% 올랐고 돼지고기도 5% 올랐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움직임을 모두 한 그릇에 담아서 평균을 내보면 2.6%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평균 이 위로 움직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건 무언가 한쪽으로 미는 힘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숨을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 사람의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 사람들 전체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한꺼번에 숨을 내쉴 때 그게 이제 바로 바람이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의 한쪽으로 부는 바람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1: 아, 바람.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2: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으셨다면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손에 잡히지 않으실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른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까지 같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1: 오, 같은 현상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본 거네요.
2: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작년에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라면 다섯 개를 살 수 있었다고 하면요. 올해는 같은 만 원으로 라면을 네 개밖에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라면 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네. 다른 하나는 만 원이라는 돈의 힘이 작아졌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겁니다. 이 표현은 사실 같은 사실을 양쪽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첫 번째 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아, 이 라면이 너무 비싸졌네. 그런데 정작 두 번째 측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작아졌다라는 측면은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한 가지 물건이 단순히 비싸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돈 자체가 가벼워지는 현상이라는 거네요.
2: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통찰인데요. 인플레이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지갑이 알아서 작아진다는 겁니다.
1: 안 돼.
2: 1년에 2.6%씩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그게 숫자가 이렇게 안 커 보이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게 매년 누적되면 10년이 지났을 때 30%가 됩니다. 대략이요. 30년 전에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한 끼 식사가 지금은 만 원이 있어도 비슷한 한 끼를 채우기 어려운 시대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 그래서 옛날에는 뭐 만 원이면 온 가족이 밥을 먹었지 외식을 했지 이런 말 나오는 거군요.
2: 그렇죠. 뭐 과장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일부 소식도 좀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때 만 원과 지금의 만 원이 같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만 같은 거죠. 그 안에 담긴 구매력,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구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일상으로 옮기면 내 통장에 찍힌 숫자와 그 숫자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 사이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거리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그러면 이런 바람은 왜 부는 거예요? 무엇이 모든 가격을 이렇게 한쪽으로 밀고 있는 건가요?
2: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바람은 두 쪽에서 불어오는데요. 요즘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단어만 거창하지 뜻은 뭐 단순합니다. 수요 견인, 수요가 뭔가를 끌어간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려고 해서 가격이 함께 오르는 경우입니다. 명절을 떠올려보면 쉽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송편 재료를 사고 한우를 사고 과일을 사니까 그 시기에 거의 모든 먹거리 가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사회 전체가 한쪽으로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 인상입니다. 만드는 비용이 올라서 모든 물건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는 경우입니다. 농촌에 흉작이 들었다고 하면요. 한 가지 작물만 흉작이 아니라 전체 농사가 안 됐다면 곡식과 채소, 과일 가격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만드는 쪽의 비용이 한꺼번에 무거워져서 발생하는 가격 인상인 거죠.
1: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2: 명백하게 두 번째, 그러니까 비용 인상형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다. 올해 봄부터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 결과 한국에 들어오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기름값이 작년 대비 21%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석유,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자동차에 움직일 때만 넣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농사 지을 때도, 비닐하우스를 데우는데도, 물건을 트럭을 옮기는데도, 라면을 튀기는데도 사실 거의 모든 산업에 쓰이는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그게 농산물 값에도, 가공식품 값에도, 택배비에도, 식당 음식 값에도 차례로 옮겨 붙습니다. 마치 한 곳에서 시작한 작은 불이 사방으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의 모습입니다. 한 군데 비용이 오르면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모든 곳으로 번져나가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4월에 2.6% 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이 만든 바람이라는 건가요?
2: 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거나 너무 많이 사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 떨어진 곳의 전쟁이 만든 바람이 우리 시장의 끝까지 닿은 결과인 거죠.
1: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난 회차들을 되짚어보면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2: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행간 하나가 숨어져 있는데요. 네. 경제학의 가장 오래된 토론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의 세기를 줄여서 막을 쳐줄 수는 있습니다. 아. 지금 한국 정부가 정확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휘발유와 경유의 최고 가격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못 올리도록 상한을 정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름값에 매겨지는 유류세라는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고 있고요. LPG에 대해서도 그 인하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5월과 6월 두 달간에 220억 원을 들여서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합니다. 가공식품도 16개 회사가 4천 개가 넘는 품목을 최대 58%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요.
1: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바람의 세기를 줄여주는 막이 됐나요?
2: 네, 또 저희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이 정책들이 4월 물가 상승률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이 없었다면 2.6%가 아니라 3.8%에 가까이 올랐을 거란 의미입니다. 바람을 완전히 막은 건 아니지만 세기를 절반 가까이 줄여준 셈입니다.
1: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끼어든 건 혹시 시장의 자기 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2: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한 네. 단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정부가 시장을 누른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이나 배추 같은 필수재는 가격이 올라도 안 살 수가 없으니까 작은 가격 충격에도 가격이 크게 출렁입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비탄력적인 충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시장의 본질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거칠게 흔들릴 때 그 진동을 잠시 잡아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영원히 가격을 누를 수는 없거든요. 네. 정유사의 손실이 쌓이고 정부 재정의 부담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곳에서는 출구 전략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호흡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호흡이 한쪽으로 너무 거칠게 쏠릴 때는 잠시 부드럽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좀 쉽게 풀어서 전한다면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2: 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얘야, 작년에 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게 올해는 왜 안 될까? 역시나 아이는 지난주처럼 갸우뚱할 겁니다. 네. 이제 한마디를 보태면 됩니다. 그건 그 물건이 비싼 게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만 원의 힘이 작아진 거다. 한 가지 물건이 비싸지면 그건 가격의 이야기지만 모든 물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돈 자체가 가벼워졌다. 그게 어른들이 물가가 오르는 거란다라고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한 줄을 마음에 새기면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세 가지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비용 인상형 바람이 모두 다 한 줄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정부가 어떻게 막을 편이냐에 따라서 그 바람이 우리 삶을 흔드는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네,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조정현의 슬픈 바다 듣고 올게요.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관리 순서인데요.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정보 가져오셨을까요?
2: 네, 요즘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 평생을 일해 모은 은퇴 자금을 은행에만 두자니 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잡는 것 같고 막상 주식시장에 뛰어들자니 원금을 잃을까 두렵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아요. 오늘은 바로 이 포모를 이겨내는 현명한 노후재테크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1: 네, 요즘 진짜 소위 말하는 그 주식 불장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노년층도 예외가 아닐 거란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FOMO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 네. FOMO는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서 나만 소외되고 뒤처지는 것 같은 이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재테크 쪽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나만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2: 네, 이런 공포심이 바로 FOMO인 거죠.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이나 가상화폐 특정 테마 주식들이 뭐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창 모임을 나갔을 때나 혹은 지인들이랑 그냥 일상에서 대화를 할 때에도 나 주식으로 몇 천만 원 벌었어, 뭐 연봉만큼 벌었어, 뭐 노후 준비 뭐 끝났지, 뭐 이런 무용담 뭐 정말 심심찮게 들려오는 세상인데요. 반면에 내가 가진 이 안전해 보이는 은행 예적금은 아니 이렇게 금리가 뚝뚝 떨어지니까 매력도 같이 떨어지고
1: 맞아요.
2: 네, 치솟는 밥상 물가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적인 가치가 깎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만 바보 된 것 같은 조급함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평생 든든하게 지켜야 될 은퇴 자금을 이 쥐고 있는 노년층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기업 분석 없이 무작정 위험 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이 포모 현상이 아주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증권사 객장이나 은행 창구에는 나만 수익을 못 내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라면서 은행에 예금을 깨고 펀드나 주식 계좌 새로 정말 이때까지 갖고 있지 않던 분들도 새로 만들러 오는 고령층의 고객이 정말 크게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1: 이렇게 좀 조바심이 나면은 무리한 투자를 또 하기 마련이잖아요. 은퇴를 앞두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 가장 뭐 흔하게 빠지는 유혹이나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방식이 있을까요?
2: 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너튜브의 자극적인 추천 영상이나 지인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묻지마 투자입니다.
1: 아이고.
2: 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주겠다면서 이 어르신들을 현혹해 가지고 실적 또 없는 그런 작전주, 소위 얘기하는 작전주를 네. 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리고 이거는 좀 이제 의도적인 거지만 남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뭐 내가 땡땡 주식 통해 가지고 얼마 벌었어 이러면 그냥 무조건 투자고 이런 분들도 너무 많죠.
1: 맞아요.
2: 이 포모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특히나 노년층에는 절대해서는 안 되는 투자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기업의 실제 가치와 무관한 테마주 투자입니다. 뚜렷한 실체 없이 뉴스 한 줄에 급등락하는 특정 사회적 이슈 테마주들은 변동성이 진짜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의 한마디에도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당장 오르는 게 그냥 당장 한 시간 뒤에도 또 급등락할 수 있고 너무 변동성이 큰 거예요. 둘째는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해서 하루 이틀 만에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단타 매매입니다. 기관 투자자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속도전을 벌여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에게도 성공하기 힘든 영역이거든요.
1: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정말 이 투자의 미덕은 오래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빛이 나는 거니까
1: 네.
2: 단타는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셋째, 이게 진짜 위험한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매수나 레버리지 투자.
1: 아, 안 되죠.
2: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들은 다 돈을 번 것 같고 나만 못 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의 대출을 끌어온다거나 수익률이 두 배, 세 배로 움직이는 파생 상품에 손을 대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락장을 맞게 되면 원금 손실은 그냥 기본인 거고요. 정말 이제 노후에는 좀 평안한 하루하루를 맞으셔야 되는데
1: 그쵸.
2: 오히려 빚더미 앉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니까 이건 정말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1: 뭐 젊은 사람들도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노년층에게 이런 무리한 투자가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유가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이 된다고요?
2: 맞습니다. 재무설계 관점에서 이런 걸 우리가 수익률 순서의 위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젊은 2030세대라면 뭐 설사,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하면 안 되지만 비투나 단타를 하시면 혹시 재산을 잃는 그런 큰 실패를 겪으시더라도 앞으로 노후까지 2030세대는 시간이 많잖아요. 10년, 20년 일하고 다시 이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1: 맞아요.
2: 네, 시간을 두고 월급도 아끼고 이 손실을 메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은퇴가 다가왔을 때 혹은 은퇴를 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1: 네.
2: 이 자산을 매달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깎아써야 되는 생존 자금인 거잖아요. 만약에 은퇴 직후 1년 차에 내가 이제 포모에 휩쓸려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 근데 하필이면 주가 폭락을 맞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아이고. 거예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당장 이번 달에 관리비도 필요하고 식비, 병원비 등등으로 쓸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네. 손해를 봐가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가가 뭐 2년이나 3년 뒤에 내가 예상했던 가격 혹은 원금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나는 바닥의 가격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이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내 계좌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1: 아.
2: 자산의 하락 변동성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랑 시간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청장년층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라는 걸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노후 재테크는 공격적인 증식보다는 이 철저한 방어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그러면 물가 상승은 좀 이겨내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좀 어떤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2: 네,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노후가 다가왔을수록 개별 종목의 롤러코스터 같은 급등락을 쫓아다니면서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이 시장 전체에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지수 추종 ETF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이런 미국의 이제 주식들도 좋고요.
1: 네.
2: 우리나라의 코스피

0: S&P200도 이에 해당하는 ETF입니다. 이 상품들은 수백 개의 우량 기업에 알아서 분산 투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특정 기업 한두 개가 휘청인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에 미치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나 지수 추종 ETF는 자정작용이라는 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다 그러면 200개 기업, S&P 500이다 그러면 500개 기업, 이렇게 이 기업의 수를 계속 고정하는, 그 수는 고정이지만 기업의 리스트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계속해서 탈락이 되고 새로 들어오고 이 편입 작용이 있다 보니까 종목을 우리가 일일이 갈아탈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신 겁니다.
1: 그렇군요. 또 이 최근에는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도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그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이것도 좀 노후 채택으로 괜찮은가요?
0: 네,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은퇴자에게 필요한 건 내일 당장의 주가 상승이 아니라 이번 달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인 거예요. 월 배당 ETF는 우량 주식이나 배당을 잘 주는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배당금을 내 통장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주가는 좀 떨어지더라도 배당은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라 뭐 개인연금 그리고 이러한 배당 현금 흐름까지 다 합치면은 최소 생활비 구조가 탄탄하게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 포모 심리에 흔들릴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1: 여기에 이 세금 혜택까지 챙기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한 팁도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이율 1%를 더 높이려고 위험한 투자 하시는 것보다 세금 나갈 구멍 막는 게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라고 볼 수 있어요.
1: 네.
0: 앞서 말씀드린 ETF 투자를 일반 주식 계좌로 하지 마시고 ISA나 IRP, 연금저축 같은 절세 전용 계좌에서 굴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 수익 나게 되면 15.4%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세 계좌 활용하시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혹은 낸다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할 때 3.3에서 5.5%로 아주 적어집니다. 우리가 과세 이연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게다가 ISA는 만기 자금에 대해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하면 300만 원 한도에서는 세액 공제도 추가로 해주다 보니까 세금의 혜택을 상당히 크게 늘릴 수 있어요.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투자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재무적 주의사항도 있다고요?
0: 네, 노후에는 현금 비상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활비나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머금고 손실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내 여유자산의 100%를 다 투자에 몰아넣는 선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최소 1년에서 2년치의 기본 생활비 혹은 예비자금은 파킹통장이나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 반드시 분리를 해두시고요. 이런 걸 다 분리하고도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수익을 바라고 들어가는 거지만 최악의 상황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시간 제한 그리고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 심리적 여유 갖고 투자 길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이 달아오를 때 흔들리지 않고 내 노후 자금을 뚝심 있게 지킬 수 있는 마음가짐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0: 네. 포모를 우리가 예방하고 싶다, 방지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이랑 비교를 멈추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 재무 설계 목적은요. 대박을 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오히려 지속적으로 돈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 거거든요. 무엇보다 투자의 세계에는 무조건이라는 이 세 글자, 이 단어가 없습니다. 투자를 아예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는 내가 다칠 수 있다. 내 노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시장의 화려한 수익률에 이제 귀를 좀 닫으시고요. 우량지수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하는 배당 자산 묵묵히 모아가면서 자산을 방어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는 저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팔랑팔랑 거리는 귀를 좀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 백세 자산관리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경제로 통일로 임창정이 부르는 소주 한 잔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몇몇 여행지들을 찾아갑니다. 함안군은 경상남도 남부지역에 있는 고즈넉한 문화도시인데요. 오래전 경상도 지역에 존재했던 아라가야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라가야 얘기가 나왔으니 오늘은 함안의 여러 명소 가운데 가야시대 고분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안 마리산의 야트막한 능선에는 가야시대 고분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산 능선을 따라서 100여 기의 대형 고분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학술조사와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1500여 년 전에 아라가야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교류도 활발했고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함안에 있는 가야시대 고분에서는 철로 만든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함안 마리산에 이어 찾아갈 여행지는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무기연당입니다. 무기연당은 조선시대 후기에 조성한 인공 연못인데요. 연못의 주인인 주재성은 조선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서 관군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무기연당은 직사각형 형태의 아담한 연못인데요. 연못의 이름인 무기는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기수에서 몸을 씻고 무에서 바람을 쐰다라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재 무기연당 한가운데에는

신선이 사는 곳을 상징하는 작은 섬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주재성은 이 연못에다 국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호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기연당은 집주인의 개인 사정으로 내부 관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안에는 예전에 물이 수정처럼 맑은 세 개의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 1수정, 2수정, 3수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연못들인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두 개의 연못은 없어지고 2수정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남은 연못인 이수정은 낙화놀이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서 열리는 함안 낙화놀이는 아주 특별한 볼거리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인 5월 24일에 낙화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낙화놀이는 숯가루를 넣은 한지를 연등 사이에 걸어놓은 후에 차례로 불을 붙여서 불꽃이 물 위에 떨어지게 하는 놀이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낙화놀이를 직접 본 적이 있는데요. 마치 묘한 환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수정 위쪽의 야트막한 언덕에 무진정이라는 정자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낙화놀이가 정말 멋졌습니다. 함안군은 대중가요인 처녀뱃사공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함안군 법수면과 대산면 사이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남강의 악양 나루터에 실제로 처녀뱃사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량극단을 이끌던 윤부길이라는 분이 군대에 간 오빠를 대신해서 뱃사공 일을 하는 두 처녀의 사연을 듣고 가사를 썼습니다. 작곡은 한복남 씨가 맡았고요. 마침내 1959년에 민요가수 황정자 씨가 처녀 뱃사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함안군 대산면의 난강변에는 처녀 뱃사공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5분 여행지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몇몇 여행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3학년 2학기. 이 영화의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상의 폭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이겠네. 영화의 첫 장면은 이 같은 무심한 생각을 뒤바꿉니다. 철의 모서리를 다듬는 육중한 기계의 작동과 소음. 그 앞에서 익숙한 듯 조작 중인 사람의 손과 얼굴이 마냥 애떼어 보입니다. 카메라가 공간 전체를 비추면 비슷하게 어린 얼굴 여럿이 고개를 쏙쏙 빼드는 풍경을 볼 수 있죠. 관객은 그제야 그곳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실임을 인지합니다. 칠판에 필기 내용이 빼곡한 교실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현장, 진학 상담을 받는 교무실이 아닌 취업을 의논하는 지원센터, 3학년 2학기 속 인물들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여느 한국 영화가 의뢰 보여주는 풍경과는 조금은 다른 공간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합니다. 더는 교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 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 노동자들로서의 일가가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영화 속 주인공 창우와 동급생 우재의 상황입니다. 둘은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한 중

중소기업에 현장 실습생으로 나갑니다. 이후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대학 입학 특정과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근을 시작한 두 사람은 2학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성민과 다혜를 만납니다. 총무과인 다혜는 직군이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에이스로 불리는 성민은 못내 신경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며칠 못가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우재와는 달리 창우는 묵묵히 출근을 지속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5월의 실록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 즐겁다. 네,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피천득 선생은 이 계절을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선생의 시 가운데 창밖은 5월인데 라는 작품에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창밖은 5월인데 너는 미적분을 풀고 있다. 그림 그리기에도 아까운 순간. 라일락 향기 짙어가는데 너는 아직 모르나 보다. 네, 공부에 시달리는 딸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월도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번 주말에는 시인의 바람대로 창밖의 5월의 풍경을 제대로 즐겨보시죠. 박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계절 따라.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도연아 씨는 제주 사시잖아요. 네. 그 제주도의 5월 풍경 중에 이거는 정말 놓치면은 아깝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언제부턴가 네. 이 들꽃.
0: 들꽃.
1: 그전에는 별로 눈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0: 네, 작고 네, 낮게 깔려있고.
1: 지금은 이 들꽃을 이때 보지 않으면 언제 보나.
0: 유심히 바라보시는구나.
1: 네, 보고 앉아서 들여다보고. 오,
0: 얘기도 하시고.
1: 네.
0: 아니, 말 그래요.
1: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말도 걸어요.
1: 네. 너는 어디서 왔니? 이런 분도 계신데요.
0: 네 이름은 뭐니?
1: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진짜 이쁘다. 예. 뭐지? 막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0: 예.
1: 그냥 우리가 아는 꽃들보다 이렇게 들꽃들이
0: 이름 모를 꽃이 너무 많잖아요.
1: 놓치지 않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담아놓는 것도.
0: 작아서 안 보여서 그렇지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예쁘게 생긴 게 많고 네. 또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보면 더 예뻐요.
1: 네.
0: 근데 요즘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사진 찍어서 AI에 물어보면은 사진에 찍힌 대상의 이름
1: 뭐 다 알려준다고 예. 하더라고요.
0: 그 예전에는 들꽃 이름 모르면 모르는데 넘어갔는데 지금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1: 네. 근데 제가 그 생각은 안 하고 예. 제 눈으로만 보기 바쁘고 요즘에 사진들을 막 올리잖아요. 보면 다 꽃사진이에요. 여자분들은.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네. 이 여성들은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남성들은 레저 스포츠 이런 거 많이 올릴 것 같아. 자전거라든가.
1: 뭐. 그 이거 요즘에 그거 많이 하던데요. 무슨 예. 파크 뭐.
0: 파크 골프.
1: 네. 그거 많이
0: 어르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그것도 예. 많이 해요.
0: 그 연령 제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 없는
0: 저도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네.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도연아 네. 씨가 먼저 소개해 주세요.
1: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 안수진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 다녀왔어요.
0: 네.
1: 거기에서 명물이라고 하는 상추 튀김도 먹어봤습니다.
0: 아, 상추 튀김이요?
1: 네. 멀쩡한 상추를 튀겨 먹는 건 줄 알았더니 상추와 튀김이 일종의 세트 메뉴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오징어를 동글동글하게 튀겨낸 다음에 상추에 싸서 먹는 음식이라는데

0: 기름에 금방 건진 튀김의 뜨겁고 느끼한 맛을 상추가 아주 산뜻하고 깔끔하게 잡아주더라고요.
1: 예.
0: 특히 함께 나오는 간장 소스에는 매콤한 청양고추와 양파가 곁들여져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1: 예.
0: 두 분 드셔보셨어요?
1: 아, 못 먹어봤어요.
0: 저도 안 먹어봤어요.
1: 이게 표현을 전라도 광주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광주광역시가 맞는 건데
0: 네.
1: 전라도 광주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지만 네. 아마 그 경기도 광주하고 헷갈리니까
0: 네, 네.
1: 이런
0: 그렇게.
1: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광주에 가본 적은 있는데 상추 튀김은 못 먹어봤어요. 한 번도.
0: 저는 상추 튀김이라 그래서
1: 상추를 튀긴 건 줄 알았죠.
0: 상추를 튀긴 건 줄 알았어요.
1: 근데 튀김을 근데, 상추에 싸 먹는다.
0: 그러네요.
1: 얘기 들어보니까 맛있겠는데요.
0: 근데 뜨겁고 하면 상추가 금방 이렇게 이렇게 헤지 않을까 싸 먹으면.
1: 예.
0: 근데 뭐 산뜻하고 깔끔하다고 하니까 한번 언제 기회 되면 먹어봐야겠어요.
1: 이게 광주 쪽에서만 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명물이라고 하니까
0: 네.
1: 한번 가게 되면 한번 꼭 사 먹어봐야겠네요.
0: 네.
1: 다음은 장양원님의 사연입니다. 꽃들의 현란한 자태가 마음을 들뜨게 만드네요. 아, 꽃들의 아름다움이 또 남성의
0: 네.
1: 마음을 또 흔듭니다.
0: 네.
1: 요즘 지자체에서 앞다퉈 꽃잔치를 열고 있지요.
0: 그러니까요.
1: 살기 좋은 우리나라 만만세입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영산홍이 지고 지금은 장미꽃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어요.
0: 네.
1: 찔레꽃을 좋아하는 친구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쾌유를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백나나의 찔레꽃을 청하셨습니다.
0: 네.
1: 찔레꽃이 우리 정서에 맞는
0: 네.
1: 장미보단 덜 화려하지만
0: 그쵸.
1: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꽃이죠.
0: 네.
1: 예.
0: 근데 남성분들도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네요.
1: 아, 그럼요. 남자 인간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0: 아니, 여자만 이렇게 막 꽃 보고 어머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1: 남자도요. 감성이 있고 눈물이 있고 다 있어요.
0: 드러내지는 확 이렇게 보이게 하지는 않아도
1: 나이가 들수록
0: 네.
1: 그런 이제 없었던 것 같은 감성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하면서
0: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흘린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1: 그건 흔한 일이고 네. 꽃들도 그렇고 뭐 반려동물이나 작은 동물들 보면서도 예쁘다 보살피고 싶다 이런 마음들 절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자, 다음은 어떤 분인가요?
0: 대구 수성구에서 최민자님이 보내주셨네요. 시누이는 80세, 저는 85세인데
1: 네.
0: 어제 시누이와 3년 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1: 3년 만에?
0: 예,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밥 한 끼 같이 먹은 지 벌써 3년이나 지난 거 있죠?
1: 어휴, 예.
0: 네. 그래서 순두부찌개도 맛있었고 후식으로 마신 커피향도 좋았습니다. 수성못 의자에 앉아서 바라본 풍경도 아름다웠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좋은 일보다 안타까웠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꽃은 다시 피지만 인생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이제 지나간 시간은 있고 남은 시간 아프지 말고 주어진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요. 앞으로는 3년 뒤가 아니라 자주자주 만나서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애들이 신용카드 만들어줬답니다.
1: 아유, 그래요.
0: 아, 그럼요. 너무 좋지. 그렇죠.
1: 어, 이제 뭐 네. 답하실 수 있겠는데요.
0: 마음껏 쓰세요. 이러고.
1: 예. 네. 시누이 올케 사이가 묘한
0: 네.
1: 또 갈등이 생기기도
0: 네.
1: 흔한 그 사이인데 80세, 85세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0: 네.
1: 겪은 두 분이 3년 만에 아주 정겨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연들이 있었겠죠.
0: 네.
1: 예. 하지만 이제부터.
0: 자주 만나서 예,
1: 더 자주
0: 맛있는
1: 만나고.
0: 것도 드시고
1: 그래야겠죠.
0: 네.
1: 예, 세월이 아깝잖아요.
0: 네.
1: 예, 신용카드 팍팍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그러면은 장양원님께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분의 쾌유를 바라면서 청하신 백나나의 찔레꽃 먼저 듣고요. 그리고 최민자님이 청하신 곡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듣겠습니다.

0: 백나나의 찔레꽃,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장양원님과 최민자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동대문에서 이영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동대문구에 사시는
1: 네.
0: 분이죠.
1: 네.
0: 물을 자주 마시려고 컵을 항상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고 또 잊어버리고 그대로 둡니다.
1: 네.
0: 그래서 집에 컵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하셨어요.
1: 아니요. 저도 그래요.
0: 곳곳에 컵이.
1: 네.
0: 여기 또 있네.
1: 네네.
0: 아. 어.
1: 아, 맞아. 여기 있었는데.
0: 그러니까.
1: 또, 아,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0: 이건 건망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1: 건망증인가요? 진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먹고 보면 생각나요, 이제.
0: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소한 거 깜빡깜빡한다고 걱정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뇌가 꼭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게 하는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서. 별 중요하지 않은 거는
1: 네.
0: 슥 잊어버리게 하고
1: 아.
0: 그게 자연스럽게.
1: 왜 이렇게 믿음이 가는 거야?
0: 물론 신빙성은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1: 아, 네. 위로가 되는 건 뭐죠 또?
0: 아, 위로가 되세요?
1: 네, 네.
0: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잊으면 안 되는데 뭐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안전사고 우려되는 거, 가스불 켜놨는지 이런 거는
1: 네.
0: 컵 꺼내는 거랑 비슷한 일이긴 한데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 건망건망하면 안 되죠.
1: 그러니까 제가 예. 겨울에 거실에 전기로 깔았어요.
0: 아, 장판 같은 거?
1: 예, 예. 그런데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0: 예.
1: 거기서 이제 틀어놓고 항상 있고 뭐 TV 보다 자고 이러는데 계속 켜있지는 않아요. 켜졌다 꺼졌다 하긴 하는데 온도에
0: 그게 뭐 자동 기능이 있죠.
1: 예, 예, 예. 맞춰서. 근데 그걸 그렇게 자꾸 아. 깜빡깜빡하고 켜놓고 나오고.
0: 그 불안하죠.
1: 예,
0: 밖에서
1: 끝나고 늦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따뜻해서 좋긴 하지만 놀라는 거죠. 제가 순간.
0: 그래도 그 자동 온오프 기능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1: 네,
0: 그나마 켜져 있으면
1: 다행이지만.
0: 위험한데.
1: 네,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다시 한번 훑어봐요.
0: 예.
1: 뭐 빠뜨린 거 없나.
0: 꼭 그러셔야 됩니다.
1: 네.
0: 자, 다음 분 사연 만나보죠.
1: 김원식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말하는 목소리와 노래하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0: 있죠.
1: 네. 도연아 씨도 그런 것
0: 예,
1: 같아요.
0: 맞아요.
1: 말할 때는 수더분한 시골 아가씨 같은데 노래할 때 목소리는 아주 세련된 도시 아가씨 같네요.
0: 아유.
1: 아니 저번에 한번 예. 신청곡 들어서 나갈 때 너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0: 제가 방송에서 또 간혹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1: 네.
0: 도연아 씨 노래 듣고 네. 나서는 아, 정말 같은 사람 맞아요? 이러면서 너스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 그렇거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1: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0: 네.
1: 전에 어느 분이 오셨는데 가게로
0: 네.
1: 예, 오셨는데 이제 라디오에서만 목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제가 막 허허 웃고 막 이렇게 한 모습 듣고
0: 네.
1: 항상 아내분하고 들었대요. 하시는 말씀이 어유 나는 할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제가요 그랬더니 아, 나 할망인 줄 알았어 이러는 거야.
0: 그분이 연배가 좀 높으신가요?
1: 네, 있으시 저보다는 이제 미시고 60대 한 중반 되셨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할망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1: 저는 아 도연아 씨가 아 목소리는 똑같네 그러면서 아 나는 할망인 줄 알았다 이러는
0: 워낙에
1: 거예요.
0: 워낙에 웃음소리가 네. 정말 꾸밈이 없으시잖아요.
1: 그래서 제가 막 웃으니까 오 맞아
0: 똑같아,
1: 맞아
0: 똑같아.
1: 똑같아 똑같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0: 네. 아, 가게에서 또 똑같으시구나.
1: 네. 네,
0: 지금하고 예.
1: 제 할망이란 소리 들어요 이제.
0: 얼마나 솔직하고
1: 네.
0: 수수하고 좋습니까. 신청곡이 도연아 씨 노래인데
1: 네.
0: 외톨이
1: 아, 네. 아, 그 지난번에
0: 예.
1: 제 목소리 칭찬해 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1: 그렇게 또 칭찬을 하시고 들으니까 더 이렇게 좋게 들으셨나 봐요.
0: 아, 그래서 김원식 님께서 또 한번 청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외톨이.
1: 네.
0: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다음 사연은 김진희 님 콩게시판에 올리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 생일이었어요. 제 막내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 청합니다 하면서 박남정의 널 그리며.
1: 네.
0: 아 이거 아시죠?
1: 네네.
0: 기억미연춤. 기억미연춤.
1: 네.
0: 예. 야, 박남정 씨 춤 정말 잘 추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예. 아, 김진희 님의 막내딸 생일 지났겠지만
1: 네,
0: 예, 축하드리고요.
1: 축하드립니다.
0: 예. 자, 그러면 도연아의 외톨이 그리고 박남정의 널 그리며 들어보시죠.

0: 네, 여러분의 신청곡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김원식 님이 청하신 곡, 네, 도연아 씨의 정말 멋진 또 노래 솜씨 네, 감상할 수 있었던 외톨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김진희 씨가 청하신 박남정의 널 그리며 띄워드렸습니다. 따님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네. 하셨어요. 아, 자,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과 네, 사연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에서 서영숙 님이 보내오셨는데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새벽 4시부터 일어나면 어쩌라는 겁니까? 덕분에 저도 깜깜한 새벽에 일어나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본방송을 듣습니다. 아, 그건 좋은 효과네요.
1: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우리 방송을 들을 수가
0: 강제로
1: 있으니까요.
0: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네. 네, 잠이 깼으니까 들으셔야겠네. 저희 방송.
1: 근데 일찍 주무시는 거 아닐까요? 4시에 일찍 일어나시면.
0: 일찍 주무시겠죠.
1: 그죠. 예. 뭐 어르신들 보면 8시에도
0: 맞아요.
1: 주무시고
0: 8시,
1: 저녁
0: 9시.
1: 드시고 그냥 뭐 바로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0: 예.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정상적인 거 볼 수 있죠.
1: 네.
0: 수면 시간이 충분하신
1: 네.
0: 거니까.
1: 네. 예.
0: 부부 간의 생체 리듬이 다르면은 그것도 쉽지 않겠어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따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0: 근데 네. 남편께서 일어나시면 막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1: 왔다,
0: 부인께서는 좀 늦게 주무셨는데 한 6시까지 자고 싶은데
1: 깨는 거지. 네. 아유 저 사람이 진짜 왜 저래? 막 이러는 거지.
0: 좀 취침 시간을 좀 앞당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1: 네.
0: 서영숙 님.
1: 네. 자, 이번에는 이현주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가마솥에 한가득 끓여주시던 어머니의 수제비.
0: 아, 수제비.
1: 네. 육남매가 둘러앉아 먹던 그 맛이 저는 요리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수제비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막내에게 수제비 해 먹을까? 하고 물어보면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해줘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햇감자도 듬뿍 넣어 끓여주지요. 어린 시절에는 툇말 위에 앉아 동생들과 군불에 덜 익은 보리를 구워서 먹기도 했습니다. 입 주변이 까맣게 될 때까지 먹던 그 시절의 맛. 찐 감자도 참 맛있었어요.
0: 아, 그럼요.
1: 네.
0: 예.
1: 지금은 그 모든 기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0: 예. 아우, 정말 추억의 입맛도 돋는 네. 음식들, 네, 우리 향토 음식들이죠. 찐 감자, 수제비.
1: 그때는 다 국물에 이렇게 다 그 익혀갖고
0: 보리도
1: 먹고
0: 맞아요.
1: 네.
0: 까만 검댕 묻혀가면서 막 예, 까먹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수제비가 칼국수와 더불어서
1: 네.
0: 쌀이 좀 부족했을 때 대신 배고픔을 채워주던 음식이었는데
1: 네.
0: 수제비가 만들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뚝뚝 떼서 넣으면 되니까
1: 반죽해가지고. 뚝뚝뚝뚝 떼고 그렇죠? 하는데 제주도는 이렇게 우리는 반죽을 칼국수 반죽처럼 해가지고
0: 예.
1: 이제 손으로 눌러 뜯는다 하죠.
0: 그래서 수제비 뜯는다 그러죠.
1: 근데 제주도는 숟가락으로 떠요. 이렇게 약간 묽게 해서.
0: 아, 묽게 해요?
1: 네. 이렇게 반죽을 묽게 해서 숟가락으로 뜨더라고요. 제주에는 수제비를 그렇게 한다고 저 숟가락으로 좀 묽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넣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우리는 굉장히 반죽을 아주 단단하게 해서 쫀득쫀득해야 된다고 저 어릴 때 물을 반 정도 채워서
0: 예.
1: 그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
0: 숙성시킨
1: 예.
0: 다음에 그럼
1: 예.
0: 더 맛있겠네요.
1: 예. 하루 놨다가 그 다음날 해서 뜯으면은 되게 이제 더 쫄깃쫄깃했거든요.
0: 보통 수제비에 이제 감자를 썰어 넣잖아요.
1: 네.
0: 근데 강원도 쪽에는 감자 반죽을 아예 써가지고
1: 네.
0: 감자 수제비 많이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1: 뭐 그 옹심이 뭐 이래갖고 또 하고 그리고 그거 저는 감자보다는
0: 네.
1: 옥수수 가루로 하는 거.
0: 네. 네.
1: 그거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0: 예. 손으로 뜯어서 모양도 막 대충 이렇게 굵기 뭐 두께도 다르고
1: 네.
0: 그게 더 맛있는데 요즘은
1: 네.
0: 완제품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1: 아유 다르죠.
0: 네, 달라요.
1: 네.
0: 식감이 달라요.
1: 네, 네. 네.
0: 진성의 보릿고개 청하셨는데요.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에서 박영미님. 외근 나갔던 직원이 토스트를 사왔어요. 사무실에 일하는 직원이 9명인데 딱 8개만 사온 거 있죠.
1: 에?
0: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1: 네.
0: 저는 맨날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해서 안 사왔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나미의 노래를 청하셨네요. 아이 서운하죠.
1: 그렇죠.
0: 아무리 근데, 뭐 다이어트 한다 그래도.
1: 근데 또 생각해서 직원분이 다이어트 그러니까 난 다이어트 해야 돼. 아니 요건 안 먹어. 나는 뭐 조금 먹어요. 늘 그러셨으니까
0: 예.
1: 이게 토스트는 진짜 또 적이잖아요, 다이어트에.
0: 그렇죠. 칼로리가
1: 그래서
0: 높죠.
1: 그래서 일부러 생각해서 안 사갔지만 네. 또 당장 이렇게 보면 그게 또 마음이 상해요.
0: 그래서 미운전 고운전인가 보다.
1: 네.
0: 그러니까 다이어트 생각해 준 건 참 고운전이고
1: 네.
0: 안 사온 건 미운전이고.
1: 네. 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네.
0: 신청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자, 그러면은 진성의 보릿고개 듣고 나서 미운정, 고운정, 나미의 노래 띄워드리죠.

0: 네, 이현주님과 박영미님이 청하신 곡들이었습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그리고 나미의 미운정, 고운정. 잘 들으셨나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번 사연은 도연아 씨가 소개해 네, 주시죠. 네,
1: 부산 북구에서 정우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를 잘못 눌러서 이상한 화면이 자꾸
0: 맞아요.
1: 뜹니다.
0: 그럴 때 있죠.
1: 네. 네. 뒤로 가기도 헷갈리고 끄기도 어렵고 결국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아버지 그거 광고예요. 그냥 닫으세요 하는데 그냥이 제일 어렵습니다.
0: 아니 어르신들은 그게 힘들어요.
1: 아, 진짜
0: 맞아요.
1: 어려워요.
0: 당황스럽거든요.
1: 그리고 이렇게 막 이제 끌라고 해도 안 없어질 때 있더라고요.
0: 이 광고들이 끈질겨요. 웬만하면 한 번 뒤로 가기로 잘 안 꺼지는 광고들이
1: 네,
0: 많더라고요.
1: 많더라고요. 예. 저도 당황한 적 많았어요.
0: 특히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 그 쇼핑 회사 있잖아요.
1: 네.
0: 그 회사 거는 정말 넘어가도 뒤로 가도 안 꺼집니다. 아니, 너무 해도 해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장사를 하고 싶어도 말이죠. 네.
1: 근데 또 여성들한테 되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훅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또 이렇게 눈이 훅 가야지. 뭐
0: 그걸 노리는 거죠.
1: 피부에 관한 뭐 이런 것들 보면 예. 나도 모르게 눈이 훅 갔다가 어이 정신 차리자 이러고 또 이제 넘어가는 거죠.
0: 그 희한한 게 휴대전화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평소에 검색해봤던 것들이 막 뜬다니까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겁나요 진짜. 어떨 때는. 예.
1: 네.
0: 자 다음번 사연은 임민영님. 원석현 아나운서 예전에 청주에서 뵌 적이 있는데 라디오를 통해 목소리 들으니까 새롭네요 하시면서 진심원의 낯설은 아쉬움 청하셨습니다. 청주와 충주 합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초창기 때.
1: 그래서 그럼 되게 오래전인데.
0: 그럼요. 청주는 그래서 제2의 고향 같은.
1: 네네.
0: 지금도 제 여동생이 살고 있어서 가끔 내려가는데
1: 네.
0: 정겨운 곳입니다.
1: 그때 뵌 적이 있다는데요.
0: 방송에서 뵀다는 거니까요. 봤다는 거니까요.
1: 네.
0: 임민영님 이름이 좀 낯설어서 혹시 뭐 제가 또 따로 사석에서 뵀는데 모르고 있다면 양해 바랍니다.
1: 뭐 청주에서 뵌 적이 있는데 하면 저는 이제 TV나 뭐 이렇게 하실 때.
0: 그러니까 TV에서 봤다는
1: 네,
0: 네. 말씀이겠죠.
1: 네. 네.
0: 개인적으로 전 아시는 분일까요? 아.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1: 네.
0: 예. 다음 사연 만나보죠.
1: 네. 경기도 안양시에서 정복수님이 보내주셨네요.
0: 네.
1: 죽순 무침과 열무김치를 했어요. 각종 나물에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달걀 후라이해서 비벼 먹으면 끝내줍니다.
0: 아유 정말 좋죠. 예 입맛 좋죠 그냥 예.
1: 죽순 아우 전 죽순을 제 친구가 제주에서 동네 사니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0: 아 요즘 그 제철이잖아요.
1: 근데 제가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이랬더니 그냥 잘라서 해 먹어 그래서. 잘라서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0: 얇게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볶아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쳐 먹거나.
1: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0: 삶아서.
1: 저는 볶아 먹었어요. 그냥 뭐 양념 넣고 양념 내가 알아서 그냥 간하고 해갖고 볶아서 먹었는데 네. 그게 또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0: 저희가 은근히 많이 먹잖아요.
1: 근데 죽순하면 예전에 저는 그 중화요리.
0: 중국 음식 때 네, 많이 그, 들어가죠.
1: 그때 좀 먹어보고
0: 예.
1: 평소에는 저는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따만하게 큰 거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0: 이걸 어떻게 썰어야 되나 고민 좀 하셨겠네.
1: 네.
0: 예. 자 수연의 높은 하늘아 청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진심원의 낯설은 아쉬움 임민영님의 신청곡 듣고 나서 정복수님 청하신 수연의 높은 하늘아 듣겠습니다.

0: 높은 하늘아 수연의 노래였습니다. 정복수님 잘 들으셨습니까? 앞서 들으신 곡은 진시몬의 낯설은 아쉬움, 임민영님이 청하신 곡이었는데요. 덕분에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1: 네.
0: 자,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오영희님 콩게시판에 남기셨어요. 얼마 전에 막국수 먹으러 갔다가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어요. 포기해야겠지요. 비싼 막국수 먹은 셈 쳐야겠어요. 아유 아까워라.
1: 그래도 한번 가보시면.
0: 가까우면 가면 되는데.
1: 보관을 했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보관 잘 해주시더라고요.
0: 그럼요. 근데 가까운 곳이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시는 거 보니까.
1: 그러니까 비싼 막국수 먹었다는 거 보니까 선글라스가 비싼 거였나 봐요.
0: 혹은 뭐. 기름값보다 싼 거 아닐까요? 아니 그건 네. 아니지만 어쨌든 네. 네. 요새 그 아주 저렴한 그 상점들 있잖아요. 저렴하게 모아놓은
1: 거. 저 저렴한 거 잘 쓰고 다니거든요. 예. 네.
0: 잘 나오더라고요.
1: 왜 잘 나와요. 잘 보여요.
0: 예. 네. 비싼 막국수 드셨습니다.
1: 네. 네. 이어서 충남 천안시에서 김일숙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0: 아, 그러시군요.
1: 요즘 일할 때 더워서 땀으로 샤워를 합니다.
0: 아
1: 그래도 보람을 느끼며 일해요.
0: 아유, 네. 얼마나 더우실까요?
1: 그럼요.
0: 예.
1: 낮에는 또 온도가 네.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0: 아, 지난주 갑자기 기온이 팍 올라가가지고
1: 네. 네.
0: 깜짝 놀랐어요. 예.
1: 그리고 저녁 때면 좀 떨어져가지고.
0: 일교차도 크고 네.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1: 네.
0: 자, 진짜 마지막 사연인데요. 양미순 님이 보내신 사연이에요. 좋은 노래 많이 나와서 듣게 되네요.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남편 간식으로 왕꽈배기 갖다 주러 가려고요 하시면서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을 청하셨습니다. 남편께서 꽈배기 좋아하시나 보죠.
1: 네. 예. 이게 낮에 들으시면서 이제 꽈배기 갖다 주러 가시면서 네, 음악이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0: 예. 네. 저희 방송이 이제 본방송이 한민족 방송 새벽 네. 4시부터 나가고
1: 네.
0: 재방송이 아시다시피 또 3라디오에서는 새벽 1시부터
1: 네.
0: 1라디오에서는 새벽 3시부터
1: 네.
0: 재방송이 나가는데
1: 네.
0: 또 낮에도 나가잖아요.
1: 네.
0: 그날 방송이 낮에 오후 3시에 3라디오로 재방송이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1: 네.
0: 낮에 듣고 많이들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연만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는 좀 신청곡도
1: 네.
0: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꼭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썰물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죠.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세대마다 사랑을 향한 생각이 다를까요? 나이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농축되고 증류되어 어느 순간 절정에 이른 상태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랑을 호감의 연장선에 있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호감보다 한층 빛나고 숭고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불안한 시대, 사랑도 불안하다. 만약 많은 사람이 사랑을 호감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은 무언가의 반응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한 종류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본래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싹트는 강렬한 반응으로 불리니까요. 그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일 수도, 오래전 기억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우리는 아무 까닭 없이 갑자기 기쁘거나 즐겁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불씨가 되는 물리적, 심리적 계기가 존재합니다. 감정이라는 불꽃을 지피는 요인은 늘 바깥에서 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 장면이나 기억들이 맞물리며 우리 마음속에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불꽃이 타올라 기쁨이나 즐거움, 분노, 슬픔 같은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이런 감정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그 속에서 쌓아온 경험이 남긴 기억과 관련됩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향해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싹트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0: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은 늘 내 경험과 기억이 밑바탕이 되고 여기에 세상이 만든 가치관이나 윤리가 더해집니다. 만약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내가 느끼는 호불호는 세상의 호불호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죠.
1: 50대! 4대! 100대!
2: 살았다.
3: 역시 최고의 클랩.
0: 사랑을 감정으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내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판단하지 못하고 뚜렷한 감정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으로 미술관에서 앙리 마티스나 바실리 칸딘스키, 잭슨 폴록 같은 화가들의 추상화를 마주했다고 해봅시다. 어쩐지 낯설고 어색한 작품 앞에서 선뜻 좋거나 싫다고 말하지 못한 채 머뭇거릴 겁니다. 감정이란 금세 치솟다가도 이내 가라앉곤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부를 때처럼 몸 상태만으로도 감정은 전혀 다른 빛깔을 띠곤 합니다. 심지어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날씨나 기압 변화에 따라서도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사랑 또한 결국 불안정한 감정일까요? 이 물음을 던지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합니다. 사랑은 훨씬 더 고귀하고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의미를 특별히 여긴다 해도 만일 좋아하는 마음이 쌓이고 커져서 사랑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감정의 한 형태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호불호에서 호, 즉 좋아함이라는 감정이라면 그건 결국 자신의 취향, 곧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는 불완전한 감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기에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취향 또한 자연스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며 결혼한 두 사람이 몇 년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이혼 도장을 찍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에 호불호와 세속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결혼을 선택했으니까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감정은 본래 불안정합니다. 몸 상태, 감정 기복, 가치관 변화가 뒤섞이며 시시각각 달라지죠. 세월 따라 음식 취향이 변하듯 사람을 향한 호불호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면 사랑으로 바뀔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외로이 꼭대기에 서 있는 감정과 같아서 한없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사랑이란 생각보다 모호한 개념입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호불호나 흔들리는 감정의 또 다른 이름표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면서도 정작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이란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의 상태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을 품고 납니다. 그래서 스크린 너머에서만 본 유명 배우를 향해 진지하게 난 저 배우를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경험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범주에 넣기조차 망설입니다.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쩐지 오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이는 지식의 깊이가 곧 관계의 깊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아서 얻는 정보가 아닙니다. 스스로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나누는 체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끝에 비로소 생기는 이해, 그 이해에서 비롯된 지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나 논리로 증명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겪고 체험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순도 높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관으로는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곱씹으면 금세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언어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연결된 행위를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정리하면 막연하기만 했던 사랑이라는 영역이 조금씩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가령 입맞춤은 사랑과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물론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해야 하겠죠. 자주 웃거나 친밀함과 기쁨을 표현하는 태도 역시 사랑과 연결된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하나씩 나열하면 뒷장에 나오는 표 항목들이 사랑과 맞닿았음을 나타냅니다. 뒷장의 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랑의 순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나열한 여러 행위에는 분명 사랑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죠. 웃어 보이거나 친절한 행동이 규칙이나 의무에 따른 태도라면, 즉 간호나 요양, 경호, 고객응대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순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같은 행동이라도 명령이나 규칙 때문이라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정해진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담아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사랑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란 강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될 때 순도가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구별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일수록 사랑이 많이 담긴다면 치안이나 스토킹, 강간 같은 행위도 사랑의 순도가 높은가? 이런 행위는 누구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았으니 겉보기엔 자기 의지로 행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강제된 행위입니다. 자기 의지라는 표현은 착각일 뿐 이면을 들여다보면 욕망, 망상, 충동, 왜곡된 사고처럼 내적 강제로 인해 움직인 결과니까요.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전을 얻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체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사랑은 존중과 배려로부터 나온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자는 너희의 바

바치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기대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건 뒤틀린 생각이 낳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 안에 티끌만큼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바깥에서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다. 도시의 복잡한 일상을 들여다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속셈을 감춘 행위가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웃음, 선행, 보살핌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계산이 앞서거나 체면치레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화려한 홍보 뒤에 숨은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겉모습 너머로 사랑을 알아봐야 할까요? 어떤 기업이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다고 합시다. 사람들 눈에는 훈훈한 이야기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홍보 효과, 세금 감면 같은 유리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부라는 행위 뒤에 사랑이 아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인 셈이죠.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기부했으니 안 한 것보단 낫잖아. 성경 속 예수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 이 말은 행위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얹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위는 변질되니까요.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난 기부라면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기부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내면의 충만함만이 보상이다. 사랑은 언제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사랑하면 나오는 여러 행위는 모두 내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철학자 짐 메리,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라고 말한 이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의 본질은 사랑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사랑해 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허공 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누가복음 6장 32절.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란 돈이나 명예처럼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내어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 그게 보상입니다. 이를 자기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애와는 다르지만 충만해지는 감각을 얻는다는 점에서 보면 자기만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는 일도 사랑이라는 형태가 아닐까요? 내면을 평화와 충만함으로 채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애이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순간마다 존재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도 내 몸을 위한 사랑이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행위도 사랑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잠시 그늘에 앉아 숨 고르는 순간도 사랑이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알아갑니다. 먹고 씻고 쉬고 돌보는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내 안의 신뢰와 존중을 단단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랑이라는 세계는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사랑을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으로 되살려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관계의 피로, 감정의 번아웃, 연결의 단절 속에서 사랑은 점점 사적 감정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사랑을 철학적 사유의 언어로 다시 세우며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사랑을 탐구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사라진 18 청소년. 범초본 특수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
1: 미래여고에서 네 번째 실종자 발생. 범초본 손노안나.
0: 서윤이를 찾아주세요. 은광구 학생들의 불안 어떻게 할 것인가?
2: 맞네. 그러면 여기가 네스트였던 게 확실하네?
3: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복색도 미래여고 맞는 듯하고.
4: 연희와 유라가 의견을 주고받던 그때 반지하 안쪽 구석에 몰려든 고양이 몇 마리의 모습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다. 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얌전히 앉아있던 턱시도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 야옹거렸다. 현우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고양이의 뒤를 따라갔다. 혼자 어딜 가느냐며 현우를 쫓는 유라의 발소리가 뒤에서 함께 따라왔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코를 찌르는 악취가 점점 더 심해졌다.
3: 야 권율, 너 오늘 그만 움직여. 보니까 제대로 허리도 못 숙이는구만. 부모님께 전화라도 해. 겉으로 티 안 나고 아픈 게 더 위험한 거야. 당장 병원부터 가자. 어?
4: 란주의 목소리에 현우는 뒤를 돌아봤다. 허리가 아픈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따라오는 유라가 보였다.
2: 아니 안 아프다니까. 됐어.
3: 딱 봐도 다친 것 같은데. 선배 왜 고집이에요? 당장
2: 자.
4: 연희의 말을 자르며 유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2: 얘들아 봐봐. 난 멀쩡하니까 병원 가라는 얘기는 그만했으면 해. 진심.
4: 유라는 허리를 돌려보이며 말했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유라가 저렇게 선을 긋듯 말할 때면 현우뿐만 아니라 란주나 효석도 순순히 유라가 쳐놓은 선에 따라 멈춰섰다. 유라의 말은 어쩐지 들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곤 해서 현우는 유라가 종교단체 리더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다. 아니나 다를까 란주는 그 뒤로 유라에게 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었다. 어쩐지 서운해 보였지만 현우는 란주나 유라에게 계속 신경을 쓸 수는 없었다. 턱시도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들이 서 있는 곳. 찢어진 장판 아래로 움푹 파였고 다른 곳보다 한층 더 어두워 대낮임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그 안을 채운 썩은 내를 잔뜩 풍기고 있는 것들을 보고 말았기 때문이다.
5: 이 냄새 대체 뭐...
4: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냄새 근원지의 모습은 잔혹했다. 성인 남성 무릎 정도의 깊이로 파인 구덩이에는 짐승 사체와 뼈다귀가 뒹굴고 있었다. 자기와 같은 종마저 잡아먹은 듯 살점이 뜯겨나간 소형 라투스의 뼈도 널려 있었다. 뒤따라온 효석은 그걸 보고 헛구역질하며 건물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구덩이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함께 뼈를 헤집던 연희와 유라는 이것들이 어떤 동물들의 뼈인지 짐작해봤다. 곧이어 란주도 구덩이 속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 조그맣게 자란 잡초 더미를 보았기 때문이다. 란주는 숨을 참으면서 잡초를 향해 손을 뻗었다.
3: 초대형 라투스가 소형 라투스를 물고 뜯는 게 보여. 들깨와 고양이도 일부 있어. 사람 뼈는 없네.
4: 란주가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소초모들은 초대형 라투스가 장서윤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다른 남학생을 둘러매고 사라진 쪽으로 향했다. 그 주변부를 둘러봤지만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은 없었고 마당은 죄다 콘크리트 담벼락과 바닥으로 이어져 있어 부근에 작은 풀꽃 하나 피어있지 않았다.
3: 이렇게 되면 장서윤이 처음 납치된 장소부터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2: 그래,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0: 그러나 곧장 장서윤이 납치된 장소를 찾아보기에는 소초모들이 해야 하는 다른 일이 너무 많았다. 주말에도 빠짐없이 체육관에 가야만 했고 란주와 현우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으니까.
1: 난 일 들어왔어. 먼저 간다.
0: 체육관에서 훈련이 끝난 뒤 한참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란주가 체육관 바깥으로 먼저 사라졌다. 란주는 사람들이 풀숲에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현우도 비슷했다. 동네 사람들은 기르던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현우에게 연락하곤 했다. 란주와 현우 모두 동네 벼룩시장 앱을 이용해 자신들을 홍보했고 그 수입을 대부분 소초모 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2: 아, 저도 고양이 찾으러 가야 하는데 아, 그 전에 누구 돈 좀 빌려줄 사람 없어요?
3: 응? 돈은 갑자기 왜?
0: 현우는 붕대로 대충 감아두었던 오른손을 펼쳐 보여주었다. 훈련을 받다가 잘못됐는지 전날 넘어진 곳에 상처들이 벌어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이를 본 소초모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쳤다. 모두의 주머니를 털어서 나온 것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다. 약도 붕대도 사지 못한 소초모들은 체육관 건물 근처의 어둑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세 소년이 현우의 눈에 띄었다.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은 잘 안 났지만 분명 아는 사람이었다. 인사를 주고받은 적도 있는 듯했다. 배가 고파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고 피투성이에 쓰린 손바닥에 바를 약과 밴드가 당장 필요했다. 그래서였을까?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말았다. 돈을 빌려오겠다며 현우는 소년들에게 다가갔다. 등 뒤로 소초모들이 뭐라 했지만 이미 소년들에게 말을 걸고 난 뒤였다. 현우가 어색하게 소년들을 네 번쯤 부르자 세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현우가 먼저 손을 들며 웃어 보이니 낄낄대며 담배를 피우던 세 소년의 얼굴에서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졌다. 머쓱해진 현우는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2: 나 알지? 어? 지금 좀 다쳐서 약을 사야 하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두고 와서 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주에 학교 가면 갚을게.
0: 웃음기가 사라진 세 소년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이 드리우고 있었다. 소년들의 눈은 현우의 손과 목덜미, 강목을 번갈아 보며 흔들리고 있었다.
2: 이거 많이 다친 거 아니야. 괜찮아.
0: 현우가 한 발 다가가며 강목과 함께 양손을 내밀어 보이자 세 소년은 매우 당황한 듯 벽을 향해 물러났다. 눈치를 보며 가운데 서 있던 소년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팔꿈치로 쳤다. 오른쪽 소년은 빠르게 주머니에서 만 원 한 장을 꺼내 현우에게 내밀었다.
2: 아닙니다.
0: 현우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오른쪽의 소년은 주머니에서 만 원 한 장을 더 꺼내 현우에게 내밀었다.
2: 어? 이렇게까지? 고마워. 너네 근데 담배 몸에 안 좋아. 일찍부터 피우면 뼈 삭는데.
4: 네.
0: 세 소년은 현우의 말에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그러고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짐을 챙겨 슬금슬금 개걸음으로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2: 고마워! 학교에서 꼭 갚을게!
0: 현우는 골목 저 멀리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세 소년의 뒤에 대고 소리를 쳤다. 뒤돌아보니 바로 코앞에 소초모들이 있었다. 강목을 하나씩 쥔 채 삐딱하게 서 있는 세 사람. 연희를 제외한 두 사람은 웃음을 꾹 눌러 참는 얼굴이었다.
2: 아유, 깜짝이야. 아유, 다들 모투성인 강목을 그렇게 들고 있으니까 무슨 동네 깡패 같잖아요.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5: 아유, 너 쟤네 기억 안 나?
2: 네? 아유,
3: 분명히 아는 얼굴인데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선배들도 아는 애들이에요?
5: 아 쟤네 예전에 우리가 싸우는 거 말렸다가 쪽만 팔렸던 경원 중 일진들이잖아 멍청아.
3: 그래요? 우리 학교 애들인 줄 알았네. 근데 착하던데 돈도 이만큼이나 빌려줬어요. 아 돈 어떻게 갚아주지?
6: 너 근데 얼굴이랑 목에다가 피 떡 칠한 거 알고 있어?
0: 연희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지만 효석과 유라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연유의 말에 놀란 현우는 오른손을 펴봤다. 상처가 벌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강목 손잡이 부분도 피칠갑이 돼 있었다. 그제야 경원 중 일진들의 표정이 왜 그 모양이었는지 깨달은 현우는 소리를 질렀다.
3: 아, 내가 삥 뜯는 거라고 생각한 건가? 아, 게다가 선배들도 그러고 서 있었으면 아 어떡해.
0: 심각한 현우의 모습에 두 사람은 계속 웃었다.
1: 어쩌게 넌 이제 이 동네 나쁜 놈 된 거지. 약국이나 갔다 일하러 가. 돈은 다음 주에 경원 좀 가서 갚고 쟤네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0: 현우는 두 선배들에게 끌려 동네 편의점으로 향했다. 울상이 된 채 계속 골목 어귀를 바라보면서.

0: 잠시 후 개가 냄새를 맡았을 때
1: 무슨 일이시죠?
0: 문을 펄컥 열고 들어온 태고는 지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실실 웃으며 책상에 걸터앉아 서류 파일과 물건들을 툭툭 건드렸다. 근육으로 다져진 거대한 몸이 코앞까지 다가오니 꽤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양옆을 짧게 친 투블럭한 머리와 껄렁한 태도 때문에 태고는 정말 깡패 같아 보였다.
1: 제 물건 그만 건드리시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태곤제로.
2: 실종 사건에 대해 너만 알아야 할 정보가 있나?
1: 아니요. 없습니다.
0: 지후는 둘만 남게 되면 서슴없이 말을 놓고 자신을 하대하는 태곤의 태도가 몹시 불쾌했다. 태곤은 맨손으로 바위도 때려 부술 만큼 강한 힘을 가진 초인이었다. 일할 때면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들어 모든 힘으로만 처리하는 바람에 부서진 기물이나 다친 사람이 제법 있었고 그 처리는 늘 팀장인 지우가 해야만 했다. 그런 태곤의 성격과 무례함은 그의 능력과 꽤나 잘 맞는 편이었다. 자신이 본부장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태곤이 고까워한다는 것도 지우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태곤이 맡았던 실종 사건이 지후에게 넘어오고 퍼스트와 세컨드 요원들까지 뽑겠다고 했으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테다. 그 때문에 방까지 쳐들어와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리라. 귀찮은 일을 만들기 싫어 무시했더니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었다. 사실 지우는 태곤이 팀장인 자신을 무능하게 보이게 하려고 실종 사건을 일부러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의심도 품고 있었다.
2: 그런데 왜?
1: 왜 어째서 저만 따로 불렀느냐? 그게 알고 싶으신 거죠? 정태곤제로.
0: 푹신한 팀장용 의자에 등을 기대앉으며 지우는 손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말끝이 잘린 태곤이 뭐라 다시 말하기도 전에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1: 팀장과 본부장 사이에 필요한 대화를 한 것뿐이죠. 그리고 일개 팀원에게 제가 굳이 그 내용을 다 보고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저더러 본부장이 개라고 부른다던데 개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개만큼 알 수가 있겠어요.

0: 새빨갛게 붉어졌다. 그걸 본 지우는 싱긋 웃었다. 그리고 책상 위로 몸을 숙이고는 양손을 맞잡아 깍지를 꼈다.
1: 그런데 말이죠. 정태곤 제로는 지금 저와 본부장님의 대화 내용을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퍼스트와 세컨드 요원 중 실종 사건을 도울 만한 사람들 리스트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애초에 정태곤 제로가 일 처리를 빠르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제가 개입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0: 태곤이 주먹을 꽉 쥐었다.
1: 책상이라도 부수려나? 아니면 나를 한 대 치려나? 만일 그래준다면 초임 범죄로 결부해서 앞으로 범쳐보는커녕 어디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못 구하게 만들어주기 딱 좋을 텐데.
0: 그런 생각을 하며 지후는 태곤을 빤히 쳐다봤다. 책상이 아니라 지후의 얼굴을 부수고 싶은 표정이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할 배짱까지는 없어 보였다.
1: 뭘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빨리 나가서 리스트 만들 거 검토하지 않고.
0: 태곤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차마 하지 못하는 듯 입술만 달싹이며 지우를 노려보다가 등을 돌렸다.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혔다. 지우는 태곤이 사라지자마자 그가 건드린 물건들을 원위치로 돌려놨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컴퓨터를 켜고 범초본 사내 메일 시스템에 들어갔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퍼스트와 세컨드 초인들이 보낸 이력서와 영상이 담긴 메일이 쭉 떴다. 정태곤에게 일은 시켰지만 저 멍청이가 일을 제대로 해오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훈은 직접 이력서와 리스트를 검토했다. 제로 등급 요원들의 능력은 훌륭했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은 없었다. 대부분 전투에 특화된 요원들이기 때문이었다.
2: 반경 10m가량 안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 머리카락과 손톱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10초간 반경 5m 안의 공간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게 만드는 능력. 모든 액체를 알코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20분 정도 8m가량 공중부양을 하는 능력. 손대는 모든 물체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나 그 외에 전자기적 능력과 성질은 없음.
0: 지우는 고민 끝에 거짓말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과 공중부양을 하는 능력을 리스트에 채워넣고 나머지는 전부 지웠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아홉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심습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4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종일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해서 남서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2m, 1013헥토파스칼 15.8도. 인천 동풍 2m, 1013헥토파스칼 16.5도. 서산 북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14.3도. 군산 북서풍 0.5m, 1013헥토파스칼 16도. 목포 남풍 2.5m, 1013헥토파스칼 17.4도. 여수 북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16.9도. 제주 북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19.1도. 서귀포 북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19.6도. 통영 북동풍 2.5m, 1013헥토파스칼 15.3도. 부산 동풍 2.5m, 1013헥토파스칼 15.9도. 포항 북서풍 1m, 1014헥토파스칼 14.6도. 울릉도 남서풍 2.5m, 1014헥토파스칼 12.8도. 울진 남서풍 1m, 1015헥토파스칼 13.2도. 동해 남서풍 1.5m, 1015헥토파스칼 13.1도. 강릉 남서풍 1m, 1015헥토파스칼 13도. 속초 남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12.2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 섬 남풍 3.5m, 1009헥토파스칼 27.7도. 나하 남동풍 3.5m, 1010헥토파스칼 24.5도. 미나미 다이토 섬 남서풍 4m, 1010헥토파스칼 25.7도. 나세 남풍 1.5m, 1010헥토파스칼 22.8도. 가고시마 북동풍 2.5m, 1010헥토파스칼 23.3도. 후쿠오카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0.7도. 이즈하라 북풍 1.5m, 1013헥토파스칼 18도. 사이고 북서풍 2m, 1014헥토파스칼 17.2도. 마세 북서풍 2.5m, 1014헥토파스칼 22.2도. 시미즈 동풍 3m, 1010헥토파스칼 22.2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6.5m, 1014헥토파스칼 18.4도. 오사카 북동풍 4m, 1015헥토파스칼 19.5도. 와섬 북풍 1.5m, 1014헥토파스칼 17.9도. 아오무리 남풍 2m, 1016헥토파스칼 9.7도. 삿포로 남동풍 6.5m, 1019헥토파스칼 9.9도. 왓카나이 남동풍 1m, 1018헥토파스칼 10.4도. 네무로 남서풍 4m, 1024헥토파스칼 6.1도. 센다이 남동풍 2.5m, 1021헥토파스칼 11.9도. 도쿄 북풍 1.5m, 1020헥토파스칼 13.9도. 하치조섬 동풍 8m, 1016헥토파스칼 17.4도. 제치섬 남풍 0.5m, 1014헥토파스칼 24.5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남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16.5도. 대치해 북서풍 1m, 1016헥토파스칼 6.1도. 블라디보스토크 남풍 6m, 1013헥토파스칼 8.8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북풍 1m, 1014헥토파스칼 15.4도. 평양 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17.2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1도, 습도는 80%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치아 건강에서 잇몸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잇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많은 치과 질환의 치료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임플란트를 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잇몸 관리가 중요한데요. 임플란트 주위에 쌓이는 치석이나 치태와 같은 문제들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이 오를수록 만성염증이 주는 건강상의 위험도 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말 그대로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이름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네. 우리가 자연치아 주변 잇몸에 생기는 그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임플란트라는 인공치아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합니다. 네.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뼈에 붙어서 음식을 씹을 수만 있는 단순 생존에만 만족했다면 이제는 염증이나 불편감 없이 심리적으로도 조화로운 질적인 성공이 중요해졌습니다.
0: 네.
1: 그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임플란트 주의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게 임플란트 후에 생기는 비교적 흔한 증상인 것 같던데요. 그런가요?
1: 네. 실제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분들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겪으시는 대표적인 합병증이에요. 초기에는 그 잇몸 겉면에만 염증이 머무는 주위 점막염으로 시작하는데 이때는 회복이 빠르지만 이를 방치하면 뼈까지 녹아내리는 주위염으로 악화됩니다.
0: 원인이 뭘까요? 관리의 문제인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범인은 세균이에요. 우리 입안에는 수많은 세균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이 세균들이 덩어리져서 치태와 치석을 만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독소가 잇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결국 꼼꼼한 양치질과 정기적인 전문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리의 공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임플란트가 이제 제2의 치아로 불릴 만큼 자연 치아와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실 과정을 생각하면 고정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외관은 비슷해도 속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 치아는 살아있는 조직이지만 임플란트는 타이타늄이라는 금속 나사가 뼈에 심겨있는 구조물이에요. 특히 임플란트에는 자연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겨도 통증이라는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해요. 아프지 않으니 환자분들께서는 문제가 생겨도 이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 말 그대로 소리 없는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고정체가 잇몸과 턱뼈를 접촉하고 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잇몸과 턱뼈에 모두 염증이 발생하는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금속 기둥을 타고 세균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잇몸 주변이 붓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염증이 깊어지면 이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붙잡아줘야 할 치조골, 즉 턱뼈를 녹여버립니다.
0: 그러니까 자연치아의 치주염 상태를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보면 되겠네요.
1: 네. 원인과 진행 과정을 보면 잇몸과 뼈를 녹인다는 점이 흡사해서 이 쌍둥이 같은 질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이 닮았다고 해서 그 성격까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오산인데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입안에서 벌어지는 양상은 자연치아의 치주염과는 차원이 다른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 진행 속도와 파급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0: 네, 진행 속도와 파급력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자연치아와 비교할 때 그럼 세균이 임플란트 주변에서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이 학계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연치아보다 진행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르고 파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0: 네.
1: 똑같이 세균에 노출되었을 때 임플란트 주변 뼈가 녹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 범위도 더 넓게 나타납니다.
0: 네.
1: 이는 임플란트가 가진 구조적인 숙명 때문이기도 해요.
0: 그럼 이거는 뭐 치과 임플란트 특성과도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치주 인대라는 게 없잖아요.
1: 네. 바로 지금 전 질문해 주신 것과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대목인데요.
0: 네.
1: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0: 네.
1: 그 바로 그 치주인대가 없다는 게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0: 네.
1: 이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 자연치아는 치아와 뼈 사이에 이 혈관이 풍부한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서 세균이 들어오면 이 면역세포들이 즉각 출동해서 방어를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방어막이 아예 없어요. 자연치아는 이 잇몸 섬유가 치아와 수직으로 이렇게 촘촘히 박혀있어서 세균이 내려가는 거를 꽤 강하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 주변 섬유가 임플란트를 감싸듯이 평행하게 서있어요. 그래서 이 마치 막힘없이 뚫린 고속도로처럼 세균이 뼈까지 아래로 쭉 미끄러져 내려가기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0: 그래서 잇몸과 뼈를 녹인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이렇기 때문에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방어적도 없고 아픔을 느끼는 신경도 없으니 이 세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혈입성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이 자연치아를 가진 분들보다 이 아프지 않아도 뼈는 녹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0: 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할 때 치주염이라든지 치과 질환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임플란트 주의염과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면 될까요?
1: 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0: 네.
1: 입안에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마치 진흙탕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존 세균이 새로 심은 임플란트로 옮겨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기초공사를 하듯 주변 환경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0: 네. 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강 위생이나 금연도 중요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흡연은 치명적입니다. 이 니코틴이 잇몸 혈류흐름을 방해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차단하는데 이는 염증 유발은 물론 수술 부위 회복을 현저히 지연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아주 높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세요.
0: 네, 네. 그렇군요. 흡연이 위험하고요. 또 당뇨병이 오랜 분들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 염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전신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 상처 치유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 세균에 대항하는 힘이 약하다 보니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고 크게 번지기가 쉽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당뇨병인 분들이 염증에 약한 게 치과 질환에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래도 혈당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요. 임플란트를 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1: 물론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협진을 한번 저희가 이제 내분비내과랑 협진을 진행하고 또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0: 네.
1: 다만 일반인보다 더 세심한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철을 하신 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어떤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나요?
1: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0: 네.
1: 이 가장 흔한 호소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피가 난다, 그리고 잇몸이 빨갛게 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냄새가 좀 요즘에 심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렇게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또 냄새도 나는 상황이면 불편이 크실 텐데 양치질과 같은 작은 자극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네. 이 부분은 이제 건강한 잇몸과 조금 비교를 해주셔야 또 이해가 쉽습니다. 네. 건강한 잇몸은 저희가 살짝 건드린다고 피가 쉽게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양치질을 하실 때 임플란트 주변에서 특히 피가 많이 나거나 아니 노란 고름까지 나오는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네. 이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야 되세요. 이거는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또 음식물을 씹거나 하는 일에는 불편이 없을까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 같다는 말도 하던데요.
1: 네. 초기에는 씹으시는데 지장 거의 없으세요. 네. 왜냐면 통증이 거의 이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가 점점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정도면 네.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그 검진을 해보면 나사가 단순히 풀린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주변 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비상사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사진을 꼭 찍어보셔야 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임플란트 주의염의 치료는 어떻습니까? 임플란트 주의염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간단한 처치나 치료로 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염된 부위를 저희가 또 이렇게 국소마취를 해서 소독을 하고 또 약도 드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균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간단한 처치나 치료도 가능한데요. 소파술도 있다면서요. 이게 뭔가요?
1: 네. 이 소파술이란 단어는 다른 저희가 또 진료과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소파술이라는 게 국소마취를 한 뒤 잇몸 안쪽으로 이제 깊숙하게 저희가 날카로운 기구를 넣어서 염증 조직과 세균 덩어리를 직접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치료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이 금속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이 미세한 오염 물질들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1: 네.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되고 궁금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네. 염증이 뼈 깊숙이 침투했다면 저희가 이제 잇몸을 열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치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환자분들 증상이나 저희가 이제 방사선학적 검사로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고요. 일단 바로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치료부터 쭉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치주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오염된 임플란트 표면을 특수 기구나 레이저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녹아내려 버린 뼈를 보충해주는 뼈이식술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럼 치료가 늦을수록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1: 네. 이게 이제 발견이 늦어질수록 또 이렇게 될 경우가 많고요.
0: 네.
1: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처럼 이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뼈가 너무 많이 파괴돼서 이 임플란트를 자체를 이제 지탱할 기반이 아예 사라졌을 경우나 그리고 너무 이제 염증이 너무 많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 기반뼈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미 오염돼 버린 임플란트는 아무리 치료해도 저희가 좋은 결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 임플란트를 자연치아처럼 뽑아버리고 저희가 재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보다 이 시간이나 뭐 비용,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고통이 좀 몇 배로 커지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1: 재수술이 이제 너무 뼈가 이제 기반이 안 좋다고 저희가 표현을 해야겠죠. 그냥 저희가 뼈도 임플란트가 잘 골류착이라고 하는 그 잘 붙는 기반이 좋은 뼈가 있는가 하면 저희가 아무리 수술해도 임플란트가 이제 실패하는 그런 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골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뼈에 어떻게 보면은 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이제 검사를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혈액 검사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뭐 제가 임상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임플란트 재수술했을 때 이렇게 아예 뭐 불가능한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저 임플란트 후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플란트가 음식물이 더 잘 낀다는 말도 하던데 그런가요?
1: 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분들은 이제 매일 뵙는데 꽤 많이 고충을 토로하시는 지점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이제 보철이 들어간 다음에 이게 자연치아였을 때보다 조금 음식물이 좀 잘 끼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임플란트 구조상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어금니를 또 예를 들어보자면 어금니는 이렇게 뿌리가 벌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그냥 그 금속 기둥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치아보다 이 목 부분이 어쩔 수 없이 가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아 사이에 이 공간이 생기기가 쉽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삼각형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음식물이 조금 식사하실 때나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절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보철물을 뭐 수정한다던가 하면서 저희가 상당 부분 호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자연스럽게 내려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삼각형의 그 틈이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0: 참 임플란트 주의염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심 증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1: 아, 네.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피, 붓기, 냄새입니다. 임플란트 주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심하게 붉게 붓거나 입냄새가 갑자기 심해진다면 아프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치과를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임플란트는 식립한 날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비로소 우리 청취자분들의 치아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성공에만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꼼꼼한 사후관리로 건강한 미소를 오래오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 생기는 염증인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최혜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그냥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하고 여기저기 편치 않다는 느낌일 때 만성적인 염증을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꾀병으로 오해받기 좋은 증상들인데요. 만성염증의 위험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만성염증에 대한 지적이 많던데요.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1: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많은 질병들의 원인을 좀 찾아보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0: 네.
1: 오랜 시간 낮은 강도의 염증 반응이 지속이 되면 이게 조직 손상도 유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뭐
1: 이것을 이제 만성염증이라고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럼 우리 몸에 자극이 생겼을 때 계속 이어지는 면역 반응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이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유해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0: 네.
1: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체 반응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0: 네.
1: 이 면역 세포도 작용하고 뭐 혈관, 뭐 염증 매개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보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1: 문제는 이런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우리 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반응들이 일반적인 감염 증상과 같이 뭐 심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증상도 없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손상이 쌓이다 보면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0: 네. 그런데요. 증상을 보면 이유 없이 피곤하다, 몸이 무겁다, 소화도 안 된다. 이런 증상들은 만성염증을 의심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1: 맞습니다. 네. 이게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급성염증 소견처럼 어디가 또 아프다, 뭐 열이 난다, 붓는다,
0: 네.
1: 뭐 피부에 뭐 발진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증상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막 피로하고 전신 무력감, 뭐 온몸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붓고 피부에는 염증이 자주 생긴다. 뭐 되게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애매한 증상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질병이 있는지랑 먼저 관련을 지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 간 기능의 문제, 신장 기능, 뭐 위장 질환 이런 것들을 우선 의심을 하게 되고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 근데 나는 왜 아프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뭔가 불편하고 애매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만성염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만성염증 때문인지를 의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0: 그 염증에 대해서는요. 일반인들이 갖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염증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1: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성염증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만성질환뿐만이 아니라 류마티스 질환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암 유발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과 병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만 이 만성염증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각한 불안감을 가져야 된다. 요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 이 염증 반응이 이제 그래도 질환과는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계속 방치하면 세포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일까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고사성어에 보면 수적 천석이라고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거든요. 사실 이런 낮은 강도의 염증 반응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만성 저강도 염증이 세포가 손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결국에는 이게 쌓이다 보면 장기 부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소에는 특별히 증상이 없으니까 만성염증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질병 단계까지 나타나서야 알아차리가 되니까 이미 이제 회복하기에는 좀 늦게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암 유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암 발생 위험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1: 이 만성염증이 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네. 이 손상된 세포에서는 DNA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DNA가 손상이 되게 되고 그 손상된 DNA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회복 과정 중에 정상 세포가 아닌 돌연변이가 세포가 생기면서 이 돌연변의 세포들이 점차 커지게 되면 이제 암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만성염증이라는 건 결국 전신 반응이기 때문에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다양한 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이런 만성염증 수치가 좀 높으면 낮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성에서는 한 38% 정도, 여성에는 한 29% 정도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간암이나 대장암, 뭐 위암, 폐암, 유방암, 췌장암 이런 암들이 주로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말씀 주신 만성 염증이 있다는 건 또 급성 염증도 있다는 거잖아요. 급성이 방치되면 만성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감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염증이 잘 조절이 되지 못하면은 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염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면 이제 간암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급성염증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만성염증은 저강도의 염증으로 이제 급성염증보다는 감염보다는 이 잘못된 식습관, 비만,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외부의 이제 환경 오염 물질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잘못된 식습관이나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어찌 보면 결국 체내 염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제 염증은 결국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채리고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상인데 이게 조절되지 않는 염증이 지속이 된다든지 외부에서 이제 계속 그런 염증 반응들이 유발이 되거나 우리 몸 안에서 이 염증 반응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몸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0: 증상도 다양한가요?
1: 이 만성염증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애매한데요. 이 만성염증 유발하는 원인도 또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질환의 증상인지 참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신 증상으로는 자도 좀 피곤하다. 아니면 오히려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불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온몸이 이유 없이 결리고 아프다. 두통도 생긴다. 아니면 소화기 쪽으로는 설사와 변비가 좀 반복이 되거나 소화불량이 좀 잘 유발되고요. 여드름 같은 이제 피부 염증도 잘 생기는데 구내염, 뭐 질염도 잘 생기고 심지어는 이 만성염증이 심리적인 증상에도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서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자, 몸에 여기저기 전신 증상으로 좀 애매하게 다 나타났네요. 그럼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도 궁금한데요. 생활습관에서 아무래도 찾아야겠죠?
1: 결국에는 생활습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만성 저강도 염증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인의 식사들이 조금 많이 바뀌고 특별히 이제 식사 중에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이 많은 이게 패스트푸드, 가공육 아니면 이제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음료 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과식이나 폭식 같은 식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뭐 오랜 시간 안전하게 지내는 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엔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비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0: 과식, 뭐 식습관의 문제들,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이제 비만이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1: 비만은 이제 만성 염증의 창고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이게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데 이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다양한 만성 질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 이런 습관들도 문제고요.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겠죠.
1: 요즘에는 환경적인 문제들도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있는데요. 환경적인 염증 자극이 몸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흡연. 흡연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점막에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게 요즘 많잖아요.
0: 네.
1: 이런 이제 환경적인 자극이 있을 때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미세먼지들이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침투를 하게 되고 이게 또 체내 염증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참 거의 전신 건강에 위험으로 온다는 건데요. 만성 염증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걱정이지만요. 당뇨병의 위험이나 치매 또 심혈관 질환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1: 맞습니다. 이건 뭐 암뿐만이 아니라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만성 질환 염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뭐 수만 가지라고도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온몸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뭐 당뇨 고혈압을 포함한 혈관 질환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혈관 질환 뭐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문제, 우울이나 불안에도 영향을 주는데 심지어는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같은 정신과 질환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이런 염증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인 치료가 중요하겠어요.
1: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만성염증은 관리를 잘하고 그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0: 네.
1: 앞서도 뭐 급성염증 관리가 안 돼도 만성염증 넘어갈 수 있지만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생활습관과 관련된 문제다.
0: 네.
1: 이렇게 볼 수는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만성 저강도 염증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0: 네.
1: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또 필요한데요. 사실 이런 만성염증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염증검사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약도 좀 주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활습관을 잘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다, 원인 치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염증검사라는 게 있나요?
1: 염증에 대한 검사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염증 검사가 백혈구 수치라든지 아니면 CRP나 ESR 같은 염증 수치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검사들은 주로 급성 감염이 있을 때 정상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염증을 확인하는 검사고요. 우리가 이런 만성 저강도 염증이라는 거를 연구를 할 때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이 염증 수치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 정상 범위에서 조금 높은 사람들이 정상 범위에서 낮은 사람에 비해서 이런 만성 저강도 염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염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는 검사가 사실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뭐 식습관 관리, 운동 관리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운동이나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되는 게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비만,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과식이나 폭식 하는 등의 식습관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식단 중에서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이런 이제 상온에 노출이 되면 굳어버리는 이런 기름들이 많은 음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설탕 좋아하긴 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당 음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염증을 좀 낮춰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이제 등푸른 생선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이제 과일이나 채소류,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운동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워낙 좌식 생활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부족한 것도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중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운동을 정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최대한 평소에 걸어다니다든지 많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또 잘못된 생활습관이 염증의 원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0: 코로 숨쉬는 훈련을 하거나 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염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1: 뭐 일단 코로 숨쉬는 것이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외부에 이제 이런 그 유발 원인들,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는 것과 비교하면 코로 숨을 쉴 때는 외부 이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제 코털이나 코의 분비물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덜 흡수돼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코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강도를 낮추고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간헐적 단식은 좀 고민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만성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공복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이제 안정화가 되고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염증 반응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성염증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오래 할 수 있겠느냐.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간 조절해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는 없겠고 실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의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0: 소모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빈혈도 있겠고 간 기능 이상이라든지 뭐 불면과 관련된 뭐 코골이 수면 모흡도 네. 확인을 해야 되고요.
1: 네.
0: 갑상선 기능 저하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 때문에 생긴 증상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질병과 관련이 없는 증상인 것 같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아, 혹시 만성염증과 관련된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만성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24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석가탄시 내린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제주도,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과 경남 서부에 비가 시작되어 모레 새벽에는 충청권과 경북권, 모레 오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의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가 되겠고 내일부터 모레 전라권과 경상권, 제주도는 3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0도에서 29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외출하실 때 겉옷 꼭 챙기시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파주 28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철원 27도, 춘천 27도, 원주 27도, 대관령 22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2도, 강릉 25도, 동해 22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7도, 대전 28도, 세종 27도, 천안 27도, 보령 25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7도, 군산 26도, 광주 28도, 목포 26도, 여수 2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7도, 포항 23도, 안동 27도, 부산 23도, 울산 23도, 진주 26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5도, 신의주 20도, 개성 27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5.1도, 습도는 79%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6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호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과 공습 재개 가능성을 반반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좋은 합의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박살낼지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까지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늦게 이란이 보내온 최신 답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100척을 회항시켰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X에 지난 6주 동안 100척의 선박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으며 26척의 인도적 지원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작전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조지 HW부시 항공모함 전단, 제31 해병원정대, 다수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포함해 200여 대의 미군 항공기와 군함이 작전에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한 협상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바가이 대변인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동시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지도부를 잇따라 만난 것과 관련해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유조선이 다섯 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다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우리나라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했고 다음 달 초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전남 광양과 담양, 함평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함병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조계사에서의 법요식에 참석한 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를 도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인천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약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원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경북 김천을 방문해 직지사 법회에 참석하고 개운사와 관음사, 대휴사 등에 인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수가 4,464만 9,9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인 8회 지방선거보다 34만 6,459명 늘었고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에 비하면 25만 8,037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 선거인은 50대가 863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19.34%로 나타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최근 제조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공장을 보면 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직원 한 명 없이 24시간 가동되고 불도 켜지 않아도 됩니다. 이른바 다크 팩토리, 불 꺼진 공장인데요. 사람이 없으니 굳이 조명을 켤 필요가 없는 완전 자동화 공장인 것이죠. 이 기업에선 AI와 로봇만으로 스마트폰을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무인 공장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AI가 설비 이상을 감지하고 협동 로봇인 코봇이 작업자 앞에서 정밀 작업을 돕는 등 생산과 물류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자율제조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퉈 로봇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또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강연을 통해서 로봇 산업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는데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지난 4월 27일 열린 2026 자율제조 AI 월드쇼 AMWS 2026에서 진행된 두 편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AMWS 2026은 AI가 주도하는 제조 산업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두 가지 시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현장 전문가의 관점과 투자 분석가의 시각인데요. 첫 번째 강연자는 한국 오므론 제어기기 최경식 팀장으로 자율주행 로봇 활용을 통한 자율제조 고도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고요. 두 번째는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수석연구원이 로봇 산업의 변화와 제조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0: 자율주행 로봇의 휴머노이드까지 그야말로 제조 현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강연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1: 네, 먼저 최경식 팀장은 자율주행 로봇, 즉 AMR이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기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MR은 사람이나 고정된 라인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면서 물류나 이동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AMR이 생산과 물류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공장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수석연구원은요, 투자 분석가의 시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가능성을 짚었는데요. 네. 이 시장 규모가 크고 상용화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2026년은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로봇 양산과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로봇 산업의 진짜 출발 선이라면서 그만큼 중요한 때라는 점도 강조하는 강연이었습니다.
0: 그럼 한국 오므론 제어기기 최경식 팀장의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을 통한 자율제조의 고도화 전략 강연에 이어서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수석연구원의 로봇 산업의 변화와 제조기업의 기회까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국 오므론의 최경식입니다. 저는 오늘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 한 10년까지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자동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고 연간 15.1%라는 성장을 재작년의 국내 데이터도 24%, 25%의 성장을 가지고 있고 뭐 특정 자료들에 보면 뭐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도 저희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 AMR 산업을 그러면 어떤 것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성숙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도 내가 시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죠. 특히나 산업 현장에서는. 네, 그래서 AMR 기술이 교육용에서 산업용으로 넘어오는 그 기간이 지난 10년간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특히 AI 기술도 원인이 있었고, 두 가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오픈소스 RO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AMR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눈을 들였던 것이 창고에 대한 자동화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수도권에 들어오시면 많은 자동 그 창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물류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요의 증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지 컴퓨팅과 IoT의 기술의 증가. 그러니까 이제 15년, 20년 전에 벌써 IoT나 에지 컴퓨팅 같은 이 언어나 용어들은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다른 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분석된 데이터를 다시 제조에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신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됨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로봇 산업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아직 챌린지가 남아있습니다. 챌린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투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안전의 문제. 지금 이제 27년, 28년부터는 그 유럽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법을 통해서 모든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사용 로봇이나 아니면 AMR들이 그 규정에 준수하여서 만들어지지 않은 이제 판매를 못하게 되게 돼 있는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누구나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용 로봇이나 AMR도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더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스킬드 레이버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로봇이라는 이 좋은 솔루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부합되는 좋은 엔지니어들을 이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챌린지들이 또 산업 전반으로 보면 이제 도전적인 긍정적인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벌써 한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지가 정말 많은 심지어 많은 중소기업들에서도 이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컨셉을 이해하시고 또 많이 적용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AMR 산업이 좀 더 밝은 미래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커머스의 전반적인 수요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성. 결국은 회사가 추구해야 될 그 목표가 굉장히 효율적인 공장을 만들어서 다른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거기에 그 AMR이라는 솔루션이 굉장히 좀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 솔루션으로의 전환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우리 제조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쓰이는 날이 곧 옵니다. 처음에 AMR을 적용하셨던 고객들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회사 AGV가 있는데 그럼 얘는 누가 통합을 해줍니까? 관제를 해줍니까? 근데 지금까지 대답은 거의가 다 메이커별로 다릅니다. 아니면 솔루션별로 다릅니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이제 통합적으로 묶이는 형태 자동화 솔루션과 IoT 융합 기술과 기타 협력 기술들이 하나로 다 뭉쳐져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무인 공장, 그다음에 자율 생산,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문제와 이상 에러들을 스스로 발견해서 그 문제 또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80년대에는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싸게 많이 만들자. 그게 이제 로봇,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의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통해서 인라인 자동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생산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효율을 가져가는 쉽게 말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는 게 목표였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은 셀라인 이제 자동화의 컨셉인데 셀의 효율성을 높여서 제조를 플렉서블하게 하자. 예를 들면 한 제조 라인을 만드는데 1억의 돈이 투자가 됐다고 하면 세일라인을 잘 만들어서 특정 부분만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고 바꿔서 더 적은 투자로 다음 세대 로봇이나 다음 세대 장비나 다음 세대 제품들을 우리가 생산할 수 해내자라는 그런 형태의 컨셉으로 갔고, 결국은 이제 통합적으로 제가 무인화 공장, 무인화 공장은 뭐 다른 이제 다크 팩토리라도 말을 하는데, 전기도 쓰지 않는 그런 현장에서 자동화 솔루션들이나 IoT 솔루션들을 통해서 제조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위치하든지 간에 어떤 고용자가 필요하든지 간에 제조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제조 현장이 사용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은 제조가 아직까지 어떠한 형태였냐면 싼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형태의 제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한계는 뭐냐면 계속 10년, 15년이 지나면 싼 곳을 찾아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제조업이 떠난 상태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갔다가, 제가 이제 특정 산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또 이제 인도로 넘어가려고 하고 아프리카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계속되는 사이클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걸 통해서 가격 경쟁력, 제조 코스트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한국에서 제조하는데 그런 경쟁력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라고 하면, 결국은 제조를 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예를 들면 평택에 지금 큰 회사에서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계시고, 지금 이제 용인에도 만들고 계신데,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인건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비싼데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저는 생산성 극대화라는 공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장비 한 대가 얼마나 OEE가 높은가를 많이 판단하십니다. 근데 이 OEE의 개념이 이제 장비 하나를 넘어서 우리 공장, 이제 우리 공장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 전체, 아니면 더 뛰어넘어서 그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로케이션에 대한 OEE를 관리하고 개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되고 우리가 자율 제조를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인프라가 돼야 되고 사람이 돼야 돼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목적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AMR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우리 현장에 AMR이 맞느냐? 그건 누가 정해야 되냐면 내가 정해야 됩니다. 내가 못 정하겠으면 전문가들을 부르셔서 의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동화,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정의하시고, 그 다음 방법을 찾으신 다음에, 그럼 그 방법만 이제 찾아서 실행을 바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행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인력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까 많이 들으신 AI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내부 인력과 함께 운영하시면서 점점점 계산해 나가실 때 아마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내용인데 제가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계획이 있어요. 10명이 하고 있는 작업을 만약에 우리가 2명으로 줄일 수 있는데 투자가 필요 없다, 그럼 그걸 하시면 됩니다. AI도 필요 없으세요. AMR도 필요 없습니다. 합리적인 계획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운영입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부에 인원이 없으니까 니네가 다 해줘야 돼. 그러면 프로젝트를 마칠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투자했기 때문에 책임을 갖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차는 좋은 차를 샀는데 안 타고 다닌 거랑 똑같습니다. 네. 내부에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기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한 다음에 적극적인 운영,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내부에서 그 합리적인 계획을 실행하시다 보면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회사 아니면 우리 공장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 저는 유진투자증권이라고 하는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서 로봇산업을 분석을 하고 있는 양승윤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투자시장에서 이 최근에 가장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 로봇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시장에서는 지금 당장보다도 사실 더 먼 미래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시장에서는 지금 로봇산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로봇 산업에 좀 이제 전문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로봇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계략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년부터 해서 23년까지는 기대감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시장의 촉매가 되었던 거는 2022년도 이전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봇 사업팀을 그때 이제 만드셨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아,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하나 보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1월 달 이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이제 굴지의 로봇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아, 이제는 삼성이 로봇 사업팀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서 제일 또 기술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본격화하게 하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23년부터 해서 쭉 이제 커져가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도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안타깝게도 2024년도에는 주가가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풀 꺾이게 되었냐라는 내용들인데 뭐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도에는 사실 이 로봇 시장을 좀 이제 장악을 했었었던 로봇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로 볼 수 있었던 건 사실 저희는 뭐 협동 로봇, 뭐 물류 로봇, 뭐 산업용 로봇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2024년도 이후에는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이제 이런 좀 딥테크 관련된 키워드로 좀 넘어오는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 시장에서는 로봇 산업을 이제 보는 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24년도 이후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딥테크 시장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나 또는 뭐 피지컬 AI 분야에서 사실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은 뭐 글로벌리 미국과 그리고 이제 중국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뒤처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망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한 템포 이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2024년도가 기준이 되어서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결국은 AI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로봇을 정의를 해서 보면은 인지, 판단, 수행, 이세 가지를 다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결국은 저희가 로봇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앞에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과 같은 기업들, 물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뭐 프로그래밍 된 것에 기반해서. 근데 뭐 저희처럼 범용적으로 이제 인지 판단하는 그런 수준들은 아니었었다. 근데 결국 시장에서 꿈꿨던 거는 자율적으로 동작을 하고 자율적으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들을 필요로 했고, 결국은 그러기 위한 인지 판단 영역은 AI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2년도 하반기 때 챗GPT가 공개가 되었었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여러 가지 LLM들, AI 모델들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뭐 GPT-3, GPT-4 등등등등. 이제 AI 씬에서의 이 AI 모델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언어 모델이 이제는 또 물리 AI 모델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로봇 쪽에서도 그 AI 모델들이 접목이 되면서 결국 인지 판단 수행의 이 삼각현대가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급속도로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고, 25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24년도에는 좀 주가가 주춤했던 반면 25년도에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라는 이제 궁금증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기를 저희는 상반기와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상반기에도 한번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트리거는 2024년도 12월부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해서 갑자기 구글, 메타 이런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에서 로봇 하겠다, 로봇 AI를 하겠다라고 어나운서들이 나왔었었고, 그리고 12월 말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분을 한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20%를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35%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연결 자회사화를 했었었고요. 이제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와 그리고 삼성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CES를 돌이켜 보시면은 그때 가장 핫했던 거는 결국은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그 키노트였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젠슨 황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AI 시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AI는 초창기에는 퍼셉션 AI에서 시작을 해서, 인지하는 AI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제 생성 AI까지 넘어왔다가, 제너레이티브 AI까지 넘어왔다가,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에이전틱 AI로서 실질적인 이 사람들의 뭔가 효용 가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AI가 가야 할 방향성, 그리고 가게 될 골, 이 최종 종착지에 대해서는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물리 AI,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로봇입니다. 그 로봇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주가의 관점에서 이제 가장 큰 촉매로 작용을 했다라고 정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일 핫한 세그먼트 또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최근에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 AI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 뭐 광통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킬 전력 인프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AI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AI라고 하는 게 그 AI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AI로 로봇을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한 템포 나아가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께서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안타깝게도 2024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 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또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좀 빠르게 이제 꺾였다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하반기는 또 상반기와 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불편한 법안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이제 제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상적인 또 사업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 제조 씬에서 사람보다도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판단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말 그대로 그 노란 봉투법만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은 단순 뭐 테마 또는 단순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로 저희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고 하면은, 당시에 현대차 그룹이, 과거 2021년도에 인수를 했었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뭐, 단순 현대차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요. 현대차 산하의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현대차 그룹 전반적으로, 뭐, 누구는 부품을 만들고, 누구는 유통을 하고, 누구는 AS를 하겠다. 이 로봇 산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밸류체인들에서 각각 그룹사들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뭐 이걸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양산을 하고, 또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대감들이 커져갑니다. 근데 현대차가 도대체 뭐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관심이 커졌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현대차가 뭐 특별하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상반기에서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의 뭐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24년도 연말에 있었었던 뭐 구글, 메타가 로봇 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상업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뭐 그 엔비디아 또는 메타 혹은 뭐 구글과 우리나라가 뭔가 협업을 하는 그런 구도들은 아니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혜로 직결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건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우리나라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밸류체인 관점에서 부품도 우리나라 걸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양산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와 본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투자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점들을 짧게 정리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올해 1월 달에 있었었던 CES 현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 CES를 보면서 이 로봇 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흥망성쇠를 다 보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1월 달에 이 CES 현장에서 현대차가 뉴 아틀라스, 새로운 아틀라스를 공개를 합니다. 이제 양산형 설계를 적용을 해서 액추에이터 개수도 옛날처럼 막 각 관절 특성에 맞추어서 뭐 각 이제 여러 액추에이터 종류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두 개의 액추에이터로 양산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이제 새로운 모델도 공개를 했었었고, 그리고 구형 아틀라스를 활용을 해서 이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데모도 시연을 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로봇 기업들이 웬만하면은 현장에 들고 나와서 로봇들 시연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로봇들이 나와서 넘어지거나 뭔가 동작 오류를 보였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기도 하고 실망을 하시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들고 나오는데,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을 들고 나와서 당당하게 시연을 했고, 그 정도로 이 로봇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성능이 이제 올라왔다라는 것들 좀 증명이 되면서 아 이제는 진짜 머지않아서 이 제조 라인에서 휴머노이드가 투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투자 시장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봤을 때 글로벌리 1등은 누구고 이제 2등은 누구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상열이긴 합니다만은 뭐 저는 이제 1등은 이제 제가 작년도만 해도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테슬라가 1등이다. 왜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만 있어서도 안 되고 소프트웨어만 있어서도 안 된다.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가 모든 것이 결합한 형태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접근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밖에 없어 보인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하드웨어 관점에서 굉장히 우수한 회사다. 거의 수십 년 동안 동적인 움직임들을 개발을 해왔고, 이름에서도 다이내믹스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인 제어를 그런 관점에서는 앞서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범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조금 뒤쳐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1월 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가 협업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말과 알부가 있어요. 뭐 사실 스마트폰에서도 삼성이 이제 애플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애플은 하드웨어도 잘 만들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OS도 iOS도 다 내재화를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휴대폰이 있고 또 이제 OS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거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구글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은 있지만은 사실 비슷한 구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탑재될 뭐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구글이 이제 담당을 하는 이제 그런 구도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는 최강자와 최강자가 만나면서 거의 테슬라를 한번 넘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경쟁력들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렇게 뭐 시연도 하고
AI 쪽에서 경쟁력들이 올라오면서 테슬라와 직접 경쟁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생기긴 했지만 또 이제 1월달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노조 쪽에서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이 로봇이 나중에 상용화가 되고 이 투입이 되게 됐을 때 부딪히게 될 사회적인 그런 장벽들을 또 한번 저희가 빠르게 봤던 부분들이어서 올해 CES의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이 로봇 산업에서의 흥망성쇠들을 볼 수 있었던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투자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실제 산업에서도 그렇고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사회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이제 수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로봇 산업은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인데 이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리 IFR, 세계 로봇 연맹에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연간 시장 규모는 이 산업용 로봇이 글로벌리 한 50만 대, 60만 대의 시장 규모입니다. 로봇 가격을 뭐 1억 원에서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시장 규모로는 50조 원에서 100조 원의 시장인데 이게 결코 작은 시장 규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나 뭐 다른 음식료나 자동차 시장만큼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로봇 시장을 보시면 산업용 로봇에서는 일본의 환학이라든지 뭐 일본의 야스카와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니치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의 삼성전자나 또는 뭐 현대차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 규모가 이 대기업들이 참여할 만큼 크지가 않아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대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또 의미 있게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는 휴머노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산업 로봇이 시장 규모가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은 뭐 제조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이 라인에서 제한적으로 작업에 투입이 되니까 시장 규모가 작은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휴머노이드는 범용 로봇이고 이런 물류와 제조 라인에서 투입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사라든지 아니면은 외부 환경까지도 진출을 해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 로봇이 언제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뒤든 20년 뒤든 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봇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10년 뒤 20년 뒤 상용화가 됐을 때 이 로봇들이 산업용 로봇을 대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이 산업용 로봇에 투자할 바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에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작년도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로 가면서 새로 공개된 휴머노이드의 라인업 수를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바로 중국산 로봇들인데 뭐 물론 서방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다양한 로봇들을 공개를 하고 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기사로도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중국의 휴머노이드 제조사가 거의 150개가 넘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뭐 이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침투를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한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좀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늘어났던 거는 뭐 시기가 굉장히 좀 우연치 않은 타이밍이긴 하지만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뭐 로봇이라고 하는 게 기계공학적으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AI의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올해를 초기 양산의 원년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뭐 테슬라부터 해서 뭐 또 미국에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피겨 AI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의 원 X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에지봇 유비텔 이렇게 해서 각각 기업들이 몇 년도에 어떤 로봇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지를 제가 이제 시기별로 정리를 드리고 있는데 뭐 테슬라만 이렇게 횡으로 잘라서 보시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말에 그때 젠 1을 공개를 했었었죠. 옵티머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월 달에 젠 2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하반기 때는 젠 2.5를 공개를 했고 올해 이제 젠 3를 공개를 할 거고 물론 이제 1분기까지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이야기했던 거는 올해 중반쯤 이제 공개를 하고 7월 달, 8월 달부터 이제 양산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가 있었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지금 젠 1
젠2, 젠2.5, 그리고 올해 젠3로 해서 이 로봇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만 해도 로봇들 보시면은 사실 외형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스펙들을 뜯어서 봤을 때 이거는 뭐 도저히 상용신에서 쓰기가 어려운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는 초기 시제품 단계에 그쳤었었는데 2025년도에 공개되었던 로봇들을 보시면은 모두가 이제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양산형 설계를 적용한 양산형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건 양산형 로봇들이고 올해 그 양산형 로봇들이 실제 뭐 POC라든지 아니면 일부 테스트 라인에 들어가서 활용이 되면서 초기 양산기가 도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있고요. 초기 양산기라고 해서 뭐 자동차처럼 뭐 연간 100만 대 또는 뭐 1000만 대씩 찍어내는 그런 산업은 결코 아직은 아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서는 참 재밌는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천 대만 만들어도 양산을 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지금 로봇 휴머노이드는 한 천 대 만 대 정도의 양산 이제 캐파 그 생산 능력을 갖추고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약 1.3만 대에서 1.6만 대의 시장이었고 올해는 약 5만 대에서 뭐 10만 대 정도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아직은 규모가 작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0대를 만들든 1000대를 만들든 만 대를 만들든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이 로봇들에 대해서 양산형 설계들을 확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부품들을 쓸지 이 공급망들을 또 소싱을 해야 되고 밸류체인들을 확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로봇 완제품 기업들도 주목해서 볼만 하긴 하지만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사들도 또 이제 확정이 되는 그 공급망에서의 이제 그런 입지들이 확정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완제품도 좋지만 뭐 부품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산업에서는 부품 쪽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들을 하나의 좀 이제 임플리케이션으로서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같이 지금 당장은 아직은 로봇을 라인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2028년도부터 해서 단순 뭐 부품의 분류라든지 아니면은 운반 작업에 투입을 하고 2030년도부터 해서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뭐 부품을 조립한다라든지 이런 조립 작업에 투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CEO도 이번에 올해 있었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물론 지금 이제 단순 작업에 활용은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물론 올해 말부터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거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 2029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조금 2026년부터 해서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는 2029년도 이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로봇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갖추게 되는 건 뭐 2020년도 후반 또는 2030년대가 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이 휴머노이드의 시장 규모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두 번째 블랙 포인트를 보시면은 뭐 이제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중국의 고공산업연구원, 중국의 전자학회 그리고 이제 이런 뭐 IT 쪽 관련해서 전문 리서치를 하고 있는 옴디아까지 해서 여러 기관마다 예측체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예측체들을 보시면은 한 가지 느끼실 수 있는 건 중구 난방이다. 이 레인지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고 아무도 그 언제 어떤 시점에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어떻게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께 항상 이제 좀 이 큰 꿈을 이제 느끼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요 세 번째 블랙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물론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이고 사실 저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이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인간의 노동자 수만큼 휴머노이드가 쓰이게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제조 라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가사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자 수 플러스 알파가 시장 규모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글로벌리 노동자 수는 약 33억 명에서 37억 명 정도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33억 명이 아니라 33억 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로봇 대당 1000만 원씩 가격 가정을 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잠재 시장 규모로는 3경원에서 거의 4경원까지 산출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목해서 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결국 앞에서도 이 휴머노이드가 비싸다라고 센셜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비쌉니다. 지금 뭐 중국 로봇들은 대당 뭐 싼 거는 뭐 500만 원에서 800만 원짜리 로봇도 나와 있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용 로봇 같은 경우는 막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있는데 사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 상용 라인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은 지금 다 1억 원, 2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부 학계에서는 뭐 옵티머스가 또는 아틀라스가 뭐 수십억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산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봇이 이렇게 비싸면은 아무리 이 효용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하더라도 쓰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산업용 로봇도 그렇고 물류 로봇도 그렇고 이런 로봇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잘 쓰였던 거는 아니고 효용성들을 입증을 하고 가성비를 입증을 했을 때부터 본격 시장 침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휴머노이드도 뭐 특별히 이제 특별한 로봇이긴 하지만 뭐 특별히 다를 것도 없다. 결국은 가성비가 확보가 되었을 때 시장 침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투자 회수 기간 2년 이내로 떨어졌을 때 이제 본격적인 침투가 이루어질 거로 가정을 해서 뭐 그 시점으로는 저희는 약 2030년대 중반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정도는 추가적인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제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기술적인 수준들도 아직은 이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말 또는 내년이라도 당장이라도 이 휴머노이드를 100만 대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빌어서 투자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죠. 100만 대 휴머노이드 시장이 내년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거는 그럼 100만 대의 로봇이 쓰일 수 있는 수요처가 있냐라는 내용들인데 그 이야기를 좀 곰곰이 되짚어보면은 사실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도대체 어디서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일단은 초기 시장에서는 제조 라인에 투입이 돼서 단순 반복 작업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단순 음반 작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잡한 고난이도의 조립 작업을 하게 될 거다. 그러고 나서 외부 환경으로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가사 씬에 들어오게 돼서 인간과 이제 상호 작용들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쓰임새가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뭐 주요 컨설팅 기관들 베인앤컴퍼니나 맥킨지도 모두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근데 이 사고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제조에서 먼저 쓰이고 그 다음 다음에 가사에서 쓰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봇 AI가 정형화된 공간에서 쓰이기가 지금은 이제 편한 거고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비정형 환경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사에서 마지막으로 쓰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반문을 해서 봤을 때 제조 라인에서는 그럼 쓸만한가? 제조 라인에서는 과연 이 로봇들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 또 그렇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조 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로봇들이 멈춰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실수해서도 안 됩니다. 성공률이 99.99999%가 나와야지 쓸 수가 있는 거고 제조 라인에서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로봇들의 속도를 보시면은 지금 사이클 타임이나 택트 타임 관점에서 다 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 AI 씬에서 피지컬 AI의 성공률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성공률이 한 90%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10번 작업을 했을 때 한 번은 미스가 난다는 이야기고 제조 라인에서는 단 한 번의 미스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조 라인에서 더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가사 씬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가사에서 이 휴머노이드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빨래개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설거지를 한다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될 텐데 빨래를 개다가 10번을 개다가 한번 흐트러지게 개면은 저는 다시 개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설거지를 하다가 뭐 한번 깨트리면은 즉 그거 치우고 재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또는 작업에 대한 이 수용성 측면에서 더 수용성이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가사 쪽에서도 침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저희는 같이 좀 봐야 된다. 제조에 먼저 쓸 수도 있고 가사에 먼저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조와 가사에서 동시 침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어느 한쪽에 먼저 치우쳐서 이 로봇이 쓰일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선입견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날 필요들이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거기에 더해서 뭐 가사 제조만 있는 게 아니라 10페이지에 이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도 이제 이런 그 파이팅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요소적으로도 휴머노이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결국 이 무인화 제품들이 제일 먼저 쓰이는 곳은 바로 군이고 이제 전쟁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군용 로봇으로도 오히려 먼저 침투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휴머노이드는 범용적인 존재이고 뭐 어느 특정 하나의 뭐 어플리케이션에 맞춰서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쓸 수도 있고 군용에서 쓸 수도 있고 제조와 그리고 서비스 가사까지 폭넓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어플리케이션을 가둬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이제 그런 아까운 로봇이다라는 점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국가별로 현재 이 진행 상황들이 어떤지를 좀 빠르게 업데이트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원체 이 기술적으로 앞서나가 있는 국가니까 이제 모두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시장 그리고 피지컬 AI 시장에서는 이제 빠르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대체 중국이 갑자기 왜 이렇게 두각이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들을 이제 정리를 드리고 있고 제가 생각했
하는 또는 제가 정리하고 있는 이 중국 로봇 산업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앙 정부에서 로봇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탑다운으로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지시들을 이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거를 이제 지방 정부에서 구체화를 하면서 뭐 보조금을 준다, 연구개발비를 준다 등등등 이제 세부 이제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라라고 하면서 이 기업들이 육성이 되게 되는 거고 이 완제품 품만 만드는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사들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산업용 로봇이든 어떤 로봇이든 로봇을 쓸 때 뭐 중국산 로봇들을 최소 몇 퍼센트 이상 쓰도록 규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중국산 로봇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이게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로봇들이 어찌되었든 수요 시장에서 이제 수용이 되면서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양산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쓰이면서 기술적인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성능이 올라가는 사이클들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싸고 그리고 성능이 괜찮은 로봇이 탄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로봇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수출 시장으로 한 단계 나아가서 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뭐 서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이라든지 심지어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모든 로봇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이제 1등 또는 뭐 2등을 차지를 하는 이제 그런 구간들에 들어가고 있고 내수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나가니까 더 가격은 싸지고 더 이제 성능적인 부분들이 입증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선순환의 사이클들이 돌면서 이 산업이 빠르게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너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특정 부품사들이 뭐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로봇들을 중국산 부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했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 가격적으로 이 테슬라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건 사실 중국산 부품밖에 없다. 그리고 또 테슬라가 가격적인 부분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능적으로도 매우 높은 퀄리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부품사들이 그 퀄리티에 맞추기 위해서 기술 개발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중국 부품사들이 가격도 싸고 그리고 성능도 좋은 부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이런 사이클들이 돌고 있는 게 뭐 단순히 특정 분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부품까지도 다 돌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중국의 그런 경쟁력들이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여러 가지 로봇 클러스터들이 있습니다. 선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각각 클러스터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이 초록색이 대학 연구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핑크색이 기업들이고 부품사와 완제품들 기업들이 같이 있고 그리고 주황색이 인더스트리얼 파크 그러니까 산단입니다. 결국 이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들을 빠르게 제조라인에서 양산을 해보고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그 로봇들을 이 산단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이클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이런 빠른 사이클들이 돌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의 이제 내부에 그런 우수한 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또 이제 많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MIT라든지 뭐 카네기 멜론 대학교라든지 로봇 쪽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의 대학 연구기관들의 로보틱스 랩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열의 아홉은 또 이제 중국 분들이어서 뭐 중국 내부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육성이 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도 양성이 돼서 또 이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면서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경쟁력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고 정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은 과거에 로봇의 강자였던 일본은 요즘 뭘 하고 있냐 아마 또 궁금해 하실 텐데 물론 일본이 산업용 로봇이나 이제 이런 로봇 부품 쪽에서는 굉장히 강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작년도에 일본 그 로봇 전시회에 그 엔비디아 임원이 오셔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로봇 대국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이 말 한마디에 정말 큰 충격을 받은 상황들이고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로봇 시장이 산업용 로봇에서 휴머노이드로 넘어왔는데 지금 휴머노이드 씬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딘가 테슬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일본의 과거 명성을 누렸었던 뭐 아시모웨를 만들었던 혼다나 이런 기업들 전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아 우리가 좀 뒤처졌구나, 우리가 더 군발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본에서도 정부 차원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들을 내세우면서 뭐 204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도 하면서 조금 이제 뒤처진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사실 참 안타깝다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은 이런 사이클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본은 그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사이클이 끊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중국산 부품들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한국산 밸류체인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일본 부품사들은 어디에 쓰일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이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없고 제가 이제 3월 달에 한번 일본 기업들을 가서 탐방을 한번 다녀왔었었는데 그때 일본 기업들과 이야기했을 때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면은 수요가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까지 수요가 잘 안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0: 과거 이 산업용 로봇에서의 그런 이제 명성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들을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오히려 양산과 휴머노이드의 상용화 관점에서는 넘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요타와 뭐 혼다가 그래도 로봇들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도요타가 농구하는 로봇을 업그레이드도 했었었고 도요타가 사실 미국에다가 2010년대에 이제 TRI라고 하는 토요타 그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설립을 해가지고 AI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피지컬 AI 쪽에서는 이 TRI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퓨전 폴리시라고 하는 이 로봇 학습계에서는 굉장히 좀 또 핫했던 이제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여서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무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훈다도 보시면은 이제 아시모에서 업그레이드된 휴머노이드도 공개를 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로봇 손에 포커스를 맞춰서 로봇 손을 벌써 4세대 손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을 결코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무시는 못한다. 다만 이제 상용화나 양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움직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잘하지만 이 제조에 대한 또는 이제 공급망에 대한 능력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또는 뭐 이 서방과 협력을 해서 이 부족한 이 제조에 대한 능력들을 흡수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제조 기지로서 우리나라를 포지셔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조도 로봇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TSMC처럼 파운드리처럼 이제 양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사실 로봇 AI라고 하는 게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는 랩실에서 쌓는 데이터로는 안 들어갑니다. 로봇 AI는 결국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 데이터들로 사학습을 시켜야지만 돌아가기 때문에 이 거기에 대한 이제 제조 라인과 그리고 이 상용화의 이 씬에서의 이 도메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해주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성들은 이제 이런 중국과 어떻게 보면 또 대척점이 있는 이 제조 공급망 측면에서 로봇들도 제조를 하고 부품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로봇 AI를 만드는데 필요한 이 데이터들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의 또 이 로봇 산업에서의 하나의 극으로서 포지셔닝을 해 가야 된다라는 점들을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지금까지 한국오므론 제역위기의 최경식 팀장과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수석연구원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건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휴일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아침 햇살이 맑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춘천 12.9도, 서울 15.2도, 대구 14.5도, 광주 18.2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춘천과 대구 2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더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7월 하순처럼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침까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 협정의 최종 사항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통해 지금까지 100척을 회항시켰다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X에 지난 6주 동안 100척의 선박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으며 26척의 인도적 지원 선박의 통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 작전에 에이브라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조지 HW부시 항공모함 전단, 제31 해병원정대, 다수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포함해 200여 대의 미군 항공기와 군함이 작전에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한국 유조선이 다섯 번째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다섯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우리나라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했고 다음 달 초쯤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전남 순천 송강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전남 광양과 담양, 함평을 방문해 기초단체장 후보 유세를 지원합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조계사에서의 법요식에 참석한 뒤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와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의 유세를 도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는 인천 연수구와 계양구, 부평구 등을 돌며 수도권 표심 공약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원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경북 김천을 방문해 직지사 법회에 참석하고 개운사와 관음사, 대휴사 등의 인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강서구의 10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0시 45분쯤경 기도 하남시의 3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 이틀째였던 어제 투표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어제 오후 6시 40분 기준 투표율이 80.62%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투표율은 79.42%로 합산하면 80.47%가 됩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노사 잠정 합의안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비가 오면서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 헌데 이제 남은 연휴 기간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뭐 전에는 좀 더워도 날만 맑으면 좋다 하고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존농도 나쁨이면 한낮에 야외 활동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야외 행사도 많습니다. 땡볕에 오래 서 계시지 말고 또 그늘에서 자주 쉬면서 좋은 날,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먼저 시사 이슈 한 주간 있었던 것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군요.
1: 네. 6.3 지방선거 끝나면 그 다음 날로 곧바로 집권 2년 차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속에 지난 21일에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3개 자문회의,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총 합쳐서 18개 기관.
0: 네.
1: 과 더불어서 이제 간담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거고요.
0: 뭔 회의가 많군요.
1: 예.
0: 예.
1: 그런데 이 자문기관 그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가진 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모은 거고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2년치 구상을 재정비하는 차원이었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주 후면 이제 정부 출범 1년이 된다. 그동안 1년 동안은 주로 흐트러진 또는 비정상화된 국내 각종 시스템 상황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됐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0: 예.
1: 아울러서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가만히 보니까 실제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러 제안이라든가 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직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가운데 또 이번에 지시 내린 사항 중에 그 GTX-A 삼성역 구간 그 철근 누락 있잖아요. 이거 안전점검을 지시했다면서요.
1: 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1일 날 공개한 내용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렇게 그날 공개를 했습니다. 여름철 우기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이제 시공 오류가 발생한 그 구간에 대해서 그날부터 이제 정부 합동 안전 점검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0: 예.
1: 관련해서 국토부는 18일 날 특별 현장 점검단을 꾸렸고 21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 합동점검 체계도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22일 날 공사 현장을 찾았고 안전관리 실태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22일 날 서울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의혹 은폐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고요. 이 사고는 국민과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라면서
0: 예.
1: 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개통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거 대통령이 선거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 때 이 대통령과 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직함이라든가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면서 삼성역 철근 누락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하자마자 국토부와 행안부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다면서 이재명이 급기야 정원호 선거운동원으로 나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권 선거를 시작했으니 이제 정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직접 토론하자. 품격 있는 정책 토론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입증하자 하면서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도시 시장이 되려면 엄마 아빠 뒤에 숨는 아이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된다. 정 후보의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토론은 성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때 또 이게 스타벅스에서 그 탱크데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논란이 큽니다.
1: 네. 이 행사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이 됐던 온라인 텀블러 프로모션이었고요. 스타벅스는 18일 행사 문구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들어간 걸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5.18 광주와 민주운동 그리고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거나 또는 비하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이제 그 이후에 쏟아졌고 그래서 해당 행사 즉각 중단도 하고 사과문도 게시를 했고 대표명의 공식 사과문 또 별도로 배포하기도 했고 정영진 회장도 대표 해임하고 5월 19일 날 공식 사과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날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등이 불매운동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영진 회장의 석고대죄를 또 요구하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고발을 함에 따라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0: 예.
1: 국민의힘 그 장동혁 대표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SNS에서 경찰이 만사 제쳐놓고 스타벅스 수사에 돌입했다. 이재명이 좌포를 찍으면 개딸들이 앞장선다면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단 괴롭힙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0: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그 5.18 특별법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발의가 되는 게 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22일 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때 관련 언급을 좀 했고요. 현재 5.18 특별법에는 5.18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만 처벌하게 돼 있다. 라면서 거기에 추가해
0: 예.
1: 광주 희생 영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그 명예훼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롱, 모욕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0: 네.
1: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즉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 건이 이제 좀 약간 발화점이 된 그런 그 상황입니다.
0: 네.
1: 민주당의 정준욱 의원 그리고 전진숙 의원도 비슷한 그 내용의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한 상태고요. 특히 전 의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사실 부인 왜곡,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롱 모욕 희화와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도록 했고 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조롱 모욕 희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새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사전선거 이제 시작하잖아요. 사전투표. 그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이 전보다 늘었다고요?
1: 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수를 이제 행정안전부가 추계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총 4,464만 3,908명이고요. 2022년 6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와하고 비교하면 34만 6,459명, 또 지난해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25만 8,037명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863만 6,772명, 19.34%.
0: 50대가 네, 제일 많다는 거죠.
1: 가장 많고요.
0: 예,
1: 그다음이 60대. 그래서 800만 3,122명, 17.94%입니다. 그다음이 40대, 70대, 30대, 20대, 10대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 역시 경기가 가장 많고요. 1,187만 8,997명, 26.60%고 그다음이 서울, 부산 이런 순입니다. 외국인도 15만 1,532명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이 외국인 선거 인수는 2014년 제6회 전국 지방선거 당시 대비해서는 3.13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14개 지역구 선거 인수는 263만 1,8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0: 예. 어제부터 보니까 이제 그 유세차들이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1: 네.
0: 공식 선거 운동 이제 개막했죠?
1: 네, 21일부터 이제 공식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16명, 기초자치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비례 포함해서 933명, 기초의원 역시 비례 포함해서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후보자들은 이제 21일 오전 7시, 오후 11시 공개 장소 뭐 연설 대담,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다만 공개 장소 연설 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 장치 및 휴대용 확성 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 선거운동 할 수 있다는 점. 좀 다니시다가 좀 불편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공식 선거운동은 6월 2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사전투표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본투표는 6월 3일입니다.
0: 예.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 일정을 어디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언론에서로 다루곤 하는데 충청권을 여야 모두 찾았네요.
1: 네, 중원에서 이 양쪽에서 지금 이제 약간 격돌을 벌였습니다.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0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았고, 그 이후에 곧바로 대전 충남 공주 천안 집중 지원으로 첫날 일정 소화를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탄식장 방문 후에 곧바로 대전으로 갔고요. 공주 아산을 돌면서 하루 종일 충청권에 머물렀습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그 4개 광역 자치단체장을 이제 이긴 차지한 정당이 매번 전국적 우위를 차지한 그런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역시 충청권은 뭐 또 약간 그 캐스팅 보터도 많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두 대표의 동선이 겹치면서 공주 산성시장에서 또 마주치는 또 광경도 목격이 됐는데.
0: 아, 정청래 대표하고 장도혁 대표가요?
1: 네, 정 예. 대표가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니까 이제 장 대표가 유세차에 그 당시에 올라 있었는데 소리 한번 지르자. 우리가 연설하고 있는데 꼭 여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또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 파란색 빨간색 선거운동원들이 좀 뒤섞이는 그런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한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날 평택 KTX 남부역사 부지에서 출정식을 가졌고
0: 네.
1: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전성균 화성시장 후보 캠프에서 중앙경기 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가지고 서울에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0: 네. 투표용지는 지금 인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판 뭐 단일화 얘기는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고, 그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민주당하고 진보당 이거 단일화해서 여론조사 결과 보고 판단한다는데 이게 오늘 나온다면서요?
1: 네. 앞서서 그 양당이 지난 15일에 6.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남구청장, 울주군수 그리고 4개 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고요.
0: 예.
1: 남구청장 그리고 울주군수 후보는 지난 19일, 20일 여론조사를 거쳐서 각각 그 민주당 최덕종 또 김식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산시장 단일화 후보로 이제 김상욱 민주당 후보하고 김종훈 진보당 후보 가운데 누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지
0: 예.
1: 그 경선 여론조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오늘 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는 광역의원 후보 경선도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속에서 그 조승래 민주당 그 사무총장이 22일 날 그 기자간담회 때 추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특히 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 그리고 진보당하고의 그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좀 언급을 좀 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국민의힘 쪽 그 보수 쪽은 보니까 그 부산 북갑.
1: 네.
0: 여기가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오가곤 있는데 상황이 어때요?
1: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2일 날 출정식을 가졌고요. 그런데 그날 그 삭발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0: 이유는 뭡니까?
1: 단일화를 예, 결단코 안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삭발 직후에 이번 싸움은 오만한 한동훈 후보의 배신을 끝장내고 위선으로 가득 찬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꺾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묘비명은 북구 사람 박민식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22일 날 자신의 SNS에서 장동혁 당권파와 박 후보는 오로지 한동훈 당선을 막기 위해서 하정우는 안 건드리고 한동훈만 공격하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박민식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으니 박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라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 셈이다. 이렇게 또 약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22일 날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후보를 겨냥해서 보수를 재건해야 될 상황에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좀 시민들이 누구에게 찍어야 될지 답은 명확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 네.
1: 여전히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이슈 뭐가 있을까요?
1: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도 더 함께 거세질 전망이고요. 또 특검법 이슈 넘어서 삼성역 철근 누락 또 스타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 뭐 등등 뭐 여여간 전선도 계속 확산 중입니다. 추가 돌발 악재 또 어떤 것들이 불거질지 또 막판 후보 단일화도 관심사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네. 7시 24분 막도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밀리겠습니다. 지방 방향은 오전 11시 때, 서울 방향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는데요. 특히 서울 방향 정체는 밤 11시쯤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산패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막히고요. 화도분기점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고창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횡성휴게소 갓길엔 고장난 버스가 서 있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초월터널 2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호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이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막바지 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0도, 충남 아산이 32도까지 오르며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높아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안개가 걷히고 나면 전국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춘천 과 대구 2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가량 높겠고요. 중부지방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제주도, 밤부터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 중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일요 스포츠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6월 11일부터 북중미 월드컵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일요 스포츠에서 지금 월드컵 개막 때까지 우리 국가대표들의 상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갖고 하는데, 우리가 첫 상대는 체코에 대해서 있었고 지난 시간에 했고, 두 번째는 멕시코랑 붙어요.
1: 그렇습니다.
0: 여기 강팀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6월 19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네. 한국과 멕시코가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경기장은 과달라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15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경기장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상대할 팀들 가운데, 조별리그에서 상대할 팀들 가운데 가장 강팀으로 꼽히는 팀이 멕시코입니다. 예.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개최국이잖아요. 그리고
0: 개최국도 보통 개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1: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북중미 3개국 가운데 제일 강팀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 멕시코가 좀 원정팀이 상대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 남미의 이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경기를 치르는 과달라라가 1500m 이상의 고지대고요.
0: 예.
1: 그리고 멕시코 팬들이 정말 극성이고 열광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멕시코랑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 멕시코 관중들이 경기장을 거의 가득 메웠는데
0: 예.
1: 와, 이 멕시코에서 러시아까지 어떻게 지구 반대편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다 무슨 프로레슬러 같은 복면 쓰고 이렇게 막 응원을 펼치는데
0: 예.
1: 와, 진짜 여기가 러시아가 아니라 멕시코인 줄 좀 착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응원을 펼친데요. 우리가 또 월드컵 본선에서 멕시코와 인연이 많습니다. 98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1-3으로 졌고요. 그때 하석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후에 퇴장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수적 열세에 몰렸었고 이후에 세 골을 내주게 되죠.
0: 네.
1: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또 1-2로 멕시코에게 집니다. 먼저 두 골을 내주고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가 만회 골을 넣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독일을 잡아주면서 멕시코가 어부지리로 16강에 진출하는, 그래서 한국 땡큐 뭐 그라시아스 코레아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멕시코는 개최국이고요.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홈관중 응원 고지대 적응까지 모두 멕시코 편이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상대도 상대지만은 경기 환경이 너무 불리한 상황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볼 때 체코랑 남아공을 이기고 멕시코는 그래 비겨도 좋고 뭐 패하면 어쩔 수 없고 뭐 그 정도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의 강점은 감독입니다. 이 하비에르 아기레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명장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대표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었고 또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요. 2025년에는 멕시코를 골드컵, 그러니까 북중미 대륙컵 우승까지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큰 대회 운영법을 아는 감독인 거죠. 이 아기레 감독의 지도력이 멕시코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멕시코 전력의 특징은 조직력과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체코가 뒤로 물러서서 수비를 탄탄히 하고 골문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0: 네.
1: 멕시코는 중원에서부터 빠르게 달려들어서 압박을 하고 공을 뺏으면은 빠르게 역습을 하는 거죠. 그것도 특히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면은 곧바로 위험한 장면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공격에서는 뭐 라울 히메네스, 알렉시스 베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수비도 뭐 세자르 몬테스, 뭐 요한 바스케스 이런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0: 뭐예요?
1: 사실은 지금의 멕시코는요, 한창 좋았을 때 멕시코보다는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베테랑들은, 그러니까 한창 멕시코 축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베테랑들은 좀 노쇠한 기운이 있고요. 그 밑을 받추는 젊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기량이 떨어지고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북중미에서 평가전을 치렀거든요. 미국에서 평가전을 치렀을 때 우리가 미국을 이기고 멕시코와 비겼었는데 경기 내용은 우리가 오히려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는 어찌 보면은 좀 과도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은 해볼만하다. 게다가 또 지금 멕시코가 이 대표팀 소집을 놓고 멕시코 구단들과 이 멕시코 축구협회가 좀 갈등을 빚고 있어요.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피파가 좀 규정한 선수 소집 일정이 있는데 멕시코가 자기네 나라에서 대회를 여니까 아, 좀 일찍 필요한 선수들은 뽑아가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구단들과 좀 마찰을 빚고 있는 겁니다.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2년 때 우리도 좀 K리그에 뛰는 선수들은 좀 일찍 뽑아가지고 막 합숙훈련 오래 시키고 그랬잖아요. 멕시코도 그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멕시코가 좀 기복이 심한 팀이거든요. 기세가 한번 좀 하늘을 찌르게 되면은 만만치 않지만 한번 그 기세를 꺾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한 팀이기 때문에 초반을 잘 버티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또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역습 한 방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도 역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강팀이긴 하지만은 못 이길 팀은 아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0: 네. 현장 적응 위해서 우리 대표팀 지금 그 멕시코는 아니고 미국의 고지대 지역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때요?
1: 네.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을 치를 과달라라가 1500m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오대산 정상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그 고지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이 로키 산맥 인근에 있는 아주 대도시죠. 거기서 지금 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월드컵 앞두고 보통 출정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평가전을 치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팬들에게 인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도 밝히고 그러는데
0: 이번에 그런 거 없는
1: 이번에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고 바로 거기서 갔어요? 훈련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0: 예.
1: 어쨌든 뭐 기온이나 습도, 시차까지 고려하면은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과달라라와 굉장히 비슷하고 좀 적응 훈련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수들 벌써부터 좀 영상을 보고 있는데 헥헥대더라고요.
0: 아,
1: 네,
0: 고지대라.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 우리 미드필더인 백승호 선수는 이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 멕시코에서 경기를 치러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엄청 숨차고 힘들었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된 이기혁 선수는 확실히 다르다, 좀 숨이 많이 차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니 높은 데서 우리 등산도 많이 하는데 이 높은 데서 뛰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느끼는 건 확실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잘하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선수들도 뭐 볼리비아나 페루 뭐 칠레 이런 고지대에 가가지고 헥헥대고 패하고 돌아오고 이러는데 확실히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수들이 잘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이번에 대표팀 선수들 해외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 합류를 했어요? 어때요?
1: 일단 K리그 선수들이 지금 훈련을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에 예. 좀 시즌 일정이 일찍 끝난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뛰는 뭐 배준호, 엄지성,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에 합류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또 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또 경기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까지 치르고 그다음에 곧바로 미국으로 넘어 그러니까 솔트레이크 시티로 넘어와서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그러니까 25일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또 잉글랜드의 황희찬 또 중국에서 뛰고 있는 박진섭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고요. 27일에는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또 대표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마지막 퍼즐은 이강인 선수가 될 텐데요. 이강인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31일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뜁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 아스널과 결승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에 뭐 출전할지 안 할지는 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 경기까지 치르고 가장 늦게 우리 시간으로 6월 1일 날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고지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 부분이 좀 완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면은 우리의 완전체가 모이게 되는 거고요. 우리 대표팀은 31일 오전 10시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6월 4일 오전 10시에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팀은 6월 5일 멕시코 과달라라 베이스캠프로 이동하게 되고요. 체코, 멕시코, 남아공과 잇따라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고지대 적응도 좀 무난하게 잘 적응해서 이번에 월드컵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자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 북한의 내고향 축구단이 우리나라 왔고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까지 했어요.
1: 그렇습니다. 20일 날 수원FC 위민 우리나라 팀과 경기를 치렀는데요. 1대2로 우리가 졌습니다. 내고향이 승리를 거뒀었죠. 결국에는 결승에 올랐고 어제 결승전 열렸는데요. 도쿄 베르디와 결승전을 치렀고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 43분 김경영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려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우승 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파 여자 챔피언스 컵 출전권도 확보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이 북한은 이 축구단 이름도 참 정겹게 짓는다. 내 고향 축구단 하니까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내 고향이 북한의 국영 기업입니다.
0: 그러니까 내 고향 기업이에요?
1: 네, 내 고향 무역회사가 있고요. 담배나 또는 뭐 스포츠 용품 뭐 이런 거를 하고요. 그 김정은 정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수입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그런 사업을 큰 사업을 벌이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뭐 명목상으로는 뭐 다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그 내 고향 축구단이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그 야 확실히 북한 여자친구가 강하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 말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북한 여자축구가 한국을 찾은 것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었고요. 또 북한 클럽팀이 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경기장에는 또 민간단체들이 꾸린 공동응원단이 자리해서 이 내 고향 축구단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또 이 공동응원단을 위해서 3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0: 예.
1: 근데 좀 뭐 의도는 알겠는데 뒷맛이 개운치 않았어요. 일단 그 남북 공동응원단이 이 남북을 같이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냥 내 고향 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수원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결승전 경기 기자회견에서는 리우일 내 고향 감독이 한국 취재진이 좀 북측이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북측이 뭐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발끈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장을 그 박차고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국제 무대에서 확실히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 선수단도 우리 많은 취재단이 믹스트존에서 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했었는데
0: 네.
1: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냥 휑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남북 교류라든지 따뜻한 뭐 우호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또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수원FC가 북한 선수들과 함께 호텔을 쓸 예정이었는데
0: 네.
1: 북한 선수들이 우리만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수원FC 선수들이 홈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또 다른 호텔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번 내 고향 축구단의 방안은 남북 스포츠 접촉의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남북 관계의 벽은 높다 이렇게 좀 확인시킨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0: 예, 시간이 다 돼서 프로야구는 지금 순위만 잡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어제 KT가 NC 다이노스에게 10대 5로 이기면서 이 KT와 삼성이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밑에를 이 LG가 바짝 뒤쫓고 있고요. 좀 중위권 하위권 싸움도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지금 최하위 팀도 승률이 4할이 넘기 때문에 가을 야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일2 이성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
1: 네,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어떤 음악 들어봐요?
2: 영화 마이클을 개봉을 기념해서 80년대 팝스타 3인의 노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80년대 스타 3명의 노래 듣는다고요?
2: 예, 제가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3명이 나이하고 띠가 같고 또 유사한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1: 누구예요?
2: 예, 바로 마이클 잭슨, 마돈나, 프린스가 좀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1958년생 개띠고요. 미국 중서부 오데오 연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 아, 미국 사람들도 띠를 개띠 얘기해요.
2: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사실 풍수지 예, 예. 명당
1: 58년 개띠라는 예, 거죠. 예, 예, 예.
2: 그래서 이제 이게 미신으로 예. 여겨지는데 오히려 미국 사회에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런 걸 주목하는 그런 뭐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1: 아, 마이클 잭슨, 마돈나, 프린스가 동갑내기 같은 고향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첫 곡으로 영화 마이클 이야기 좀 나누고 노래를 좀 들어보실 텐데요.
1: 예.
2: 이번에 개봉한 영화 마이클은 마이클 잭슨의 탄생부터 1980년대까지 활약상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이제 부친의 영향으로 형제들이 잭슨 파이브라는 팀을 구성을 해서 음악 생활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마이클 잭슨이 특유의 음색, 노래 실력이 좀 있었었고 그래서 솔로로 나와서 성공을 좀 거두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당시에 뒷골목 흑인들이 추었던 브레이크 댄스를 사용한 것이 세계적인 인기의 비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클 잭슨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문워커라고 하는 뭐 뒤로 가는 춤인데 이게 원래 용어가 비보잉의 백슬라이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처음에 하게 된 것은 83년이 좀 되겠습니다. 이 모타운 레코드사의 25주년 기념 공연을 했는데
1: 네.
2: 이 공연에서 마이클 잭슨이 출연을 해서 빌리진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처음 시도한 것이 세계적인 붐을 좀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음악사적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80년 초반에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채널 MTV가 이제 개국을 했을 때 초반에는 백인들의 음악만 틀었었습니다.
1: 오.
2: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내 노래 좀 틀어달라. 그리고 이제 처음 욕을 해도 안 되다 결국에 이제 이 마이클 잭슨 노래를 이제 플레이 하게 되는데 이 MTV 같은 채널은 헤비 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개의 뮤직비디오를 반복해서 틀게 되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처음으로 흑인 노래가 들어간 기록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 속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묘사가 좀 되어 있습니다.
1: 그 영화 마이클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던데 어때요 지금?
2: 네. 비평적으로 아주 나쁜 점수를 받고 있고 또 관객 점수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비평이 나쁜 이유는 마이클 잭슨의 어떤 한 인간의 어두운 모습을 별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 네.
2: 근데 현재 그 사실 영화를 보는 관객층은 MZ세대가 많은데 그 MZ세대가 원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 어떻게 가수가 됐고 그다음에 좋은 노래를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뭐 채우고 있다고 좀 생각은 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노래 들어보실 텐데 제가 문워커 말씀드렸는데 그 문워커를 최초로 추었던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빌리진 첫 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예, 이 노래가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듣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었습니다. 80년대 팝스타, 고향도 같고 나이도 같은 동갑내기 스타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어서 마돈나 얘기해보죠.
1: 네. 마돈나가 데뷔한 것은 84년에 되겠습니다.
0: 예.
1: Like a Virgin이라는 곡으로 성공을 좀 거두게 됐는데 그때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란제리 가수다. 그래서 노출을 많이 한 그런 옷을 이제 입었는데
0: 속옷 차림에 그렇습니다. 그 무대 의상을 입었다는 거죠.
1: 예, 네. 그래서 마돈나 이런 패션은 그냥 만든 것은 아니고 당시 신디로퍼는 라이벌 가수가 있었습니다.
0: 예, 예.
1: 신디로퍼가 싸구려 악세사리를 몸에 걸치고 나와서 히트곡을 냈는데 그 이후에 마돈나는 좀 더 노출을 더 많이 한 그러니까 악세사리에 노출까지 많이 한 그런 가수로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0: 예. 뭐 그런 스타일을 그래도 강렬하게 보여주고 또 음악적으로도 꽤 많이 성공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노출 있는 의상도 입고 그다음에 신성모독도 좀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게 이슈를 만드는 그런 가수였었는데 특히 이제 성적 퍼포먼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성들한테 굉장히 또 찬사도 받고 비난도 막 받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비난하는 쪽은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주로 이제 비난을 좀 했었었는데 마돈나의 이런 행위가 여성 비하 또 여성 혐오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을 3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라고 얘기했었었고
0: 아 마돈나가 여성 해방 운동을 3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 이런 비난이 있었다고요?
1: 예 그런데 네. 옹호하는 진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돈나의 이런 행위가 자신이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성과 삶을 스스로 장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 뭐 첫 곡 좀 들어보셨을 텐데 마돈나의 첫 히트곡은 Like a Virgin이라는 처녀처럼이라는 곡이 좀 되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뭐 성적 이미지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 작곡자 톰 켈리가 인터뷰한 것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움을 시작할 때 느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돈나의 데뷔작입니다. Like a Virgin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마돈나의 Like a Virgin 들었습니다. 80년대 팝스타 3명. 마지막은 프린스.
1: 네, 프린스는 마이크 잭슨과 라이벌로 불린 그런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노래도 잘 만들고 뛰어난 네.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상업적으로 좀 인기가 좀 없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0: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벌로 프린스를 거론하긴 하는데 그만큼의 그 유명세는 얻지 못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멜로디 있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이 프린스가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다. 그 마돈나하고 좀 유사한데요. 그 프린스의 노래 뭐 더티 마인드라든가 달링 니키 같은 노래들이 굉장히 성적인 표현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사회에서는 이 프린스의 음악을 부도덕한 음악이다 이렇게 기성세대가 얘기를 했었는데 반면에 청소년들은 굉장히 열광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특허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프린스는 작곡가로도 활동을 좀 많이 해서 네. 히트곡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에서 히트한 곡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노도 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라는 곡을 좀 들어보실 텐데
0: 아 프린스 노래 말고 프린스가 작곡한 노래를 듣는
1: 그렇습니다.
0: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어. 원래 프린스가 본인의 불렀는데 히트를 못하고 시노도 코너한테 준 게 히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노도 코너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인물인데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스스로 극복했다 좀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노도 코너가 부르는 Nothing Compares to You 좀 마지막 거로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팍스 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이 노래 듣고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

0: 실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2: 봄?
1: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 어떻게?
1: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1: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2: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1: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3: 여행 떠나요.
4: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T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0: 2026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 6월 3일 수요일 본투표 내 삶의 무대가 되는 우리 동네 그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1: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6 지방선거 개표방송 6월 3일 수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어제보다 옷차림을 더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9도, 대전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이 30도, 충남 아산이 32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강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뜨거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전국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춘천과 대구 27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제주도, 밤부터는 호남과 경남 서부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 중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SES의 너를 사랑해 들으셨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2부 첫 순서는 일요일은 책과 함께 시간입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김효선 MD와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부터 출판계가 상당히 막 으쌰으쌰하고 막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1: 네, 그랬었죠.
0: 근데 이제 1년 한 6개월 됐나? 벌써 그 정도 됐는데. 요즘은 출판업이 어려워요?
1: 네. 통계를 보니까 독서율이 역대 최저였다고 해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5년 통계를 발표했는데 네. 한국 성인 종합 독서율이 38.5%, 2023년 조사에 견줘서 4.5포인트가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0: 예.
1: 네, 이게 10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땐 67.4% 정도 독서율이 나왔다고 해요.
0: 많이 떨어졌네요. 10년 네. 전하고 비교해보면.
1: 10년 동안 책 읽는 사람이 10명 중 한 7명 정도에서 4명 정도로 줄어든 거죠.
0: 예.
1: 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선전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0: 네,
1: 미눔사라는 출판사인데 구독자가 47만 명인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2025년 실적이 매출은 206억 원, 영업이익은 42억 원이 나와가지고
0: 네.
1: 전년 대비로 23.4%, 72.8%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0: 아니 시장은 어려운데 이 미눔사라는 회사는 왜 괜찮은 거예요?
1: 네, 이 회사가 브랜딩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에서 마케터라든지 편집자들이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고 우리 브랜드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재밌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채널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쪽에서 그 관심을 많이 얻은 분들이 최근에 유퀴즈도 출연하셔가지고 미눔사 세계문학전

0: 전집을 소개를 했었고요. 요 이후에 미름사 세계문학 전집이 또 판매가 여러 종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 시리즈 많이 아실 거예요. 판형도 이렇게 길쭉하고
1: 예.
0: 위에 명화도 들어가고 요 네모나케에서 컬러 들어가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서 요 시리즈를 모으느라고 세계문학 전집은 미름사 책으로만 보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시리즈입니다.
1: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잘 사는 집에 가면 전집 같은 게 항상 쫙 장식장에 꽂혀져 있었고 책이 많으면 부자다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집이나 또 문학 전집 같은 건 있었거든요. 의무적으로 사서 보기도 하고 볼 게 많이 없었으니까. 세계 문학 전집이 상당히 방대한데 요즘은 어떤 책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0: 네. 요 채널에서 소개한 책 중에 새롭게 인기를 얻는 책이 있는데 관리가 기침 한 번을 잘못하는 바람에 죽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 관리가?
0: 기침을 한번 잘못하는데
1: 네.
0: 그 바람에 너무 놀라가지고 죽게 되는 얘기 관리의 죽음이라는 체우프의 짧은 소설이 있는데요.
1: 예.
0: 요 소설이 실린 체우프 단편선이 2002년에 출간된 책인데도 지금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이 체우프가 1904년에 타계한 작가라서 저작권이 사실 만료가 된 상태예요.
1: 안톤 체우프요?
0: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소설을 자유이용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1: 예.
0: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이 책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판본들이 있어요.
1: 예.
0: 여러 판본들 중에서 미름사 책이 인기 얻는 이유는 현재 이 출판사가 하고 있는 브랜딩하고 맞닿은 요소인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번역이 여러 개 나와 있으니까 다른 작품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책은 어떤 책입니까?
0: 네, 관리의 죽음이라는 체우프의 단편 말씀드렸는데요.
1: 기침하다 죽은
0: 네,
1: 그거.
0: 네, 네, 네. 네. 이어지는 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볼까 해요.
1: 예.
0: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어떤 노동이 발생하는지를 기록한 장례 노동 현장 르포르타주 희정 작가의 죽은 다음이라는 책입니다.
1: 장례 노동 현장 르포르타주 죽은 다음. 그 장례 노동 현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조문 가면은 다 누군가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 상조에서 나온 분들도 있고 운전기사님들도 있는데
1: 네.
0: 이분들이 어떤 노동을 하면서 장례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기록을 했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이라는 책 살펴봤는데
1: 네.
0: 이 책에도 장례가 산업화가 되면서 죽음이 일상생활하고 분리가 됐다. 죽음을 기피하게 됐고 깨끗한 것의 반대편에 있는 걸 생각하게 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어요.
1: 네.
0: 근데 이 책 저자의 문제의식도 이 죽음의 산업화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한 사람의 죽음이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확정이 된다고 해요.
1: 예.
0: 고인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 업무과에서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고인이 집에서 돌아가시면 좀 이게 좀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시체 검안서라는 문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발급은 검안의 의사가 할 수 있고
1: 네.
0: 비용도 상당하고 유족 입장에서는 그 우리 가족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데 그런 행정적인 처리도 해야 되고 의사도 만나고 경찰도 만나고 하는 상황들이 좀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 네.
0: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제일 수월한 상황이 되는 거죠.
1: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0: 네,
1: 거죠. 예전에는 장례도 집에서 치르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저자는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까?
0: 네. 저자가 스스로를 기록노동자라고 말씀하는 분인데
1: 네.
0: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2011년부터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나이가 먹고 혼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이 죽음을 주제로 글을 준비하면서 장례식장 안치실도 가보고 화장터에서 버튼 누르는 분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아 내가 직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 저희가 장의사라고 불렀었는데
1: 예, 예.
0: 요즘은 장례지도사라고 부른다고 해요.
1: 아 명칭이 바뀌었나 봐요. 네, 장례지도사.
0: 그렇다고 하고요. 직업훈련 300시간을 수료하면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0: 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장례노동을 해보면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책이 고요. 2025년 한국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다 외주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0: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병풍 쳐놓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요.
1: 예, 예.
0: 근데 책의 목차가 이런 우리 전통 장례의 차례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통 장례하고 요즘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서로 대비해서 구성한 부분들이 재밌었어요.
1: 예.
0: 전통 장례 고복이라는 절차가 있다고 해요.
1: 고복.
0: 네. 임종 직후에 숨을 거둔 이가 생전에 입던 겉옷을 가지고

0: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돌아오셔라 하고서는 옷을 세 번 흔들고 부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사극에서 보면 임금님 돌아가셨을 때 항상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옷을 흔드는 부분들 있잖아요.
1: 예.
0: 네, 이런 절차라고 합니다. 현대 장례식 장면에는 이 절차에 시신을 거만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일을 해요. 염습실에서 고인의 몸을 닦고 하얀 한지를 덮고 삼베옷을 입혀 입관하는 것으로 장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고인의 입에 뭐 쌀을 물려주는 절차라든지 그리고 뭐 사무제를 치르는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졸곡이라고 해서 이 장례를 멈추는 단계 이런 단계들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내고 애도하는지를 현대적인 것들을 서로 엮어놔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1: 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하지만 이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당시에는 뭐 갑작스럽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익숙한 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신의 일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의 인터뷰가 궁금하네요.
0: 네. 돌아가신 분들의 굳은 몸을 펴는 작업이 있대요. 이 작업을 수시라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 네.
0: 뭐 팔이 안쪽으로 꺾여서 펴지지 않거나 무릎이 세워진 상태로 안치실에 오는 몸들이 많은데 요즘엔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1: 네.
0: 네, 이 몸을 관절 꺾이는 곳을 살살 문질러주면서 눌러주면 펴지고 힘을 줘서 되는 게 아닌다라고 장례지도사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적어주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1: 예.
0: 이 인터뷰를 한 장례지도사가 젊을 적에 좀 사고를 많이 치는 자식이었다고 해요.
1: 그러니까
0: 동네에서 파출소 다니고 이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1: 예.
0: 네, 그래서 이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해 다녔는데 요 장례 지도사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는 동네 모든 사람을 돌아가실 때 자기가 염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네.
0: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잘 보내줘서 고맙다 하고 네, 사람들이 안아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괜찮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업이 됐다고 하네요.
1: 예.
0: 장례 도우미들이라고 했었잖아요. 의정관리사라고 요즘은 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한테도 철칙이 있다고 해요. 귀걸이 같은 장신구는 하지 말고 화장을 진하게 하지 말고 너무 밝게 웃지 말고 또 우울하게 있지도 말고 네.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일을 하는 건데 아, 일을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이 일의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1: 예.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이제 지인의 장례식장을 가잖아요. 예전에는 뭐 밤을 새우기도 했고 밤새 화초를 치기도 하고 했었어요. 지금 밤새는 일 아예 없고 장례 풍경도 많이 달라졌죠.
0: 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전보다 장례식 규모가 많이 작아졌다고 해요.
1: 예.
0: 요즘에 또 무빈소 장례라는 말 뉴스에서도.
1: 아, 무빈소 장례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있으실 네. 거예요. 꼭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가라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활동가들도 있고요. 공영장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법에도 사실은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장례 빈곤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장례를 치를 자금이 없거나 빚을 지지 않고 장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장례 빈곤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의제를 논의하는 단체들도 있고 이 단체장의 인터뷰도 실려 있습니다.
1: 이 책에?
0: 네. 예. 그리고 부산시민공영장례조문단의 사례가 나오는데 무형고 사망자의 빈소가 장례식장에 마련이 되면은 이 빈소에 갈 조문을 이 빈소에 조문을 할 시민을 모으는 단체라고 해요. 근데 함께 조문을 나가는 분들은 모아 보면은 종교가 있고 없고도 다양하고 정치 성향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서로 함께 할 일이 거의 드문. 좀 어려운 사람들인데
1: 네.
0: 이분들이 그 고인의 삶을 모르면서도 영정사실 속 고인을 보면서 애도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얘기였어요.
1: 많은 관심이 좀 드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0: 저자가 취재를 하던 상주회사에 평소에 알던 분이 고인이 돼서 돌아오신 걸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장례지도사분한테 지금 염을 하는 분이 저의 지인입니다. 그러니까 입관에 참여한 부사수가 그게 다 연이다. 그렇게 연이 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작가가 자기도 모르게 잘 부탁드려요.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1: 예.
0: 평소에 남한테 잘 나눠주던 분이라서 밥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와서 노잣돈이라고 5만 원을 주셨다고 해요. 고인의 자매들이 저고리 앞서서 집회를 넣으면서 꼭 택시 타고 가라고 했다는 장면에서 아 노잣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저자도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1: 예.
0: 이 집회를 종이로 바꾸고 요즘은 종이로 바꿔서 저고리 앞서서 다시 넣어둔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집회를 종이로 바꿔요?
0: 네.
1: 그래서 거기다 넣는구나.
0: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이 집회는 다시 장례지도사가 받았는데
1: 예.
0: 그걸 다시 그 봉투에 넣어서 소액은 봉투에 넣어서 그 흰 봉투에 넣고 다시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먼 길 조심히 가세요. 꼭 택시 타고 가세요. 네, 좀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 예. 장례 노동 현장 르포르타주 죽은 다음.

0: 이라는 책 소개해 주셨고 다음 책은요.
1: 네. 셰익스피어 컬렉션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0: 네.
1: 진영종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고 이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을 극장의 시대를 개척한 인물이라는 관점으로 그가 활동한 극장의 시대를 함께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셰익스피어를 문학사적으로 보는 책들은 많이 있는데 이 책은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서 좀 역사책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0: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컬렉션이라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셰익스피어 당시의 극장에 대한 것들을 적어놓은 책인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작품이 극장에서 어떻게 상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 책이고요.
0: 그럼 어떤 얘기가 있어요?
1: 네, 그 셰익스피어가 활동하던 시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세와 함께 런던의 경제가 급상승했다고 해요.
0: 예.
1: 인구가 20만 명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재밌게 볼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당시의 시대에 중세도 남아있고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보니까 이 시기에 런던에서 극장이 탄생을 했다고 해요.
0: 예.
1: 예전 동화에서 보면은 귀족들이 이런 극단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0: 뭐 가문들이 소유하거나 뭐 이랬을 때도 있었죠.
1: 가문들이 어리광대를 소유하면서 재밌게 놀거나 아니면은 유랑극단으로 하거나 했었잖아요.
0: 예, 예.
1: 그런데 이 시기에 비로소 극장이라는 건물이 생기고 고정된 극단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극장에는 배우, 극작가, 경영인, 스태프 등 다양한 역할을 나누어 맡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셰익스피어는 배우로도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배우로 활동하고 극작가로도 활동하고 극단 주주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예, 이 작품이 영화로 재탄생하기 쉬운 이유를 저자는 다른 영국 작품하고는 좀 셰익스피어 작품이 다르다라고 찾고 있는데요. 헨리 5세라는 극은 잉글랜드의 런던도 갔다가 프랑스 칼레도 갔다가 파리도 갔다가 하면서 무대가 많이 바뀐다고 해요.
0: 작품 속에서?
1: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영화하고도 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했었고 헨리도 그 대학생으로 출발을 해서 30살까지 나이가 점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 예.
1: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현대 영화하고도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셰익스피어가 극을 올렸던 극장이 지붕이 없는 노천 극장이었는데
0: 네.
1: 이 극장의 스케치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영화의 스크린하고 되게 비슷해요. 2,000명가량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극장인데 서서 연극을 보는 관객의 무대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문화사학자인 아놀드 하우저가 셰익스피어의 진정한 후계자는 현대 영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0: 뭐 지금이야 볼거리 즐길거리가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기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컸던 대도시에서 런던 시민들이 이런 연극들 보면 얼마나 재미있게 봤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높인 극의 장르는 역사극이라고 해요.
0: 예.
1: 셰익스피어는 연극을 관람하는 부인들이 졸도할 정도로 잔인한 대사, 자극적인 전개를 주로 썼다고 합니다. 1590년대 런던 연극계도 대학교 출신 극작가들이 주로 활동을 했대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시골 출신이고 고상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라서 이 사람이 좀 자극적인 전개로 관객의 호응을 얻으니까 우리의 깃털로 곱게 치장한 벼락 출세한 까마귀를 조심하라 는 소문이 돌면서 동시대 극작가들이 셰익스피어를 험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근본 없다고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죠?
1: 네, 예전이나
0: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1: 네, 예전이나
0: 그
1: 네, 지금이나 네, 비슷한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0: 셰익스피어의 역사극이 유명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1: 네, 역사극 리처드 3세를 둘러싼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 리처드 3세가 글로스터 공장 리처드로 즉위하기 전에는 등장을 하는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불만의 겨울이라는 대사를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1: 바꿔보자는 거죠. 이 문장이 실제로 정치의 슬로건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1978년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이 불만의 겨울을 선거 슬로건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9년 총선에서 이 슬로건으로 승리를 해요.
0: 네.
1: 정치가 연극화되고 연극이 다시 정치화된 사례라고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권력 중독이라는 책 살펴보면서 무의미하거나 거짓이거나 혼란스러운 말들을 정보를 이것저것 다 섞게 되면은 쓰레기로 뒤덮어버리기 전략으로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 정치의 연극화도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짓을 계속해서 무대에 올리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는 전략으로 글로스터 공작은 자신의 정적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네, G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왕위를 찬탈할 거다라는 거짓 예언자의 말로 둘째 형의 이름이 조지였어요.
0: 예.
1: 조지 클레런스 공작을 런던탑에 투옥을 시키게 되고요. 에드워드 4세가 남분꾼이다.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이 아니다. 조카인 왕위 계승자들.

0: 역시 서출이다 하는 식의 헛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합니다.
1: 예.
0: 이 공작들이 성공해서 추대의 형식으로 왕위에 오른 뒤에도 리처드 3세는 계속 나쁜 행동을 해요. 사악한 독재자들은 의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1: 사악한 독재자는 의심이 많대요?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악행을 저지른 부역자들에게 죄를 다 떠넘깁니다. 장미 전쟁을 겪은 당대의 런던 시민들이나 20세기의 독재자를 겪은 현대인들이 이 리처드 3세를 보면은 아, 그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역사 사부작은 히틀러 같은 사악한 정치자하고 서로 대조를 하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를 얻었을까? 어떻게 몰락했을까를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1: 예. 사악한 정치인이 있죠. 맞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예. 책에 나온 작품 하나 더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로미오와 줄리엣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인데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탈리아 베로나입니다.
1: 네.
0: 셰익스피어가 런던에서 활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보다 좀 외국을 배경으로 극을 많이 썼다고 해요.
1: 셰익스피어가.
0: 네. 햄릿은 덴마크 왕자였고요. 오셀로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대의 이야기가 유통된 방식이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먼저 이탈리아 이야기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이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다시 영어로 번역이 돼서 런던으로 들어오고 이거를 런던 사람들이 읽게 되는 뭐 이런 구조였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새롭게 발견된 두 고귀한 연인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기우리에타와 로미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미리 존재한다고 해요.
1: 약간 이탈리아의 전해 내려온 설화 같은 거가 미리 있었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그 사랑에 빠진 로미오라든지 무도회에서 만나고 줄리엣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고 신부가 돕고 가짜로 죽고 이런 네. 구조들은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이탈리아의 구전설화를 셰익스피어가 자기의 방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1: 예, 예. 예,
0: 그 과정에서 셰익스피어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이 시의 방식으로 가군이 잘 맞게 대사를 잘 어우러지게 새로 옮겨놓고 무대에서 실제로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연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생하게 이 이야기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었을 거다라는 게 이 책의 설명입니다.
1: 그러니까 떠도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셰익스피어는 그것을 잘 캐치를 해서 작품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출중하다 보니까 이 작품으로 자기 걸로 만들었네요.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실제로 보면 설명서로 갑자기 나오는 부분들도 많고 대사가 좀 약간 저속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다고 해요.
1: 예.
0: 근데 당대 런던 시민한테는 이 작품들이 얼마나 재밌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있듯이 언젠가는 끝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1: 예.
0: 셰익스피어의 관객들이 이렇게 연극을 보면서 예, 이 연극 속에서 펼쳐지는 삶에 자기 삶을 빗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진영종 씨의 셰익스피어 컬렉션 소개해 주셨고 앞서 본 책은 장래와 관련된 책입니다. 희정의 죽은 다음까지 소개받았습니다. 일요일인 책과 함께 김효선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방향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일에서 서종까지 한 번에 20km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까지 막히고 후보분기점에서 이천까지 밀립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도 남풍새 나대목에서 차령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지방방향 정체는 점차 더 늘기 시작해서 오전 11시 때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돌발 구간도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고창분기점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1차로로만 소통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작대교 2차로에서 공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이었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현재 서울 안을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아침 햇살도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9도, 내일은 30도까지 올라 남은 연휴 동안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저녁에는 선선함이 감도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 짙게 꼈던 안개는 점차 흩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맑겠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볕이 강하다 보니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춘천과 대구 27도로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2: 예, 요즘은 왜 인공지능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공지능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챗봇 단계를 지나서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사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추론형 AI 단계도 또 지났고 지금은 사용자가 목표만 설정해주면 AI가 스스로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실행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이전틱 AI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1: 네.
2: 에이전틱 AI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에이전트로 두고 업무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1: 인공지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
2: 네네.
1: 에이전틱 AI가 뭐예요 이게?
2: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에이전트로 둔다라는 얘기고요.
1: 예.
2: 에이전트란 우리말로는 주로 대리인이라고 번역을 하죠.
1: 예.
2: 그래서 나 대신 업무를 수행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이제 비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따라서 에이전틱 AI를 사용한다는 건 나 대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인공지능 비서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1: 네.
2: 먼저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1: 예.
2: 인공지능을 빗으로 두고 나 대신 업무를 알아서 하도록 시키는 일. 이거 현명한 선택일까요?
1: 현명한 건 모르겠지만 네. 꼭 해보고 싶어요.
2: 그죠?
1: 편할 것 같아. 네.
2: 조금만 신경 써서 해볼
1: 그
2: 수 있습니다.
1: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2: 예, 예.
1: 얼마나 편해요.
2: 그쵸?
1: 막 물어보면 다 하고
2: 그쵸?
1: 많은 거.
2: 맞습니다. 예. 비서가 일을 제대로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1: 예.
2: 일단 비서가 알아서 일을 척척 해준다. 라면 그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성도 높고 당사자의 몸도 편할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에이전틱 AI의 업무 수행 수준도 인간 비서 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1: 예.
2: 인간 비서보다 더 잘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시간에 인간 비서보다 인공지능 비서의 능력이 더 뛰어난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비서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AI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네.
2: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인공지능 비서와 인간 비서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1: 인공지능 비서와 인간 비서의 차이.
2: 예. 예.
1: 우선 인공지능 비서는 사생활이 없어요.
2: 네, 그렇죠.
1: 잠을 안 자요.
2: 맞습니다.
1: 휴가도 없어.
2: 맞아요.
1: 그 아무래도 좀 그런 복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지 않을까.
2: 신경 안 써도 돼.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1: 네.
2: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먼저 인간 비서는
1: 네.
2: 아무나 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2: 그죠?
1: 네.
2: 그래서 대체로 인간 비서를 둔 고위직은 그 비서에게 주로 덜 중요하거나 하찮은 일을 맡겨요. 그래서 그는 비서에게 덜 중요한 일을 맡김으로써 시간을 벌고 그렇게 번 시간을

0: 보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1: 네.
0: 말하자면 자기가 더 중요한 이 업무에 집중할 목적으로 비서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1: 어.
0: 그럼 인공지능 비서를 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비서를 둔 사람은
1: 예.
0: AI 비서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하찮은 일을 맡길까요?
1: 아니, 인공지능은 바로 중요한 일을 많이 맡겨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맞아요. 영화에서도 그랬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업무에서 주된 일을 에이전틱 AI에게 맡기고 본인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결과를 검토하면서 휴식을 취하죠.
1: 그러네요. 그렇죠? 맞아요.
0: 결국 인공지능 비서와 인공지능 비서의 차이는 사용자가 어떤 일을 맡기는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비서를 둔 사람은 진짜 중요한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비서에게 덜 중요한 일을 맡기죠. 반면 인공지능 비서를 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비서에게 위임한 채 본인은 덜 중요한 일을 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1: 아, 이런 고민은 안 해봤는데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 그쵸? 예.
1: 근데 또 인공지능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가 얘가 날 배신하면 어떡해요.
0: 그런
1: 고민도 좀 있고
0: 그죠?
1: 그러네요. 네,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독일 철학자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주인과 노예의 변정법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 예.
0: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주인과 노예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인이 노예에게 일을 시키죠. 이 상태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고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노예가 하고 있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예는 주인을 위해 주인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묘한 전도가 일어나는데요. 노예는 주인이 시킨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1: 네.
0: 그 결과 노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딜 가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죠.
1: 예.
0: 그는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자립성이라는 걸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반면 노예에게 모든 일을 맡겼던 주인은 이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일을 노예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는 일을 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1: 노예가 사라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립성을 잃고 이제 노예에게 의존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죠. 근데 비슷한 게 우리가 에이전틱 AI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정작 본인은 중요한 업무에서 빠져버리면 헤겔이 얘기한 주인과 노예의 변정법과 같은 결과가 되지 말라는 보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에이전틱 AI에게 모든 걸 맡기고 결과물만 취하다 보면 주인은 본인의 실력을 기르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AI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주인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다 모든 걸 AI가 해버리고 나면은 인간 자체는 퇴화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자기 용부령설처럼 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1: 그렇죠. 운동도 점점, 안 하게 되고
0: 점점 퇴화되는 거죠.
1: 네.
0: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어떤 활동으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나타난다. 사유가 모든 활동들을 능가한다. 아렌트는 인간의 삶을 노동, 작업, 행위로 나누고 그 중심에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어떤 결과물을 얻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깊이 고민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1: 네.
0: 에이전틱 AI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 그죠? 내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가 않고, 그죠? 참여를 못하게 되고, 중요한 판단과 의사결정은 AI가 대신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그가 제공하는 결과값만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생각 없는 관리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책에서 우리가 컴퓨터에 의존하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으로 변해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지능.

0: 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과 컴퓨터에 의존할수록 생각할 일이 없어져서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니콜라스카가 이런 주장을 펼친 때가 인터넷 사용이 한창이던 2010년이었거든요.
1: 그럼 15년도 더 전이네.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에이전틱 AI가 등장한 지금은 그 정도로 보면 그때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 어쨌든 우리가 명령어도 치고 그쵸. 넣고 행동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쵸. 그 에이전틱 AI는 그냥 다 알아서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0: 그쵸.
1: 아닙니까?
0: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 예.
0: 독일 철학자 하이데그도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강연록에서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인간의 사유 능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따르면 과학은 계산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고 존재의 의미를 묻는 사유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활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과학은 대상을 수치화하고 증명하고 계산하는 영역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하지만 과학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자신이 사용하는 사물이나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묻는 법이 없습니다. 예컨대 과학은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정작 인간에게 있어 노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묻지 않아요. 그죠? 물론 그 사유를 하지 않는다라는 과학의 특성 때문에 과학은 자기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와 기술적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부품이나 도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만 보자면 강물은 그 자체로 흐르는 자연이 아니라 수력 발전의 에너지원일 뿐이고 우리 인간도 고유한 인격체가 아니라 회사 경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 문과 인간하고 이과 인간이 있는데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 과학자가 있고 철학자가 있는데 예.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 과학은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왔지만
0: 네.
1: 인간 존재의 본질은 외면하고
0: 예.
1: 정작 도구나 부품으로만 온다.
0: 그렇죠.
1: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0: 예. 과학과 철학이 둘 다 필요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맞습니다. 예.
1: 과학만 있으면 안 되고.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에이전틱 AI는 현재 시점에서는 과학의 최정점에 있는 기술이죠.
1: 예.
0: 우리가 에이전틱 AI에게 업무를 맡기면 AI는 모든 것을 정교하게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AI는 자신이 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실행에 정작 인간 존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사유하진 않습니다. 그 결과 인간 고유의 영역인 존재에 대한 물음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오직 최적화된 계산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모든 업무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처리하다 보면 최단의 경로의 결과에만 집착을 함으로써 한목적성이나 사태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 AI에게 업무 지시를 내린 사람도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경험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자기 성장이나 자아 실현의 가능성마저 차단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의 편리함에 취해서 AI에게 모든 걸 맡기는 순간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는 수동적 개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1: 예.
0: 모든 걸 위임해서는 안 되고 항상 최종 판단과 결정은 우리 인간이 내려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철학이 중요해요.
0: 예, 중요합니다. 보조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겠습니다. 싸이와 박정현이 부릅니다. 어땠을까?

0: 네, 싸이와 박정현이 불렀습니다. 어땠을까 들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음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현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음식 얘기를 소개를 하고 문화도 좀 담겨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곤 하는데 오늘은 어떤 음식이에요?
1: 지난번 돈가스에 이어서 오늘도 5월 가정의 달에 자주 찾는 음식입니다.
0: 예.
1: 갈비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이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 먹는 이 화끈한 갈비구이도 있고요.
0: 네.
1: 이제 큼직한 냄비에 푹 익혀서 이 부드럽게 먹는 갈비찜도 있죠.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갈비구이랑 갈비찜 있으면 어떤 메뉴를 좀 더 좋아하세요?
0: 전 찜 쪽이에요.
1: 찜 쪽이요?
0: 네.
1: 이게 갈비구이도 구이만의 매력이 있는데
0: 네.
1: 찜도 그 국물에다가 이 밥 네. 슥슥 비벼 먹는 그 맛을 놓칠 수 없죠.
0: 구이는 집에서 먹기는 쉽지 않아요.
1: 그렇죠. 연기도 많이 나고.
0: 잘하는 식당 가서 구이를 먹는 게 좋고
1: 네.
0: 집에서 여러 사람들 모여서 뭐 이제 대접하고 이렇게 먹을 때는 아무래도 찜갈비 쪽이 좀 유리하죠.
1: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찜이냐 구이냐 하면은 이제 정말 이 어려운 난제인데요.
0: 예.
1: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의 이 갈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0: 치명적인 매력이긴 하지만 비싸고 자주 먹을 수 없어서
1: 맞습니다.
0: 뭐 좀 좋은 날, 뭐 잔칫날, 뭐 이런 날 먹는 게 갈비 아닌가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갈비를 그야말로 황제의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소고기 자체가 귀해서 뭐 이제 갈비가 궁중이나 양반가 그리고 큰 잔칫날에 올리는 이 부위인 것은 맞았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갈비가 뼈에 붙은 살이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 따릅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손질이나 조리도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위를

0: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합니다. 뭐 오랜 시간 양념에 재워보기도 하고요. 푹 졸여보기도 하고 숯불에 구워 먹어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갈비구이, 뭐 갈비찜, 탕까지 이렇게 요리가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변천사를 거쳐서 지금 우리가 특별한 날 찾는 그런 대표 고급 음식이 된 거죠.
1: 그럼 갈비 구이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구이는 네. 우리가 언제부터 먹었어요?
0: 우리가 사실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예. 살생을 금하다 보니까 이 육류 문화가 대체로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1: 없어서도 못 먹고.
0: 네, 없어서도 못 먹고 예, 또 안 예. 먹어보니까 그 맛도 모르고요. 그러다 이제 조선시대부터 차츰 이제 꽃피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갈비구이를 못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농사의 핵심이었던 이 소를 함부로 잡지 못하는 이 우금령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소를 잡는 일은 그 나라가 허가한 곳에서만 가능했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곳 하나가 바로 이 성균관 주변의 반촌이라는 동네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곳에서는 현방이라는 푸주간, 이제 지금의 정육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곳을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 일대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기를 즐기는 문화도 자라났고요. 이제 예전에 서울에서는 갈비를 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갈비구이도 가리구이라고 불렀는데요.
1: 예.
0: 이 성균관 유생들이 마치 지금 이제 이 캠퍼스 맛집을 즐기는 것처럼
1: 대학가에 맛집들 많이 있죠.
0: 네.
1: 저렴하고 맛있고
0: 이 네. 학교 근처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성균관 근처에서만 이 가리구이를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1: 지금과 다르게 예전에는 고기를 흔하게 접하기가 쉽지 않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도축장이 가까운 곳.
0: 맞습니다.
1: 그런 곳에서 이런 문화가 발달을 했다라는 말인데
0: 네.
1: 근데 우리가 갈비가 유명한 지역이 있어요. 뭐 수원갈비, 뭐 포천 이동갈비 유명한데 거긴 어떻게 생겼는데?
0: 네. 우리가 요즘에 외식으로 즐기는 이 갈비구이 문화는 이제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죠. 이제
1: 예.
0: 수원 왕갈비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포천 이동갈비인데요.
1: 예.
0: 이 수원갈비는 옛날에 이 수원의 우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갈비집들이 모이면서 이제 왕갈비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큼 이 큼직한 갈비살에다가 이제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해서 굽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으로만 간을 하면은 그 고기 자체의 육질이나 그 향이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수원 사람들의 이 고기에 대한 자부심을 또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죠.
1: 원래 소금 간으로만 한다 그러면 고기 자체가 좋아야 돼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어지간한 이 고기 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조리법이죠.
1: 예.
0: 이제 반면에 포천의 이동갈비는 1960년대, 70년대 이 인근의 군부대와 국도를 오가던 손님들 대상으로 이제 탄생한 갈비입니다. 이제 좀 비교적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사람들에게 이 고기를 좀 더 풍성하게 이제 주기 위해서 탄생한 방식인데요. 이제 잘게 손질한 갈비를 이 달콤한 간장 양념에 재워서 이제 구워내는 방식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초창기에는 이런 작은 갈비 조각들을 이쑤시개로 이어붙였다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전해졌어요.
1: 예.
0: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이제 배부르고 또 푸짐하게 제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담겼다고 보면 됩니다.
1: 갈비를 아무리 잘 요리를 하는 것도 잘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구워 먹으면 고깃집에서 먹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0: 맞아요. 아무리 맛있게 하려고 해도 그 맛이 안 나죠.
1: 네.
0: 근데 이제 기분 탓이 절대 아니고요. 여기 아주 명쾌한 이 과학적 원리가 숨겨 있습니다.
1: 과학이 있다고요?
0: 네. 그래서 보면은 이 갈비집의 숯불은요 온도가 최고 700도에서 8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고온에서 이제 고기를 구우면 이 고기의 표면이 순식간에 익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겉이 바삭하게 이제 막을 형성하면서 이제 속의 육즙은 그대로 가둬져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 구울 때 이제 센 불에다가 겉면을 빠르게 익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도 예. 같은 원리거든요.
1: 그래서
0: 그런데 이제 집 가스레인지는 이제 최고 온도가 기껏해야 200도에서 300도 수준 까지밖에 안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이 숯불이 이제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숯불에도 결정적인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고기를 굽다 보면은 기름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숯 위에서 연기가 칙 하고 피어오르는데요. 이 연기가 다시 고기에 달라붙으면서 이 갈비 특유의 훈연 향이 이제 입혀집니다.
1: 예, 예.
0: 우리가 이제 갈비찜 냄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갈비찜 문을 탁 열면은 확 하고 풍기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뜨거운 숯불과

0: 온양입니다.
1: 온양은 불고기 아니에요?
0: 네. 이제 온양은 온양 불고기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그런데 이 조리법이 사실은 고기를 얇게 핀 다음에 석쇠에 올려서 이제 양념으로 굽는 방식이 이 갈비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념을 대신 최소화하고 좀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그런 경상도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대구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로 이제 손꼽히고요.
1: 온양이.
0: 네. 예. 그리고 이제 전남 광양이 참숯 불고기와 이제 갈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나무 숯으로 굽다 보니까 훈연향이 아주 진하고요. 또 독특하게 된장 소스에 찍어 먹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양 사람들이 흔히 이제 재밌는 말로 갈비는 된장 없이는 이거는 반쪽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소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갈비로 이런 지역들이 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 그러면 이제 구이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갈비찜은 또 어떤 얘기가 담겨 있어요?
0: 갈비찜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 갈비찜은 그야말로 이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이 한국식 슬로우 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조리서를 보면요. 이 갈비찜이 뭐 궁중 연회나 아니면 특별한 잔치에 오르던 최고급 요리였어요. 근데 이제 구이는 사실 불판 위에서 즉석으로 익히면 이제 끝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갈비찜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뭐 핏물도 빼야 되고요. 끓는 물에 데쳐서 기름기도 일일이 걷어내야 되고요.
1: 그렇죠.
0: 네. 이제 과거에는 양념장에 이제 밤새 졸여냈는데요.
1: 네.
0: 근데 이제 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우리가 밤이나 예. 물을 보면은 그 끝에 동글동글하게 깎아서 넣습니다.
1: 밤은 항상 뭐 둥그니까 상관이 없는데 무하고 당근.
0: 맞습니다.
1: 이런 거는 그 모서리를 다 깎아줘야 돼요.
0: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넣으면은 네. 그 표면이 이제 밥 냄비 표면이나 고기에 부딪히면서 굉장히 국물도 혼탁해지고 이제 네. 모양이 안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갈비찜이 이래저래 참 손이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 그 이제 퍽퍽한 갈비를 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이제 파인애플이나 배 같은 거 갈아서 넣기도 하고 그런 요리들 많이 하고. 아, 갈비 얘기하니까 이거는 나 뭐 궁금하던데 항상. 우리가 LA 갈비 많이 먹잖아요. LA 갈비.
0: 네, LA 갈비 많이 먹죠.
1: 이거는 진짜 LA에서 온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LA에서 왔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미국에 정착한 우리 한국인 이민자들의 어떤 지혜에서 탄생한 음식이에요.
1: 네.
0: 이제 원래 미국 마트에서는요, 갈비를요, 이렇게 우리처럼 뼈 방향으로 길게 써는 문화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뼈가 세로로 길게 쭉 이어져 갖고 거기서 이제 뜯어 먹는 맛인데.
0: 맞습니다.
1: LA 갈비는 그냥 쭉 옆으로 돼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우리는 뼈를 그 방향을 살려서 써는데 네. 이제 서양에서는 그 절단기로 그냥 그 측면을 툭툭툭툭 통째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쇼트립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당시에 주로 뼈 없는 살코기 스테이크를 선호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고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 있는 고기였던 겁니다.
1: 고기 맛을 모르시네. 예.
0: 이 뼈 뜯어 먹는 맛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좀 덜하다 보니까 이런 고기나 한 켠에서 이제 비교적 싸게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미국 서부 특히 로스앤젤레스 쪽에 정착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이 마트 구석에서 그 고기를 발견합니다.
1: LA 갈비를.
0: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와서 우리 한국식 양념, 뭐 간장, 마늘, 설탕을 넣고 이제 달콤하게 재워서 구워 먹기 시작했는데요. 와, 이게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타일이 우리가 요즘 최근 말하는 LA 갈비인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탄생한 갈비가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한국으로 역수입되죠. 그래서 이 LA 갈비가 어떻게 보면 서양의 정육 기술과 이 한국의 양념 문화가 결합한 굉장히 인상적인 이런 문화적 혼종의 이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양념이 중요하잖아요, 고기에.
0: 그럼요.
1: 앞서 이제 뭐 배도 얘기했고 뭐 파인애플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또 좀 새로운 게 있어요?
0: 이거는 저만의 치트키인데요.
1: 아, 이주연 그 칼럼니스트의 특별한 게 있어요?
0: 네. 아마 이제 이 방송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네. 갈비찜을 만드실 때 이제 그 맛이 한 끗 더 올라가실 거라고 제가 또 이제 장담을 합니다.
1: 뭐예요?
0: 이제 대단한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네.
0: 이 첫 번째 치트키가 바로 생 막걸리입니다.
1: 젤 때 막걸리 넣어요?
0: 네. 막걸리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1: 예.
0: 이제 갈비찜 할 때 보통 우리가 물을 부어서 이제 많이 졸이잖아요.
1: 예,
0: 근데
1: 예.
0: 그때 이 생막걸리를 한 컵 정도 같이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걸리에 들어있는 알코올이랑 이 유기산이 고기의 누린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래 졸일

0: 갈수록 그 고기 육질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막걸리가 곡물 발효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은은한 이 곡물의 풍미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맛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치트키가 이어지는데요. 예. 바로 이 조리 순서의 어떤 과학적 원리입니다.
1: 예, 요 짧게 빨리 얘기해 주셔야 돼, 시간이 없어.
0: 네, 우리가 이제 갈비찜 할 때는 보통 모든 양념을 한꺼번에 섞어서 이제 재우잖아요.
1: 그렇게 하지 마요, 근데.
0: 네, 그렇게 간장을 이제 넣으면은 이제 겉은 짠데 이제 속은 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는 재료부터 이제 먼저 넣으면은
1: 순서대로 넣으면서
0: 네, 고기 맛이 한결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1: 갈비 먹고 싶다. 알겠습니다. 푸드 컬럼니스트 이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맛있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남은 연휴 동안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에는 다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충남 아산은 32도까지 오르며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꼈던 안개는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전국이 맑게 드러나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28도, 춘천과 대구 27도로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높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제주도는 낮부터 호남과 경남 서부는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협정의 최종 사안과 세부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이란 다양한 다른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협정의 다른 많은 요소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이란 종전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해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자 이란 반관영 매체는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최근 교환된